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싶다라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있어요.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한참이 지나도 깨어나질 않아요.
1: 일단 접수부터 할게요. 이름이 사분이랬죠? 어떤 곤충이죠?
2: 예, 사슴벌레예요. 그런데 몸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1: 죽어요? 설마요? 아, 진짜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렇다면
0: 아이고 사분이 누나.
2: 사분씨 이게 무슨 일이야.
1: 비키세요. 어서 치유실로. 선생님
3: 오늘의 환자 사슴벌레 암컷. 몸이 죽은 듯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역시 눈동자의 반응이 전혀 없네요. 몸도 죽은 사슴벌레처럼 딱딱하게 굳고.
0: 역시 죽은 건가요?
3: 그런가? 심장은 뛰고 있단 말이야.
2: 아이, 그럼 살아있는 거네?
3: 그게 몸은 죽은 곤충 같은데 심장은 뛰니 이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0: 네? 아, 그럼 좀비!
3: 의사를 오래 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 혹시 떨어질 때 머리에 이상이
1: 선생님! 자, 머리 촬영한 사진 나왔어요.
3: 마침 나왔네요. 네. 자, 어디 보자.
2: 왜요?
3: 머리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1: 깜짝 놀랐잖아요.
3: 근데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지?
1: 저기, 근데 이쪽 분은 집게 모양의 턱이 강한 사슴벌레, 이쪽 분은 뿔이 강력한 장수풍뎅이잖아요. 어쩌다 두 분이 같이 사분 씨를 데려온 거예요?
4: 아, 실은 저희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3: 네? 왜 싸워요?
4: 저희가 싸운 이유는
2: 문제!
4: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싸우는 이유는?
5: 1번,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1: 헤이, 심심한데 왜 싸워?
3: 그니까 정답은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4: 맞아요. 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도
2: 시큼하면서도 상큼한 나무 수액을 좋아하거든요.

0: 숲의 장수 풍뎅이들이 찾은 수행 맛집. 우리들의 아지트 나무가 있거든요. 장수나, 안녕! 여기서 더 맛있는 수행 냄새가 나는데.
1: 어, 내 자리야.
0: 가끔 자리 다툼도 하지만 장수 풍뎅이들은 아지트 나무에서 수액도 먹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키우죠.
1: 어, 사슴벌레가 아지트에 들어왔다.
0: 저리 가, 이야.
2: 누가 우리 사슴벌레 건드렸어? 아!
3: 내가 그랬다. 우리 수액을 빼앗아 먹었거든.
2: 참나, 수액에 무슨 주인 있어? 나눠 먹을 수도 있지.
3: 이 나무는 내가 먼저 찾았어.
2: 그렇게 지키고 싶을 정도로 수액이 맛있나 봐. 더 뺏고 싶은 걸?
3: 새돌이네. 좋다.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2: 결투?
3: 결투에서 지면 순순히 물러나는 거야. 어때?
2: 좋다. 그렇게 우린 나무를 차지하기 위한 결투를 시작했죠.
1: 사돌이랑 장풍이가 싸운대.
4: 어머, 내 친척 동생 사돌이잖아. 사돌아, 내가 응원할게.
2: 싸움 구경을 하려고 금세 사슴벌레들도 모였어요.
3: 다라다라 뿔!
2: 내 턱으로 막아주마.
0: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4: 이겨라! 이겨라! 아이고!
2: 잠깐! 사부니 누나! 그렇게 된 거예요.
5: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다 심장마비가 왔나?
6: 어, 아니야. 심장은 잘 뛰거든.
5: 어? 아, 근데 왜 몸은 죽은 사슴벌레 같은 거야?
6: 아, 이상하냐?
7: 다시 살아났어.
2: 사부님 누나, 정신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6: 아유, 많이 놀랬죠? 아이, 실은 나 죽은 척한 거야.
8: 죽은 척?
5: 아니, 죽은 척을 왜 해요?
6: 아이, 그건 문제로 낼게요.
8: 문제?
4: 내가 갑자기 죽은 척을 한 이유는 1번,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싶어서. 2번, 무서운 천적이 나타나서.
5: 배우로 일하는 사슴벌레는 본 적이 없는데?
6: 천적이 나타나서 그런 건가?
9: 맞아요. 정답은 2번. 아니, 아까 싸움 구경을 하는데
4: 하늘에 무서운 새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사슴벌레는 천적이 나타나 위험에 처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연기를 해서 위기를 피하거든요.
2: 그런데 보통 적이 사라지면 몇 분 있다가 일어나는데. 아이, 누나는 한 시간 동안이나 죽은 척 연기를 한 거야? 나도 깜빡 속았잖아.
9: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거야. 아니, 어차피 네가 밀리고 있으니까 시간 끌면서 다시 체력 회복하고 좋잖아.
2: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9: 아니야, 너 밀리고 있었어. 그때 장풍 씨가.
2: 아이, 누나.
6: 어쨌든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5: 맞아. 근데 사분 씨는 암컷이라 턱이 아주 조그만하네요. 아, 장수 풍뎅이도 그런가요?
0: 예, 맞아요. 장수 풍뎅이 수컷은 큰 뿔이 있지만 암컷은 뿔이 없거나

0: 있어도 아주 작죠.
1: 그렇구나.
2: 여보세요. 뭐? 아이, 내가 없는 사이에 큰턱 사슴벌레 형님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0: 어떡하지? 여보세요. 뭐? 아이, 우리 쪽에선 코카서스 장수 풍뎅이 형님이 도와주러 오신다고. 지금. 뭐? 형님들의 싸움을 생중계한다고?
1: 생중계요? 어디 어디? 오, 한다 한다.
0: 오, 한다.
3: 남수익을 차지하기 위한 사슴벌레와 장수 풍뎅이의 대결. 참가 선수는 크고 두꺼운 턱을 자랑하는 큰턱 사슴벌레, 단단한 뿔이 3개, 곤충계의 코뿔소로 통하는 코카서스 장수 풍뎅이. 세 번의 경기 중 두 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무 수액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오, 큰턱 사슴벌레가 코카서스 장수 풍뎅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4: 내 방심했어. 기다려라. 얼마든지 덤벼라.
3: 오, 코카서스 장수 풍뎅이 이번엔 꽤 저돌적입니다.
4: 이번엔 못 들어올걸. 받아라.
5: 어림없다.
4: 미치게.
1: 우와. 오, 1대1이야.
6: 마지막 한 판을 이기는 곤충이 승리야.
7: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3: 장수 풍뎅이냐 사슴벌레냐,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1: 언제까지 싸우는 거야?
8: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나?
9: 그니까.
10: 이게 무슨 일이죠? 경기 중단인가요?
7: 경기 중단?
4: 너무 지쳐서 우리 무승부로 하자.
5: 좋아. 나머지 사도라 부탁한다.
1: 뭐야, 엄청난 기세로 도와준다고 오더니.
8: 엥? 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0: 좋아. 그렇다면 사도리, 우리 다시 한번 정정당당하게 겨루자.
5: 좋아.
0: 결투다! 수행 맞추면 내가 지킨다!
5: 흥! 우리가 뺏을 건데? 승리하는 건 우리 사슴벌레다!
0: 흥! 불을 받아라!
5: 내 턱으로 막아줘봐!
0: 야!
5: 야!
0: 야!
5: 야! 들어올리기! 터졌다!
0: 안 돼! 야! 찌뜨다! 간신히 빠져나왔어!
5: 흥! 운이 좋군!
0: 이젠 내 차례인가? 쩌쩌! 따라! 야!
5: 큰일 날 뻔했어. 만만치 않은데? 에잇!
0: 걸렸다. 들배지기! 자! 우와! 내가 나무를 지켰어. 우와!
5: 내가 당하다니.
8: 장풍이가 나무를 지키려 한 또 다른 이유는 장순이와 낳은 애벌레가 나무 밑에서 자라기 때문이었다.
0: 우리 수명은 1년 정도. 1년 중 9개월에서 10개월은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아.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허물을 두 번 벗으며 점점 자라다 번데기가 되지.
11: 아유, 귀여워.

0: 내 아기 꼬물꼬물 꼬물이. 장수 풍뎅이 애벌레 잘 키우는 방법 좀 알려줄까? 먼저 썩은 나무나 톱밥은 애벌레의 먹이니까 지저분하다고 자꾸 갈아주면 안 돼. 그리고 이 톱밥. 이 톱밥도 너무 마르거나 너무 축축해도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촉촉한 정도로. 그리고 애벌레가 너무 귀엽다고 자꾸 만지면 안 돼. 알겠지? 아유, 우리 예쁜 아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빠가 지켜낸 입맛 있는 쇠고 마음껏 먹고 말이야. 이 스웩. 스웩. 만지면 안 돼. 자꾸 만지면 안 돼.
1: 자. 잠깐 앉아 계세요.
2: 예. 아, 참. 그 나무가 수액 맛집인데 뺏을 수가 없네.
1: 아이, 누나가 더 맛있는데 알아. 나중에 데리고 가줄게.
2: 아이, 알았어. 누나, 저기 있는 물 좀 갖다 줘. 누나.
3: 아, 물. 깨끗하다.
2: 아, 이 누나 죽은 척 또 연기하네. 연기 좀 그만해, 누나. 누나. 이번에는 몇 시간이야? 2시간? 3시간?

0: 함께 함께 파워 우리의 야구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파워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0: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조각 이불 만들기.
1: 페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진 옛 물건 중에 아기한테 줄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러 왔습니다.
2: 아하! 이거 페파가 쓰던 치발기네.
3: 정말?
4: 이걸 왜 여태 갖고 있어요?
0: 엄마, 저도 아기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4: 지금 엄마 거들고 있는데 뭘 또?
0: 어? 이거 뭐예요?
2: 어머나, 저게 있네. 엄마랑 예전에 같이 만든 조각 이불인데. 어우, 세상에, 말도 안 돼. 내가 아기 때 덮던 이불인데.
0: 우와! 어떻게 만든 거예요?
2: 정해진 건 없고 아무 천이나 네모나게 우려서 다 꿰맸지.
0: 이 천은 뭐였어요?
2: 이것도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던 원피스였는데 너무 작아져서 못 입었거든.
4: 그거 아세요? 전 아직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2: 그건 내가 어릴 때 내 방에 달았던 커튼을 잘라서 만든 거야.
1: 이불 조각 하나하나마다 멋진 추억이 담겨 있군요.
0: 이불 하나 만들어줄까요?
4: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다 했니, 페파? 누굴 닮아 똑똑할까?
2: 아유, 기특한 우리 페파.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천들을 모아서 만들자꾸나.
1: 페파가 엄마, 할머니랑 아기 조각 이불에 쓸 천 조각을 모으러 집에 왔어요.
0: 아빠, 조지! 아기한테 조각 이불 만들어줄 거예요.
5: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페파. 우린 여기 거대 괴물 도시를 만들었는데.
4: 가자, 페파. 침실에 오래된 옷 모아둔 게 있거든. 도시가 아주 멋지네, 조지.
5: 이 시계탑은 내가 만든 거예요.
4: 여기도 더 있네요.
2: 이제 어떤 천을 쓸지 정하기만 하면 되겠네.
0: 제일 행복할 때가 생각나는 천이야.
2: 그럼 이건 어때?
4: 페파, 네가 아끼던 우주복이야. 어찌나 좋아했는지 엉덩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입어서 감춰놨지.
0: 맞다. 그거 빼요.
2: 오, 좋아. 그럼 이 화사한 옷은 어떨까? 엄마가 조지 첫 돌 때 입었던 건데.
4: 조지가 케이크를 묻혔죠. 봐요.
0: 싫어요. 싫어. 싫어.
4: 페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0: 행복할 때 입었던 천으로 만들어야죠. 이건 다 기분 별로잖아요.
2: 아유, 우리 귀요미. 꼭 행복할 때 입은 것만 행복으로 남는 건 아니야.
0: 네?
4: 맞아. 중요한 건 그때 기분이 어땠냐가 아니라 그 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어떠냔 거지.
2: 내가 제일 아끼던 원피스를 떠올리면 껴있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웃긴걸.
4: 우리도 멋진 추억이 담긴 게 많을걸, 페파.
0: 우리다. 이거 찢어졌을 때 엄청 슬펐는데 지금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건 제가 처음 입은 빨간 원피스인데 지금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2: 이제 조각 이불을 만들까?
0: 네! 이래서 어느 세월에 다 만들어요?

0: 짜잔! 만세!
1: 다행히 팔팔 엄마한테 재봉틀이 있었네요. 안 그러면 밤을 셀 뻔했죠. 이윽고 밤이 돼서 팔팔이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0: 이불 다 됐다. 마무리로 술을 꼭 놔야 하거든. 이렇게 해야 아기가 알지? 페퍼 언니 선물이란 걸.
2: 아, 마음에 쏙 들어요. 얼른 아기한테 선물 주고 싶다.
0: 엄마도 그런데. 고마워, 페퍼. 잘 자렴.
2: 엄마, 아기가 올 때까지 조각 이불 좀 빌려 써도 될까요?
0: 당연히 되지, 페퍼. 네가 잘 갖고 있다 줘.
1: 팔파는 조각 이불이 좋았어요. 아기도 조각 이불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2: 수지 할머니의 아트백.
1: 팔파는 오늘 수지랑 수지 엄마, 수지 할머니랑 외출을 합니다.
2: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3: 모처럼 쇼핑을 하러 가지.
4: 살다 보면 꼭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건 아니지. 영감이 떠오르면 어딘들 못 가겠니? 언제 떠오를지는 모르지만.
5: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3: 자세워!
5: 왜요? 뭔데요?
2: 하늘에서 녹슨 고물이 떨어졌는데요?
4: 저걸 보니 영감이 확 떠오르는구만.
1: 녹슨 고물차는 레베카 이모가 하는 재활용센터 크레인에 매달려 있어요.
5: 엄마, 아니 재활용센터에서 하루를 허비할 수는 없다고요.
4: 그냥 좀 보는 건 어때? 레베카 이모, 저 차로 뭘 어쩌려고요?
6: 폐차하는 중인데요.
4: 아니 왜요?
6: 그게 제일이니까요. 녹슨 고물차잖아요.
4: 개조하면 잘만 쓰겠구만. 왜요?
6: 마음에 들면 가지세요.
4: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지.
5: 다행이네요. 이제 쇼핑하러 가실 거죠?
4: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서 물감 좀 가져올래? 내 미술 가방이랑.
5: 네, 엄마.
4: 페파랑 수지 친구도 데려오고. 알았지?
5: 알았어요.
4: 고맙다, 우리 딸.
2: 할머니, 우리 여기서 뭐해요?
4: 이걸로 아트밴을 만들어보려고.
2: 그게 뭔데요?
4: 밖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드는 거야.
2: 그럼 우리 산에 가서 그림도 그려요?
4: 언덕이든 산이든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지.
1: 수지 엄마가 데려온 팔팔 친구는 파드로와 데니, 캔디였군요.
7: 안녕.
8: 우리를 왜 부른 거야?
2: 수지 할머니가 이 밴으로 뭘 하신다는데.
4: 이제부터 다 같이 멋진 아트밴을 만들자꾸나.
9: 벤의 색칠해 보기는 처음이네요.
10: 어떤 색으로 칠할 건데요?
4: 어디 보자. 내가 이 벤을 보고 있으면 얘가 말을 걸어오거든. 이렇게. 수지 할머니, 저 좀 칠해주세요. 연두색으로요.
8: 제가 벤을 보니까 얘가 말을 걸어요. 페드로, 나 좀 칠해줘. 노란색으로.
4: 아주 멋진데, 페드로.
2: 제가 이 벤을 보니까 말을 걸어요, 캔디. 파랑으로 칠해주겠어?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페파, 분홍으로 칠해줘.
11: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럼 그냥 흰색으로 다 칠하자.
1: 모두 수지 할머니와 함께 아트밴을 칠하고 있습니다.
6: 이러니까 정말 멋지다.
4: 그쵸? 모두 같이 꾸몄어요.
12: 만세!
4: 이제 시동을 걸어볼까?
2: 뭐야? 왜 안 되지 이거?
5: 어쩐지 이 차엔 엔진이 없어요.
6: 그게 중요한가요?
4: 당연하죠. 엔진이 없는 차로 어딜 가겠어요?
2: 산에 올라가서 그림도 그리려고 했었어요.
9: 자동차 엔진은 할아버지가 잘 아시는데.
4: 옳지. 데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군.
13: 여보세요? 엔진이 없는 벤을 봐달라고요? 네, 바로 갈게요.
1: 데니 할아버지가 재활용센터에 도착했습니다.
4: 와주셔서 감사해요, 데니 할아버지.
13: 부탁하신 엔진 가져왔어요. 무려 전기차 엔진으로 가져왔어요. 충전만 하시면 됩니다.
4: 살아났다!
12: 만세!
4: 이제 이름만 정하면 되는데, 이 벤의 이름은 뭐가 좋아?

0: 반했어?
1: 아트맨 반했어 좋다.
0: 좋은데 이제 바네사를 타고 도로를 달릴 수 있겠어.
1: 자, 예수하러 모두 출발. 산에 올라가서 그림 그려요.
2: 수지 할머니는 아트맨 바네사가 좋았어요. 아트맨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사라진 바지.
1: 1443년 조선시대 나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고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했지. 반대하는 신하들이 보낸 악당 천지가 한글방을 파괴하려 했지만
2: 지시지파
0: 악당 천지 어둠 속에 잠들라
3: 잠들라
0: 전
1: 그렇게 한글방을 지키고 훗날 나는 죽어 우주의 별, 대왕별이 되었지.

0: 새벽 네 피리 소리가 날 깨웠군.
1: 예.
0: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1: 600년이나 흘렸어요. 600년.
0: 600년이라.
1: 아 맞다. 천지대왕님, 제가 비밀을 하나 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훈민정음 책이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0: 그래?
2: 거기 누구냐?

0: 아니, 훈민정음이 한글방에 위험하구나. 한글용사 아이야!
1: 드디어 열렸군. 넌 여기서 지키도록 해.
0: 예!
2: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 내 꿈은 한글용사 뿅망지로 얍!
4: 뭐마? 너 요리하려고?
5: 응, 어린이 요리대에 도전하려고. 이 가지 요리로.
4: 왜? 하필 왜 맛없는 가지? 딴 요리하면 안 돼?
5: 맛없는 가지라니. 가지를 먹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4: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안 먹을래.
5: 하하. 내가 만든 가지 요리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2: 아.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이런, 서둘러야겠어. 시옷, 아, 사, 릴, 아, 라, 지읒, 이, 지, 디귿, 아, 사. 사라지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한 발 늦은 것 같아.
7: 천지대장님! 또 같이 쉬는 줄 알았잖아요.
1: 어서 가자.
7: 예!
8: 그 짧은 시간에 한글을 파괴하다니. 어서 대왕별의 기운을 받은 자음과 모음에게 가세요. 그 아이들만이 파괴된 한글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9: 네, 대왕별님.
8: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지읒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3: 채소씻기 끝. 그럼 이제 가지를.
4: 어? 가지가 어디 갔지?
5: 자음아, 여기 있던 가지 못 봤어?
4: 못 봤는데. 잘 찾아봐.
5: 어디 간 거야?
4: 한글용사 아이야?
10: 놀라지 마, 얘들아.
4: 우와, 진짜 한글용사 맞아요?
11: 맞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4: 도움이요?
11: 그래, 이제 우리와 같이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해.
12: 저희가요? 어? 이건 한글 시계?
11: 우리가 갈 한글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자음 마법진과 모음 마법진을 펼쳐야 한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4: 아, 모음 마법진요?
3: 우와, 그럼 나도 자음 마법진!
4: 우와, 꿈이 벌써 이루어지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11: 먼저 천지가 파괴시킨 글자가 뭔지 알아야 해.
13: 기억, 지읒이 들어간 글자야.
4: 기억, 지읒? 기억 지읒이면 감자?
13: 감자? 히엇! 감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감자는 아닌 것 같아.
4: 그럼, 아! 공주 아니야?
11: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지공주. 공주는 다 있어. 사라지지 않고.
4: 사라져요? 한글이 파괴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10: 맞아. 그 글자로 된 게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또 망가지거나 변할 수도 있어.
4: 그럼 혹시
12: 가지?
4: 좀 아까 가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10: 가지가? 가지밭에 가지가 모두 사라졌어.
14: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가지였어.
1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가지 글자를 찾아.
3: 아, 하필 왜 가지야. 맛도 없는 가지. 찾기 싫은데.
5: 무슨 소리야. 이번 요리대에 나가려면 가지가 꼭 필요해. 가지 글자를 꼭 찾아야 해.

0: 여긴 글자들이 모여있는 한글 세계야.
1: 이곳에서 가지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2: 너 금방 변신한 거 아니었어?
3: 근데 왜 다시

0: 풀렸지?
1: 글자를 꼭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0: 진짜 꼭 누구보다 더 찾고 싶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가지를 찾는 거야?
2: 시간이 없어. 어서 글자를 찾자.
3: 어? 저기 게으르에 기억지우시 있어요.
0: 아, 저건 과제예요. 어? 저기도 기억지우시 있어요.
1: 어서 가지에서 글자를 찾자.
4: 자. 과연 글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2: 개벽?
3: 개벽?
2: 천재 부하야.
4: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야!
1: 거기서 용망치로 지진 파!
5: 아이고. 가지는 내가 가져.
1: 천지?
6: 이 가지를 파괴, 글자 가지를 영영 못 찾게 하겠다. 썰다. 가지를 썰다! 오! 가지가 흩어지다! 오!
0: 어떡해, 가지가 다 흩어졌어.
1: 가지를 다시 모아야 해.
5: 그 전에 먼저 천지부터 막자.
2: 알았어.
7: 바다가 뿅뿅치.

0: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1: 그러게.
2: 아, 몸잠 마법진. 그래야 한글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0: 아, 좋아.
2: 몸 마법진.
0: 다음 마법진.
1: 응? 몸만 가지고는 한글 마법을 쓸 수 없어.
0: 아까 변신 안 하고도 됐는데. 아.
1: 이러다 진짜 가재가 사라지면 어떡해. 대회 못 나가는데.
0: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1: 안 돼. 난 가재가 좋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0: 좋아. 난 가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널 위해서 꼭 찾고 말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지 엄청 좋아하거든.
2: 변신했어!
1: 우와!
2: 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3: 천지 군!
4: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치자.
5: 좋아.
6: 한글 용사 아, 이, 야!
7: 치사하게 나를 천지대장님, 대령이 살려요.
3: 두고 보자, 아이야.
8: 천지가 도망갔어.
6: 작전 성공!
8: 몸, 자음,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2: 자음 마법진! 몸 마법진!
8: 미음, 고, 모.
6: 이응, 으, 으.
4: 디귿, 아, 다.
6: 가지를 모다! 모다.

0: 조사라 한글.
1: 아는 내가 쓸게. 똥망치로. 아. 이는 내가 쓸게.
0: 이.
2: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3: 네. 기억이 아를 만나.

0: 거미가 커졌어요.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2: 거미가 뭐가 무섭냐?
3: 오, 넌 안 무서워?
2: 당연하지. 나 한짱.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
3: 거미! 으악! 으악! 으악!
4: 우와, 거미 안 무섭다더니?
2: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야.
4: 아, 그래? 우와.
5: 천지 대장님이 주신 변하다 한글 카드로 변신해볼까? 천지 대장님으로 변하다! 자, 오, 멋져! 그럼 시작해볼까? 한글 용사 아이야가 오기 전에 오늘도 한글을 파괴해볼까?
6: 천지? 한글방엔 절대 못 들어가!
5: 벌써 들키다니! 이럴 땐! 도망 최고!
6: 거기 서라, 천지!
7: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0: 변신 마법이 풀려버렸네.
1: 어?
2: 계력?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닫히기 전에 파괴해볼까? 어, 저게 좋겠군. 쭉! 히읗,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거지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완전히 속았어.
5: 세상에서 거미가 제일 싫어.
6: 나도 거미 너무 무서워.
5: 또 나타나.

0: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1: 훈민정음을 되찾기 전엔 계속해서 침입해올 겁니다. 천지 잡히기만 해봐라.
2: 이번에 또 어떤 한글을 파괴한 거야?
0: 곧 알게 되겠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3: 사마 왜?
4: 나 안 불렀는데 그림 그리잖아.
3: 그럼 내 어깨에 있는 건 뭐지?
5: 괴물이다!

0: 왜 저렇게 큰 거야?
1: 무서워.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3: 어? 거미?
2: 어, 나도 무서워.
4: 거미가 왜 저렇게?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2: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1: 기억과 미음, 그럼
0: 거미?
2: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0: 이러다 들킬 것 같은데.
2: 거미의 시선을 돌려야 해. 아,
5: 한눈의 마법 켜다.
6: TV를 켜다.
0: 전 세계에 거미가 다 커졌나 봐.
7: 천지가 거미 글자에 커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0: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2: 어서 한글 세계로 가야 해.
7: 가서 거미 글자를 찾으면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
4: 모음, 자음, 준비됐지?
8: 네!
9: 모음, 자음,
10: 변신!
2: 어서 거미를 찾아보자.
0: 응? 저기 기흥미음 있어요. 아, 저건 거미가 아니라 개미야. 거미는 어디 있지?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저기! 집에 있던 그 거미가 따라왔나 봐.
4: 아니야, 세상에 모든 거미가 커져서 한글 세계에 있는 거미도 저렇게 커진 거야.
0: 거미줄까지.
7: 거미줄이 엄청 세.
5: 주문해라. 야.
7: 거미줄이 떨어지지 않아.
2: 천지.
11: 거미가 우리 대신 한글 용사와 잘 싸워주고 있군.
12: 예. 근데 거미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11: 그래? 그럼 더 크게 거지다. 거미가 더 거지다.
0: 거미가 더 커지고 있어.
2: 천지, 그만 둬.
6: 히앗
5: 하다라 풍랑치.
12: 젓.
4: 우리도 따라가자.
2: 그래.
12: 어디까지 가신 거야?

0: 못 보고 가겠지?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
1: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던지면 거미가 이쪽으로 오잖아! 와, 어떡해!
2: 어? 무슨 일이야?
1: 거미가 이쪽으로 와요.
3: 제발, 오다가 미끄러져라, 제발.
4: 미끄러져? 좋은 생각이야.
1: 좋은 생각이요?
5: 아, 미끄러지게!
4: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미음, 이, 미.
2: 쌍기역, 으, 끄.
4: 리을, 어, 러.
2: 지읒, 이, 지.
4: 디귿, 아, 파. 거미가 미끄러지다.
1: 저게 뭐야? 그러니까 꼭 춤추는 것 같아. 거미 진짜 웃겨.
0: 천지대장님 도와주세요. 대장님.
6: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군.
4: 거미가 미끄러져서 오지를 못하네. 그렇다면 헛!
7: 나 당신!
4: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어! 이는 내가 쓸게. 태극공으로 이! 쫙! 헛! 쫙!
2: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1: 네. 기억이 어를 만나 거. 미음이 이를 만나 미. 거미!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모미, 자우미도 놀러 왔구나.
1: 네, 할아버지.
0: 모미와 자우미가 이 장난감을 좋아할지 몰랐지.
1: 어, 거미다. 거미가 롤러스케이트 신고 미끄러진다는 거 생각난다. 너무 웃겨.
0: 아니, 그럼 모미와 자우민 거미가 안 무서운가 봐.
1: 좀 무서운데 이젠 아니에요.
0: 그래 그래, 사실 거미는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거든.
1: 우와, 그럼 우리 편이네.
2: 자세히 보니 좀 귀여운 것 같아. 그치?
0: 그래 그래, 사실 무섭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1: 맞아요.
0: 그래, 그럼 우리 한글 과자 먹으러 갈까?
1: 네, 좋아요.
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친구 탄탄.
1: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잭, 뭐하고 있어?
2: 아, 토스터기 고치고 있어요.
1: 어? 그건 용량 요리사가 아끼는 거잖아. 잭이 망가뜨렸어?
2: 아, 그게... 그래도 제가 다 고쳤어요.
3: 그거 망가졌어? 어?
2: 너 누구야?
3: 난 탄탄! 나는 탄탄!
2: 탄탄? 아! 너구나! 오늘 새로 온다는 보조요리사! 반가워! 나는 잭! 나도 보조요리사야!
3: 그거 망가졌어?
2: 응? 아, 아니야! 어머, 멀쩡해!
3: 그거 나 고칠 수 있어!
2: 응? 네가 고친다고? 이걸? 이거 아무도 못 고쳐! 완전 망가졌다고!
1: 잭! 망가진 거 맞구나?
2: 아! 아니, 그게!
3: 다 고쳤어! 여기
2: 우와, 성능이 엄청나네.
3: 저쪽이 주방이야? 우와, 허리 정말 예쁘다. 주방에 들어가도 되지.
2: 어휴, 특이한 녀석이네. 히어로 옆에?
4: 슈퍼제, 지금 공원 근처 공사장에서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악당들이 레시피스톤을 차지하기 전에 어서 출동해요.
2: 네, 걱정 마세요. 아차, 용용 요리사님이 시킨 일이 있었지. 저기 탄탄, 나 신부름

0: 변신 슈퍼제 출동! 어? 너 왜 여기에?
1: 넌...
0: 설마 다 본 거야?
1: 넌...
2: 누구야? 이거 영화 찍는 거야?
1: 우와, 이런 거 처음 봐!
0: 휴, 아무것도 못 봤나.
2: 사인해줘.
0: 영화 찍는 게 아니야. 난 냠냠 시트를 지키는 슈퍼히어로 슈퍼잭이야.
1: 우와, 슈퍼히어로.
0: 난 시민들을 지키러 가야 해서 이만.
1: 나도 너처럼 시민들 도와줄래. 어?
0: 넌 안 돼.
1: 왜? 나도 힘센데.
0: 슈퍼히어로는 아무나 될 수 없어.
1: 나 힘센데.
3: 슈퍼제, 어서 레시피 손을 찾아야지.
0: 아차! 어쨌든 난 이만 가볼게.
1: 나도 같이 가.
4: 그러니까 여기 이 보물을 찾아오신 분께는 냠냠 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특별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5: 레오의 보물찾기 대회에 참여하세요. 대단해요, 레오 박사님. 이렇게 앉아서 레시피 스톤을 찾다니.
6: 역시 악당은 머리를 써야.
5: 맞아요, 레오 박사님은 최고의 악당이에요.
7: 세계 최고의 천재 악당.
5: 세계 최고의 비열하고 못된 악당.
7: 최고의 비열하고 못되고 비겁한 악당.
6: 뭔가 기분이 썩 좋지 않아.
0: 왜 이렇게 시민들이 많지?
3: 저게 봐, 슈퍼제.
0: 와, 저건 레오 박사잖아요.
3: 레오 박사가 시민들을 이용해서 레시피 스톤을 찾고 있나 봐. 서둘러야겠어, 슈퍼제.
0: 네? 레시피 스톤을 뺏길 순 없어.

0: 모아서 보물찾기 하는 거야? 나 보물찾기 진짜 잘하는데.
1: 답답해. 난 지금 보물찾기를 하는 게 아니야.
0: 보물찾기 하는 거 아니야?
1: 그래. 방해되니까 어서 돌아가.
2: 그건 슈퍼잭이잖아.
3: 박사님 계획을 또 방해하려나 봐요.
2: 이번엔 쉽지 않을걸.
4: 찾았어요.
2: 이번엔 내가 먼저 레시피 스토닝. 뭐야, 그냥 거울이잖아.
4: 여기 찾았어요.
2: 왜 다들 이상한 것만 가져오는 거야?
1: 참깨 부리더니 꿀 좋다.
0: 찾았다.
1: 잠깐 기다려.
2: 나를 똑바로.
0: 나도 찾았어요.
2: 뭐야? 또 무슨 엉뚱한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레시피 스톤이잖아. 축하합니다, 우승자님.
1: 그 돈 주면 안 돼. 그 녀석들은 악당이야.
0: 악당? 착하게 생겼는데. 주면 안 돼?
1: 그래.
2: 우승자님, 지금 그 돌을 저희에게 주시면 우승 상품을 드려요. 짜잔.
0: 우와, 냠냠 카드다.
2: 우승자님,
0: 주면 안 돼?
1: 안 돼, 안 돼.
0: 상품 받고 싶은데. 진짜 주지 마.
2: 아우, 신경질 나. 감히 날 레오리 약올려. 너희들 여기서 딱 기다려.
5: 보물 찾기 대회는 끝났다. 레시피 스톤을 이리니 나.
2: 레시피 스토리 내 손에. 슈퍼잭이잖아. 그럼 아까 큰 녀석은. 그래, 거기 있었구나. 왜 안 잡히는 거야?
1: 단단! 뒤에, 뒤에!
0: 힘들어.
1: 간다!
2: 레시피 스톤.
1: 안 돼!
6: 배고파서 힘이 안 나.
7: 슈퍼잭, 슈퍼쉐이커를 다시 사용해봐.

0: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된 탄탄.
1: 탄탄. 근데 너 모습이 어떻게 된 거야?
0: 슈퍼제, 탄탄이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아. 어?
2: 우와, 그게 불도 들어와.
3: 오. 슈퍼제,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0: 성공이다.
1: 잡았다, 이 얄미운 녀석!
2: 멈춰, 내려봤다!
1: 또야?

0: 슈퍼히어로야. 짜잔.
1: 안 돼. 우리 같은 슈퍼히어로는 정체를 숨겨야 한다고.
0: 맙소사.
1: 아유, 정말.
0: 어? 근데 너도 슈퍼히어로였어?
1: 네?
2: 슈퍼젤 큰탄은 정체를 들켰네요. 둘 다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제비가 최강을 꿈꾸는 이유. 너 정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좋아,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1대1로 붙자고.
1: 방금 전까지 친구 어쩌고 한 건 핑계였구나. 좋아, 나도 이게 더 편해. 뭘 꿈을 가려, 어서 공격해. 루시오, 델비랑은 배틀 안 할 거라고 했잖아.
0: 하지만 델비가 계속 못되게 구는 걸. 나도 더는 못 참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좋아, 어디 해보자고! 랩터 킥!
1: 다이노 슛! 변신! 안킬러 펀치!
0: 뭐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랩터 킥! 랩터 스파이크!
1: 빠른 게 다가 아니라고? 역시 별거 없는 녀석이었잖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0: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1: 이제 다이노 쉴드로 가자.
0: 잠깐만! 멈춰! 나랑 다시 대결해!
1: 루시오, 이제 그만해! 그런 실력으론 아무리 반복해서 대결해도 결과는 똑같아. 비켜, 브라키오한테 밟히고 싶지 않다면.
0: 다음엔 절대 안 봐줄 거야!
2: 델비, 오늘도 왔구나.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 구조야. 무리하는 거 아니니?
1: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별거 아니에요.
2: 델비.
1: 루시오! 왜 이렇게 늦었어? 세상에!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0: 델비랑 다이노 배틀을 하고 오는 길이야. 결과는 보다시피 이렇게 됐고.
1: 안으로 들어가자. 델비랑 붙어서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거면 거의 기적이라고 봐도 돼. 나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고 한번 도전했다가 완전히 깨졌거든. 다시는 안 해.
0: 최강 다이노스터가 뭐길래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되고 나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
1: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다이노스터를 한 거야? 최강의 퀀텀 다이노의 힘을 얻어서 멀티버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최고로 강한 영웅이 될 수 있지.
0: 정말이야? 그럼 나도 원래 살던 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단 거네? 아파.
1: 진정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모두가 그 힘을 노리고 있거든. 난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 그 힘을 원하지.
0: 그럼 델비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게 꿈이라서 그렇게 열심인 거야?
1: 맞아. 델비는 더 간절해. 3년 전에 거대한 터널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거든. 그때 델비 아빠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던 중에 퀀텀 터널을 휩쓸렸대. 델비는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서 아빠를 찾고 싶어 하는 거고.
0: 제나,
1: 어?
0: 나 숨 막혀.
1: 중앙 교차로에 있는 걸 봤다고 했다는 거지?

0: 그래 맞아. 근데 안 보이네. 그냥 돌아가자 데이비.
1: 어서 잡아.
0: 잠깐. 이 골목부터 확인해보자.
2: 잡았다.
3: 이게 퀀텀 다이노였으면 우린 떼부자가 됐겠죠 대장.
1: 어서 움직여.
0: 찾았다.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이따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요?
1: 이런 다이노스터잖아. 밟아.
0: 하! 안킬로 해머 블리스트. 순순히 항복하는 게 어때?
4: 대장! 이쯤에서 그냥 항복할까요?
1: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조건 작전대로 간다!
0: 네, 대장! 나와라! 오뚜기 로봇! 이건 또 무슨 유치한 장난감이야? 어떠냐? 다이노스터를 혼내주려고 만든 우리의 최강 로봇이다. 하여간 유치하긴. 내가 산산조각을 내주지. 안킬로 해머 슈!
1: 하하하! 어때 델비? 이젠 너 정도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5: 저 로봇은 공격받은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0: 그럼 더 강하게 공격하면 돼.

0: 공격을 할수록 우린 더 강한 힘으로 되돌려주지. 어뚜기 반칙!
1: 무슨 일이지?
2: 중앙 교차로에 아기 공룡이 나타났대. 근데 델비가 먼저 도착한 모양이야.
3: 어? 델비? 나도 가봐야겠다. 퀀텀 다이너 파워! 다이너 슈트 변신!
4: 이번에도 끼어들면 델비가 화낼 텐데.
3: 이제 델비 사정도 알았고, 무엇보다 혼자 두긴 너무 위험해.
0: 어뜨기 펀치!
5: 안킬로 해머 플레이!

0: 제대로 한방 먹였네요. 응?
1: 이제 확실히 끝내주자고.
2: 또 공격당하면 세트가 강제로 해제될 거야.
0: 멈춰!
3: 뭐야? 전에 마주쳤던 그 다이노서잖아.
0: 안녕, 오랜만이야.
3: 저 녀석 왜 저렇게 빨라?
0: 데비, 공격할 준비해.
3: 지금 장난해?
0: 이 녀석을 멈출 방법이 있어. 잘 보라고.
1: 뭘 하려는 거지?
0: 내비쳐 드라이브. 안 움직여. 꼼짝도 안 해. 지금이야 데비.
3: 안킬로 해머.

0: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 안 둬!
1: 시끄러워! 어서 차나 몰아! 빨리!
2: 밀렵꾼들은 도망쳤어. 이제 안전해.
0: 내 실력 어땠어, 델비? 꽤 괜찮았지?
2: 감사 인사라도 듣고 싶은 거야? 앞으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난 꼭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야 하니까.
0: 아빠 때문인 거지?
2: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0: 미안해. 제나한테 네 사정 들었어. 아빠를 찾고 싶어 한다고? 나도 돕고 싶어!
2: 그럼 넌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자린 단 한 명만 차지할 수 있어.
0: 뭐? 그건 전혀 몰랐는데.
2: 좋아. 다음에 우리 수리점에 들러.
0: 야호! 그럼 우리 이제 친구 맞지? 아!
2: 멋대로 앞서가지 마.
0: 너무하잖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의문의 지하철 사고. 유리의 표정은 분명히 나한테 반한 표정이었어.
1: 아닌가? 피닉스한테 반한 건가?
0: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피닉스가 바로 나잖아.
2: 지각 대마왕, 혼자 뭘 그리 중얼거리고 있어?
3: 유리랑 데이트라도 했냐?
0: 어디 데이트뿐이었겠냐? 사실은
4: 어? 저기 어? 유리 온다. 어?
0: 유리? 그래, 유리가 피닉스의 정체를 아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 유리야!
5: 안녕? 너희들 재밌게 노네.
0: 유리야, 이거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어?
5: 정말? 어? 생각나는 거?
0: 그래, 내가 바로 피닉스야, 피닉스! 그리고 넌 피닉스인 내게 반한 거고 말이야.
5: 생각나는 거...
0: 있어? 있어?
5: 아니, 없는데.
0: 왜? 사실은 내가 바로 피닉스! 기다려! 유리한테 할 말이 있다고! 유리야! 내가 바로 피닉스!
2: 피닉?
6: 이안, 너 제정신이야? 정말로 정체를 밝힐 생각이었어?
0: 그냥 유리가 나한테 반한 건지 피닉스한테 반한 건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6: 유리가 반한 건 맞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임무에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야.

0: 무슨 일이지? 아, 대박. 이거 왜 이래?
1: 나 나갈래요!
2: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빨리 불을 끄자!
1: 본부에는 내가 알릴게! 마리 팀장님!
3: 보고 있어. 지금 너희가 탄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역사 전체의 전기가 모조리 끊기거나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고 있어.
4: 전기 사고라. 설마 아니겠지.
3: 박사님, 서둘러야 해요.
5: 알겠네. 제후에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넘어지지 않도록 순서대로 나가세요.
1: 자자, 모두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나가세요. 자.
2: 좋아. 승객들이 모두 대피했어.
0: 딱 맞춰 도착했네.
2: 믹스 액션!

0: 허큘리스 액션! 자, 이제 구역을 나눠서 불을 꺼볼까?
1: 알았어!
0: 이런...
1: 피닉스 등장! 어? 뭐였지? 뭔가 본적이었는데...
0: 이안! 무슨 일이야? 대답해! 일단 막아야 해. 태호! 맞은편 선로로 지금 열차가 들어오는 중이야. 이안 좀 확인해봐.
1: 알았어. 이런 위험해!
2: 뭘까?
3: 뭐가 번쩍였는데?

0: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1: 아, 진짜라니까. 스파크에서 갑자기 유령손이 나타났다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아, 몰라. 날 감전시키고는 감쪽같이 사라졌어.
2: 모두 고생했어.
1: 아무튼 느낌이 이상해. 누가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 같달까?
0: 증거는?
1: 없지. 그냥 내 감이야.
0: 감? 그런 사고를 감으로 판단한다고?
1: 그래, 감으로 판단한다. 그게 뭐?
0: 어떻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감으로 판단하냐?
1: 난 그렇게 한다니까.
0: 한심하게.
2: 아, 저 녀석들.
3: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알겠니?
0: 당연히 이안을 혼내려고 그러셨겠죠.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감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1: 와, 들으셨죠, 박사님? 세나가 이렇게 꽉 막혔다니까요.
0: 막힌 건 네 머리겠지.
1: 뭐야? 너?
0: 뭐?
3: 그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 우리는 한 팀이다. 한 팀끼리 다투면 구할 수 있는 생명도 놓치게 돼. 알겠나? 알겠나?
0: 네.
1: 이게 다 네가 괜한 시비를 걸어서 그래.
0: 아니거든. 따라오지 마.
1: 누가 따라간다고 그래? 난 배우한테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
0: 이게?
1: 위험하잖아.
4: 아유, 유치한 녀석들아,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나 내일 드론 대회라고. 집중해서 연습해야 한단 말이야.
0: 지금 드론 대회가 중요해?
5: 드론 대회라. 잘 됐구나. 팀워크도 다질 겸 태호를 응원하고 오거라.
1: 네? 얘랑요?
5: 이건 명령이다. 만약 그날도 싸운다면 너희 둘 다 파이얼로브에서 퇴출이다.
1: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 파이어로봇은 지하철에서 승객들을 구조했지. 지하철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0: 먼저 차량 안에 전화기로 승무원에게 불이 났다는 걸 알려야 해요.
4: 불이 작을 때는 차량 안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꺼요. 하지만 불길이 커지면 빨리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6: 그럼 정전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0: 비상시 손으로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비상 개폐 장치를 찾은 다음
4: 레버를 당기거나 돌리고
1: 양손으로 문을 열면 열려요.
6: 그런데 만약 정거장이 아닌 곳으로 내려야 한다면?
1: 타고 있던 열차의 선로를 따라서 이동해요.
6: 그래, 다른 선로 위로 가면 마주오는 열차와 부딪힐 수도 있거든.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새로운 악당의 등장!
1: 너희들 여기까지 와서 계속 그럴 거야?
2: 당연하지!
1: 아휴, 애들도 아니고 좀 어른이 되라, 어른이.
3: 자꾸 어른 하는데 우린 중학생이라고.
2: 맞아, 무슨 자기 혼자 어른인 것처럼.
1: 나 정도면 어른이지. 우리 어린이들에 비하면 말이야.
4: 드디어 결승에 오른 다섯 명의 선수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5: 이한이랑 세나, 너희들 응원은 잘하고 있어?
6: 그럼요!
7: 헤어 파이팅! 우리가 함께하리라!
8: 우리는 영원한 한팀이니까!
9: 아, 창피하게 정말.
4: 자, 그럼 선수들 준비하시고 출발! 자, 갑니다! 첫 번째 난코스, 무지개 후프 코스입니다. 아하, 시작하자마자 탈락자가 나오네요.
8: 우와, 빠르네.
4: 선두 드론이 동공 망치 코스로 진입합니다. 아, 태호 선수 눈에 띄는 실력입니다. 하긴 유일한 중학생 참가자니까 당연히 잘해야죠. 아, 말씀드리는 순간 슬라롬 코스로 진입하는 태우 선수와 제이 선수의 드론입니다. 아, 뒤를 쫓던 제이 선수의 드론이 조금씩 간격을 좁히는데요. 아, 제이 선수도 정말 대단한데요.
3: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은. 안 그래요, 아저씨?
1: 뭐?
4: 다시 앞서 나가는 태우 선수의 드론이 소산나라 기둥기둥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두 선수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군요.
8: 와,
4: 이제 마지막 코스이자 승부처 달팽이 회전 코스입니다. 좁은 터널 속이라 벽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뒤처지는데요.
1: 여긴 좁아서 위험하다고 꼬맹아. 같이 탈락할 셈이야?
3: 탈락이라뇨. 지금부터가 승부인데.
4: 아, 제이 선수 아찔한 고개 비행을 보여줍니다.
1: 이런...
4: 드디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대단합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승자는
1: 어? 어? 뭐야?
8: 우와, 1등이다.
10: 저게 뭐하는 거야?
8: 그러게.
11: 아,

0: 일단 여기라도 숨어있자.
1: 출동이야.
0: 알았어. 고마야, 승부는 다음에 내자.
2: 채영, 형, 어디가?
0: 잠깐, 출동이라면
2: 설마?
0: 이카루스, 액션!
3: 내가 바로 피닉스야. 멋있지? 아, 이건 머리로 막은 거야, 머리로.
0: 사랑하는 드론들아, 미안!

0: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건가요? 어? 이게 무슨 일이야?
1: 나타났어! 사라졌어!
2: 뭐가 나타났다는 거야?
1: 이안이 말했던 그 손 말이야!
0: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진짜라고 했잖아!
1: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붉은 스파크를 주시해!
0: 붉은 스파크? 이거 말이에요! 이게! 어? 으아! 태호야! 재밌다! 재밌어!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런!
1: 이안!
0: 어? 어림없어. 이샤!
1: 날 내려놔!
0: 세나! 조심해야지.
1: 이안, 날 구하러.
0: 아이, 근데 너 많이 무겁다.
1: 너? 저번에 심하게 말한 건 미안해.
0: 에? 에이, 나도 좀 심했는데 뭐. 나랑 같이 저 녀석이나 혼내주자고.
1: 좋지.
0: 가자.
1: 좋아.
3: 뭐야, 화해한 거야? 나도 키워달라고.
0: 이런 이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럼. 또 사라졌어.
4: 내 드론.
0: 어린이들의 꿈을 짓밟다니.
1: 어린이가 아닌 사람도 한 명 짓밟힌 것 같은데.
5: 내 드론.
0: 너무 슬퍼하지 마. 비록 드론은 박살 났지만 말이야.
1: 그래, 사람들이 무서운 게 더 중요하지.
5: 그렇긴 하지만
0: 너한테는 드론

0: 보다 훨씬 더 멋진 이카루스가 있잖아. 이카루스라면 역시.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 로봇은 드론 대회 중에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는데, 드론을 다룰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0: 사람이 많은 곳에서 드론을 날리면 자칫 사람들에게 부딪힐 수 있어요.
1: 맞아.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드론을 날려서는 안 돼.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도 지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말이야.
2: 또 휴대전화나 장난감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강한 충격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던지거나 자르거나 못으로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돼요.
3: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는 행위도 절대 절대 하면 안 돼요.
1: 너희들도 잘 알고 있구나?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안전!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4: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4: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4: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4: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0: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사라진 진주 귀걸이.
1: 꽃이 활짝 피어나는 건 태양과 바람이 지켜주기 때문. 어린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건 그가 지켜주기 때문. 우리들의 슈퍼 히어로.

0: 안녕. 번개맨이 친구들을 구해줄게.
1: 아, 도와줘요. 진주기 걸레 사라졌어요.
0: 사건이야. 번개아이, 사건 현장이 어디지?
2: 진주귀걸이가 사라진 사건 현장은 네덜란드 검색되었습니다.
0: 네덜란드? 좋아! 번개 이동!
2: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예요. 300년이나 된 풍차가 지금도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풍차는 더 빠르게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에는 풍차가 많을까요?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라는 나라 이름처럼 땅의 대부분이 바다보다 낮아서 홍수가 나기 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둑을 쌓고 풍차를 이용해서 물을 둑 바깥으로 퍼내 땅이 물에 잠기지 않게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풍차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가 되었답니다.
0: 풍차, 당신을 네덜란드를 지키는 슈퍼히어로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진주 귀걸이를 잃어버린 소녀는 어딨지?
1: 여기에요, 번개맨!
0: 어? 와, 정말 멋진 분들이 많은걸?
3: 번개맨, 어서와!
4: 이쪽으로! 좀 더!
1: 번개맨, 제 진주 귀걸이를 찾아주세요!
0: 잠깐! 귀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걸? 이게 뭐지? 어?
5: 그래, 나다! 이빨 해줘! 진주 귀걸이는 내가 가져간다! 다 잡아봐라! 슝!
0: 저런 못된 악당 같으니 걱정 말아요. 진주 귀걸이는 제가 반드시 찾아올게요.
3: 이빨 해적은 어디로 갔을까요?
4: 사람이 많은 곳에 숨은 게 아닐까요?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2: 여기는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이에요. 암스테르담의 담은 댐을 뜻하는 말이에요. 암스테르담은 도시 전체가 여러 개의 운하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5: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0: 이빨의 점!
5: 번개맨!
0: 세계 비밀 수호대 이름으로 널 체포한다!
5: 야, 이거 뭐야? 왜 나만 따라다니는 거야?
0: 자, 어서 진주 귀걸이부터 내놓으시지!
5: 앉아! 멈춰! 이빨은 불꽃! 아!
3: 거기서!
0: 아, 이런, 또 놓치다니.
5: 잡을 테면 잡아봐라! 암스테르담? 어? 여기 사진 찍기 딱 좋은데? 한 방 찍고 가야지! 네덜란드 명소, 암스테르담! 기념으로 한 컷! 이번엔 또 어디 가볼까나?
0: 이빨 해적의 이빨 스타그램? 여기 뭔가 힌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해바라기, 고흐의 방 모두 고흐의 작품이네? 그렇다면 반고흐의 미술관이다. 번개 이동! 미술관이군. 분명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0: 무슨 소리지? 찾았다. 이빨의 점.
1: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도망가자.
0: 벌써?
1: 잡을 테면 잡아봐라. 메롱 못 잡겠지. 나 잡아봐라.
0: 안 되겠군. 네덜란드의 슈퍼 히어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1: 네덜란드의 슈퍼 히어로? 그게 누구?
0: 이빨의 적, 이 번개맨이 내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지. 이 슈퍼 히어로는 팔이 네 개.
1: 네 개? 몬스터야?
0: 바람을 움직이는 마법사.
1: 마법사?
0: 자, 네덜란드의 슈퍼 히어로, 공차들아, 도와줘!
1: 바람이 너무 세!
0: 풍차들아, 고마워. 너희가 네덜란드를 구했어.
2: 번개맨이 해낼 줄 알았어.
3: 귀걸이가 돌아왔어. 고마워요. 아, 내 귀걸이. 고마워요.
0: 정말 잘 어울려요. 네덜란드의 그림들은 정말 멋지군요. 이빨 해적 따위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번개맨이 영원히 지켜줄게요. 번개 파워!
2: 번개맨, 네덜란드의 예술 작품들을 지켜줘서 고마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나 페르메르가 그린 작품이거든. 오늘은 나처럼 멋진 네덜란드의 화가들을 만나볼까?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번개처럼 날카롭게 팟팟팟.
1: 네덜란드의 마법 같은 이야기 첫 번째. 과연 진짜 가짜? 우와, 튤립이 끝도 없이 피어있네요. 튤립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이에요. 그런데 튤립은 원래 터키의 꽃이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튤립은 원래 터키의 꽃이었어요. 튤립은 터키 말로 터번이란 뜻이랍니다. 머리에 두르는 터번과 닮은 꽃이기 때문이에요. 500여 년 전 터키의 조상 오스만 제국이 네덜란드에 튤립을 선물로 주었어요. 꽃을 사랑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후로 꽃밭마다 튤립을 가득 심었답니다.

0: 그래서 지금은 터키의 나라꽃도 튤립, 네덜란드의 나라꽃도 튤립이 되었답니다. 네덜란드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네덜란드에는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집이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네덜란드에는 보트하우스가 유명해요. 땅이 좁은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물 위에 보트를 띄워놓고 사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걱정 마세요. 물 위지만 TV도 볼 수 있고 뭐든 가능하답니다.
1: 네덜란드에서의 여행 정말 멋졌어. 기념으로
2: 우리도 같이.
1: 어? 좋아. 자, 다 같이 치즈.

0: 초대 환경.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속에 함께. 빈소년 합창단에 간 이빨 해적.

0: 천사들의 합창이 이런 걸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야.
1: 번개맨도 알지 못했다. 이토록 아름다운 노래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될 줄은.
2: 번개톡이 왔습니다.
0: 응? 번개톡?
3: 빈소년 합창단 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우유빛깔 슈베르트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귀염귀염 하이든님이 입장하셨습니다.
4: 번개맨 안녕.
1: 안녕.
4: 빈소년 합창단 굉장하지?
1: 빈소년 합창단.

0: 멋집 폭발. 자랑 뿜뿜. 나 하이든도 빈소년 합창단 출신이야. 하트 뿅뿅. 나 슈베르트도 빈소년 합창단 출신. 아, 나의 소년 시절이요.
1: 우와, 슈베르트와 하이든도 어렸을 때 빈소년 합창단원이었다고요?
0: 아, 참, 소식 들었어? 세 단원 뽑는데.
2: 빈소년 합창단 오디션 지원서가 도착했습니다.
0: 이상한 지원자는 없어야 할 텐데.
3: 저기요, 나도 지원 가능?
4: 뭐?
3: 나야, 좀비계의 테너, 이 빨래적. 나도 빈소년 합창단 오디션 보러 왔다 이거야. 난 뽑기만 해봐. 자, 그럼 시작해볼까? 찐찐찐찐찐이야, 이빨 해적 찐이야.
5: 이빨 해적 탈락!
3: 와, 탈락! 듣고 보자! 니들 어느 나라야? 복수할 거야!
6: 위험해!
3: 홍교맨! 도와줘!
1: 걱정 마. 빈소년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소리, 번개맨이 꼭 지켜줄게. 번개아이, 빈소년 합창단 어디 있는지 알려줘.
2: 빈소년 합창단 말씀이십니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검색되었습니다.
1: 오스트리아. 좋아. 오스트리아로 번개 이동!
2: 오스트리아는 눈 덮인 산 알프스가 있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거리마다 악기 연주가 끊이지 않고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음악의 나라이기도 하답니다.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호프부르크 왕궁과 돌로 지어진 슈테판 성당이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소년 합창단뿐 아니라 성 플로리안 소년 합창단도 오스트리아 3대 소년 합창단으로 손꼽힌답니다. 잠시 노래 들어볼까요?
3: 꾀꼬리 같은 목소리. 시려 시려 시려 확 바꿔버려. 요렇게. 좋아 좋아, 기대하시라. 꽃기호 합창단으로 변신. 슈바라 슈바라. 이야!
1: 안돼, 멈춰.
3: 아니, 또 번개맨 왜 자꾸 쫓아와서 방해하는 거야?
1: 이빨 해적단,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3: 응? 정말 정말?
1: 그럼 기대도 좋다고. 어디 보자. 여기 어디 있었는데?
3: 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빨리 줘 빨리 줘.
1: 자, 받아라. 번개 파워.
3: 아, 아니 엄마야. 슈타감을 도박하자. 두고 보자 번개맨.
7: 이야, 번개맨이 우리 합창단을 지켜줬어.
0: 고마워, 번개맨.
7: 빈소년 합창단에서 쏜다.
2: 빈소년 합창단 이름으로 기프티콘이 도착했습니다.
1: 우와, 오스트리아 빵. 꼭 삼봉우리처럼 생겼네.
2: 노케를이라는 빵이에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감싸고 있는 세계의 산봉우리에 눈이 쌓인 걸 보고 만든 빵이랍니다. 어머나? 잘츠부르크가 궁금해졌다고요? 그럼 잘츠부르크로 가볼까요? 잘츠부르크의 게트라이데 거리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 하나랍니다. 간판이 정말 예쁘죠? 신발 가게, 우산 가게, 시계 가게. 간판 그림만 봐도 뭘 파는 가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 글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만든 간판이라고 해요. 이곳은 미라벨 궁전. 미라벨 정원은 화려한 꽃들이 마치 왈츠를 추듯 가득 피어나 아름다운 정원으로 손꼽힌답니다. 이 노란색 집은 누구네 집일까요?
4: 우리 집에 어서 오세요. 여기가 바로 저 모차르트의 집이에요. 요건 내가 만든 악보. 그리고 요건 내가 치던 피아노. 아, 난 바이올린도 잘 켰죠. 뭐,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다섯 살 때부터 벌써 작곡을 시작했고 여섯 살 때 연주여행을 다녔답니다.
6: 천재?
5: 꽃미남?
8: 한마디로 완벽남?
3: 아, 뭐야? 짜증나! 이 나라는 음악 때문에 행복이 막 넘쳐 흐르잖아! 음악 됐지 됐지! 미워 미워 됐지 됐지! 음악 따위 몽땅 사라져버리여라! 슈바라 슈바라 됐지 됐지야! 모차르트 음표들이요? 까까 까마귀가 튀어라! 슈바라 슈바라 까까야!
6: 이럴 수가! 나의 음악들이 사라지고 있어! 번개맨 도와줘! 멈춰!
3: 예, 번개맨!
6: 아름다운 음악을 사라지게 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3: 화났나 봐. 어떡해 어떡해! 얼른 도망가자!
6: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0: 정말 다행이야. 사라졌던 음악들이 돌아왔어.
1: 황제토끼 왔습니다.
0: 어? 모차르트한테서 번개토끼?
2: 사라진 음악을 찾아줘서 고마워. 번개맨, 내 마음속에 저장!
3: 번개맨을 마음속에 저장하시겠습니까?
2: 예스, 예스, 예스! 뮤직이 so wonderful! 음악이야말로 오스트리아를 지켜주는 슈퍼파워! 자, 이제 우리 오스트리아의 비밀 소대원을 소개하지!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오스트리아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오스트리아에는 짭짤한 소금 위에 세워진 도시가 있다. 에이, 장난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잘츠부르크는 소금의 성이란 뜻이에요. 옛날엔 소금이 귀해서 소금광산에서

0: 채취한 소금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었답니다. 주황색 바위 같다고요? 소금 맛이 나는 바위, 암염이랍니다.
1: 흥칫뿡! 오스트리아는 아직도 노래 중? 채! 나도 합창단 하나 만들었거든? 이빨 해적 합창단!
2: 찐찐찐찐찐이야!
1: 이빨 해적 찐이야!
3: 이빨 해적도 음악이 좋은가 봐요. 역시 음악은 악당마저 사랑하게 만드는 슈퍼파워. 또 만나요, 오스트리아.

0: 형아 빨리 와.
1: 왔어.
0: 아 오늘은 뭐라지? 오?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
1: 어? 아편전쟁? 그런 전쟁도 있나?
0: 형아 그럴 땐 해보면 되지.
2: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3: 시간을 달리는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 전쟁 이야기. 1840년

0: 야, 이거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추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내가 먼저, 내가 먼저.
0: 오! 열컷! 오, 야, 신기하다. 아니, 이게 저절로 움직이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더 이상 이렇게는 곤란하오. 자살한다고 우리 영국의 은이 청나라로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소?
3: 1800년대에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가 점점 더 늘어나자 이것을 팔기로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 어? 적자? 그게 뭐지?
6: 적자는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야.
0: 오. 일단 저때 영국에서는 청나라의 차와 도자기가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
7: 어머, 이게 그 청나라에서 왔다는 그 차예요?
8: 네, 맛이 얼마나 좋게요.
7: 어머, 이 차자 화려한 것 좀 봐.
8: 그것도 청나라에서 온 거예요.
0: 특히 차가 큰 인기를 끌면서 차를 마시는 모임까지 유행하는 바람에 영국에서는 차를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화폐로 쓰이던 은이 청나라로 자꾸 빠져나가 적자가 늘어났어. 그러자!
5: 더 이상 이렇게는 곤란하오. 자살한다고 우리 영국의 은이 청나라로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소?
9: 맞습니다. 청나라에선 우리 거 하나도 안 사주지 않습니까?
10: 그게 다 청나라에서 광저우 왕국 딸랑 하나 열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뭘 팔 수도 없습니다.
11: 맞습니다. 항구를 더 많이 열어주면 우리 영국 물품 하나라도 더 팔아 적자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5: 그럼 가서 항구를 더 열어달라고 해봐요.
0: 결국 영국에서는 청나라에 사신을 보냈어.
12: 왜? 왜 우리가 항구를 더 열어?
13: 아이, 그래야 서로 물건을 많이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12: 항구를 안 열면 우리 차 안 사갈 거야?
13: 아니, 그게 아니라.
12: 그럴 거 아니면 지금처럼 광저우 항구만 이용해. 우리가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0: 이렇게 청나라는 영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영국의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영국은 아주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냈지.
5: 어떻게 할 거요? 대책을 얘기해봐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소.
9: 그렇다면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5: 응? 편? 아편? 그거 마약 아니요?
9: 그렇긴 한데 뭐 영국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야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 그렇지. 가만, 우리 식민지인 인도에서 아편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11: 그럼 일단 처음엔 싸게 팔아서 아편에 중독되게 만듭시다. 그 다음에 값을 올리면 이미 중독돼서 비싸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5: 오, 그럼 드디어 우리도 청나라의 은을 가져올 수 있겠군요.
0: 이렇게 무역 적자를 줄인다면서 영국은 어처구니 없게도 마약인 아편을 청나라에 팔기로 했던 거야.
14: 여기 오면 아편 살 수 있다는데 아편 있어?
13: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여기가 싸지, 싸!
14: 아편 있다고? 좋은 거요?
13: 그럼요.
12: 아주 좋은 거
14: 싸게 해드리지요. 싸게! 싸게!
0: 이렇게 영국 상인들이 아편을 싸게 팔자 아편은 급속히 청나라로 퍼져나갔고 아편 값을 은으로 받은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해소하게 됐지.
4: 아, 정답!

0: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팔았던 것은?
1: 아편!
0: 네, 정답입니다. 아편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금지시킨 위험한 마약이었는데요.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싸게 파는 바람에 중독자가 많이 늘어나 청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2: 많이 간다.
0: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이번엔 제가 잘해.
1: 야. 오, 8칸.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그럼 우리 대영 제국이 무시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요? 혼쭐을 내야지. 자존심도 안 상해요?
0: 영국이 청나라에 아편을 팔면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1: 어? 아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3: 아편은 중독성이 강한 위험한 마약이라고 했잖아.
1: 네.
5: 영국이 처음에는 아편을 싸게 많이 팔았거든?
0: 그래서 아편 중독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4: 아편 금지법 몰라!
2: 아편 사라져.
6: 어, 여보! 신문사를 들고 가면 어떡해요? 저 사람들처럼 끌려가고 싶어요?
2: 아이, 몰라! 아편이 떨어졌단 말이야! 아편 살 거야, 아편!
6: 여보! 여보!
0: 나라에서는 더 엄격하게 아편 금지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지. 그러자!
7: 아편을 금지시켰는데도 왜 아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게냐?
8: 그게 중독성이 심해. 여전히 몰래몰래 사고 파는 데다. 관원들이 뒤를 봐줘서.
7: 어라!
9: 더 큰 문제는 아편 때문에 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0: 그랬어.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판 뒤로 청나라는 영국에서 들어오는 은보다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은이 더 많아지게 된 거야. 결국 청나라 황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
7: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서는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8: 예, 폐하.
0: 이렇게 청나라 황제의 특명을 받은 임칙서가 1839년 광저우 항구로 가서 외국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편을 모두 압수했지.
4: 아니, 내 걸 왜 마음대로 가져가?
10: 아편은 모두 압수야.
4: 실험 법이 어딨어?
8: 어딨긴 어딨어. 여기 있지. 이제 뇌물 따위는 안 통해.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싹 가져가.
10: 네. 네.
0: 그리고는 압수한 아편 2만 상자를 다시는 쓸 수 없게 처리한 뒤 모두 바닷물에 떠내려 보냈어.
4: 아, 내 아편.
0: 그러자 분노한 영국 상인들이 영국에 이런 소식을 전하고 해결해달라고 했어.
3: 아, 아무리 아편이라지만 우리 영국 건데 아예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7: 이건 청이 우리 대영제국을 무시하는 것 아니오?
3: 맞습니다. 이제 영국인의 모든 재산도 청나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봐주면 안 됩니다.
1: 더 이상 안 봐주면?
3: 전쟁을 해서 혼쭐을 내자죠. 가서 보니 대포 한 방이면 무너질 것 같던데.
7: 그래요? 가만. 이 전쟁을 하려면 의회에 전쟁 자금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11: 근데 아편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 통과가 될까요?
1: 그래도 일단 의회를 열어봅시다.
0: 결국 의회가 열렸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
10: 아니, 이런 걸로 무슨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아편 팔자고 전쟁을 해요?
4: 그럼 우리 대영제국이 무시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요? 혼쭐을 내야지. 자존심도 안 상해요?
8: 자존심 챙길 거였으면 아편을 팔지나 말든지. 이런 전쟁에 나라 돈 못 씁니다.
10: 맞소. 아편 파이자고 전쟁을 한다니 역사상 이렇게 영국을 부끄럽게 하는 전쟁은 못 봤소이다.
8: 그렇지요.
0: 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어졌고 결국 9표 차이로 전쟁 자금에 대한 표결이 통과되면서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신식 대포와 총을 가진 영국 군대에게 청나라 군대는 무력하게 당하고 말았지. 이렇게 영국군이 승승장구하면서 수도와 가까운 풍진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청나라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지.
12: 폐하, 저쪽에서 전쟁을 그만두고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어떡하죠?
13: 뭘 어떻게 해.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조약을 맺어야지.
0: 결국 청나라 황제는 패배를 인정하고 난징에서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편전쟁이야.
14: 아, 정답!
0: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팔면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은?
14: 아편전쟁!
0: 네, 정답입니다. 예! 이 아편전쟁 때 맺은 난징조약은 영국에게만 유리한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는데요.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영국에게 4개의 항구를 더 열어주고 전쟁 비용과 없애버린 아편값을 물어주어야 했으며 심지어 홍콩섬까지 빼앗겨 이후 서구 열강들에게 침략의 명분을 주고 맙니다.
15: 영국은 좀 비겁했고 우리 청나라는 아무 대책 없이 굴다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지.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16: 문 열렸다.
17: 얘들아, 안녕.
18: 잘들 있어.
17: 안녕.
18: 잘 있어.
19: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18: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20: 영기라, 승환아, 탕수육 먹자.
21: 오, 탕수육. 나 탕수육 형아 같이 가.
22: 찍먹.
21: 아,
22: 같이 가.

0: 형 빨리 와.
1: 오늘은 뭐 할 거야?
0: 그러니까. 어? 제국주의? 제국주의? 좋은 건가?
1: 형아, 이럴 땐 해보면 되지.
2: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3: 시간을 달리는 제국주의 이야기. 1800년
0: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4: 안 되지요.
0: 안 되겠지요.
5: 연설 하는 것 중에 한쪽으로 가보세요. 잠깐만.
0: 여기 어디지?
6: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길이고요.
7: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6: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죠.

0: 되겠습니까?
1: 네,
0: 도전! 그럼 추사위를 던져 주세요.
2: 이야, 이 저절 움직이네. 야, 이 친절하네.
3: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제국의 힘이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0: 예.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2: 어? 산업혁명? 그 뭐예요?
5: 아, 산업혁명을 모르는구나. 그럼 산업혁명부터 알아야겠네. 그게 뭐냐면
6: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 광적기와 기계를 움직이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던 걸 기계가 만드니까 물건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해. 그런데 한꺼번에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
2: 아, 이거 문제요, 문제. 살 사람은 다 사서 물건이 통 팔리지를 않네. 이러다 망하겠어요.
5: 아, 이거 우리 공장도 그래요. 공장 멈출 수도 없고 이걸
2: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정부에 얘기해 봅시다.
5: 오이, 좋습니다. 갑시다, 빨리 갑시다.
6: 결국 자본가들은 나라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7: 물건은 자꾸 쌓여가는데 더 팔리지도 않고, 아, 이러다 공장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5: 공장들이 망하면 나라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대책 좀 세워주세요.
8: 가만,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9: 오, 그래요. 식민지가 많으면 원료를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영토도 넓힐 수 있겠네요. 해봅시다.
5: 좋습니다.
6: 이렇게 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했던 영국은 힘이 약했던 인도 일부부터 식민지로 만들어서 남아도는 영국의 제품을 독점해서 팔았고 식민지의 원료를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 이익을 보자 식민지를 더 넓혀나갔지. 그러던 중에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게 된 거야. 하지만
0: 우리가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6: 청나라는 인도처럼 식민지로 만들기엔 쉽지 않은 나라였지.
2: 어떻게 할 거요? 대책을 얘기해봐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소.
10: 저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2: 응? 아편? 그거 마약 아니요?
10: 그렇긴 한데 우리야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 그랬어. 영국은 이익에 눈이 멀어 아편을 청나라에 팔고 말았던 거야. 그러자
11: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12: 예, 해야.
6: 청나라는 아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자 결국 아편 금지령을 내리며 영국의 아편을 몰수해버렸지. 이 일로 영국은 청나라를 상대로 두 번의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데 두 번 다 영국이 승리했어. 이때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를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갔어. 그러면서 영국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더 커져만 갔지.
4: 저는 우리 대영제국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을 원합니다.
10: 아, 저 폐하, 이 아프리카 남쪽에 다이아몬드가 널려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땅을 차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4: 좋습니다. 좋아.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제국의 힘이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10: 예.
6: 이렇게 영국은 무력으로 인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본격적인 식민지 정책을 펼쳐 큰 이득을 챙겼는데
3: 빨리빨리 안 움직여!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2: 아유, 저희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3: 그래서 뭐 잘했다는 거야! 아!
6: 그랬어. 영국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또 식민지의 자원을 빼가는 아주 나쁜 짓을 하며 점점 부강해졌어. 이런 영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했는데
2: 우리도 영국처럼 식민지가 있어야

0: 남아도는 물건도 팔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1: 폐하, 인도 쪽은 영국이 다 먹었지만 베트남 쪽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0: 그래? 그럼 영국이 먼저 손 뻗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차지하자.
2: 다들 식민지를 만든다 이거지. 거기에 우리도 빠질 수 없지. 우리도 식민지 만들어.
3: 이렇게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만의 이익과 부를 쌓기 위해 약한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를 늘려나간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야.
4: 아, 정답!
5: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4: 제국주의!
5: 네, 정답입니다. 예!
6: 아니 근데 막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5: 맞습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지배하면서 남아도는 상품을 팔고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6: 오, 진짜 나빴다.
0: 진짜 나빴다.
7: 다들 자기네 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뭐.
5: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8: 진짜 또 움직여.
9: 오, 많이 갔다.
5: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0: 이번엔 제가
7: 잘해.
0: 일곱 칸.
7: 오야, 이런 숫자
8: 진짜 신기하다.
5: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우리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5: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땡땡 우월주의를 내세웠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1: 뭘까?
12: 너희들 힘세다고 약한 친구들 때리면 돼, 안 돼?
6: 안 되죠.
7: 그렇지. 그건 나쁜 짓이지. 그런데
3: 당시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6: 왜냐하면 미개한 흑인종, 황인종을 그냥 두고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7: 안 되지요.
6: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많이 늘려서 미개한 아프리카 흑인종, 아시아 황인종들을 우리 반이라도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0: 아, 맞습니다.
6: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3: 이렇게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우월한 백인들이 열등한 유색인종들을 깨우쳐줘야만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했거든. 거기다 자기들이 지배하기 쉽게 식민지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 사는 거라고 세뇌까지 시켰지.
7: 뭐야, 이거밖에 못했어? 쟤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0: 우리처럼 잘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7: 해치기 전까지 다 채워놔!
0: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9: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해서 우리도 잘 살자.
3: 세뇌를 당한 식민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만 했는데, 심지어!
13: 어머. 얼마나 안 씻었으면 얼굴이 이렇게 까매?
14: 동물이랑 똑같다니까.
15: 엄마, 쟤네들 불쌍해.
13: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15: 이거 먹어?
13: 봤지? 먹을 거 주는데도 고맙단 말도 안 하잖아. 저게 다 미개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14: 그래, 불쌍한 게 아니라 쟤들이 우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13: 가자, 교육이 안 좋다.
3: 프랑스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물처럼 가둬놓고 전시하기도 했어. 이런 악행도 모자라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콩고에서는
7: 뭐야, 할당량을 묻혀놨네?
0: 콩고가 더 안 나와.
6: 할당량 못 채우면 손목 자른다고 했어, 안 했어? 야,
3: 이렇게 벨기에 사람들은 콩고인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며 부를 늘렸는데, 이때 죽은 콩고인이 무려 천만 명이 넘었어. 백인들은 이렇게 식민지 사람들을 학살하고 착취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자원을 빼가기 위해 놓은 철도와 공장을 자기들이 준 혜택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지.

0: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철도도 놔주고 공장도 지어주는데 고마운 줄을 모른다면서?
1: 미개에서 그래? 미개에서.
2: 우리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3: 이렇게 백인이 우월하고 다른 인종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백인 우월주의야.
4: 아, 정답!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내세운 땡땡 우월주의는
5: 백인 우월주의!
4: 네, 정답입니다! 예! 제국주의 나라들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식민지를 침략해서 지배하였고, 우월한 백인들이 미개한 식민지 사람들을 문명사회로 이끈다는 백인 우월주의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 진짜 나빴다.
7: 진짜 나빴다.
4: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8: 어? 문 열렸다. 어. 얘들아, 안녕.
9: 잘들 있어.
8: 어, 안녕.
9: 건강해.
8: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어땠나요?
9: 재밌었어요.
10: 저도요.
4: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1: 얘들아, 더우니까 내려와서 빙수 먹자.
8: 어, 빙수.
9: 빙수.
8: 녹지 마, 녹.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거지. 호빵이에게 귀여운 동생 호떡이가 태어났어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말도 잘하고 누나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호빵이와
1: 호떡이의
0: 빵떡 티링. 호떡아 같이 해야지. 다시 하나 둘 빵떡 티링. 오늘은 호떡이랑 반짝반짝 예쁜 슬라임을 만들 거예요. 오늘 슬라임 재료는 반짝이는 구슬과
2: 호떡아 뭐 하는 거야?
3: 응? 나 지금 슬라임 재료 모으는 거야.
2: 슬라임 재료?
3: 코딱지가 말랑말랑해서 슬라임 재료 딱이잖아. 벌써 이만큼 더 모았어. 근데 모자란 것 같아서 더 모으려고.
2: 호떡아 안 돼.
3: 아 왜? 나 슬라임 재료 모을 거란 말이야.
2: 슬라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코딱지 파면 안 된다고 알려주신 동화 기억 안 나?
3: 할아버지가 코딱지 파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그 동화? 기억 안 나.
2: 그래 좋아. 그러면은 누나가 알려줄게.
3: 좋아.

0: 어느 마을에 코파유라는 아이가 살았지. 코파유는
1: 코딱지다. 코딱지 제일 좋아. 코딱지 모여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0: 코파유는 코딱지를 여기저기 묻히고

치고 튕기고 다녔지. 난난난난나. 지난번에 먹던 껌 여기다 뒀던 것 같은데. 오, 어, 여기 있다.

0: 내 코딱지 탈이 어떠냐?
1: 너 겁나. 그렇게 코를 파대던 코파유는 어느 날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
2: 병? 병? 코파유가 병에 왜 걸린 거야? 아, 코파유가 병에 왜 걸린 거야?
1: 그게 코딱지 때문인 것 같은데.
2: 코딱지? 코딱지 때문에 왜? 코딱지 때문에 왜 그러는 건데?
1: 아, 그렇지.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 필요한 건 바로?
2: 바로?
1: 짠!
2: 어? 그게 어디 있었지? 와, 왜 여기서 나와?
1: 코딱지 딱지야. 코딱지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할아버지가 궁금할 땐 호기심 딱지를 이렇게 찍으라고 했어. 누구세요?
3: 나는 코파요의 코 속에 사는 코털 장군이다. 아이고.
2: 많이 다치셨나 봐.
1: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3: 코파요의 코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4: 그날도 우린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지.
5: 겉머리 겉머리 하! 겉머리 겉머리 하!
6: 자, 오늘도 우리 코파요 몸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
5: 불사한다!
4: 오늘의 작전을 설명하겠다.
6: 북부터 먼저 치우고! 네, 장군!
4: 우리 코 속은 수많은 코털과 콧물이 나오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도 먼지와 세균 같은 적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먼지와 세균은 먼저 코털이 잡고
6: 콧물로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코딱지로 만들 것이다. 알았나?
5: 예, 네, 장군.
6: 그렇지.
5: 차차차 장군.
6: 차차차 장군.
5: 엄청난 먼지와 세균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적들을 막아라! 모두 포기야!

0: 그렇게 잘 지켰는데 코파유가 왜 병이 났어요?
1: 왜요? 왜요? 왜요? 왜요?
2: 아이 그게 그러니까
3: 세균 가득한 손가락으로 코를 팠기 때문이지.
4: 손가락!

0: 어디서 방청아?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 빨리.
1: 어? 안 되겠다. 여기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2: 사백인들을 막아라.
0: 야, 어서.
3: 어떻게 세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나 싸움 못 하는데 어떻게?
4: 걱정하지 마. 몸속으로 들어온 세균은 이 백혈구가 무찌르지.
1: 참나워시지.
0: 자,
5: 그렇게 코에 난 상처로 들어온 세균은 뇌까지 도착했어.
1: 오, 뇌구나!
6: 아, 놔. 코털 장군이랑 백혈구는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뇌 보호막 작동!
1: 어, 그렇다고 우리가 못 들어갈 줄 알고. 야, 찔러!
0: 아파! 아, 하지 마! 아프다고! 아, 제발 하지 마! 아야!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제발!
5: 그래서 코파열은 아주 위험한 병 뇌수막염에 걸린 거야.
7: 뇌수막염?
8: 그래. 먼지와 죽은 세균이 굳은 코딱지. 이 코딱지를 손가락을 넣어 떼다 보면 이렇게 코에 상처가 날 수가 있어. 이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심하면 뇌수막염에도 걸릴 수 있어. 코는 뇌와 가깝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상처가 나면 안 돼.
9: 코파요가 왜 병에 걸렸는지 잘 알겠지?
8: 절대로 코파면 안 돼.
10: 어허, 코딱지를 파다가 세균에 감염되다니. 나 앞으로 코딱지 절대 안 팔 거야.
11: 그래, 이제 잘 알았지?
10: 근데 코파요는 어떻게 됐을까? 설마 혹시 병에 걸려서? 아!
11: 다행히 병이 다 나았다고 해.
10: 진짜?
11: 코파요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래서 코딱지를 안 파니까 병에도 안 걸린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지.
12: 오.
11: 코딱지를 손가락으로 파는 대신 휴지로 코를 풀거나 세수하며 물로 푸는 게 좋아. 이후 코파요는 병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대.
10: 와! 코파요가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다.
11: 응.
10: 그럼 나도 세수할 때 물로 흥!

0: 휴지로 흙! 코에 상처 안 나게 조심해서 풀 거야.
1: 그래 그래 귀여운 대동생. 그럼 누나가 이 코딱지 딱지 줄 줄 알았지?
0: 아이 진짜 누나 말 아니면은 확 그냥
1: 코딱지를 왜 파면 안 되는지 맞추면 줄게.
0: 좋아 좋아.
1: 친구들도 맞춰봐. 코딱지를 파면
0: 상처 날 수 있고,
1: 코에 상처 나면
0: 세균 들어오고,
1: 세균 들어오면
0: 병 걸릴 수 있어.
1: 우와 잘한다.
0: 또
1: 좋아 계속해볼까? 코딱지 파지마
0: 휴지로 풀자,
1: 코딱지 파지마
0: 실수할 때 풀자,
1: 코딱지 안 파는
0: 건강한 습관. 잘 맞췄다.
1: 자
0: 코딱지 딱지 받아.

0: 빙글빙글빙글 얍!
1: 어? 뭐하는 거야?
0: 이거 빙글빙글 얍놀이 친구한테 배웠다.
1: 또 그러다 주스 흘리면 엄마도 혼난다.
0: 어? 그러면 그만해야겠다. 그럼 누나 나랑 코끼리코 돌기 할래?
1: 뭐? 싫어.
0: 왜?
1: 코끼리코 돌기하다 멈추면 얼마나 어지러운데.
0: 정말?
1: 그래. 또 누나의 코끼리코 돌기 이야기 기억났나?
0: 아, 그 얘기!
1: 응, 누나 학교 운동회에서 있었다니!
0: 아, 그 운동회! 아, 기억났다.
1: 재밌다고 깔깔깔 웃을 땐 언제고 금세 잊어버린 거야?
0: 미안, 미안. 누나 다시 해주세요.
1: 뭐,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0: 와, 우리 누나 최고 최고!

0: 멈추면 어지러워. 그 이야기는 운동회가 거의 끝나가 무렵에 시작하지.
1: 예, 현재 1반, 2반, 3반이 동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리기 3종 경기를 해서 이기는 반이 오늘의 최고의 반이 되는 거예요.
2: 네!
0: 달리기 3종 경기는 콩콩콩 달리기, 거꾸로 달리기, 그리고 코끼리코 돌고 달리기였어. 1등은 바로 나, 복당이라고.
3: 헤헤이, 길고 짧은 건 내가 알지.
4: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조심조심.
5: 오빠가 화이팅! 할 수 있어!
6: 오빠가 너만 믿을게! 오빠 힘내!
1: 네, 준비하시고! 출발!
0: 첫 번째! 콩콩콩 달리기부터 이 누나는 앞서 나가!

0: 내가 넘어졌군요. 어서 일어나, 어서!
1: 쉽지 않게.
0: 아, 여전히 호빵이가 1등!
1: 역시 나한텐 안 되네!
0: 아, 인반의 호빵이 1등입니다!
1: 여기서 포들이 벗고.
2: 그렇지, 그렇지. 우리 딸 잘한다.
1: 거꾸로 달리기를 할 때도 라떼와 써니는 여전히 뒤쳐져 있었어.
2: 그렇지. 아유, 걸어가도 이기겠다. 걸어가도 이기겠어.
1: 한번 1등이네.
3: 그럼 우리 반이 오늘의 최고만?
0: 1등은 여전히 호빵이.
1: 돌기다.
4: 그런데 문제는 코끼리 코 돌고 달리기에서 벌어졌어. 돌면 돌수록 기분이 이상해지더니 다 돌고 멈추는 순간 난 멈추고 싶은데 머리는 어지러짐, 몸은 휘청휘청,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2: 호빵아, 다리에 힘을 줘.
5: 어떡해, 쟤도 다 따라왔어.
4: 결국 라떼와 써니가 나의 역전할 때까지도
0: 라떼와 써니가 호빵이를 따라잡았어요!
2: 네?
1: 가서
2: 아들아 또 가자!
5: 안 돼!
1: 안 돼!
2: 호빵아!
5: 우린 끝났어!
1: 난 계속 어지러워 한 거야. 지금도 어지러운 것 같아.
2: 그랬구먼. 1등하고 있었는데 아깝다.
1: 그러니까.
2: 근데 누나, 코끼리 코를 돌다가 멈췄는데 왜 어지러운 거야?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는데 왜 어지러운 거냐고. 왜?
1: 그러게. 코끼리 코를 돌다가 멈춘 후 그만 어지러워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지러웠단 말이지.
2: 몰라. 몰라면 물어봐야지.
1: 좋아. 호기심 딱지 넣어라.
6: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어지러운 딱지. 어지러운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7: 우와, 내일이다. 안녕하세요.
8: 안녕, 안녕.
7: 오랜만이야.
1: 괭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는데 어지러워요?
7: 맞아요. 멈추면 괜찮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8: 그건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눈에 사는 눈의 요정과.
9: 안녕, 나는 눈의 요정이야.
8: 귓속의 감각 요정들은
10: 우리가 누구?
11: 귀의 감각 요정들.
12: 예!
8: 내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줘.
1: 자자, 지금 어떤 상황이지?
5: 오빠가 너만 믿을게. 오빠 힘이 나.
9: 제 자리에 서 있습니다.
10: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8: 그런데
0: 출발!
9: 콩콩콩 뛰고 있어요.
1: 그래, 할 수 있어. 빨리, 더 빨리. 우와! 이제 거꾸로 달리기.
10: 림프에게 기울어져 있어.
5: 네님, 머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
9: 넘어지지 않게 잘 보고 있습니다.
8: 머리를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요정들이 전하는 정보도 많아지지.
1: 아이고.
7: 아, 그렇구나.
1: 그런데 귀의 요정들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8: 그건 림프액이라고 해.

0: 위아래로 흔들어 볼래?
1: 이렇게요?
0: 응, 잘했어. 이번에는 옆으로 살짝 기울여봐.
1: 이렇게요?
0: 잘했어. 컵이 흔들릴 때마다 안에 있는 주스가 흔들리는 것처럼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귀에 있는 임팩도 같이 흔들리지. 귀의 감각요정들은 림프에게 흔들림을 느낀 후 내게 머리의 움직임을 알려줘. 그런데
2: 1등은 여전히 훗빵이!
0: 역시 10대 15! 야, 나 마실 것 좀 줘!
3: 김치국 도착이요. 이게 다 뇌님 덕입니다.
4: 역시 뇌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0: 고마워. 끝내준다. 너무 좋아.
5: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코 돌기가 시작되자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2: 뇌님, 눈이 빙글빙글 돌아요.
6: 림프에게 체력치가 돌아.
5: 그리고 코끼리코 돌기를 멈추는 순간 마치 컵을 돌리다가 멈췄을 때 안에 있는 음료수는 계속 도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고
2: 드디어 멈췄습니다.
6: 림프액이 계속 돌아. 네님, 머리가 아직 돕니다.
2: 멈췄는데?
6: 뭐라고? 무슨 소리야?
2: 무슨 소리야? 멈췄다니까.
6: 안 보여.
2: 아, 내 말이 맞다고. 멈췄다고.
6: 계속 돌잖아.
5: 눈의 요정과 귀의 감각 요정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내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어지러움을 심하게 느꼈지.
1: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혹시 코끼리 코를 돌다가 멈춰도 덜 어지러운 방법은 없을까요?
0: 돌았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면 도움이 될 거야.
1: 아하! 돌았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래,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그럼 안녕!
1: 안녕히 가세요! 우리 몸속 요정들도 헷갈릴 수 있다니까 재밌다!
7: 맞아, 맞아! 아, 참 누나, 운동회 때는 결국 꼴찌한 거야?
1: 아, 그때? 그때 어떻게 됐냐면 어지러움이 멈춘 후 다시 달렸는데
8: 다 들어갔겠지? 어? 얘들아!
1: 라떼와 소니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날 기다려준 거야!
9: 호빵아, 우리
10: 함께 들어가자!
8: 소니야! 라떼야!
1: 운동장에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결국 우린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어! 정말 대단한 우정이다.
8: 그렇지?
7: 나도 친구들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야지. 근데 누나, 나 이제 어지러움 딱지 주면 안 될까요?
8: 노래 잘하면 칠게.
7: 역시 우리 누나는 최고야, 최고.
8: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상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 누적 조회수 169억 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 뚜루루루루 이걸로 유명한 아기 상어 체조입니다. 하나 더. 2025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가 가장 많이 본 영화는 한국 아이돌을 그린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였고요. 그 노래 골드는 빌보드 1위에 이어 그래미와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휩쓸었습니다. BTS는 비틀즈보다 빠르게 빌보드 정상에 올랐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화장품은 프랑스산이 아니라 이제 한국 제품입니다. 음악도 음식도 화장품도 전부 K를 붙여 부르는 시대입니다. 화장품도 라면도 한류 이전부터 수출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규모가 작았죠. 한류를 만난 이후 대폭발했습니다. 무엇이 이 작은 흐름을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키웠을까요? 바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화가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90년대 말. 시작은 드라마였습니다.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된 겨울 연가는 외국 드라마 최초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주연 배우 배용준 씨는 욘사마로 불렸죠. 대장금은 더 멀리 갔습니다. 100개 가까운 나라에 수출이 됐고요. 2007년 이란에서는 시청률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음악도 뒤를 이어 보아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류는 아시아 안의 현상이었습니다. 시장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 한정됐고요. 미주와 유럽은 거의 비어있었죠. 그마저도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를 겨냥한 혐한류 정서가 일었고 중국에서는 한류 스타들의 잇따른 방문에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팎에서 한류는 10년을 못 간다라는 말이 종종 나왔죠. 1세대 한류에도 경제 효과는 따라왔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지금에 비하면 미미했죠. 한류가 어떤 상품에 더 크게 작용하느냐를 보면 아무래도 화장품이나 음식입니다. 자동차나 휴대폰은 성능과 가격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화장품과 음식의 수출 규모가 그 자체로 작았습니다. 한류가 아무리 민감한 상품이라고 해도 내답할 브랜드가 없으면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좋아져도 막상 살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바람은 가장 세게 불었지만 받을 도치 아직 작았던 셈입니다. 아시아 시장만 바라보면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구매력이 큰 시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처음부터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진짜 글로벌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음악이 있었죠.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해 인기를 얻었고요. BTS는 그 정점에서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드라마는 글로벌 OTT 플랫폼을 만나 폭발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동시 유통망에 올라타면서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라는 지리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 2억 6,520만 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영어권 콘텐츠를 모두 제치고 넷플릭스 역사상 역대 최고 흥행작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요.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세계 영화제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수출 총액의 1등 공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2024년 한국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은 60%를 차지했습니다. 음악과 방송 영상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프로게이머 페이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세계 곳곳에서 열리면서 매번 가득 채워집니다. 웹툰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세로 화면에 맞춘 이 한국식 웹툰은 그 형식 자체가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이와 같은 작품들은 세계에서 읽혔고요. 네이버 웹툰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밀어서 한류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전혀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부의 진짜 공은 만든 데 있지 않고요. 풀어준 데 있습니다. 콘텐츠를 검열하지 않았고 영화 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할리우드 직접 배급이 시작되자 한국 영화 점유율은 한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산업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자본이 돌고 인력이 모이면서 2000년대 중반 한국 영화는 자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되찾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경쟁이 키운 것입니다. 위기를 전환으로 바꾼 이 시리즈의 이야기가 문화산업에서도 반복됩니다. 콘텐츠의 진짜 힘은 한편의 흥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는 음식과 한복 관광으로 가지를 쳤습니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여러 산업의 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콘텐츠는 다른 산업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됩니다. 이제 그 엔진이 무엇을 끌어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뷰티가 한류로 갑자기 생겨난 산업은 아닙니다. 국내 가장 오래된 화장품 기업 아모레 퍼시픽의 출발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장품은 얼굴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라 청결과 품질 관리 좋은 원료가 생명입니다. 긴 역사는 곧 그만큼 오래 연구 개발을 쌓아왔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내 소비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글로벌 테스트 베드 역할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은 연구 개발과 아이디어가 결합해 탄생한 혁신이었습니다. 액체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담가 가볍게 두드리는 이 발명은 전 세계 화장품 회사가 뒤따라 만드는 표준이 되었죠. 산업을 받치는 후방 기반도 두텁습니다. 화장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OEM, ODM 기업들, 용기와 원료를 만드는 소재 기업이 함께 자랐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ODM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랜드 뒤에 이 거대한 생산 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적 위에서 첫 번째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무대는 중국이었습니다. 2010년대 설화수와 후 같은 고급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K-뷰티의 첫 번째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뒤이어 코로나가 중국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위기는 기업의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동하곤 하죠. 기업들은 시장을 중국 밖으로 넓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로 판로를 다변화했습니다. 동시에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대기업 브랜드에서 신생 브랜드로 옮겨갔습니다. 진화는 품목으로도 이어집니다. 한때 한국 화장품은 스킨케어 기초 제품만 잘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색조도 향수도 세계에서 통합니다. 특히 향수는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템버린즈와 논픽션 같은 브랜드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이야기를 앞세워서 유럽 명품 향수가 지배하던 시장에 독자적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K-뷰티라는 이름을 붙여 한국 제품을 찾고 외국 기업이 한국식 화장품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K-뷰티 수출액은 2012년 10억 달러에서 2025년 114억 달러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품 다변화, 시장 다변화, 업체 다양화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전략의 성과입니다. 케이푸드 역시 한류가 만들어낸 산업은 아닙니다. 라면과 과자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잘 만들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한류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 증명됐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에서 국민 간식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리온은 그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 입맛에 맞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가 등장하기 전에 제품과 생산 기반의 힘만으로 국경을 넘은 대표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콘텐츠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 사례죠. 회사가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젊은 소비자들이 매운맛 도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면서 번졌습니다. 이 불닭 챌린지가 놀이가 됐고요. 그 놀이가 매출이 됐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 한식 장면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관세청은 K-POP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K-푸드의 수출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직접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만든 수요를 실제 매출로 바꾸려면 그 제품이 현지 매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통이 승부처가 됩니다. 과거 한국 식품은 교민이 찾는 아시아 식료품점에 머물러 있었던 게 대부분이죠.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마트와 창고용 매장, 온라인 장터의 진열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소비자가 곧바로 그 제품을 집어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과는 항상 숫자로 증명되게 마련이죠. K-푸드 수출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라면이 길을 트자 다른 품목이 따라갔습니다. 김도 대표 상품이죠. 반찬으로만 먹던 김은 그냥 집어먹는 간식으로 팔리고 있고요. 높은 수출 단가 덕에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덤플링, 교자가 아닌 만두 자체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떡볶이, 고추장 소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제 한식은 개별 제품을 넘어 하나의 인기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스타일 중심에는 패션이 또 있죠. 한국 패션도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닙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외국 유명 브랜드 가방과 의류를 생산하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제품은 잘 만들었지만 내 이름을 단 브랜드는 약했습니다. 우리만의 브랜드 파워가 미미했던 것이죠. 제조 실력이 한류를 만나면서 비로소 자기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젠틀몬스터입니다. 2011년 작은 회사로 출발해서 파격적인 디자인, 갤러리 컨셉의 독특한 매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를 비롯한 한국 스타들이 이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쓰자 같은 제품을 찾는 해외 소비자가 줄을 이었고요.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거둡니다. 의류도 마찬가지죠. 마땡킴, 마르디 맥크르디, 이와 같은 신진 브랜드들이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국내외 MZ세대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문화 컨텐츠의 파급력과 맞물려 K-패션은 힙하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시부야나 하라주쿠 매장 오픈 당일에는 기록적인 대기줄을 세우면서 현지 유통업체를 놀라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패션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K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고 국내 제작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만 하는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 새겨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한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 처음부터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강국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모두가 지금 체험하고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부터 문화산업에 이르는 8개의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모습만 보면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지만 실제 출발은 작고 미미했습니다. 조선소도 없었고 제철 기술도 없었고 자동차 엔진도 당연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산업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없이 시작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축적하고 다시 도전하며 한 단계씩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철강이 조선과 자동차로 이어졌고 전자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산업은 서로를 밀어올리며 성장했습니다. 외국 기술을 들여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추격하면서 따라잡았고 따라잡은 뒤에는 안주하지 않고 다시 다음 단계로 도전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저력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축적된 역량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집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테니스 강사 하이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복식의 코치라고 이야기하는 발리를 배울 건데요. 발리가 복식의 코치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건 경기를 할 때 뒤에 서 있는 후위보다 앞에서 전위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서인데요. 발리는 점수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지만 그만큼 점수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정말 많은 포지션이에요. 자, 바운드가 없이 치는 공인 만큼 상대방이 날리는 공을 제가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아웃인지 내가 칠 수 있는 공인지 알고 쳐야 되는데요. 자, 대부분 이 공을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세요. 발리는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서비스 라인인데요. 서비스 라인보다 네 발자국 정도 앞으로 전진해서 하는 포지션이에요. 오늘은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서비스 라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 자리보다 네 발자국 정도 앞으로 가셔서 높이 뜬 공을 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발리를 한번 배워보실 텐데 그립을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강의 때 알려드렸던 만큼 발리는 그립이 하나예요. 서비스, 스매시 모두 같은 그립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발리 그립을 잘 보고 서브와 스매시까지 써주신다면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립을 한번 더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백핸드 그립에서 왼손을 살짝 떼고 오른손만으로 이용해서 공을 치는 건데요. 오른손을 잡고 검지와 중지를 살짝 떨어뜨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손바닥과 라켓 그립을 밀착시켜주시면 되십니다. 이 상태에서 라켓 머리를 내 항상 얼굴 앞을 막아주시면 되시는데요. 발리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트 앞쪽에서 붙어서 치시는 거기 때문에 공이 언제든지

항상 본인에게 날라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라켓 머리가 헤드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라켓 바닥으로 떨어져 있으면 공이 날아왔을 때 얼굴 앞에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얼굴 앞에 라켓을 두고 공이 날아오면 바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만큼 임팩트가 큰 발리인 만큼 부상의 위험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실 때는 헤드를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닌 배꼽보다 살짝 위로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발리는 항상 중요한 게 얼굴보다 앞에서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몸에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라켓 머리가 내 얼굴 뒤로 간다면 맞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 내 몸에 공이 날아올 확률이 정말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리는 항상 백발리, 포발리 두 개 다 항상 얼굴 앞에서 공을 쳐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포발리 자세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우리 준비 자세는 아까 포핸드, 백핸드와 다 동일하게 항상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뒤 체중이 살짝 앞으로 향하게 무릎을 굽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라켓 머리가 밑이 아닌 얼굴을 막을 수 있게 세워주시고요. 오른손은 한 손으로 잡은 만큼 오른손과 팔의 넥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 하나 자세와 둘 자세로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건데요. 얘도 똑같이 골반과 팔이 돌아갈 거예요. 이때 골반과 팔이 돌아갈 때 포핸드처럼 많이 돌아가면 안 되고 15도 정도만 내 골반과 허리를 튼다 느낌으로 준비 하나 하면 팔을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둘 하면 라켓이 이제 나올 텐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제 라켓이 주먹보다 머리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향해 있는지 뒤꿈치가 살짝 앉아서 일어나져 있는지 체중이 잘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때 이제 둘 하면 라켓 면과 주먹이 내 배꼽 앞쪽으로 같이 쑥 몸이 들어오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체가 항상 공한테 쭉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자, 라켓만 떨어지는 것이 아닌 주먹의 궤도를 보시고 주먹이 대각선으로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때 주먹이 배꼽 밑에 떨어지지 않게 오른손으로 받쳐서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으시고 라켓 머리가 바닥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잘 확인해 주세요. 시선은 공이 앞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자, 살짝만 얼굴을 돌려주시고 정면을 바라본 뒤 공 앞에서. 발리는 절대 스윙이 크면 안 돼요. 발리는 스윙이 짧은 만큼 앞에서 공을 내가 때려서 타격하는 것이 아닌 오는 공을 막는다고,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우리 상체를 넓게 벌려서 공을 같이 내 몸으로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발리는 조금 더 이제 쉽게 배우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백핸드 발리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백핸드 발리도 그럼 그립을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설명드렸죠. 그립은 다 똑같은 그립으로 잡으시고 자, 알려드릴 텐데 백핸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바로 투핸드 백핸드, 원핸드 백핸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요즘에도 보편적으로 또 원핸드 백핸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원핸드 백핸드를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볼게요. 자, 원핸드 백핸드에서는 처음 준비한 것처럼 자, 손은 항상 넥 부분을 잡는 게 중요하신데요. 이제 라켓을 뺄 때 얘도 똑같이 얼굴보다 살짝 뒤로 갈 거예요. 하지만 주먹은 절대 내 얼굴 뒤로 가지 않고 라켓 머리만 살짝 얼굴 뒤로 갈 텐데 이때 골반도 15도 같이 틀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자,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자, 준비 하나 하면 살짝 일어나면서 주먹을 뒤로 이때 왼손이 하는 일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왼손은 그냥 받쳐주는 것이 아니고 자, 왼손은 당기고 오른손은 내려서 서로 S극과 N극이 된 것처럼

서로 당겨주면서 상호작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하면 라켓 빼시고 이때 두 손을 서로 당기면서 상호작용을 시켜준 뒤 자, 오른발이 앞으로 나올게요. 오른발 나오면 둘 이렇게 왼손은 하늘 위로 오른손은 살짝 떨어지게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럼 왼손 없이 그냥 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왼손이 없으면 오른손이 떨어지겠죠. 자, 백발리 하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눌러서 손목을 많이 다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등보다는 손 밑에 힘을 이용해서 라켓 머리를 살짝 눌러준다. 왼손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하면 라켓 빼시고 둘 하면 왼손 살짝 당기면서 오른발 앞으로 자, 백발리도 똑같이 오른발에 힘을 많이 주고 오른발에 따라서 체중이 쭉 눌러줘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 번만 연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이때 헤드가 살짝 떨어져도 괜찮으니 손목에 힘을 살짝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발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공이 내 얼굴 앞에 있을 때 가져다 미는 게 아니고 공보다 라켓을 살짝 높이 들어서 위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포핸드, 백핸드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눌러준다면 상대방 발밑으로 공이 가서 내가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백발리를 하실 때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몸쪽으로 당기면 더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백핸드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실까요? 스윙은 풀어줘야 되지 당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공이 몸쪽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당겨줘도 상관이 없지만 내 몸쪽으로 오는 공이 아닌데도 스윙을 당겨버린다면 공이 얇게 맞고 내 앞에서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저에게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거고요. 항상 발리도 몸이 펴지면서 던져주세요. 자, 몸쪽으로 당기는 공은 포발리건 백발리건 몸쪽으로 온다면 스윙은 살짝 안으로 몸이 이렇게 살짝 안으로 같이 펴져도 괜찮고요. 몸쪽으로 오는 공이 아니라면 치는 방향으로 몸이 같이 따라가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여기까지 배우셨다면 진짜 테니스를 절반 이상 배우신 건데요. 생각보다 발리가 너무 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인 7강에서는 드디어 테니스 초보자분들뿐만 아니라 테니스를 많이 즐기시는, 테니스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서브를 배워볼 텐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우신 발리 연습 많이 하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서양화 화가 최보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인 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 오늘 그려볼 그림은 고흐의 최후 작품 중 하나인 까마귀 나는 밀밭 그림입니다. 고흐가 살던 시대는 후기 인상주의 시대입니다.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당대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 이후에 나타난 미술사조여서 후기자를 붙여서 후기 인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제가 인상주의 화가의 작품을 몇 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네의 건초더미라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같은 개체, 같은 건초더미를 그렸지만 같은 날 햇빛의 변화에 따라서 그린 거예요. 그 시간대에 따른 빛의 변화로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죠. 그만큼 인상주의는 빛과 색을 중시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후기 인상주의는 이 인상주의의 빛과 색이 훨씬 더 발달, 부각된 사조거든요. 그래서 고흐 그림 보시면 터치가 훨씬 거칠고 색깔이 더 또렷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노란색과 파란색이 극명하게 대비되듯 어울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그림을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이 많아졌는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리는 플라스틱 케이스 있으시면 이렇게 흰색을 칠하셔서 준비하시면 돼요. 내가 플라스틱 케이스도 없고, 뭐 이런 과정이 싫다. 그러면 이렇게 종이, 아까 그렸던 종이, 300g 종이를 핸드폰 케이스 모양? 혹은 핸드폰 모양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위에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대신 섞을 일이 없어서 편해요. 우선 파란색으로. 정확히는 코발트 블루색입니다. 준비해 주시고. 저희 처음에 설명드렸던 임파스토 기법을 사용할 건데, 특히 고흐의 임파스토 기법은 더 울퉁불퉁하고 거친 느낌을 내고 있거든요. 그 거친 느낌을 내려면 물감의 점성이 좋아야 되겠죠. 물을 많이 섞으면 점성이 떨어져서 이 위에 잘 발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물 거의 안 쓰시고 그대로 붓에 묻힙니다. 그대로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 임파스토 기법, 즉 이렇게 거칠게 터치를 남기는 게 도드라지게 보이려면 납작붓이 좀 편리한데요. 그 이유가 터치를 짧게 짧게 썼을 때이 방향이 잘 남아요. 붓의 터치 방향이. 이렇게 반 정도 칠하신 이후에 흰색을 더 칠해줄게요. 여기에 구름 같은 형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왼쪽 아래쪽을 덮어서 그립니다. 여러 번 겹쳐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에 터치로 그릴 건데, 붓을 짧게 잡고, 터치를 짧게 짧게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파랑색과 흰색 경계가 너무 또렷하면 파랑색하고 흰색을 조금 섞어서 질감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물감을 진짜 많이 써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듬뿍듬뿍 써주십시오. 이렇게 붓 빠시고 항상 물 깨끗이 제거해주세요. 깨끗이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이. 흰색 부분. 완성작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도 그 돌아가는 느낌이 돌려면 똑같이 붓의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서 찍어주셔야 돼요.

흰색이 마르는 동안 외부에 파란색을 좀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남색 짰습니다. 물기 완전히 제거한 부추로 물감 붓끝에 듬뿍 묻혀서 바깥쪽을 다시 한번 칠해주세요. 이 기법의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넓게 칠하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끊어서 하는 거 꼭 유의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하늘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노란색을 할 거라서 붓을 아주 깨끗이 빨아주셔야 돼요. 다음 노란색 준비할 건데 24색 보면 노란색 3개 있거든요. 어두운 색, 약간 레몬, 그러니까 진한 노란색, 레몬색,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란색. 그 중에 중간 노란색을 짤게요. 많이 많이 짜서. 노란색 아까처럼 붓끝에 많이 묻혀주시고 파란색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파란색 완전히 마르셨다면 섞일 일이 없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조심조심 그 다음 황토색과 갈색 진한 노랑 그러고 흰색 이렇게 준비합니다. 황토색을 묻히고 위쪽부터 약간 시옷자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로 올수록은 조금 더 흐리게 해주시고 그다음 갈색으로 이게 밀밭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위쪽에 씨앗들이 있는 느낌? 이거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밀밭들이 위쪽에 서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황토색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채워주셨다면, 그 다음에 진한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색깔을 많이 써야 좀 풍부해 보이거든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물감색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개체가 없어서 막 묘사해야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흰색으로, 흰색은 앞쪽 위주로, 왜냐면 이제 앞쪽이 밝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덧칠 살짝 남겨줍니다. 이렇게 그리셨다면 그대로 이 갈색을 붓에 묻히셔서 옆에 귀를 그려줄게요. 가운데는 초록색 귀를 또 해줄 거라서 살짝 앞에 비우고 한번 칠해준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은 위로 서 있으니까 여길 이렇게 그렸듯이 길은 요렇게 흐르기 때문에 붓을 요 방향으로 이렇게 칠해줬어요. 이 상태로 바로 흰색 찍으셔서 내 길은 이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길을 다 표현됐다면 마지막 초록색. 제가 중간은 초록색 길을 그릴 거라고 했죠. 초록색 길을 그려줍니다. 계속 물감 엄청 많이 쓰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물은 한 번도 찍지 않았어요. 물론 붓을 빠를 때만 물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초록색 길 그리셨다면 이것도 이렇게 라인을 좀 그려줄게요. 노란색 찍으셔서 길의 방향에 따라 이렇게 짧게 그어줍니다. 이 정도 완성이 되셨다면 이번에 둥근 붓으로 바꾸겠습니다. 둥근 붓으로 바꿔서 조금 세밀한 부분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고개를 숙인 것 같은 모양 살짝 조금 그려주시고, 흰색으로 바깥에 이런데 조금 비어 보이는데 조금 채워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신 후에 마지막, 이 그림이 까마귀 나는 밀밭이죠. 까마귀가 아직 안 그려져 있어서 까마귀를 그리기 위해 검은색을 좀 짜겠습니다. 새가 이렇게 갈매기처럼 W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지평선 따라서 이 까마귀가 검은색이라서 이상할 것 같지만 나름 이 그림의 활용 정점입니다.

이렇게 다 그리고 나니까 좀 어려워. 완성한 걸 봤을 때나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했는데 그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왜냐면 막 세밀하게 묘사할 게 없고 면적만 채워주는 식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그림입니다. 혹시 버리는 케이스가 없어서 플라스틱에 그리지 않고 종이에 지금 그리셨다면 이렇게 투명 케이스에 그대로 끼워서 핸드폰에 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핸드폰이랑 같이 착용을 안 해서 고정이 안 되지만 이렇게 딱 맞추면 들어가요. 이렇게 명화 그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화원입니다. 이번 그림처럼 뚜렷한 형태를 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어떤 그림보다도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그림이어서 같이 완성해 보시면 뿌듯할 거예요. 보시면 요거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학자 강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과 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인과 연에 대해 아시면 사람 때문에 힘든 점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과 연에 대해 아시려면 먼저 우리가 주역의 말씀을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계사상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시초의 덕은 원을 이루어 신묘하고 괴의 덕은 모남이 있어 할 일을 아는 것이다. 시초의 덕, 시초라는 것은 주역점을 칠 때 쓰는 신성한 풀입니다. 그래서 시초를 통해서 드러나는 덕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은 원을 이루어 신묘하다. 그렇지만 괴의 덕은, 괴라는 것은 사람도 괴지요. 사람도 하나의 괴입니다. 그래서 괴의 덕은, 사람의 덕은 모남이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이 모남이 있다고 할 때 모방자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모남이 있다고 할 때 모방자입니다. 모방자는 모가 나 있다는 얘기죠. 모가 나 있다. 사각형, 모가 나 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다고 할 때도 이 모방자입니다. 방향성이 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는 방향성이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모가 나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늘의 뜻은 원을 이루어서 둥글둥글 원만한데 모가 나 있지 않은데 사람은 모가 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모가 나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참 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인 이상 모가 나 있습니다. 왜냐? 모가 나 있어서 할 일을 아는 것이다. 모가 나 있어서 재구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가 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대낍니다. 서로서로 모가 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좀 아프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을 보여드렸는데 누구나 동그라미의 잠재성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한쪽으로는 도드라진 강점이 있고 반대쪽으로는 움푹 들어간 패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도드라진 게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고 어떤 에너지가 생기고 추진력이 있고 한 것인데 대신에 모가 나 있어서 서로를 좀 아프게 한다. 그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늘이 창조한

세상이 이렇습니다. 왜 하늘이 창조한 세상이 서로서로를 좀 사람이 서로서로를 아프게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인과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서로에게 연이 됩니다. 연.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인연은 인과 연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 인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인의 한자는 이건데 뭐냐면 지금 이 네모 안에 큰 대자가 들어있죠. 뭐냐면 씨앗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씨앗은 나중에 큰 나무, 큰 대자가 안에 들어있죠. 큰 나무가 될 잠재성을 모두 그 작은 씨앗 껍질 안에 가지고 있죠. 그 모습을 형상한 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씨앗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씨앗입니다. 이 인이 나를 상징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인은 나이고 하나의 씨앗인 우리는 서로서로 연줄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연줄로 엮여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그물망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서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이 됩니다. 연. 일단 인생은 여행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주역도 군자라는 주인공이 인생 여행을 떠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역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64괘가 커다란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괘가 부여된 씨앗이 납니다. 나, 여러분 자신이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64개 원도인데 이게 우리 인생 여행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하나 64괘 중에 하나를 부여받아서 인생 여행의 출발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괘에서 출발해서 64개 원도를 따라 이 인생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행이라는 것은 길을 떠나서 다른 괴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괴가 바로 나에게 연으로 다가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는다. 그것은 사람으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는다. 그 물건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어지는 사건이든 물건이든 모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른 연을 만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연을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연을 만나는 것, 다른 사람이라는 괴를 만나는 것은 신비의 수수께끼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인 이 사람이라는 수수께끼를 풀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이라는 수수께끼를 풀면 그 사람은 나를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 나는 돌을 깨친 것입니다.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내가 인생여행을 떠나서 다른 나머지 63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괘 한 괘 만날 때마다 나에게는 수수께끼가 주어진다. 내가 그 괘를 풀면 나는 그 괘가 상징하는 돌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게 돌을 깨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64괘가 있죠. 세상 만물은 64범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깨쳐야 할 도가 64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64가지 도를 모두 깨치면 성인이 되십니다. 성인이. 그렇지만 나한테 주어진 오늘 나한테 다가온 이 낯선 사람, 신비한 수수께끼를 내가 열심히 풀어나갈 때,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는 이 64가지 수수께끼 중에 상당수를 내가 풀어야죠. 내가 푼 그 이 수수께끼만큼 나는 돌을 터득한 것이고 나의 인생은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과 연에서 인은 나고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연인데 연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연이 무엇인가? 첫째, 연은 나를 이루어 줍니다. 나를 이루어 줍니다.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한다. 하늘이 부여한 영성을 내가 부여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영성은 나의 마음의 핵을 이룹니다. 나의 마음이 큰 원이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영성은 내 마음의 심연에 자리 잡은 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의 마음은 무얼로 채워지는가?
이것은 연으로

채워집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그 마음이라고 했지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생각, 제가 오늘 강의가 있다, 강의 준비를 해야지, 아, 강의 시간이 시작됐구나, 열심히 강의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다 나의 자아의식이죠. 이게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의식이고, 의식을 끌고 다니는 게 자아의식입니다, 나라는 생각.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날 때 나에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나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오로지 성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라는 생각, 자아의식은 언제 생기는가? 12살 무렵에 생깁니다. 12살 무렵에 자아의식이 생기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죠. 예. 12살이 되기 전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예. 이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연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자매, 나의 스승, 나의 선배,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주입된 것이 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나의 연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팔자와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팔자와 운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기질, 나의 체질, 플러스 연, 나의 기질 체질에 연이 더해진 것, 그것이 나의 팔자요, 나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은 나의 우주를 이루어줍니다. 예. 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우주의 중심입니다. 나는 내 우주의 주인이지요. 내 우주의 중심에 내가 서 있고 나의 연들이 내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연이 나의 우주를 이루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연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거울을 열심히 들여다본다. 그러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려면 다른 사람과 부딪혀봐야 합니다. 다른 나의 연들과 내가 부딪힐 때,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다른 사람과 부딪힘으로써, 다른 사람과 견주어봄으로써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은 나 자신을 잘 알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더 커집니다. 아,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써 작은 나, 소아를 넘어서서 진정한 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이라는 연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나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 소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견주어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끌어줌으로써, 서로서로 끌어올림으로써 진정한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천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천명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가? 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면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느끼고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적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누가 부탁한 것인가? 하늘이 부탁한 것인데 하늘이 연을 통해서 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명을 느끼는 것은 연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결국 나에게 주어진 이 연의 그물망, 이것이 곧 천명이다. 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이 내 주변을 돌면서 나의 우주를 이루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 연의 그물망을 내가 잘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인과 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 이제 좀 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좀 납득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연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이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가 부대끼는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은 시각을 달리하시고 조금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몸으로서, 몸이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저는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1: 우주에서 6개월을 생활하는 것하고 1년을 생활하는 건 큰 차이가 있죠.
0: 지구 밖 세상을 감지하는 방식에 최근 몇 가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난 폭발을 찾아내는 새로운 기술도 그중 하나죠.
2: 겨우 수박 겉핥기를 시작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기념비적인 일이죠.
0: 우주 정거장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새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1: 유인 우주선이 미국에서 발진하는 날이 곧 돌아올 겁니다.
0: 우주 탐사 분야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들.
3: 우와.
0: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약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0: 있습니다. 우주에는 시공간의 구조를 늘릴 수도 압축할 수도 있는 중력파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이죠. 네, 아주 어려운 얘기죠. 어쨌든 1990년대에 과학자들은 중력파를 찾아 나섰습니다. 미 국립과학재단의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 중 사상 최대 규모였죠. 그리고 20년 뒤 연구는 성공합니다. 오늘 저는 루이지애나주의 한 관측소로 왔죠. 아인슈타인의 가설을 증명하고 새로운 우주 연구 방식을 개척한 두 관측소 중 하나입니다.
1: 중력파라는 건 공간의 왜곡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일종의 구조죠. 그 구조 안에서 충돌 같은 게 일어난다면 물결이 생기게 돼요. 연못 수면의 물결처럼요.
0: 과학자들은 중력파를 검출해내면 은하들의 생성과 우주의 탄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민감한 검출 장치가 필요했죠. 그래서 1984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MIT는 힘을 모아 LIGO 설계에 돌입했습니다. LIGO는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의 줄임말이죠. 관측소는 미국 내 두 지역에 건설됐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은 관측소가 루이지애나와 워싱턴에 들어섰죠. 관측소의 핵심은 MIT의 라이너 바이스가 착상한 검출 장치입니다. 4km 진공관 두 개가 대문자 L 모양으로 놓인 장치죠. 이 관 안에서는 레이저 빔이 생성되고 빔 스플리터로 날아갑니다. 빔 스플리터는 빔을 두 개로 나눠주죠. 갈라진 두 개의 빔은 멀리 떨어진 거울까지 날아가고 거울은 빛을 빔 스플리터로 반사시키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1: 검출 장치를 세팅할 때는 두 진공관의 길이가 똑같다고 빛의 파장이 말하게 세팅하죠. 그곳에 중력파가 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전 훌라후프를 비유로 들어요. 훌라후프를 누르면 팽창하잖아요. 중력파도 그런 방식으로 전파됩니다. 그래서 중력파가 레이저 간섭계의 L자관에 내려오면 두 진공관 중 하나는 짧아지고 하나는 길어지죠.
2: 극도로 정확해야 해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원자 크기의 단위까지 밝혀야 할 정도죠. 그 까다로운 일이 가능하려면 필요한 게 많은데 아주 좋은 레이저, 아주 좋은 거울, 아주 긴 진공관, 땅의 움직임이 아주 아주 적은 부지 등이 대표적이에요.
0: LIGO는 2002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9년 정도 뒤까지는 중력파 검출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5년을 투자해 검출 장치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업그레이드된 LIGO의 민감도는 기존 장치의 3배 이상이죠. 그리고 2015년 9월 10일 업그레이드된 LIGO가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한 신호가 검출됐습니다.
1: 요란한 신호였어요. 저희는 이게 말이 되냐고 물었죠. 장치를 만들어 켜자마자 웅 해서요.
2: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죠. 그래서 긴 시간을 들여 신호를 검토했고요. 솔직히 말해 저는 믿지 않았어요.
0: 3,000km 떨어진 워싱턴주 헨포드의 관측소도 같은 신호를 검출했을까요? LIGO 헨포드도 정확히 똑같은 신호를 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중력파 검출에 성공했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죠. 중력파의 성질을 분석해 이 중력파의 원인이 두 블랙홀의 병합인 것도 알아냈습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항성의 붕괴로 상성되는 아주 무거운 물질을 가리키죠.
1: 아주 긴 기간 동안 서로의 주위를 빙빙 돌다가 두 블랙홀은 하나로 합쳐져요. 블랙홀이 병합되며 파동이 생겨났죠. 약 10억 년 전의 일입니다. 그 파동은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로 날아와 우리 관측소에 포착됐죠. 장치를 켜자마자요.
0: 애나 마리아는 중력파 때문에 두 진공관이 달라진 순간을 포착해낸 부분을 보여줬죠.

0: 이리 오세요. 라이고를 대충 다 둘러보셨죠? 레이저는 검출기에 들어가 날아가고 돌아온 다음 결국 이곳으로 와요. 여긴 포토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서 중력파를 볼 수 있죠.
1: 그러니까 여기서 검출을 한 거네요?
0: 네.
1: 여왕님을 아련하는 기분이에요. 곧이어 모두가 깜짝 놀란 라이고의 발견은 또 있었습니다. 우주를 이해할 실마리는 또 하나 늘어났죠. 라이고의 중력파 검출로 참여 과학자 몇 명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라이고의 검출 시스템에서는 L자형 관에 든 레이저도 중요하죠. 레이저는 진공관 안을 날아갑니다. 최대한 순수한 빛이 필요해서죠. 이번엔 진공관 운영을 책임지는 스콘 매코믹을 만나볼까요? 콘크리트 튜브 같은데 둘러싸여 있는데 왜 이런 걸 설치해놓은 네. 거죠?
2: 이 콘크리트 튜브는 여기 있는 진공관을 보호하려고 건설했습니다. 네. 비나 악천후를 막아주죠. 터널 안엔 제습기도 돌아가요. 진공관을 최대한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죠.
1: 와, 힘드시겠어요. 여긴 무해지은하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저희 최대 과제죠.
1: 중력파 검출 발표를 보면서 전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볼 줄 몰랐죠. 마법 같은 장치잖아요. 안에 레이저가 있는 거죠? 만져도 돼요?
2: 그럼요.
1: 우와, 정말 기분 좋네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중력파 검출 이후 라이고는 그 해에도 몇 번이나 더 중력파를 찾아냈습니다.
3: 그날 이후 11번이나 검출을 했어요. 그중 10번은 블랙홀로 인한 것이었죠. 지금까지 40번 정도의 검출을 발표했는데 요즘은 데이터에서 신호를 포착하면 즉각 천문학계에 그 사실을 알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며 연관된 신호가 더 없는지 찾아보죠.
1: 라이고는 블랙홀로 인한 중력파 외에도 감지한 현상이 있죠. 두 중성자 별의 병합입니다. 중성자 별은 육중한 별이 폭발한 뒤에 남은 가운데 부분이죠. 엄청나게 질량이 커서 중성자 별 물질 한 티스푼은 10억 톤이 나간다고 하네요. 이 중성자별 병합은 1억 3천만 광년 밖에서 벌어졌는데 라이고 덕분에 많은 망원경이 관측할 수 있었죠.
3: 역사상 가장 많이 관측된 천체 중 하나일 겁니다.
1: 경이로운 과학기술을 적절히 활용한 덕분에 라이고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우주 연구를 개척했습니다.
3: 겨우 수박 겉핥기를 시작한 수준이에요. 장치 성능을 계속 높이는 중이고요. 차세대 검출 장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감도가 높아져서 훨씬 더 먼 우주를 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중력파도 훨씬 많이 검출해내겠죠. 저희 최종 목표는 먼 우주에서 온 중력파를 감지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초기의 우주, 빅뱅 바로 다음 순간에 생겨난 중력파 말이죠.
1: 라이고는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중력파의 개념을 소개했죠. 아인슈타인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의 연구가 우리 존재의 근원을 알아내는 데 기여한다니 반갑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스콧 켈리 씨를 만납니다. 우주에서 거의 1년을 사신 분이죠.
2: 신기원을 여는 연구예요. 유전자 관련 연구를 우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됐으니까요.
1: 우주 탐사는 사람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과학자들은 우주에 나간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 상태를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같은 사람이 지구에 있을 때와 비교할 순 없었죠. 유전자가 같아야 지구 생활과 우주 생활 비교가 제대로 될 테니까요. 지금부터 만나볼 분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분과 그분의 일란성 쌍둥이가 이번 게임 체인저입니다. 스콧 켈리는 네 번이나 우주에 다녀온 베테랑이죠. 국제 우주정거장에 340일을 체류하기도 했습니다. 나사 우주비행사 중엔 최장 기록이죠.

0: 시속 2만 8천 킬로미터로 나는 우주선의 밖이었으니까요.
1: 그래서 스콧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스콧은 당분간 우주비행사 일을 쉬고 지구에 머문다고 하네요. 스콧이 우주 체류 기록을 세운 건 가장 최근 미션 때였습니다. 나사의 쌍둥이 연구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연구였는지 궁금해요.
0: 일란성 쌍둥이 연구 프로젝트는 사실 제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1년간의 우주 비행이 결정되자 전 물어봤죠. 제 쌍둥이 형과 제 건강을 비교하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냐고요. 우주에 그렇게 오래 체류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란 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죠.
2: 램핑 up and lift off. The year in space starts now.
1: 스콧과 마크 켈리 형제는 같은 시간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스콧은 우주, 마크는 지구에서 했죠. 우주 체류의 영향을 알아보는 데는 최고의 방법일 겁니다. 우주에서 독감 예방 주사도 직접 맞으셨죠? 왜 맞으신 거예요?
0: 쌍둥이 형하고 제 면역 반응을 보려고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죠.
1: 스콧은 지구의 마크가 예방접종 날짜를 잊지 않도록 소셜미디어에 사진도 올렸죠.
0: 국제우주정거장에 나가있던 1년 동안 온갖 실험이 진행됐어요. 무려 400가지 실험이 이뤄졌죠.
1: 실험 중 하나는 스콧과 마크의 텔로미어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에 존재하는 작은 DNA 조각이죠.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나이가 들며 짧아집니다.
0: 우주에 나가면 방사선도 훨씬 강하고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생활을 하니까 제 텔로미어가 더 짧아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논리적인 예상이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1: 놀라운 결과는 또 있었죠. 스콧의 유전자 표현형이 달라졌습니다. 341일을 우주에서 보낸 스콧은 유전자 표현형의 7%가 달라져 있었죠.
0: 유전자 표현형은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다 죽느냐를 통제해요. 우주에 나가 있는 동안 제 유전자 표현형은 지구의 쌍둥이 형과 7%나 달라졌죠. 다들 그 점에 관심을 보였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기원을 연 실험이죠. 유전자와 관련된 연구를 우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됐으니까요.
1: 쌍둥이 연구로 나사는 장기 우주여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대로 알려면 더 많은 우주비행사들을 상대로 갖가지 실험을 진행해야 하죠. 언젠가 인간을 화성에 정착시키려면 말입니다.
0: 전 무중력 같은 상태에서 340일을 보냈어요. 화성까지 가는 데는 200일이 걸립니다. 화성 지표면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 정도면 착륙 후의 활동은 상당히 수월할 거예요. 그런 저중력 상태에서 500일 정도를 생활한 다음 우주 비행사들은 귀환하죠. 귀환 직후엔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1: 화성으로 우주 왕복선을 보내고 그 표면에 착륙하는 날이 온다면 사람들은 나사 최고의 우주 비행사 중 하나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겁니다. 과학과 우주 탐사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실험에 나서준 용기를 기억하겠죠. 곧이어 미국 땅에서는 10년 가까이 유인 우주선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나사의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은 2011년 중단됐습니다. 이후 우주 정거장으로 가는 방법은 소유스 로켓뿐이었죠. 2020년 미국 민간기업 스페이스X는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고 보잉도 곧 뒤를 따를 예정이죠. 보잉의 CST-100 스타라이너를 우주로 실어줄 로켓은 아틀라스5입니다.
3: 성공률 100%를 자랑하죠.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 로켓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틀러스는 1960년대부터 우주비행사들을 우주로 태워다 주었죠. 이게 최신형입니다. 훨씬 크고 강력해졌어요. 믿음직한 로켓이죠.
1: 아틀러스 로켓이 수행한 주요 미션들의 패치만

0: 아틀라스 5 위엔 스타라이너 우주선이 실립니다. 이 미션 역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만하죠. 2011년 나사는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우주선 설계를 두 민간 기업에 맡겼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우주비행사들을 실현할 비행체 제작에 나선 두 회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보잉입니다. 스타라이너는 어떤 점이 다르죠?
1: 스타라이너는 육지에 착륙한다는 점부터 다릅니다. 바퀴가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죠. 스타라이너는 낙하산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착륙 직전 에어백이 부풀죠.
0: 과거 나사의 유인 캡슐은 매번 바다에 착륙했습니다. 육지로 귀환하는 첫 미국 우주선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착륙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1: 전방 열 차폐가 제거된 직후 감속 보조형 낙하산 두 개가 펴져 캡슐의 자세를 잡아줘요. 후 최종 강하를 하며 주 낙하산들이 펴지죠. 큼직한 주 낙하산들은 물결 치며 하강 속도를 늦춰줘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자세가 안정되면 아랫면 열차폐가 분리됩니다. 지구에 재진입할 때 만난 고열을 막아준 장치죠. 그럼 에어백이 드러나요. 그 에어백이 부풀면 착륙 준비는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죠.
0: 착륙 순간 캡슐한 승무원들한텐 충격이 전해질 겁니다. 어느 정도 충격일까요? 그것도 시험하는 중이죠.
1: 시험을 거듭하며 배우는 중이죠. 안전한 우주선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0: 우주 왕복선과 비슷한 면도 있는데 유인 캡슐을 재사용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재사용은 나중 일입니다. 당장 맡은 임무부터 성공해 보여야 하죠. 진실의 순간은 2019년 끝자락에 찾아왔습니다. 12월 20일, 스타라이너를 아틀라스 로켓으로 발사한다는 계획이 잡혔죠. 승무원은 타지 않습니다. 미션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하는 것이죠. 곧이어 무인 우주선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미션이 성공하면 유인 미션이 기다립니다.
2: And lift off the rise of Starliner. And lift off the rise of Starliner.
0: 2019년 12월 20일 새벽, 스타라이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진했죠. 무인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목표는 국제우주정거장까지 날아가 도킹을 한 다음 무사히 돌아와 육지에 내려앉는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성층권 도달 직후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해 우주선은 잘못된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미션 일정은 단축됐고 스타라이너는 우주정거장과 도킹을 하지 못한 채 지구로 돌아왔죠. 다행스럽게도 육지 착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스타라이너 프로그램의 착륙 회수 엔지니어인 엘리자베스 발가 씨를 모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 뒤에 있는 건 뭐죠?
3: 스타라이너 궤도 비행 시험용 우주선입니다. 네. 얼마 전에 우주에서 돌아온 그 캡슐이죠.
0: 대단하네요. 육지 착륙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3: 자, 멀쩡한 캡슐을 보면 아시겠지만 완벽했어요.
0: 그림 같았군요.
3: 그럼요.
0: 스타라이너 비행 계획은 이후에도 몇 번이나 연기됐습니다. 유인 미션을 언제 시도할지도 불분명하죠. 하지만 미션에 나설 우주비행사들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3: 유인 시험 비행에 나설 우주비행사들이 자주 오세요. 크리스토퍼 퍼거스는 보잉에서 근무하시고 다른 우주비행사들도 자주 캡슐을 둘러보러 오시거든요. 우주선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도 하시고 대화도 주고받죠. 저희는 최대한 자세히 대답해드리고요.
0: 업무 점검이군요.
3: 저희 등 뒤를 넘겨다 보시죠. 네.
0: 나사와 보잉은 스타라이너 프로젝트에 많은 걸 투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본토에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적지 않죠. 10년 가까이 러시아에 의존해 우주비행사들을 내보냈으니까요. 몇 번의 시험 비행을 더 거쳐야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프로젝트가 결국 성공한다면 스타라이너

0: 친구 탄탄.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잭, 뭐하고 있어?
1: 아, 토스터기 고치고 있어요.
0: 어? 그건 용량요리사가 아끼는 거잖아. 잭이 망가뜨렸어?
1: 아, 그게... 그래도 제가 다 고쳤어요.
2: 그거 망가졌어?
1: 어? 너 누구야?
2: 난 탄탄! 나는 탄탄!
1: 탄탄? 아! 너구나! 오늘 새로 온다는 보조요리사! 반가워! 나는 잭! 나도 보조요리사야!
2: 그거 망가졌어? 어?
1: 응? 아, 아니야! 어머, 멀쩡해!
2: 그거 나 고칠 수 있어!
1: 네가 고친다고? 이걸? 이거 아무도 못 고쳐! 완전 망가졌다고!
0: 잭! 망가진 거 맞구나?
1: 아! 아니, 그게!
2: 나 고쳤어!
1: 어?
2: 여기
1: 우와, 성능이 엄청나네.
2: 저쪽이 주방이야? 우와, 볼이 정말 예쁘다. 주방에 들어가도 되지?
1: 어휴, 그래서 특이한 녀석이네. 어? 히어로 옆에?
3: 슈퍼제, 지금 공원 근처 공사장에서 레시피 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악당들이 레시피 스톤을 차지하기 전에 어서 출동해요.
1: 네, 걱정 마세요. 아차, 용용 요리사님이 시킨 일이 있었지. 저기 탄탄,

0: 변신 슈퍼제 출동! 어?
1: 누구야? 이거 영화 찍는 거야? 우와, 이런 거 처음 봐.
0: 휴, 아무것도 못 봤나?
1: 사인해줘.
0: 응? 영화 찍는 게 아니야. 난 냠냠 시티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 슈퍼잭이야.
1: 우와, 슈퍼 히어로?
0: 난 시민들을 지키러 가야 해서 이만.
1: 나도 너처럼 시민들 도와줄래. 어?
0: 넌 안 돼.
1: 왜? 나도 힘 센데.
0: 슈퍼 히어로는 아무나 될 수 없어.
1: 나 힘 센데.
2: 슈퍼잭, 어서 레시피 스톤을 찾아야지.
0: 아차, 어쨌든 난 이만 가볼게.
1: 나도 같이 가.
3: 그러니까 여기 이 보물을 찾아오신 분께는 냠냠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특별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4: 레오의 보물찾기 대회에 참여하세요. 대단해요 레오 박사님, 이렇게 앉아서 레시피 스톤을 찾다니.
5: 역시 악당은 머리를 써야.
4: 맞아요, 레오 박사님은 최고의 악당이에요.
6: 세계 최고의 천재 악당,
4: 세계 최고의 비열하고 못된 악당,
6: 최고의 비열하고 못되고 비겁한 악당.
5: 뭔가 기분이 썩 좋지 않아.
0: 어? 어? 왜 이렇게 시민들이 많지?
2: 저게 일반 슈퍼제.
0: 저건 레오 박사잖아요.
2: 레오 박사가 시민들을 이용해서 레시피 스톤을 찾고 있나 봐. 서둘러야겠어 슈퍼제.
0: 네? 레시피 스톤을 뺏길 순 없어. 에이.

0: 어, 뭐야? 또 너야?
1: 시민들 도와서 보물찾기 하는 거야? 나 보물찾기 진짜 잘하는데.
0: 답답해. 난 지금 보물찾기를 하는 게 아니야.
1: 보물찾기 하는 거 아니야?
0: 그래. 방해되니까 어서 돌아가.
2: 저건 슈퍼잭이잖아.
3: 박사님 계획을 또 방해하려나 봐요.
2: 이번엔 쉽지 않을까?
4: 찾았어요.
2: 이번엔 내가 먼저 레시피 스토닝. 뭐야? 그냥 거울이잖아.
4: 여기 찾았어요.
2: 왜 다들 이상한 것만 가져오는 거야?
0: 참깨 부리더니 꿀 좋다.
1: 찾았다.
0: 탄탄 기다려.
2: 나를 똑바로 안해.
1: 나도 찾았어요.
2: 뭐야? 또 무슨 엉뚱한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진짜 레시피 스톤이잖아. 축하합니다, 우승자님.
0: 그 돈 주면 안 돼. 그 녀석들은 악당이야.
1: 악당? 착하게 생겼는데. 주면 안 돼?
0: 그래.
2: 우승자님, 지금 그 돌을 저희에게 주시면 우승 상품을 드려요. 짜잔.
1: 우와, 염염 카드다.
2: 우승자님,
1: 주면 안 돼?
0: 안 돼, 안 돼.
1: 상품 받고 싶은데 진짜 주지 마.
2: 아우, 신경질 나. 감히 날 레오를 약올려. 너희들 여기서 딱 기다려. 봄의 찾기 대회는 끝났다. 레시피 스톤을 이리 내놔. 레시피 스토리 내 손에. 슈퍼잭이잖아. 그럼 아까 큰 녀석은 그래, 거기 있었구나.

0: 거야. 단단! 뒤에! 뒤에!
1: 힘들어.
0: 단단!
2: 레시피 스탄!
3: 배고파서 힘이 안 나.
4: 슈퍼제! 슈퍼쉐이커를 다시 사용해봐.
3: 오! 알겠어요!

0: 갑자기 슈퍼 히어로가 된 탄탄!
1: 탄탄! 근데 너 모습이 어떻게 된 거야?
0: 슈퍼지! 탄탄이 슈퍼 히어로가 된 것 같아!
2: 어? 우와! 그게 불도 들어와! 오!
3: 어, 슈퍼지! 어,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0: 성공이다.
1: 잡았다, 이 얄미운 녀석!
2: 멈춰, 레오박사!
1: 또야?

0: 잘 가요, 뚱뚱 치킨! 잭!
1: 어?
2: 이거 봐! 나 이제 슈퍼히어로야! 짜잔!
1: 안 돼! 우리 같은 슈퍼히어로는 정체를 숨겨야 한다고!
2: 맙소사!
1: 아유, 정말.
2: 어? 근데 너도 슈퍼히어로였어?
1: 예?
3: 슈퍼젤 탄탄 정체를 들켰네요. 둘 다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김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지 지진 탐정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

0: 갈비가 최강을 꿈꾸는 이유. 너 정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좋아,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1대1로 붙자고.
1: 방금 전까지 친구 어쩌고 한 건 핑계였구나. 좋아, 나도 이게 더 편해. 뭘 꿈을 가려, 어서 공격해. 루시오, 델비랑은 배틀 안 할 거라고 했잖아.
0: 하지만 델비가 계속 못되게 구는 걸. 나도 더는 못 참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좋아, 어디 해보자고! 랩터 킥!
1: 다이노 슛! 변신!
0: 어?
1: 어? 어? 앙킬러 펀치!
0: 뭐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랩터 킥! 자! 자! 랩터 스파이크!
1: 빠른 게 다가 아니라고? 역시 별거 없는 녀석이었잖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0: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1: 이제 다이노 쉴드로 가자.
0: 잠깐만! 멈춰! 나랑 다시 대결해!
1: 루시오, 이제 그만해! 그런 실력으론 아무리 반복해서 대결해도 결과는 똑같아. 비켜, 브라키오한테 밟히고 싶지 않다면.
0: 다음엔 절대 안 봐줄 거야!
2: 델비, 오늘도 왔구나.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 구조야. 무리하는 거 아니니?
1: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별거 아니에요.
2: 델비.
1: 루시오! 왜 이렇게 늦었어? 세상에!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0: 델비랑 다이노 배틀을 하고 오는 길이야. 결과는 보다시피 이렇게 됐고.
1: 안으로 들어가자. 델비랑 붙어서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거면 거의 기적이라고 봐도 돼. 나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고 한번 도전했다가 완전히 깨졌거든. 다신 안 해.
0: 최강 다이노스터가 뭐길래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되고 나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
1: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다이노스터를 한 거야? 최강의 퀀텀 다이노의 힘을 얻어서 멀티버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최고로 강한 영웅이 될 수 있지.
0: 정말이야? 그럼 나도 원래 살던 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단 거네? 아파.
1: 진정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모두가 그 힘을 노리고 있거든. 난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 그 힘을 원하지.
0: 그럼 델비도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게 꿈이라서 그렇게 열심인 거야?
1: 맞아. 델비는 더 간절해. 3년 전에 거대한 터널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거든. 그때 델비 아빠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던 중에 퀀텀 터널에 휩쓸렸대. 델비는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서 아빠를 찾고 싶어 하는 거고.
0: 제나,
1: 어?
0: 나 숨 막혀.
1: 중앙 교차로에 있는 걸 봤다고 했다는 거지? 그래, 맞아. 근데 안 보이네. 그냥 돌아가자, 델비.
3: 어서 잡아!
1: 잠깐. 이 골목부터 확인해보자.
0: 잡았다.
4: 이게 퀀텀 다이노였으면 우린 때. 깨부자가 됐겠죠, 대장?
3: 어서 움직여!
1: 찾았다.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이따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요?
3: 이런! 다이노스터잖아! 바이브라!
1: 하! 안킬로 해머 블레스트! 순순히 항복하는 게 어때?
5: 대장! 이쯤에서 그냥 항복할까요?
3: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조건 작전대로 간다!
1: 네, 대장! 나와라! 오뚜기 로봇! 이건 또 무슨 유치한 장난감이야? 어떠냐? 다이노스터를 혼내주려고 만든 우리의 최강 로봇이다!
6: 하여간 유치하긴, 내가 산산조각을 내주지!
1: 안킬로 해머 슛!
3: 어때, 델비? 이젠 너 정도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7: 저 로봇은 공격받은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1: 그럼 더 강하게 공격하면 돼!

0: 공격을 할수록 우린 더 강한 힘으로 되돌려주지. 어뚜기 반칙!
1: 무슨 일이지?
2: 중앙 교차로에 아기 공룡이 나타났대. 근데 델비가 먼저

0: 아직도 도착한 모양이야.
1: 어? 켈비? 나도 가봐야겠다. 퀀텀 다이너 파워! 다이너 슛 변신!
2: 이번에도 끼어들면 델비가 화낼 텐데.
1: 이제 델비 사정도 알았고, 무엇보다 혼자 두긴 너무 위험해.
3: 어뜨기 펀치!
0: 안킬로 해머 블레스트!

0: 제대로 한방 먹였네요.
1: 이제 확실히 끝내주자고.
2: 또 공격당하면 캐트가 강제로 해제될 거야.
0: 멈춰!
3: 뭐야? 전에 마주쳤던 그 다이노서잖아.
0: 안녕, 오랜만이야.
3: 저 녀석 왜 저렇게 빨라?
0: 데비, 공격할 준비해.
3: 지금 장난해?
0: 이 녀석을 멈출 방법이 있어. 잘 보라고.
1: 뭘 하려는 거지?
0: 내미쳐 드라이브. 안 움직여. 꼼짝도 안 해. 지금이야 데비.
3: 안킬로 해머.
0: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 안 둬!
1: 시끄러워! 어서 차나무라! 빨리!
4: 밀렵꾼들은 도망쳤어. 이제 안전해.
0: 내 실력 어땠어, 델비? 꽤 괜찮았지?
4: 감사 인사라도 듣고 싶은 거야? 앞으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난 꼭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야 하니까.
0: 아빠 때문인 거지?
4: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0: 미안해. 제나한테 네 사정 들었어. 아빠를 찾고 싶어 한다고? 나도 돕고 싶어.
4: 그럼 넌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자린 단 한 명만 차지할 수 있어.
0: 뭐? 그건 전혀 몰랐는데.
4: 좋아. 다음에 우리 수리점에 들러.
0: 야호! 그럼 우리 이제 친구 맞지? 아!
4: 멋대로 앞서가지 마.
0: 너무하잖아!

0: 속의 호기를 깨워라.
1: 골든보이 멈춰! 맥스를 놔줘! 안 돼!
2: 호기!
3: 괜찮아, 호기? 어우, 안 돼, 호기. 눈 좀 떠봐, 제발.
4: 어떡하면 좋지? 맥스는 잡혀갔고, 이젠 호기까지.
5: 해결책을 찾아야 해.
3: 월드 우주본부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좋겠어.
5: 그래, 여긴 내가 정리할게. 아리, 넌 어서 가봐.
3: 알았어. 어떡해, 큰일 났어. 빨리 좀 도와줘.
6: 아리? 오, 세상에, 호기.
7: 어떻게 된 거야?
3: 맥스는 잡혀갔고, 호기는 잠들었어. 깨워보려고 애써봤지만 꿈쩍도 안 해.
6: 우주야, 당장 호기를 검사해봐야겠어.
7: 검사대 준비할게.
3: 좋아, 됐어.
6: 호기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어.
7: 맞아, 꿈을 꾸고 있는 걸로 보여.
3: 꿈을 꾸고 있다고?
7: 그래, 꿈속에서 호기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니 아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3: 그럼 호기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해?
6: 호기는 아주 깊은 꿈속에 갇혀 있어.
7: 꿈에서 꺼내려면 직접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 해.
3: 그 말은 호기의 꿈속으로

0: 들어가야 한다고?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1: 당연하지. 우리한텐 천재 발명가 슈퍼윙스 큐리가 있잖아.
2: 큐리, 지금 당장 관제실로 와줘. 네 발명품이 필요해.
3: 내 발명품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로 갈게. 호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0: 깊은 잠에 빠졌어. 그래서 직접 꿈속으로 들어가서 깨워야 해.
3: 걱정하지 마. 딱 맞는 걸 만들어뒀거든. 짜잔!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일명 꿈 추적 장치지. 이걸 이용하면 호기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4: 큐리, 대단하다.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았어?
3: 사실은 우리 강아지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고 싶어서 만든 거였어. 근데 꿈속에서 거의 길을 잃을 뻔했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지.
1: 알았어, 이제 서두르자. 시간이 얼마 없어. 시작해줘.
3: 좋았어. 꿈 추적 장치 작동 시작! 발이 출발! 호기의 꿈속으로!
4: 호기, 내가 널 반드시 깨워줄게.

0: 어? 어? 우와! 이게 다 뭐지? 아, 맞다! 여긴 꿈속이었지! 후기! 어딨어? 후기!
1: 어? 어째서 다시 시계탑에 와 있는 거지? 어? 대체 어디지?

0: 어떻게 된 거지? 문을 아무리 많이 열고 지나가도 끝이 없잖아. 어? 맥스! 너 여기 있었구나. 골든보이가 데려간 줄 알았는데.
1: 맞아. 어? 골든보이가 데려갔지. 그동안 넌 뭘 하고 있었어?
0: 그게 무슨 소리야?
1: 네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간 거잖아. 친구가 위험에 처했는데 제때 와주지 않다니. 넌 내 친구도 아니야.
0: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맥스.
1: 이제 너 같은 친구는 필요 없어. 다시 날 방해하다니 절대로 날 용서 못해.
0: 맥스 진정해.

0: 후기!
1: 맛 좀 봐라!
0: 안 돼! 아리! 맥스, 정말 왜 이러는 거야?
1: 넌 친구를 지키지 못했고 그 누구도 구하지 못할 거야!
0: 맥스를 듣지 마, 호기! 넌 지금 악몽 속에 갇혀있어!
2: 악몽? 꿈이라고? 아, 그렇구나! 이건 내 꿈속이야! 진짜 맥스는 밖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 넌 진짜가 아니야!
1: 그래, 난 진짜가 아니야! 네 마음속의 두려움이지. 그건 네가 무서워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야!
3: 불편한 데는 없어?
4: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괜찮아.
0: 아리, 해냈구나. 호기를 꿈에서 데리고 나오다니.
4: 우후! 정말 정말 다행이다.
3: 그래서 꿈나라 여행은 어땠어, 호기? 재밌었어?
4: 정말 이상했어. 맥스가 무섭게 변해서는 화를 내면서 날 공격했거든.
0: 그러더니 마지막에 맥스가 거대한 골든보이로 변했어.
3: 그거 정말 엄청 무서웠겠다.
4: 그치만 아리가 날 구하러 와줘서 이젠 괜찮아. 아, 맥스! 아직 진짜 맥스를 못 찾았잖아.
0: 저기 봐! 누가 월드 우주본부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
4: 저건 골든보이의 로켓이야!
0: 맥스가 지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나 봐.
3: 이런! 연결이 끊겼어! 이제 어떡하지?
5: 걱정 마! 맥스가 남긴 단서를 쫓아가면 돼!
0: 얘들아, 방금 거대한 검은색 큐브 봤지? 그게 골든보이의 기지야. 그럼 그 기지를 찾아야겠네!
4: 우리한테 맡겨! 맥스! 기다려! 우리가 곧 구하러 갈게!
6: 사라진 맥스!
7: 드디어 집에 다 왔네. 집처럼 편하고 좋은 데는 없지.
8: 우와, 엄청 거대한 기지잖아.
7: 내 골든 큐브는 상상을 뛰어넘는 최첨단 과학 작품이라고.
8: 우와. 여기가 네 관제실이야? 멋지다.
7: 이봐, 조용히 해.
9: 돌아오셨군요, 주인님.
8: 너 AI 비서도 있었어?
9: AI 비서라니,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지식을 지닌 양자동력 인공지능이자 블랙홀 에너지를 흡수해 골든보이님의 힘을 키웠으며 우주와 지구를 휩쓴 우주 폭풍을 만들어낸 진짜 배후죠.
8: 오, 그게 너였구나. 근데 그렇게 중요한 1급 비밀을 나한테 다 말해줘도 되는 거야?

0: 물론이죠. 상관없어요. 당신은 여기 갇혔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할 테니까요. 은신 모드 작동.
1: 혹시 나 평생 여기 갇혀서 너희 대신 청소하고 빨래해야 하는 거야?
2: 그럴 리가. 내가 널 데려온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1: 어? 뭐 하는 거야? 어?

0: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서 맥스를 어떻게 찾지?
1: 구조활동을 엄청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길을 잃은 기분은 처음이야.
0: 어? 어? 이게 뭐지?
1: 그건 위성 접시 안테나야. 어디서 온 걸까?
0: 무슨 일이야?
1: 기다려, 호기! 구중 루프 액션! 호기! 절대 끌려가게 두지 않아!
0: 너무 무리하지 마, 아리!
1: 호기?
0: 아, 샛별아! 아리, 로프 그만 당겨! 샛별이야!
1: 오랜만이야, 얘들아!
0: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샛별아?
1: 그게 우주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서 내 위성 친구들이 망가졌거든. 고치려고 부품 모으던 중이야.
0: 오, 그래서 이걸 가져가려던 거구나. 여기 받아.
1: 고마워. 근데 너희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맥스가 골든보이한테 잡혀갔어. 빨리 찾지 못하면 맥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0: 근데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1: 그게 문제라면 내 위성 친구들이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먼저 떨어져 나간 부품을 모아서 수리해야 해.
0: 그건 걱정 마.
1: 우리가 금방 모을게.
0: 허기, 스피드! 네.
1: 자,
2: 부품 모기 완료!
1: 둘 다 고마워. 이제 위성 친구들을 고치러 가볼까? 얘들아, 부품을 다시 붙이자. 다 됐어, 위성 친구들! 깨어갈 시간이야! 내 안테나가 돌아왔어!
3: 내 접시도 다시 작동해!
4: 야하! 내 동력이 다 충전됐어!
1: 고마워, 슈퍼익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만 해!
0: 그게 실은 우리가 지금 친구 맥스를 찾고 있거든. 도와줄 수 있어?
4: 아하! 그런 거라면 자신 있지! 자, 팀원들 모두 모여! 맥스의 좌표 탐색 시작!

0: 샛베리한테 맥스의 좌표를 보냈어.
1: 좋았어. 이제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공간 이동 액션. 우와. 어? 꽉 잡아 얘들아. 그럼 출발. 우와.
2: 날 바비큐 통구이처럼 구워서 잡아먹으려는 건 아니지?
3: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슈퍼윙스 보호를 보관하는 상자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열지?
2: 어, 내 슈퍼박스로 뭘 하려는 거야?
3: 어? 이건 내 거야! 어? 오, 공에서 빛이 나네.
4: 골든보이 볼을 얻으셨군요. 축하합니다, 주인님.
2: 아, 골든보이 볼?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3: 어, 그래? 이걸로 지구에서 내 신기술을 시험해봐야겠는데?
2: 와!
4: 경고! 미확인 물체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1: 여기

0: 골든보이 퀴즈가 분명해.
1: 어디가?
2: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0: 하! 결가루 액션!
1: 우와! 이제 퀴즈가 보여!

0: 너무 시시하잖아.
1: 골든보이, 우리는 맥스를 데리러 온 것뿐이야.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2: 맞아, 어서 맥스를 놔줘.
0: 아, 걱정 마, 곧 만날 테니까. 이제 너도 필요 없겠다, 맥스. 잘 가.
1: 맥스! 거기? 와줬구나. 당연하지. 지금 바로 꺼내줄게.
3: 고마워.
2: 이제 안심해.
1: 얘들아, 우리 쓰레기 처리 시설에 떨어진 것 같아.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4: 그럼 흩어져서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어? 어?
1: 작동을 시작했어. 어? 어떻게 된 거지?
3: 거기, 아리, 샛별아.
4: 어디로 가는 거야?
3: 오, 안 돼. 설마 우릴 저 안에 빠뜨리려는 건 아니겠지?
2: 멈췄어.
1: 다시 움직이는데.
3: 저 벽을 뚫으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2: 좋은 생각이야. 홀로 망치를 써볼게. 얘들아, 자석을 흔들어.
5: 영창!
2: 나와라! 홀로 망치! 액션!
4: 맥시멈!
6: 슈퍼윙스가 탈출했습니다.
0: 잘 됐네. 이 골든보이 볼이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1: 어서 피하자, 얘들아.
0: 어딜 가려는 거야, 슈퍼윙스?
3: 이제 우리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집에 가려던 참인데.
0: 이런 말도 했잖아. 너흰 여기서 절대 못 나갈 거라고. 나와라, 골든보이 볼! 내 새로운 주먹의 힘을 확인해볼까? 가라, 다크 토네이더!
4: 피해! 언제부터 저런 게 가능했지?
0: 이번엔 더 재밌는 걸 해보겠다. 다크 토네이더 합체!
2: 다들 멈춰! 빨리 들어가면 안 돼!
0: 좋아, 이게 바로 골든보이 볼의 힘이군.
2: 바람이 너무 세.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동좌표 확인. 공간 이동 액션.
0: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슈퍼윙스 녀석들.
1: 정말 큰일 날 뻔했다.
3: 얘들아, 골든보이가 새로 생긴 힘을 시험해 볼 거라고 했어. 그것도 지구에서.
4: 뭐? 그럼 가서 막아야지. 골든보이가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2: 도와줘서 고마워, 샛별아. 위성 친구들도 고마워. 이만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4: 어서 가자, 지구로 출발.
2: 조심해, 얘들아.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0: 아빠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2: 엄마!
3: 괜찮아?
2: 응, 괜찮아.
4: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5: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4: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5: 지우개 있었어요.
4: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5: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4: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5: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4: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5: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4: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5: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4: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5: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4: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5: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4: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5: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4: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0: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1: 구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와우.
2: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1: 구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3: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4: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3: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섬으로 해보자.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0: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1: 너무 재미있다.
3: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0: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9가지 색깔, 굉장해.
4: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경이야. 무색으로 변신. 이런.
3: 다들 어디 갔지?
5: 워커블럭 호흡. 1, 2, 3, 4, 5, 6, 7, 8.
6: 호흡. 하, 이제 좀 살겠네.
4: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1: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 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4: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경.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7: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0: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4: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빵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7: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3: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2: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8: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맨 위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1: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5: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0: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9: 왜?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Here we go.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순둥순둥한 리트리버 노을이의 기막힌 일상.
1: 이게 돼지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 꼬리. 이게 뭐야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0: 그런데 이 평화로운 집에 천방지축 사고 뭉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 와.
3: 내 뒷발도?
2: 처음이네 이거.
0: 진짜요? 극과 극 매력의 두 반려견을 함께 만나볼까요? 고즈넉한 합천의 산골 마을. 가야산 자락의 자리에 더없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1: 가자, 우리 가자. 천천히 가, 너보다. 천천히 가자.
0: 이 푸른 자연을 매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할아버지와 반려견 노을이. 우거진 산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자연이 건네는 특별한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여기 보면은 여기 있지요. 요 있네. 요게 얼음나무인데 빵나무하고도 비슷하지 그죠? 생긴 게. 요 가을 되면 이게 톡 커져가지고 딱 이 벌어지면은 요 그것도 엄청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이거 고급 간식이었는데.
0: 싱그러운 산 열매를 맛보는 즐거움이 쏠쏠하답니다.
4: 아버님 간식이네요.
1: 어, 예, 제 간식이죠. 우리 노을이도 먹고. 우리 예, 노을이가 여기 산에 간식거리가 많아요. 봄에 5월달쯤 되면 딸기가 많이 나거든요. 얘는 막 산책하면서 딸기 따먹어요. 산딸기.
0: 자연 속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노을이. 그야말로 산골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0: 멋진 자연 속에서 사랑스러운 반려견 노우리와 함께하는 일상. 할아버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수고했어.
0: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를 반기는 또 다른 강아지.
1: 처치지 마. 오라. 소리야.
2: 안에 개가 한 마리가 더 있네요.
1: 네. 우리 소리. 굉장히 좀 활동이 쾌해요. 뛰는 거 보면은 큰 냉견 때마다 더 빨라요.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2: 순해 보이는데요?
1: 아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0: 어찌나 우두방정인지 할아버지는 녀석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데요.
1: 야, 거기서.
0: 다 큰 녀석이지만 어릴 때처럼 천방지축이라는 소리.
1: 소리 나왔어. 우와, 우리 집 철원입니다. 철원아, 인사. 안녕.
3: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1: 안녕, 해와. 간식 줄까, 철원이.
0: 앵무새 초롱이도 한 식구.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2: 예. 소리하고는 친해요?
1: 소리는 소리가 지금 아직까지 겁을 내요. 얘는 겁이 없어요. 초롱이는. 물러가.
0: 서로 살갑게 지내진 않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 할아버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고요.
1: 집사람이 이제 우연한 뭐 사고사로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너무 막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울산에서 푸들 저놈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아빠 좀 덜 외롭게 한다고 이제 그래서 사줘서 이제 푸들은 그렇게 이제 입양을 하게 됐고.
0: 대형견을 키우고 싶었던 찰나 눈에 띈 리트리버 한 마리. 그렇게 소리에 이어 노우리를 식구로 맞이했고
1: 초롱! 초롱 일로 와!
0: 친구가 선물한 앵무새 초롱이까지 하나 둘 가족이 된 동물들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며 할아버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1: 초롱 일로
0: 와! 어라? 노우라,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3: 왜 그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1: 이제 같이 이제 노을이도 보면 나도 보고 지도 보고 그리고 얼굴이라도 보고 이러면 뭐, 지도 항상 이제 여기 있으면 안정이 되겠죠, 그죠? 내가 여기서 뭐 내 침대에서 누워 있고 이러면은 여기 딱 쳐다보고 여기서 자고 지금 보세요.
0: 집 안보다 넓은 마당과 숲을 좋아하는 노을이. 행여 추위나 더위에 힘들까 싶어 할아버지는 노을이 전용 실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향한 애정이 남다른 할아버지.
1: 동물이 잘 있나.
0: 얼마 전 조금 특별한 가족도 맞이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반려벌.
1: 식구가 우리 노을이하고 소리하고 동물 가족들이 많다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제 내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잘 돌봤어. 우리도 좀 따먹고 해야겠다. 야, 이놈들이 보자. 계란 몇 개 나왔나 볼까? 이거 아직 멍을 안 달아가지고 이거. 이게 대문입니다, 대문.
0: 아이고, 닭도 키우고 계셨군요. 동물농장이 따로 없네요.
1: 오, 계란 나왔네. 어? 아이고야.
0: 동물마다 색다른 매력이 철철. 이러니 할아버지의 동물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아이고, 아이, 탁, 도망가요!
1: 오, 한 마리 안 모인다, 이거. 일로, 일로. 오, 닭 잡아, 닭 잡아. 이런. 닭 잡아, 잡아.
0: 닭 탈출 소식에 긴급 투입된 노을이.
4: 닭을 찾을 수 있어요?
1: 이제 찾을 거예요. 잘 찾거든요. 지금 저를 다니는데 멀리는 안 가지 싶은데요.
0: 사실 노을이는 닭 잡는 데는 도사라는데요.

0: 어?
1: 여기 있는가 봐요. 찾았어.
2: 닭을 발견하자마자 맹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너 주문을 할 때 거기 서라.
3: 자, 너 같으면 서겠냐.
2: 닭공무니를 바짝 쫓아가는 놀이.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계속되고 끈질긴 추격 끝에 마침내 닭을 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야, 노라, 너 진짜 닭 잡기 선수구나.
3: 보내다. 뭐란 말이야.
2: 어라? 어이, 그런데 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심한 틈에 잽싸게 도망쳐버린 닭. 아유, 이거 진짜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 아닌가요? 아우,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렸네. 아우, 속 쓰려. 그런데 잠시 후 마당의 모습을 드러낸 녀석.
1: 야, 일로 와.
2: 탈출 솜씨가 보통이 아닌 만큼 할아버지가 잡기엔 역부족인데요.
1: 노을이 데리고 와야지. 흠짝스이요.
2: 이번에도 닭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돌진하는 노을이. 이번엔 꼭 잡고 말 테야. 과연 노을이는 좀 전에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추격전의 결과는? 와, 드디어 잡았네요. 닭이 또 도망칠까봐 단단히 물고 오는 노을이. 탈출의 귀재 닭도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는 닭.
4: 지금 닭 움직이지 않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1: 죽진 않았어요. 살아있는데.
2: 와, 뭐야? 근데 너 죽은 척 연기한 거야? 오, 연기력 좀 보게. 하마터면 다시 놓칠 뻔한 닭을 용케 붙잡은 노을이.
1: 우리가 집 나간 닭 잡아왔어. 어? 오이 되게 낫다. 어?
2: 혹시 사냥 본능을 타고난 게 아닐까요?
5: 한 세 번 정도 탈출한 닭을 이제 또 잡아왔고, 노르새끼 또 이제 잡아오고, 뭐 두더지는 섭이 잡아요. 딱 잡아가지고 집에 들고 오고 하거든요.
2: 최근에는 숲에 버려진 노루 새끼를 물고 오기도 했는데요. 사냥이 목적이었다면 새에게 물어버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노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했다고요. 잡은 동물들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고 챙겨줬다는 녀석. 아니, 야, 너 물고 올 땐 언제고 왜 이렇게 다정한 거니?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동물은 종을 가리지 않고 집에 데려와 정성껏 보듬어준다는 미스터리한 노을이의 행동.
5: 내가 보는 시각적으로 봐서는 지 새끼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막 쳐다보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 원래 동물들 습성이 있으면 막 공격하고 대부분 막 먹고 이러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너무 획득하네요. 집에 들어다 주자, 안전하게.
4: 앞에 뭐 상처라고 이런 거 아니죠?
5: 네, 상처. 보세요. 상처 하나 있는 거 없으면 상처 없잖아요. 이거 안전하게 지 친구처럼 같이 놀려고 막 얘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2: 내가 너 돌봐주고 싶은데 안 되나?
5: 막 집에 보내자. 이제 못나게. 해라. 또 다음에도 잘 네가 감시 잘 해.
2: 노을이의 행동은 여전히 알쏭달쏭하지만 어쨌든 녀석의 활약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된 닭 탈출 사건. 한바탕 소동을 뒤로하고 할아버지가 외출에 나섰는데요.
5: 안녕하십니까.
4: 여기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5: 여기 공실 왔거든요.
2: 할아버지는 취미로 파크 골프를 즐기고 계시는데
5: 아주 굿샷.
2: 함께 공을 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노을이의 특별하고 남다른 행동은 당연 화제라고요.
6: 동물을 잡아와고 쥐가 보호하는 걸 그 모습을 내가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 그 사진 보고 내가 참 노을이의 그 동물이 저런 동물이 있겠나.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상당히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 와, 그건 사람도 따라서 사람과는 똑같다.
5: 잘 배워야
6: 돼. 네, 배워야 될 사안이다.

0: 노을이 칭찬에 뿌듯해진 할아버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골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 아이, 큰일 났다, 이거. 보험 잡아야 되는데. 저, 잘 안 하거든요. 소리야! 서울! 서울! 일로 와! 일로 와! 소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놈 자식이고. 소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놈 자식이 얼마나 나신지. 일로 와! 소리야! 소리야! 일로 와! 노라, 소리 좀 잡았나? 그럼, 소리 좀, 이리 와. 소리야, 아, 이놈의 자식이 이거, 나가면 집에 막 눌러야지. 안 나가겠네, 이거. 이리 와. 소리. 소리, 이리 와. 간식 먹자. 이리 와. 간식 먹자, 이리 와. 야, 이리 와. 도망가네, 이거. 이리 와. 간식 먹자, 이리 와. 이리 와, 나. 알아? 아, 괜찮다. 제 차를 끌고 가서 이놈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 아, 이놈 자식.
0: 아니, 소리는 안 잡고 차 타고 어디 가시게요? 이때 불이 나게 뛰어오는 녀석. 다짜고짜 할아버지 차를 따라 나서는데요.
1: 차를 보면 뭐 어디까지 뭐 내가 나가면은 어디든 뭐 못 따라와요.
2: 나도 어디 가요? 나도 따라가.
0: 소리 녀석,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를 땐 안 오더니 할아버지 차는 무섭게 쫓아오는데요. 아유, 아유, 저러다 다칠라.
1: 자, 소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소리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어, 열심히. 오, 왜 있었어? 힘들었지? 왜 안 올라 그래? 응? 왜 안 올라 그랬어?
3: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잡히네요.
1: 예, 지금 이제 힘이 좀 빠지니까, 요때는 좀 이제 말을 좀 드려요. 아이고, 이놈 자식. 아, 자, 가자, 집에. 아, 왜 말도 안 되는 거 몰라.
0: 아니,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이니?
1: 그 집안에서는 애한테 애기도 피우고, 막 끌어안기고, 애기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당에만 나오네. 그만. 집에를 잘 안 들어올래. 그런 좀, 이제,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걸 어떻게 고쳤으마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0: 결국 소리는 목줄 없인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1: 저는 뭐, 좀, 마당에 나오면 내 마중도 가마, 이거, 노을이처럼 같이 좀 산책도 하고, 야, 다니면 좋을 건데, 저는 뭐, 밖에 나오면 내한테 안 올라서 좀 속상합니다, 참말로. 속상해.
2: 아우, 치사하다, 치사해.
1: 놔봐, 놀아, 어이 좀 닦아.
0: 반면 할아버지 말 잘 듣는 노을이는 자유를 만끽하는 중. 어? 이 맛에 산골에서 사는 거죠. 소라, 그러게 할아버지가 부릴 때 오지 그랬어. 어우, 맛있어. 그날 오후 산골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을이가 저렇게 반기는 걸 보니 할아버지와 보통 사이가 아닌 모양인데요.
1: 우리 딸하고 네. 아들하고 네. 우리 성냥 왔어요.
0: 웬일로 얌전히 앉아서 개인기를 선보이는 소리.
4: 나 울렀거든.
0: 하지만 금세 천방지축 본능 발동.
3: 소리는 따님이 소개해주셨다면서요, 아버님한테.
4: 아, 예요. 네. 소리, 아빠 저, 혼자 계셔가지고 좀 외로워할까봐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설치는 게 있는지 몰랐어.
5: 우리야, 어디 갔냐길래.
0: 자식들이 있는 도시를 떠나 산골에서의 삶을 선택한 할아버지. 나 홀로 산골 생활이 외롭진 않을까. 자식들은 아버지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노을이와 소리가 한 식구가 된 뒤로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답니다.
6: 아이고, 그렇지. 소리는 조금 컴다운했으면 좋겠고 같이 그냥 풀어놓고 노는 생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못 풀어놔.

0: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산에 뿌려놓았다는 삼시야. 한동안 입구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1: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 뜻밖의 발견한 보물. 과연 얼마나 잘 컸을지 두근두근 기대를 품고 해보는데요.
1: 우와, 지금 큽니다.
0: 삼키느라 한참 정신이 팔린 사이
1: 노을아!
0: 곁에 있던 노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1: 노을아! 너 어디가 있었어? 야, 이따 또 이거 뭐든 모르겠네. 일로와! 노을아! 일로와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대형이다! 이거 뭐야 이거 꼬리!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니가. 이게 얼마, 이게 뭐든 뭐 얼마 좋아하는지. 예, 여기가 그 멧돼지 목욕탕이거든요. 여기 1년 365일 막, 이게 항상 이 막 진흙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책 갔다 내려오면은 여기 들러가 막 이 뭐든 목욕을 해요, 지가.
0: 노을이의 취미는 진흙 목욕. 도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호사를 노을이는 새끼 때부터 줄곧 누려왔는데요.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될 때까지 놀고 또 놀고. 진흙탕은 노을이의 최애 놀이터랍니다.
2: 아우, 실컷 잘 놀았다.
1: 뭐야, 이거, 니가 완전 돼지야, 돼지, 임마. 시끄러워 해가지고. 가자, 지금 내려가자.
0: 그나저나 한덩치 하는 노을이. 목욕 한번 시키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속에 풍덩. 시킨 적도 없는데 알아서 셀프 목욕하는 기특한 녀석. 이야, 이 정도면 목욕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데요.
3: 바로 풍덩 들어가네요.
1: 예. 얘는 산책을 하거나 막 그 뭐 불 속에 이런 데 들어가고 운동 좀 하고 나면은 수시로 여기 막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당에 여기 있다가 또 다시 비도 오면은 지 혼자 또 들어가서 풍덩 또 샤워하고 또 그렇게 나오고 아주 굉장히 너무 좋아요.
4: 사이즈가 우리 사이즈네요.
1: 그렇지.
5: 완전 맞춰요, 맞춰. 얘가 일접수 개운수입니다. 일접 개운수입니다.
0: 스스로 씻고 스스로 마무리까지. 이렇게 야무질 수가 있나요? 할아버지 일 덜어주는 효자견이 따로 없네요. 여유롭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할아버지. 갑자기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3: 이거 뭐예요?
1: 이거 우리 소리 미용하는 기계입니다.
3: 아, 그 샵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1: 네,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 구매를 했어요.
0: 와, 장비 좀 보세요. 미용실 하나 차리셔도 되겠어요.
1: 자, 소리야.
5: 미용하자.
1: 야, 예쁘게 한번 해보자. 아, 오늘도. 알았어. 자, 소리 일로 와.
0: 벌써 6년째 소리의 전속 미용사라는 할아버지. 경력이 오래된 만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비만 잘 갖춰놓은 줄 알았는데 실력도 수준급. 평소에 까불거리던 소리도 할아버지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주는데요.
1: 아, 얘가 그 미용실에 가는 어릴 적에 엄청 싫어했어요. 너무 살찌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해주게 됐는 게 얘 들고 와서부터 지금 벌써 이제 6년째네요, 6년째. 6년째 매달 일을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0: 그런데 6년 경력의 할아버지도 도저히 쉽지 않은 게 있답니다.
1: 뒤에도 엉덩이. 자, 소리야. 엉덩이 분에 하마자. 오, 가만있어. 소리야. 아, 엉덩이 분에

0: 티 안 내줄래?
1: 아우 안 돼 안 돼 엉덩이는 싫다니까요. 아이고 진짜
2: 똥꼬똥에 볼 깎아줘야 되는데
0: 그걸 뭐 꼬리 내가 이마가 버립니다. 잘 안 돼요. 자
3: 계속해서 엉덩이 미용을 거부하는 녀석. 이럴 때면 혹시 물지는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결국 입마개까지 하고 미용에 야. 나섰지만 엉덩이에 이어 발바닥까지 하필 꼭 미용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까다롭게 군답니다.
0: 수고했어. 맛이 가시 먹어. 자, 어?
3: 그래서 미용을 할 때면 할아버지도 소리도 진이 쏙 빠진다고요.
4: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 모양, 별 뭐 모양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또 하니까 또 야는 또 몸을 맡기긴 맡기는데 그래도 좀 발바닥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해줄 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내가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3: 할아버지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구원투수 설쌤이 출동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안녕. 왜 이렇게 귀엽니? 어? 너무 차분하게 딱 네. 같이 와서 또 계속 만져달라고 하네. 어? 손님들 엄청 좋아하고 네. 사람 엄청 좋아하나 봐요.
0: 혼자 봤어요. 이런 좋은 네. 뭐 공기도 마시고.
5: 네, 펜스도 다 쳐놓으셔서 네. 여기 이제 노을이 뛰어노는 곳.
0: 저 뒤쪽에만 이렇게 해놨다가
5: 네.
0: 또 어디 나가면 또 처음에 뒤에 갇혀있는 게 또 너무 또 안쓰러워가지고
5: 아~
0: 그래가 또 다시 또 바깥으로 이렇게 또 펜스를 이렇게 해놔놓고 그 여름에는 또 그 뒤쪽에 그늘이 있어서
5: 네.
0: 또 얘들이 또 쉬기도 좋아요.
5: 노라 가자.
0: 노라 일로 와.
5: 일로 와. 에이 좋아.
0: 일로 와.
5: 여기 오니까 엄청 시원하네.
0: 예, 바람이.
5: 예.
0: 산바람이 쭉, 휘, 가면서 있고, 여기 엄청 시원해요. 저, 노을이 집입니다.
5: 아,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0: 예.
3: 할아버지는 노을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0: 겨울에는 이제.
5: 온돌돼 있고.
0: 예, 밑에 보일러 선을 깔아놔가지고, 온돌, 온돌대가 있습니다. 겨울이 따뜻하죠,
5: 여기. 잘 해놓으셨네.
6: 아유, 너무 기분이 좋아.
5: 이 친구가 솔이죠?
0: 네. 네.
5: 아, 또, 놀이랑 다른 느낌이 확 듭니다. 되게 활발하고. 네. 아, 여기 앵무새도 있네.
0: 예. 네. 여기 앵무새.
7: 일로 와볼래?
0: 날라와볼래? 소롱아. 올라옵니다. 아, 됐어.
3: 하나같이 매력 만점인 할아버지의 동물 가족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노을이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8: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5: 와, 야, 진짜 행복하겠다. 너 진짜 미쳤다, 미쳤어.
0: 돼지 먹을 거 아니야.
5: 얘는 너무 재밌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냄새가 나면 애들이 그 냄새를 내 몸에 묻히려고 아니면 내 냄새를 거기에 묻히려고 뒹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 예, 그렇게 해요.
5: 네.
0: 산에 가면 산짐승들 뭐.
5: 똥 같은 거에도 막 비비죠.
0: 그 그럼 막 몸을
5: 비비죠. 네, 맞아요. 네.
3: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도 할아버지는 노을이 목욕 걱정이 없었는데요. 알아서 물에 풍덩 셀프 목욕을 척척했기 때문.
5: 와, 와. 이거 만들어주신 거예요?
0: 네.
5: 야, 진짜 너는 미쳤다, 노을아.
3: 물 좋아하는 녀석이 언제든 목욕을 할 수 있게 할아버지가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는 노을이 목욕탕. 노을인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산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5: 제가 이런 친구들을 강아지계의 금수저. 네. 노을이는 완전 강아지계의 금수저죠. 이게 뭐 사람처럼 강남에 살고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끌고 이런 게 얘네한테 금수저가 아니라 이렇게 놀 수 있는 애들이 금수저죠.
3: 매일 숲길을 누비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노을이. 하지만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도 있습니다.
5: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살인 진드기.
2: 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5: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살인 진드기가 있어요.
3: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살인 진드기. 살인 진드기는 감염병을 옮겨서 사람과 동물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5: 근데 얘가 걸려서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드기로만 매게 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이 살인 진드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타액이나 이런 걸로 보호자도 걸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아프고 이거 죽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특히 산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할 때는 이거 잘 뿌려줘야 돼요.
3: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
5: 네. 여기 보시면 IR33535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부작용이 없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가장 많이 붙는 데가 털이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털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걸리니까 특히 배.
2: 아, 배 쪽에.
5: 네, 배 쪽에 잘 뿌려줘야 돼요. 너무 막 다 막 젖을 정도로 할 필요 없고 이게 결국에 진드기들이 이 냄새의 깊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많이 뿌릴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4시간 정도는.
2: 아, 올라가네.
5: 네.
3: 이젠 마음 놓고 산길을 다닐 수 있겠네요.
6: 설쌤, 고맙습니다.
2: 늘 이제 올 때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3: 한편 닭이 탈출할 때면 어김없이 노을이가 출동했는데요.
5: 오, 이제 날아다녀.
3: 잽싸게 도망치는 닭을 끈질기게 쫓아간 끝에
5: 오, 잡는다.
3: 결국 붙잡는 데 성공한 노을이.
5: 이 행동 언제부터 했어요?
2: 올 봄에. 봄에 그 친구 집에 닭을 우리 파크 골프에 우리 회원들끼리 그래 뭐 닭 백숙 한번 해가 먹자 이러니까 친구 집에 닭을 몇 마리 이제 가지고 생포 해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가려고 그래가 어떻게 꼬집어 내다가 놓쳐버렸어요.
5: 네.
3: 닭을 놓친 다음 날 노을이와 산에 오른 할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노을이가 잠시 후 닭을 물고 나타났답니다. 닭을 잘 잡아오는 것도 놀라운데 진짜 신기한 건 따로 있었죠. 닭을 잡은 뒤 특별한 행동을 했던 노을이.
5: 저 닭을 내 사냥감으로 알고 공격하는 애들은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물어버리죠.
2: 그렇죠.
5: 네.
2: 그리고 안 물어요.
5: 네. 물고 흔들어 버려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살짝 해서 이렇게 마치 딱 어떨 때 저런 강도로 무냐면 새끼 낳았을 때.
2: 아, 새끼 낳을 때.
5: 새끼 낳고 새끼 옮기잖아요. 그럴 때 저런 강도로 물어요. 제가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그 리트리버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많이 받았어요. 리트리버가 회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리트리버의 기원은 사냥꾼들이 기러기나 새들을 딱 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 호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리트리버가 수영을 해서 가서 물고 자기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오는 애들. 닭도 새죠.
2: 아, 그렇죠.
5: 네, 닭도 새고. 그게 계속 가져오는 본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아까 오자마자 좀 이렇게 눕혀서 봤잖아요. 발정기가 지나가면 개들은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 지금 빨갛고 많이 핥은 자국이 있거든요. 지금은 내려간 것 같은데 최근에 발정을 했을 것 같은데 생리를?
2: 네, 한 몇 개월 전에 한 번.
5: 그쵸? 네. 발정기가 들어왔다가 임신이 안 된다고 호르몬적으로 다시 임신 준비를 하는 그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몸 안에서는 임신한 것처럼 변해요. 상상임신기에 들어가서 조금 더 저 이렇게 와서 뭔가 이렇게 품고 내 새끼처럼 가지고 있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3: 아, 상상임신이었다니. 이제야 풀린 미스터리한 행동의 비밀.
5: 너 노루도 데리고 왔어. 봐봐. 이게 자기 새끼라고 생각해. 봐봐. 이거는 지키고 이렇게 품는 거야, 지금.
2: 저놈을 산에 가서 저 물고 왔어요. 물고 왔는데. 여기 또 집 앞에 물고 와가지고 또 막 핥아주고 좀 저래 있더라고. 하도 신기했어.
5: 딱 상상임신이 제일 심할 때였을 것 같아.
2: 저걸 그래 산차를 상차는 안 내고 뭔가 지 새끼처럼
5: 새끼 물듯이 무는 거예요. 딱 그 강도가 자기 새끼 물 때의 그 강도예요.
2: 예. 그래서 물고 왔더라고요.
5: 딱 힘이 없고 아파 보이네요, 얘가.
3: 그런가 하면 밖에만 나오면 잡히지 않는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는 늘 애를 태웠는데요.
2: 이런 자식 얼마나 날쌘지. 이런. 엄청 빨라, 이런. 소리 일로. 일로 와. 소리야.
5: 노을이랑 좀 다르죠? 노을이랑 소리가 다른 이유는 내 맘대로 놀아본 애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타고 사는 아이의 차이예요. 내 맘대로 노는 애들은 이거 어차피 또 내일도 할 수 있고 좀 이따도 할 수 있고 굳이 지금 내가 미친 듯이 안 놀아도 돼요. 그래서 말 잘 들어요. 근데 내 맘대로 못 놀아본 애들은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몇 번 잡혀봤을 거예요. 잡히면 뭘 하냐? 다시 들어와요.
2: 그렇죠.
5: 얘는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안 잡히려고 해요.
3: 녀석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를 따라오는 버릇을 이용해 유인하는 것뿐. 소리는 달리는 차를 겁도 없이 빠르게 쫓아갔는데요.
2: 끝까지 쫓아.
5: 네, 이건 위험해 보인다.
2: 위험해.
5: 네. 오, 그럼 이건가, 이건가?
2: 소리야. 솔, 일로 와. 일로 와.
5: 아, 이거.
2: 이런 향기.
5: 아, 네네네. 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죠?
2: 예, 네, 도망 막 가는 거예요.
5: 이야, 또 이러니까 근육이 그냥, 어?
2: 솔, 일로 와. 소리야. 솔, 솔, 소리야. 일로 와.
5: 네. 이럴 때 쫓으려고 하면 무조건 뜁니다. 소리로. 얘 잡힐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잡혔다가 다시 노는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벌써 기억이 잡히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자. 그쵸? 먹고 바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신뢰감을 쌓아야 돼. 안 잡는 신뢰감. 기다려. 손. 옳지. 한테 쳤어? 옳지. 엎드려. 옳지. 옳지. 옳지. 네, 그러니까 차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쫓아가는 순간 더 도망가요.
0: 앉아.

0: 엎드려.
1: 엎드려. 엎드려.
0: 네. 옳지, 칭찬.
1: 옳지.
0: 네, 네 같이 오, 갈아주고. 잘했어. 머리 한번 쓰다듬고 주고.
1: 너무 잘했어.
0: 그리고 머리 쓰다듬 한번 주세요. 같이 하나 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잡으세요.
1: 야.
0: 아, 이번에는 눈치챘어. 얘가 멀리 가면서.
1: 일로 와. 네, 앉아. 앉아, 앉아. 일로 와.
2: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척 하면 안 된다. 너가 안 하면 네 손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간식으로 앉아 엎드려 한번 시켜보세요.
1: 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
2: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 더 천천히 가면 돼요. 더 천천히.
1: 손. 손.
2: 옳지.
1: 옳지.
2: 머리 쓰다듬고 옳지.
1: 너무 잘했어.
2: 그리고 한번 옳지. 네, 간식 하나 주세요.
1: 너무 잘했어.
2: 발 움직이지 말고 잡으세요. 네. 지금 가슴 쪽 잡아도 되겠다. 옳지. 네.
1: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2: 네, 칭찬. 옳지.
1: 옳지. 너무 잘했어.
2: 이제 하네스 잡아서 한번 안아보세요.
1: 응? 이리 와.
2: 네. 네. 이런 식의 연습을 네. 꾸준히 하시면 지금보다 더 마음 놓을 거예요.
3: 네. 소리에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2: 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전문적인 도구가 다 있어요. 얘 싫어, 이거. 싫어.
3: 엉덩이와 발바닥 미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털을 손질할 때마다 한바탕 실랑이를 벌여야 했는데요.
1: 오, 가만있어. 손이야.
2: 소리 일로. 기다려. 손. 옳지. 지금 클리퍼 시는 거예요. 결국에 포인트는 이 클리퍼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1: 봐봐.
2: 옳지. 손. 옳지. 손. 옳지. 손. 용기 한번 내봐. 손. 진동이 진짜 싫어하네, 소리로. 손. 옳지. 손.
0: 고개 딴 데 돌려버려. 아직 용기가 안 나, 그지?
2: 옳지. 손.
0: 이거 완전 거부감의 표현이거든요.
2: 손. 옳지. 진동이 그렇게 싫었어. 손.
0: 옳지. 옳지.
1: 너무 좋았다.
0: 하나 더 먹어, 이번 거 잘했으니까.
2: 손. 옳지.
1: 너무 잘한다.
0: 이렇게 돼요, 애들도 다 똑같이.
2: 손.
0: 옳지. 아, 너무 잘해.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놀이처럼 그냥 평소 때 심심할 때마다 지금 별로 안 싫어하잖아요. 네. 이런 게임처럼, 놀이처럼 해주시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네.
1: 소리, 손, 손, 일로 와. 손, 손. 잘했어?
0: 네.
1: 너무 잘했어.
0: 이제 켜볼까요?
1: 손.
0: 앉아 시키고 해볼게요. 차분하게.
1: 네. 앉아. 손. 손.
0: 옳지.
1: 앉아, 손.
0: 옳지. 아, 이제 거부감이 없어.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네.
1: 손. 잘했어. 손. 손. 손.
0: 옳지.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워낙 이렇게 좀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1: 힘들게 안 될 것 같으면 되네요. 신기합니다, 정말로. 네.
0: 아직 네. 아까 했던 교육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그건 이제 꾸준히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좀 교육이 다 되기 전에 미용 자체, 내가 싫어하는 부위의 미용 자체를 네.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꿀팁 같은 걸 한번 네. 해볼 거예요. 뿌려서 바로 다 못 먹고 좀 먹는데 시간이 걸려요. 냉동실에 하면 훨씬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미용을 하는 동안 얘 하기 싫은 거잖아요. 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좀 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먹을 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0: 오, 그거 있네.
1: 야, 이런 게 있었나.
2: 발도? 네. 대체 지켜보는 거죠? 네.
1: 이야.
2: 엉덩이도? 살짝씩?
1: 우와.
2: 내 뒷발도?
1: 네. 이야. 오.
2: 네.
1: 처음이 돼요. 진짜요.
2: 네.
1: 아, 나 엄청 힘들거든.
2: 이러면 얘도 이제 나쁜 생각 가질 필요 없고.
1: 네.
2: 오히려 이거 할 때만 주실 거예요, 저거는.
1: 아, 이거 뭐, 정말 얘 손도 못 대. 나는 손도 못 대. 아, 나는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뭐, 진짜 탄생 힘들어. 아, 정말이야. 아, 정말이에요.
2: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이러니까 이거 뭐.
2: 살짝 덜 예민한 부분부터.
1: 이거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런다는 게. 절대 이거 뭐예요, 막.
2: 귀엽네. 소리도 너무 귀엽고.
1: 이야.
2: 그렇죠. 네. 그리고 얘가 딱 싫다고 하면 네. 거기서 조금 멈춰주시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네. 아니면 간식을 더 준다거나.
1: 그 사실 내가 이야 이봐 이거.
2: 어, 네. 옳지. 자 이러면 이야. 살짝 멈춰주는 거예요. 네, 이야. 네 잘했다.
1: 잘했어. 잘했어. 이게 대성공이.
2: 네.
1: 대박이네.
2: 아, 그래도 잘하셨어.
1: 네. 와, 진짜 대박이네.
3: 소리도 할아버지도 대만족한 설샘의 솔루션. 그날 이후 한결 수월해진 소리의 미움.
1: 어, 일로 와.
3: 이젠 밖에서도 제법 말을 잘 듣는다고요. 할아버지와 동물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길 새나개가 응원합니다.

0: 일단 싸우면 두 대까지 안 나요. 어이, 야, 나와! 야, 시켜! 아이, 야, 야, 야, 야, 나와보세요. 나한테 그래.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무한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그런 거죠.
1: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2: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5: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요리계의 금손 빅마마 이혜정의 최고의 요리비결 대방출. 가지 싫어하는 사람도 한입 먹으면 생각이 바뀌는 최고의 가지 요리. 짭조름한 불고기와 쫄깃한 가지를 함께 볶은 불고기 가지 볶음부터 구기자를 넣어 맛도 색도 퀄리티 급상승. 자극적이지 않아 끊임없이 들어가는 고구마 조림까지. 믿고 먹는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고비의 단짝 광이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입니다.
1: 네. 네. 선생님. 네. 이 가지 요리는 호불호가 있지만 네, 네.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의 손을 거치면 얼마나 맛있게요.
2: 아, 진짜요?
1: 그렇죠.
2: 네, 해보죠. 네.
1: 자, 불고기 가지 볶음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네. 자, 우선 불고기 가지 볶음이니까 가지가 네. 오늘 주인공이에요.
1: 네.
2: 가지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다가 마늘종을 좀 함께 넣을 겁니다.
1: 네.
2: 거기다가서 이제 불고기감인데요.
1: 네.
2: 오늘 돼지고기를 사용해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좀 준비했고요.
1: 네.
2: 거기에 들어가면 간장, 우소스, 전분 이런 정도 필요합니다.
1: 네. 간단하게 만들어 네. 맛있게 즐기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요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2: 네.
1: 자, 우선 가지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 건가요?
2: 그렇죠. 이제 가지도 어차피 이제 슈퍼에서 구입하실 때
1: 네.
2: 조금 신경을 좀 써보세요.
1: 네.
2: 너무 뚱뚱한 가지는요. 네. 수분이 말아서 물러버려요. 빨리.
1: 오.
2: 그러니까 조금 가늘면서 보랏빛이 아주 선명하고요.
1: 오.
2: 좀 윤기가 반들반들한 게 조금 뭐랄 더 신선한 거고요. 이 가지가 이렇게 우리 옷처럼 이렇게 꼬부라지거나 이런 거는
1: 예?
2: 사지 마세요.
1: 오.
2: 네,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쓴맛이 더 돌아요.
1: 아, 네. 맞아요. 네. 살짝 쓴맛이 도는데
2: 그렇죠. 네.
1: 조금 이제 곧게 뻗은
2: 그렇죠.
1: 가지 사용한
2: 좀
1: 게.
2: 가느린 가지
1: 아, 예.
2: 그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네. 자, 우선 요거는요. 그래서 꼭지를 떼고
1: 네.
2: 이렇게 뗄게요. 그런 다음에 반 갈라요.
1: 네.
2: 반 갈라서 이렇게 뭐 가지가 너무 긴 분 3등분 하셔도 되겠죠.
1: 네.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길이로 잘라 놓을 거예요. 이렇게.
1: 네.
2: 자, 이렇게 썼다. 이것도 이렇게 뚱뚱하면 한 4등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네.
2: 네. 자, 이렇게 해서
1: 사실은 네. 이 가지는 몸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름 내내 맛있게 먹었는데
2: 그럼요. 체온도 낮춰 주고 더위를 가시게 해 주죠.
1: 예.
2: 그래서 너무 좋아. 이건 정말.
1: 수분도 자, 많이 들어 있고.
2: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 하나 정도만 썰어 놓으세요.
1: 예.
2: 가지는 밥에 넣어도 맛있고 뭐 맛있어요 정말.
1: 그렇죠.
2: 네.
1: 저 어제도 요리에 사용했잖아요 저희가.
2: 아, 그러셨어요?
1: 예.
2: 네. 자, 이렇게 마늘종은
1: 예.
2: 한 5, 6cm 한 뭐 요 그 정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 길이에 비춰서
1: 네.
2: 그 비슷한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죠.
1: 만약에 마늘종이 네. 없으면
2: 네.
1: 안 넣으셔도 되는 건가요?
2: 안 넣어도 돼요. 마늘종 대신에
1: 네.
2: 대파를 짝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마늘종 대신에
1: 예.
2: 굵은 부추 있죠. 좀 굵은 걸로
1: 예.
2: 이렇게 썰어 넣으셔도 돼요. 혹시 줄기콩이 있으시면 줄기콩을 쓰셔도 좋아요.
1: 아.
2: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1: 네.
2: 네.
1: 자, 이렇게 자, 재료 손질이 됐고요.
2: 그 다음에 이제 불고기감 제가 재료를 좀 준비를 할게요.
1: 네.
2: 도마 하나 주시겠어요?
1: 가요.
2: 장갑도 하나 주세요. 요게, 요 고기가요. 요게 보죠. 앞다리살이에요.
1: 앞다리살.
2: 그래서 가격도 좀 저렴하지만
1: 예.
2: 또 담백하기도 해서
1: 네.
2: 먹기가 불고기감으로는 그저 그만이죠.
1: 오.
2: 자, 이렇게 해서.
1: 아니, 불고기감을 구입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네. 앞다리살을.
2: 네, 앞다리살을 불고기감으로 좀 썰었어요.
1: 예.
2: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를 썰을게요.
1: 네.
2: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 볼 좀 주세요. 네, 여기다가 이거 넣고요. 간장이요. 간장 조금만 넣을게요.
1: 예.
2: 여기다가 전분을 조금 넣죠.
1: 전분이요.
2: 전분. 네. 전분을 여기다 조금 넣고요.
1: 네.
2: 참기름 조금 넣을게요. 아, 네. 소금주.
1: 소금주.
2: 네, 소금주.
1: 근데 소금주가
2: 네.
1: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소금주가
2: 네.
1: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2: 아, 이게 말하자면 우리 소주 같은 거예요.
1: 아.
2: 근데 이제 이게 잡냄새도 없어지고 그래서
1: 네.
2: 중국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 재료죠. 근데 이게 없으면 청주도 괜찮아요. 소주도
1: 네.
2: 괜찮아요. 어떤 거라도 그냥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1: 이렇게 밑간을 해주시는 거죠?
2: 네, 이제 후라이팬으로 옮겨서
1: 예.
2: 볶기만 하면 끝나요.
1: 오.
2: 네, 아주 간단해요.
1: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조리를
2: 네.
1: 해볼게요.
2: 프라이팬을 먼저 좀 달굴게요.
1: 예.
2: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식용유를 좀 두를게요.
1: 식용유 한번 둘러볼까요?
2: 네. 이렇게 해서
1: 네.
2: 팬을 불에다 올린 다음에요. 여기다 식용유를 붓게요.
1: 네.
2: 조금 넉넉히 할게요. 가지도 그렇고 마늘종도 그렇고
1: 네.
2: 지방에서 저 기름이 있을 때 더 영양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기름과 같이 달구겠습니다.
1: 네. 네. 사실은 어제 선생님께서 이 채소들 튀기듯이 네. 데쳐내셨단 말이에요. 네, 네.
2: 그럼 저 시간도 빨리 가고 예? 이게 뭐랄까 상에 시간. 올라가서 예. 물이 나오는 것도 덜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볶음 음식이니까 예? 이렇게 늘 기름과 같이 하면 훨씬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1: 그래서 좀 더 고소하고요.
2: 네,
1: 그렇죠.
2: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볶으시면서 네. 여기다가 소금을 개인 간을 할 거예요.
1: 네, 각자 네. 밑간을.
2: 네, 그래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할게요. 예. 그래서 그냥 밑간을 해야지 한꺼번에 나중에 간을 해도 예. 사실은 맛이 좀 덜하죠.
1: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 마늘 정도 식감도 너무 좋고 맞아요. 약간 이 알싸한 맛 있잖아요.
2: 맞아요.
1: 너무
2: 그리고
1: 좋아요.
2: 모든 이 재료들의 이 순이나 알에는 또 특별한 살려고 하는 생명 에너지가

0: 볶아주면 될까요?
1: 여기 지금 마늘쟁이 사실은 좀 두터워요. 그래서 여기 센 불에서 볶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흔들어줘가면서 끝이 좀 거뭇거뭇거뭇해질 때까지 볶을게요.
0: 약간 색이 날 때까지.
1: 그렇죠. 이렇게 물러가죠.
0: 맞아요.
1: 여기 지금 물러가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물러가죠. 요랬을 때 가지를 넣을 거예요.
0: 이때.
1: 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하면 기름을 덜 먹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지에 수분이 나와서 훨씬 더 기름량을 좀 덜 쓰게 하죠.
0: 아, 네. 가지에 수분이 나와서.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볶을게요. 가지가 좀 나른해지게 그렇게 볼게요. 네.
0: 어, 지금 마늘종이 색깔이 더 뭐 아주
1: 파래졌고요. 예. 네. 약간 살짝만 이렇게 안에까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그렇게 볶을 거예요. 가지가 들어가면요. 가지는 기름을 너무 좋아해서
0: 맞아요.
1: 이거 보세요. 팬에 기름이 하나도 없죠.
0: 예?
1: 얼른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늘종 볶는 기름에다 가지를 넣어서 그냥 그 기름에 남아있는 기름에 가지는 볶아갈 거예요.
0: 예, 더 향긋할 것 같은데요.
1: 네, 네, 이렇게 해서 볶을게요.
0: 네, 살짝 향이 나오게 제가 볶아주겠습니다. 불세기는 세게 하고 있고요.
1: 그렇죠. 여기다가 아까 마늘종 밑간했죠.
0: 예.
1: 가지도 살짝, 아주 살짝만 이렇게 밑간하죠.
0: 자, 근데 선생님, 불고기는 저희가 늘 먹는 음식인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가지가 들어갔어요.
1: 맞아요, 맞아요. 가지 넣어서 뭐랄까 조금 이렇게 채소랑 같이 늘 우리가 고기는 막 구워서 막 실컷 먹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매 음식에 이용해서 하루에 80g 정도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먹어보려고요.
0: 그리고 이 가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심혈관에도 좋다고.
1: 그렇대요.
0: 심혈관 질환에도.
1: 그럼 아주 정말 이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수분을 공급해주는 가장 좋음이 있고요.
0: 예.
1: 또 이 검은 부분에 안토시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활성탄소도 많이 제거해준다고 하니까 저희같이 나이 좀 있는 분들에게는 또 자란 아이들에게는 가지는 너무 좋은 채소죠.
0: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볶아가요. 어? 이 정도 볶았을 때 저는 이 팬으로 좀 덜어놓을게요.
0: 자
1: 이렇게.
0: 왼쪽 팬에 살짝 덜어놓을게요.
1: 네, 이렇게 덜어놓고요.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자, 기름을 조금. 두르세요. 올리브오일 써도 좋고 뭐 이렇게 살짝 두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 불고기를 자 이제 볶을 거예요. 제가
0: 고기하고 따로

0: 후추.
1: 후추.
0: 담을게요.
1: 간을 보시고 네. 좀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후추는 이런 건 정해진 양 넣지 마시고요. 네. 후추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마지막에 참기름 넣으셔도 좋아요. 오. 이렇게 해서 가죠.
1: 채소하고 소스 넣은 후에는 몇 분 정도?
0: 자, 다 됐어요. 그러니까 소스

0: 자. 이렇게 놓고요. 예. 네, 이걸 제가 담아보죠.
1: 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조금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먹는 네. 요리 같아요, 선생님.
0: 아니, 그럼요. 이게 재료비가 막 비싸서 좋은 예. 건 아니고 이렇게 식단쳐서 잘 재료만 조금 섞어서 예. 해놓으면 이게 영양식이죠.
1: 아니, 네. 살짝 다르게 했을 뿐인데 네. 저희가 늘 하던 재료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0: 그러니까 이게 마늘종이 들어가서 색상도 아주 곱잖아요. 예. 이렇게 놓고 또 여기다가 가지도 들어가니까 이 가지 주는 맛이 있어서 예. 여기 아주 맛이 있어요.
1: 그게요.
0: 자, 그래서.
1: 아니, 정말 푸짐해지네요, 선생님.
0: 여기에다 잔파를 뿌려서 같이 얹어도 좋고요.
1: 예.
0: 아니면 그냥 여기다 같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전 여기다 소면을 같이 놓기도 해요.
1: 소면 함께 곁들이면.
0: 잘 삶았어요. 삶아서 네. 소면을 그냥 일반적인 소면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돌돌 말아가지고
1: 네.
0: 자 이렇게 저 접시 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요. 네.
1: 야.
0: 이렇게 해서
1: 예.
0: 우리 왜 골뱅이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소면 낙지 소면 같이 드시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씩 가져가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1: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네요, 선생님.
0: 아 여름에 또 별미예요. 이렇게 드시면.
1: 네.
0: 이렇게 드시죠.
1: 이 식사가 네. 딱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불고기 가지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불고기 가지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지는 꼭지를 제거한 뒤 반 갈라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마늘종은 손가락 길이로 썰어줍니다. 돼지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고 진간장, 전분, 소홍주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종과 소금을 넣어 볶다가 가지와 소금도 넣어 볶아내줍니다. 그런 다음 다른 팬에 돼지고기를 넣어 볶다가 볶은 마늘종과 가지, 굴소스, 소홍주,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고기와 채소를 따로 볶아야 고기의 잡내가 채소에 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삶은 소면을 곁들이면 불고기 가지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자, 이번에 할 요리는 밥 없이도 맨입에 먹어도 짜거나 맵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네.
1: 자, 간식 같은 반찬, 고구마 조림에 들어갈 재료 볼까요?
0: 맞아요. 이제 정말 섬유질이 풍부하고 무기질도 많은 고구마가
1: 네.
0: 이제 해고구마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거를 맵지 않게 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1: 네.
0: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반찬이에요.
1: 정말 기대가 되는데
0: 네.
1: 일단 고구마가 주재료 나와있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고구마 외에도 특별한 재료가 눈에 띄는데요.
0: 네, 네, 네.
1: 빨간 건 뭔가요?
0: 맞아요. 이거요. 이거 열매죠.
1: 예.
0: 이거 구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기자는요.
1: 예.
0: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나 여기 있어 라고 나대지 않아요. 근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준 아주 좋은 성분을 가진 거라서
1: 예.
0: 고구마에다 좀 넣어서 영양도 같이 가져가 볼게요.
1: 네. 네. 자극적이지 않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0: 네. 자, 우선 제가
1: 네.
0: 먼저 주인공이 고구마니까
1: 네.
0: 고구마를 먼저 제가 할 건데요. 오늘은 호박고구마나 이런 것보다
1: 예.
0: 밤 고구마를 쓰시는 게 더 좋아요.
1: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왜냐하면 이게 더 들어가면 풀어지지 않아서
1: 맞아.
0: 이제 물이 막 이렇게 뻑뻑해지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호박이나 물성이 많은 고구마를 물고구마 쓰면
1: 네.
0: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뻑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 고구마를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냥 이거는 저는 이렇게 쓰지만
1: 예?
0: 난 길이로 쓸래 늘씬한 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1: 네.
0: 요걸 만약에 하시겠다고 일부러 고구마를 사시면 자 이렇게 생긴 고구마보다 요 끝머리 이렇게 잘라내고요. 길쭉한 이런 고구마가 제가 해보니까
1: 네.
0: 용도가 훨씬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놓고요.
1: 네.
0: 요걸 이렇게 해서 그냥 반만 잘라요.
1: 반만.
0: 네. 너무 토막토막 내지 마시고
1: 네.
0: 이렇게 반만 잘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고구마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1: 예.
0: 저기 제가 미리 좀 물에 담궈놨는데
1: 네.
0: 자, 저 고구마는 좀 담궈놨어요.
1: 네.
0: 이것처럼 미리 잘라서 고구마에 있는 전분을 조금 미리 빼놓으세요. 그러면 훨씬 고구마가
1: 예.
0: 뭐랄까 목 이렇게 우리 먹었을 때 목이 턱턱 메인다고 그러죠.
1: 예.
0: 삶은 고구마 먹은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그게 덜해져요.
1: 아, 그러니까 진짜로요?
0: 네, 여기 있는 전분을 좀 덜어낼게요.
1: 아, 전분끼리 빼주는데?
0: 그렇죠.
1: 물 말고도 어떤 게 들어가나요?
0: 자, 요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요. 이거는 예. 부서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0.3%, 1% 미만의 소금을 넣는데 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1: 네.
0: 그러면 짠맛이 돌아서 고구마의 단맛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물에다가 미리 풀지 마시고 예. 살짝 위에다 이렇게 섞여, 그냥 섞어주세요. 짠 소금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구마 담근 물에 소금을 푸는 이런 맛이 굉장히 다 차이가 나요.
1: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네. 두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한 10분 이렇게 두세요.
1: 10분 정도?
0: 네.
1: 저희가
0: 네.
1: 미리 10분 정도 뒀는데
0: 네.
1: 이렇게 전분기가 확실히 선생님 빠진 게 보이죠?
0: 그렇죠.
1: 보이시면.
0: 맞아요. 이렇게 뿌옇게. 예. 물이 뿌얘져요. 그러니까 이걸 네. 하나를 조금 시간을 두고 하세요. 그러는 사이에 제가 네. 물을 미리 좀 냄비에다 끓여놓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 게스트로 가서 이거 물 끓인 거 아예다 한번에 앉혀볼게요.
1: 네.
0: 이렇게 저 구이자 좀 주시겠어요?
1: 자,
0: 네. 자, 이 물 양은요.
1: 네.
0: 고구마가 잠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물 양을 얼마를 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1: 네.
0: 물 양이 그냥 고구마가 잠길 정도로만 하시고요.
1: 네.
0: 구기자는 이렇게 좀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서
1: 네.
0: 사실은 구기자가 조금 있으면 약간 노르스름하게 우러나기도 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걸 같이 넣으시면서 이제 고구마 좀 주시겠어요?
1: 자, 이걸로 할게요.
0: 네, 이걸로 할게요.
1: 자, 저희가 해놓은 걸로 할게요.
0: 네, 자, 이걸로 해서 꼭 전분 빼주는 것만 잊지 마세요.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자, 고구마 두 개 정도를 넣었죠.
0: 그렇죠. 요 물이 보세요. 두 개 정도에 물 한 0.8리터 정도.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익을 만큼의 물을 주는 거예요.
1: 살짝 잠기고.
0: 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끓일게요.
1: 네.
0: 아마 이게 다 익을 때쯤 되면 구기자에서 약간 붉은 물이 나서 노르스름한 맛있는 고구마색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궈서 저는
1: 네.
0: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익힐 겁니다.
1: 자, 네. 맛있게 한번 익혀볼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이 고구마의 그
0: 네.
1: 포근포근하고 달큰한 향이 약간 올라오는 맞아요, 것 같은데.
0: 맞아요. 맞아요. 이제 끓기 시작하죠. 예, 예. 이렇게 끓잖아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구기자의 물이에요.
1: 예.
0: 이렇게 맛있는 색깔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1: 우와.
0: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고구마.
1: 예.
0: 보세요. 너무 이렇게 이쁘게 익었죠?
1: 아, 노랗게 해서 저희가 사실 밤고구마를 넣었는데.
0: 그렇죠.
1: 진짜 호박고구마 같이 됐어요,
0: 맞아요.
1: 지금.
0: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여기다가 맛술 넣어요.
1: 이때요?
0: 네, 그럼요. 여기다가 올리고당 넣어요.
1: 네.
0: 네. 올리고당. 정 없으면 물엿도 괜찮아요. 근데 꿀은 넣지 마세요.
1: 꿀은 넣지
0: 네,
1: 말고.
0: 네, 꿀은 끈적해지니까
1: 예.
0: 이렇게 한 큰술 정도의 올리고당을 넣어서
1: 네.
0: 약간의 이제 여기다가 점성도 주고 윤기도 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지금 근데
0: 네.
1: 선생님
0: 네.
1: 약간 조림인데 국물이 너무 자작한 것 같아서.
0: 그렇죠. 이런 정도로 자작하게 해서
1: 네.
0: 요거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도 아이들은 막 떠먹죠.
1: 아.
0: 차게. 이렇게 한다면 저는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할 거예요.
1: 아, 너무 끈덕거리지
0: 네,
1: 않게
0: 네,
1: 이렇게.
0: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익혀갈게요. 이게 어느 정도 이거 마지막에
1: 네.
0: 저는 소금하고 간장을 간을 마무리로 해서
1: 예?
0: 그런데 이제 접시에 담아내면 돼요.
1: 네. 아니 너무 촉촉하고
0: 예쁘죠?
1: 아니 차게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이거 차게 넣고 그냥 아이들 간식으로 줘도 좋아요. 이거 밥반찬도 좋지만
1: 예.
0: 다 차게 해서 젓가락에 하나 쿡 찍어서 간식.
1: 예.
0: 네, 그것도 재밌죠.
1: 아니
0: 네.
1: 왜냐하면 촉촉하기 때문에 퍽퍽하지도 않을 거고
0: 맞아요.
1: 목이 그렇죠.
0: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예.
0: 살캉 찔러보면 살캉 들어가죠. 이렇게
1: 예.
0: 이렇게 한 다음에. 한 3분에서 5분 양에 따라서예요.
1: 예.
0: 그런 정도 이렇게 찔러서 들어갔을 때
1: 네.
0: 이때부터 뚜껑을 잃고 이제 마지막 익힘을 주는 거예요.
1: 아, 마지막 익힘.
0: 네, 네. 이렇게 한 3분 정도만 두면 되죠. 네.
1: 사실 저도 고구마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맨날 이제

0: 고구마를 그냥 쪄먹기만 하고,
1: 맞아요.
0: 아니면은 또 걱정이 되는 건 고구마를 워낙에 또 좋아하다 보니까 먹다 보면은 혹시 살이 찌지 않을까 갈다
1: 맞아요. 그렇기도
0: 보니까.
1: 하죠. 근데 이게 당지수가 낮아서
0: 예.
1: 감자보다는 훨씬 더 건강에, 특히 당뇨인분들한테 도움이 된대요, 고구마가.
0: 오.
1: 근데 지금 고구마는 아직 조금, 고구마는 후숙 식물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지금은 갓 수확해서 단맛이 적으니까
0: 네.
1: 이렇게 해서 영양 챙겨가시면 좋고요.
0: 네.
1: 자, 보세요. 찔러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지나면
0: 예.
1: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는 소금 간해요.
0: 이때
1: 미리부터
0: 마지막에.
1: 넣지 마세요. 소금을 절대 미리부터 넣지 마세요.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소금 간을 살짝.
0: 살짝의 소금
1: 네,
0: 간이죠.
1: 숟가락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요 꼬집
0: 예.
1: 요런 정도로만 하셔서 자, 이렇게 보세요. 고구마는 자체 당분이 있으니까
0: 예.
1: 살짝 이렇게 이제 소금을 넣어주면 더 단맛을 느껴지죠.
0: 예.
1: 자, 요거 보시고 저 강희 씨가 간 한번 보세요.
0: 어떤 맛이죠? 저도 봐야 될것
1: 이렇게
0: 같아서.
1: 해서
0: 예.
1: 네. 자, 간 한번 보세요.
0: 다른 숟가락으로 한번 간해 보겠습니다.
1: 한번 보세요. 이제 간이 싱거우면 전 간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어때요?
0: 너무, 너무 살짝 진하고
1: 지나고
0: 맛있는데.
1: 맛있어요?
0: 예.
1: 간장 안 넣어도 되겠어요?
0: 살짝만 들어가도 맛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마무리에 간장을 이렇게
0: 예.
1: 조금만 이렇게 넣어서 색을 낼겸 해서 간장을 조금
0: 이 조림이다
1: 내겠습니다.
0: 보니까 사실은
1: 네.
0: 저희 구기자 국물
1: 아,
0: 아시잖아요.
1: 그럼요. 네.
0: 그 맛도 나면서
1: 네.
0: 그다음에 고구마에서 달큰한 맛도 나왔고
1: 그렇죠.
0: 했는데 약간 조림은 짭조름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반찬이니까.
0: 예.
1: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오래 두지 마세요.
0: 예.
1: 이걸 바로 불을 어느 정도 간장 넣고 소금 넣는데 끈 다음에
0: 예.
1: 요걸 요대로 국물째 조금 차게 식혀서
0: 예.
1: 국물째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 용기에 넣어서 반찬으로 보관할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담아 볼게요.
0: 예.
1: 네. 이렇게.
0: 이 고구마 조림은 제가 먹어봤던 고구마 요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맛상이랑 전혀 다르고.
1: 다르죠. 네.
0: 진짜로 확실히 촉촉하면서 뭔가 진하면서 또 반찬이 될수 있고 간식도 되고.
1: 기름에 넣어서 튀긴 게 아니라,
0: 예.
1: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반찬을 할 거라서.
0: 예.
1: 이렇게 약간 간을 좀한 거예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0: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고
1: 네.
0: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이게 안에서 뜨거운 국물 안에 식히는 동안 또 여열로 또 이게 뜸이 들고 익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다 익히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좀 사랑할 때 건져내시는 것도 방법이죠.
0: 저희가 또 일부러 구기자물 우려서 먹잖아요.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0: 예?
1: 굳이 구기자 달여서 좋댄다, 몸에 좋댄다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0: 예.
1: 이렇게 이제 구기자를 이렇게 저는 좋아서 이렇게 고구마 조림 할 때도 쓰지만
0: 예?
1: 이걸 저는 밥물로도 사용해요.
0: 그럼요.
1: 네. 요새 아직 햅쌀이 안 나와서
0: 예.
1: 사실은 밥이 지금 쌀이 요새 좀 약간 벌레도 나고 좀 1년 중 맛이 덜할 때잖아요.
0: 네.
1: 요럴 때 같이 구기자물로 밥물이 너무 좋아요.
0: 그러게요.
1: 네. 네.
0: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고구마 조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구마는 반 갈라 1인분 한 뒤 물에 담그고 소금을 섞어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이렇게 고구마를 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하면 퍽퍽함이 줄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끓는 물에 구기자와 전분을 제거한 고구마를 넣어 15분 정도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맛술과 올리고당을 넣고 뚜껑을 덮어 3분 정도 졸여주세요. 여기에 소금과 진간장을 넣어 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고구마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구수한 시래기를 듬뿍 올려 밥만 먹어도 맛있는 시래기 솥밥부터 자작한 김치 국물에 두부 하나 딱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두부 김치 조림까지 요리계의 빅마마 이혜정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4: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5: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6: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0: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기억관리사 청소놀래기.
1: 비키, 안녕.
0: 좀 늦었네. 무슨 일이 있었어?
2: 앤디가 치과에 다녀왔거든.
3: 귀가 썩었대. 양치질을 안 해서 말이지.
2: 양치질은 귀찮단 말이야. 누가 대신 양치질 해줬으면 좋겠어.
0: 양치질을 대신해주는 물고기를 만나러 가볼래?
2: 양치질을 대신해준다고?
3: 궁금하다. 빨리 보러 가자.
0: 좋아, 그럼 출발하자. 바로 여기야.
2: 다들 줄을 서 있네.
0: 양치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야. 저길 봐. 저 친구들이 바로 청소놀래기야. 양치질을 해주는 물고기지.
1: 청소놀래기? 맛있어.
3: 뭔가 먹고 있어.
0: 물고기의 이빨과 피부에 붙은 음식 찌꺼기나 기생충 같은 걸 먹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2: 아하!
4: 그런데 꼬리는 왜 떨지?
0: 자기가 여기 있단 걸 알리는 거야. 양치질을 받는 친구가 실수로 삼킬 수도 있으니까.
3: 우와, 똑똑하다.
5: 시원하다. 항상 고마워요.
6: 뭘, 양치질 하고 싶으면 또 와.
1: 또 와!
7: 다 비켜!
1: 어?
7: 다 비켜! 이 상어님이 먼저 할 거야!
3: 으아, 상어잖아!
8: 아, 무서워.
7: 빨리 나부터 양치질 해줘!
6: 아, 줄을 서야지.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1: 맞아, 맞아!
7: 에이, 나 지금 급하다고!
0: 상어야, 질서를 지켜야지. 새치기 하면 안 돼.
7: 넌 왜 참견이야? 순서를 지켜. 뭐야, 넌 비켜. 싫어, 뒤로 가. 허, 내가 얼마나 센지 소문 못 들었나 봐. 내가 할 소리 내 이빨 안 보여? 강력한 이빨을 가진 크시 파티누스다. 뭐라고? 감히 상어한테 이빨을 자랑하냐? 한번 싸워볼래? 누가 센지 말이야. 그래, 싸워보자.
0: 이런, 둘이 싸우기 전에 말려야 해. 고고다이로 해양구조대 출동!

0: 이거 뭐야?
1: 뭐야?
2: 내가 더 힘이 세다고.
1: 내가 힘이 더 세다고.
2: 내가 이번엔 제대로 맛을 보여주마.
1: 매운맛을 보여주지.
3: 뭐야?
2: 제발 놀라고.
3: 얘들아 진정해.
2: 저 상어가 새치기를 했다고. 놔줘.
1: 놔.
2: 얘야. 아야야.
3: 상어야 많이 다쳤어? 대체 어디 물은 거야?
0: 아니야, 난 안 물었어.
1: 아야야, 이빨이 너무 아파. 내 이빨 좀 봐줘.
0: 아유, 더러워. 너 이빨을 얼마나 안 닦은 거야? 빨리 양치질해야겠다. 이 친구 빨리 양치질 해주세요. 급해요.
4: 우와, 먹을 게 진짜 많다.
3: 그럼 청소 부탁할게.
4: 좋았어. 기다리는 손님이 많으니 빨리 서두르자.
5: 우와, 너무 빨라서 안 보여.
6: 너무 배불러.
7: 우와, 이제야 살 것 같다. 하나도 안 아파요.
4: 앞으로는 양치질 자주 하러 와.
7: 네, 고맙습니다.
5: 나도 이제부터 양치질 잘할 거야. 저 상어처럼 되면 어떡해.
6: 뭐? 앤디는 정말 못 말려.
8: 대왕 오징어 꼭꼭 숨어라. 오늘은 짐에 갈 거야. 이번엔 대왕 오징어 꼭 만나고 싶다. 저번에 갔을 땐 못 봤잖아.
5: 맞아. 대왕 오징어는 숨바꼭질 선수니까 항상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잖아.
9: 지난번 심해에서 만났던 엔도키라스도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8: 그러게. 그럼 출발하자.
10: 나는야 엔도키라스. 뾰족뾰족 긴 껍데기 엔도키라스.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4: 이봐
10: 엔더케라스. 아, 뾰족뾰족 긴 껍데기 엔더케라스.
4: 이봐.
10: 깜짝이야. 누구야? 어디야? 여기야? 저기야? 에? 네가 날 부른 거야?
4: 그래. 여기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면 안 돼.
10: 왜 안 돼?
4: 여긴 향유고래가 돌아다니는 위험한 장소니까.
10: 그래서 겁쟁이처럼 바위에 숨어 있는 거야?
4: 겁쟁이라니. 난 그저 향유고래를 피하려는 거거든.
10: 그게 겁쟁이지.
4: 아니거든. 말판 보이지? 난 이걸로 고래랑 맞서 싸울 수 있어. 어때?
10: 오, 그런데 그런 말판이 있으면서 왜 숨어 있는 거야?
4: 고래와 싸울 땐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너도 빨리 숨어.
10: 아유, 걱정 마. 난 껍데기가 아주 딱딱하거든. 고래가 나를 물면 이빨이 부서지고 말걸. 자, 만져봐.
4: 오, 나랑 다르게 정말 딱딱하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돼. 고래 이빨은 엄청 크다고.
10: 그래? 그렇다면 뭐 노래를 불러주지. 내 노래라면 향유고래가 감동할지도 몰라. 나는
4: 아, 정말 말이 안 통하네.
10: 아, 뾰족뾰족 엔도 캐. 뭔가 온다.
4: 향유고래일 거야. 빨리 숨어야 해.
10: 안녕, 여기야, 여기.
4: 아니, 뭐 하는 거야?

0: 당장 따라와.
1: 왜 그래? 노래를 들려줘야 되는데, 어?
0: 아이고, 그런 건 안 통한다고.
1: 나 꼈어. 꼈다고?
0: 어, 잠깐만.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이상 향유 고래랑 싸울 수밖에.
1: 뭐라고?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0: 널 두고 도망칠 순 없잖아. 난 겁쟁이가 아니라고.
1: 안 돼.
0: 와라, 향유 고래야.
2: 에? 향유 고래가 아니잖아.
3: 고고 다이노다.
0: 고고 다이노? 그게 누군데?
3: 바다 친구들을 도와주는 해양 구조대야. 얘들아, 나 좀 도와줘.
4: 어? 엔도케로스가 바위에 끼었어.
5: 대왕 오징어도 있어.
4: 어머, 어떻게 된 거야?
2: 너희가 향유 고래인 줄 알고 바위에 숨겨주려다 틈에 끼어버렸어.
5: 아, 그랬구나. 금방 도와줄게. 고고다이노 해양 구조대 출동! 렉슨, 레드파워 변신!
4: 빅키, 핑크파워 변신! 어머, 블루파워 변신!
5: 핑, 그린파워 변신! 빅키, 핑, 양쪽 바위가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줘.
4: 알았어?
5: 도모, 바위를 부숴주면 내가 엔도케라스를 꺼낼게.
4: 좋아. 도모, 파워 드림.
5: 네, 렉스, 슈퍼 팔고리. 아, 성공이야.
3: 대왕 오징어야, 날 위해서 네가 무서워하는 향유 고래랑 싸우려고 하다니, 오, 정말 감동이야.
2: 안 무섭다니까 그래.
3: 아, 그래 그래.
5: 너희 둘 다 진짜로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서 다행이야.
4: 혹시 너희 둘이 사촌인 거 알고 있어?
6: 우리가? 사촌이라고?
5: 둘이 하나도 안 닮았는데.
4: 너희는 둘 다 다리가 머리에 달린 두 종류거든. 사촌이라고 할 수 있지.
6: 그렇구나.
4: 그러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
0: 우린 이미 엄청 친한걸.
3: 맞아. 위기를 함께 겪었으니까 말이야.
5: 뭐?

멋지지 않아? 더 도와줄 일은 없어? 곰마! 곰마 제발 멈춰봐! 그 꽃을 정말 몽땅 다 버린다고? 저기 있는 것도?

멋진데? 아주 잘 어울려. 그치, 얘들아?

난 누구 거냐 하면 네 거야. 너 이것도 잘 봐봐.

그거. 그럼 어린이는 불이 나면 뭘로 끄는데? 만세! 나도 불 끄는 거 생겼다. 엄마, 이건 다른 거잖아.

내 거!

건?

비키세요. 봤지 고마? 어때? 나 정말 불 잘 끄는 것 같지 않아? 소방관 놀이 맘에 쏙 들어. 먹는 것도 자신있게.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할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진 옛 물건 중에 아기한테 줄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러 왔습니다.
1: 아하! 이거 페파가 쓰던 치발기네.
2: 정말?
3: 이걸 왜 여태 갖고 있어요?
4: 엄마, 저도 아기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3: 지금 엄마 거들고 있는데 뭘 또?
4: 어? 이건 뭐예요?
1: 어머나, 저게 있네. 엄마랑 예전에 같이 만든 조각 이불인데. 어우, 세상에, 말도 안 돼. 내가 아기 때 덮던 이불인데.
4: 우와! 어떻게 만든 거예요?
1: 정해진 건 없고 아무 천이나 네모나게 우려서 다 꿰맸지.
4: 이 천은 뭐였어요?
1: 이것도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던 원피스였는데 너무 작아져서 못 입었거든.
3: 그거 아세요? 전 아직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1: 그건 내가 어릴 때 내 방에 달았던 커튼을 잘라서 만든 거야.
0: 이불 조각 하나하나마다 멋진 추억이 담겨 있군요.
4: 할머니, 엄마, 우리 아기한테 이불 하나 만들어줄까요?
3: 어쩜 그렇게 멋진 생각을 다 했니, 페파. 누굴 닮아 똑똑할까?
1: 아유, 기특한 우리 페파.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천들을 모아서 만들자꾸나.
0: 페파가 엄마, 할머니랑 아기 조각 이불에 쓸 천 조각을 모으러 집에 왔어요.
4: 아빠, 좋지? 아기한테 조각 이불 만들어줄 거예요.
5: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페파. 우린 여기 거대 괴물 도시를 만들었는데.
3: 가자, 페파. 침실에 오래된 옷 모아둔 게 있거든. 도시가 아주 멋지네, 조지.
5: 이 시계 탑은 내가 만든 거예요.
3: 여기도 더 있네요.
1: 이제 어떤 천을 쓸지 정하기만 하면 되겠네.
4: 제일 행복할 때가 생각나는 천이요.
1: 그럼 이건 어때?
3: 페파, 네가 아끼던 우주복이야. 어찌나 좋아했는지 엉덩이에 구멍이 날 정도로 입어서 감춰놨지.
4: 맞다. 그거 빼요.
1: 오, 좋아. 그럼 이 화사한 옷은 어떨까? 엄마가 조지 첫돌 때 입었던 건데.
3: 조지가 케이크를 묻혀주셔 봐요.
4: 싫어요. 싫어. 싫어.
3: 페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4: 행복할 때 입었던 천으로 만들어야죠. 이건 다 기분 별로잖아요.
1: 아유, 우리 귀요미. 꼭 행복할 때 입은 것만 행복으로 남는 건 아니야.
4: 네?
3: 맞아. 중요한 건 그때 기분이 어땠냐가 아니라 그 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어떠냔 거지.
1: 내가 제일 아끼던 원피스를 떠올리면 껴있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웃긴걸.
3: 우리도 멋진 추억이 담긴 게 많을걸, 페파.
4: 우리다! 이거 찢어졌을 때 엄청 슬펐는데 지금은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건 제가 처음 입은 빨간 원피스인데 지금도 이 색이 제일 좋아요.
1: 이제 조각 이불을 만들까?
4: 네! 이래서 어느 세월에 다 만들어요?
3: 짜잔!
1: 만세!
0: 다행히 페파 엄마한테 저 봉투리 있었네요. 안 그러면 밤을 셀 뻔했죠. 이윽고 밤이 돼서 페파가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3: 이불 다 됐다. 마무리로 술을 꼭 놔야 하거든. 이렇게 해야 아기가 알지? 페파 언니 선물이란 걸.
4: 마음에 쏙 들어요. 얼른 아기한테 선물 주고 싶다.
3: 엄마도 그런데. 고마워, 페파. 잘 자렴.
4: 엄마, 아기가 올 때까지 조각 이불 좀 빌렸어도 될까요?
3: 당연히 되지, 페파. 네가 잘 갖고 있다 줘.
0: 할파는 조각 이불이 좋았어요. 아기도 조각 이불을 좋아하면 좋겠네요.
4: 수지 할머니의 아트백.
0: 할파는 오늘 수지랑 수지 엄마, 수지 할머니랑 외출을 합니다.
4: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6: 모처럼 쇼핑을 하러 가지.
7: 살다 보면 꼭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건 아니지. 영감이 떠오르면 어딘들 못 가겠니? 언제 떠오를지는 모르지만.
6: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0: 무슨 고물이 떨어졌는데요?
1: 저걸 보니 영감이 확 떠오르는구만.
2: 녹슨 고물차는 레베카 이모가 하는 재활용 센터 크레인에 매달려 있어요.
3: 엄마, 아니 재활용 센터에서 하루를 허비할 수는 없다고요.
1: 그냥 좀 보는 건 어때? 레베카 이모, 저 차로 뭘 어쩌려고요?
4: 폐차하는 중인데요.
1: 아니 왜요?
4: 그게 제일이니까요. 녹슨 고물차잖아요.
1: 개조하면 잘만 쓰겠구만. 왜요?
4: 마음에 들면 가지세요.
1: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지.
3: 다행이네요.
5: 이제 쇼핑하러 가실 거죠?
1: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서 물감 좀 가져올래? 내 미술 가방이랑.
3: 네, 엄마.
1: 페파랑 수지 친구도 데려오고. 알았지?
3: 알았어요.
1: 고맙다, 우리 딸.
0: 할머니, 우리 여기서 뭐해요?
1: 이걸로 아트밴을 만들어보려고.
0: 그게 뭔데요?
1: 밖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드는 거야.
0: 그럼 우리 산에 가서 그림도 그려요?
1: 언덕이든 산이든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지.
2: 수지 엄마가 데려온 팔팔 친구는 파드로와 데니, 핸디였군요.
6: 안녕.
7: 우리를 왜 부른 거야?
0: 수지 할머니가 이 밴으로 뭘 하신다는데.
1: 이제부터 다 같이 멋진 아트밴을 만들자꾸나. 네.
4: 벤의 색 칠해보기는 처음이네요.
8: 어떤 색으로 칠할 건데요?
1: 어디 보자. 내가 이 벤을 보고 있으면 얘가 말을 걸어오거든. 이렇게. 수지 할머니, 저 좀 칠해주세요. 연두색으로요.
7: 제가 벤을 보니까 얘가 말을 걸어요. 헤드로, 나 좀 칠해줘. 노란색으로.
1: 아주 멋진데, 페드로.
0: 제가 이 벤을 보니까 말을 걸어요, 캔디. 파랑으로 칠해주겠어? 저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페파, 분홍으로 칠해줘. 근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럼 그냥 흰색으로 다 칠하자.
2: 모두 수지 할머니와 함께 아트밴을 칠하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정말 멋지다.
1: 그쵸? 모두 같이 꾸몄어요.
9: 만세!
1: 이제 시동을 걸어볼까?
0: 뭐야? 왜 안 되지 이거?
5: 어쩐지 이 차엔 엔진이 없어요.
4: 그게 중요한가요?
1: 당연하죠. 엔진이 없는 차로 어딜 가겠어요?
0: 산에 올라가서 그림도 그리려고 했었어요.
4: 자동차 엔진은 할아버지가 잘 아시는데.
1: 옳지. 데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군.
10: 여보세요? 엔진이 없는 벤을 봐달라고요? 네, 바로 갈게요.
2: 데니 할아버지가 재활용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해요, 데니 할아버지.
10: 부탁하신 엔진 가져왔어요. 우와! 무려 전기차 엔진으로 가져왔어요. 충전만 하시면 됩니다.
1: 살아났다!
9: 만세!
1: 이제 이름만 정하면 되는데 이 벤의 이름은 뭐가 좋을까?
5: 바네사.
0: 아트밴 바네사 좋다.
1: 좋은데 이제 바네사를 타고 도로를 달릴 수 있겠어.
0: 자, 예술하러 모두 출발. 산에 올라가서 그림 그려요.
2: 수지 할머니는 아트밴 바네사가 좋았어요. 아트밴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사모님 누나 일어나 봐요.
1: 왜 안 끄나?
0: 이거 맞잖아.
1: 비키세요. 비키세요.
0: 사모님 일어나.
2: 무슨 일이에요? 다친 건가요?
0: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한참이 지나도 깨어나질 않아요.
2: 일단 접수부터 할게요. 이름이 사분이랬죠? 어떤 곤충이죠?
1: 예, 사슴벌레예요. 그런데 몸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은데 설마 죽은 아니겠죠?
2: 죽어요? 설마요? 아, 진짜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렇다면
0: 아이고 사분이 누나.
1: 사분씨 이게 무슨 일이야.
2: 비키세요. 어서 진료실로. 사분씨
3: 오늘의 환자 사슴벌레 암컷. 몸이 죽은 듯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역시 눈동자의 반응이 전혀 없네요. 몸도 죽은 사슴벌레처럼 딱딱하게 굳고.
0: 역시 죽은 건가요?
3: 그런가? 심장은 뛰고 있단 말이야.
1: 아이, 그럼 살아있는 거네?
3: 그게... 몸은 죽은 곤충 같은데 심장은 뛰니 이건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닙니다.
0: 네? 아니, 그럼 좀비!
3: 의사를 오래 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혹시 떨어질 때 머리에 이상이
2: 선생님! 자, 머리 촬영한 사진 나왔어요.
3: 마침 나왔네요. 자, 어디 보자.
1: 왜요?
3: 머리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 깜짝 놀랐잖아요.
3: 근데 몸이 왜 이렇게 된 거지?
2: 저기, 근데... 이쪽 분은 집게 모양의 턱이 강한 사슴벌레, 이쪽 분은 뿔이 강력한 장수풍뎅이잖아요. 어쩌다 두 분이 같이 사분 씨를 데려온 거예요?
4: 아, 실은 저희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3: 네? 왜 싸워요?
4: 저희가 싸운 이유는
1: 문제!
5: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싸우는 이유는?
6: 1번,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2: 에이, 심심한데 왜 싸워?
3: 그니까 정답은 2번, 나무 수액을 차지하려고.
4: 맞아요, 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도
1: 시큼하면서도 상큼한 나무 수액을 좋아하거든요.
6: 숲에 장수풍뎅이들이 찾은 수액 맛집, 우리들의 아지트 나무가 있거든요. 장수라, 안녕. 여기서 더 맛있는 수액 냄새가 나는데.
7: 내 자리야.
6: 가끔 자리 다툼도 하지만 장수풍뎅이들은 아지트 나무에서 수액도 먹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키우죠.
7: 사슴벌레가 아지트에 들어왔다.
6: 저리 가. 이야.
4: 누가 우리 사슴벌레 건드렸어?
8: 내가 그랬다. 우리 수액을 빼앗아 먹었거든.
4: 참나, 수액에 무슨 주인 있어? 나눠 먹을 수도 있지.
8: 이 나무는 내가 먼저 찾았어.
4: 그렇게 지키고 싶을 정도로 수액이 맛있나 봐. 더 뺏고 싶은 걸?

0: 새돌이네. 좋다.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1: 결투?
0: 결투에서 지면 순순히 물러나는 거야. 어때?
1: 좋다. 그렇게 우린 나무를 차지하기 위한 결투를 시작했죠.
2: 사돌이랑 장풍이가 싸운대.
3: 어머, 내 친척 동생 사돌이잖아. 사돌아, 내가 응원할게.
1: 싸움 구경을 하려고 금세 사슴벌레들도 모였어요.
0: 바다라 뿔!
1: 내 턱으로 막아주마!
0: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3: 이겨라! 이겨라! 아이고!
1: 잠깐! 사부니 누나! 그렇게 된 거예요.
4: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다 심장마비가 왔나?
5: 어, 아니야. 심장은 잘 뛰거든.
4: 어? 아, 근데 왜 몸은 죽은 사슴벌레 같은 거야?
5: 아, 이상하냐?
6: 다시 살아났어.
1: 사부니 누나, 정신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5: 아유, 많이 놀랬죠? 아이, 실은 나 죽은 척한 거야.
7: 죽은 척?
4: 아니, 죽은 척을 왜 해요?
5: 아이, 그건 문제로 낼게요.
7: 문제?
3: 내가 갑자기 죽은 척을 한 이유는 1번,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싶어서. 2번, 무서운 천적이 나타나서.
4: 배우로 일하는 사슴벌레는 본 적이 없는데?
5: 천적이 나타나서 그런 건가?
8: 맞아요. 정답은 2번. 아니, 아까 싸움 구경을 하는데
3: 하늘에 무서운 새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사슴벌레는 천적이 나타나 위험에 처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연기를 해서 위기를 피하거든요.
1: 그런데 보통 적이 사라지면 몇 분 있다가 일어나는데. 아이, 누나는 한 시간 동안이나 죽은 척 연기를 한 거야? 나도 깜빡 속았잖아.
8: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거야. 아니, 어차피 네가 밀리고 있으니까 시간 끌면서 다시 체력 회복하고 좋잖아.
1: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8: 아니야, 너 밀리고 있었어. 그때 장풍 씨가.
1: 아이, 누나.
5: 어쨌든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4: 맞아. 근데 사분 씨는 암컷이라 턱이 아주 조그만하네요. 아, 장수풍뎅이도 그런가요?
9: 예, 맞아요. 장수풍뎅이 수컷은 큰 뿔이 있지만 암컷은 뿔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죠.
4: 그렇구나.
1: 여보세요. 뭐?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큰 턱 사슴벌레 형님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9: 어떡하지? 여보세요. 뭐? 아이, 우리 쪽에선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형님이 도와주러 오신다고. 지금. 뭐? 형님들의 싸움을 생중계한다고?
4: 생중계요? 어디 어디? 오, 한다 한다. 오,
10: 남수익을 차지하기 위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대결. 참가 선수는 크고 두꺼운 턱을 자랑하는 큰턱 사슴벌레, 단단한 뿔이 3개, 곤충계의 코뿔소로 통하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3번의 경기 중 2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

0: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남은 수액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오, 큰턱 사슴벌레가 코카서스 장수 풍뎅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1: 내 방심했어. 기다려라.
2: 얼마든지 덤벼라.
0: 오, 코카서스 장수 풍뎅이 이번엔 꽤 저돌적입니다.
1: 이번엔 못 들어올까? 받아라.
2: 어림없다.
1: 미치게.
3: 우와. 우와. 오, 1대1이야.
4: 마지막 한 판을 이기는 곤충이 승리야.
5: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6: 이겨라.
0: 장수 풍뎅이냐 사슴벌레냐,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7: 언제까지 싸우는 거야?
8: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나?
9: 그니까.
10: 아, 이게 무슨 일이죠? 경기 중단인가요?
5: 경기 중단?
1: 너무 지쳤어. 우리 무승부로 하자.
2: 좋아. 나머지 사도라 부탁한다.
7: 아, 뭐야? 엄청난 기세로 도와준다고 오더니.
8: 엥? 아,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11: 좋아. 그렇다면 사도리, 우리 다시 한번 정정당당하게 겨루자.
2: 좋아.
11: 결투다! 수행 맞추면 내가 지킨다!
2: 흥! 우리가 뺏을 건데? 승리하는 건 우리 사슴벌레다!
11: 흥! 불을 받아라!
2: 내 턱으로 막아줘봐!
11: 야!
2: 야!
11: 야! 야!
2: 들어올리기! 터졌다!
11: 안 돼! 야! 찌뜨다! 간신히 빠져나왔어!
2: 흥! 운이 좋군!
11: 이젠 내 차례인가? 찌뜨다! 따라! 야!
2: 큰일 날 뻔했어. 만만치 않은데?
11: 걸렸다. 줄배지기. 자. 우와. 내가 나무를 지켰어. 우와.
2: 내가 당하다니.
8: 장풍이가 나무를 지키려 한 또 다른 이유는 장순이와 낳은 애벌레가 나무 밑에서 자라기 때문이었다.
11: 우리 수명은 1년 정도. 1년 중 9개월에서 10개월은 땅 속에서 애벌레로 살아.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허물을 두 번 벗으며 점점 자라다 번데기가 되지.
12: 귀여운 내 아기 꼬물꼬물 꼬물이. 장수 풍뎅이 애벌레 잘 키우는 방법 좀 알려줄까? 먼저 썩은 나무나 톱밥은 애벌레의 먹이니까 지저분하다고 자꾸 갈아주면 안 돼. 그리고 이 톱밥도 너무 마르거나 너무 축축해도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촉촉한 정도로. 그리고 애벌레가 너무 귀엽다고 자꾸 만지면 안 돼. 알겠지? 아유, 우리 예쁜 아기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거라. 아빠가 지켜낸 입맛있는 수액도 마음껏 먹고 말이야. 이 수액. 만지면 안 돼. 자꾸 만지면 안 돼.
7: 자. 잠깐 앉아 계세요.
13: 예.

0: 그냥 맛집인데 뺏을 수가 없네.
1: 아이 누나가 더 맛있는데 알아. 나중에 데리고 가줄게.
0: 아이 알았어. 누나 저기 있는 물 좀 갖다 줘. 누나.
1: 아 물. 깨끗악.
0: 아 이 누나 죽은 척 또 연기하네. 연기 좀 그만해 누나. 누나. 아 이번에는 몇 시간이야? 2시간? 3시간?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사라진 바지.
1: 1443년 조선시대 나 세종은 백성들이 글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지. 하지만 반대하는 신하들이 많았어.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고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했지. 반대하는 신하들이 보낸 악당 천지가 한글방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지지파
0: 악당 천지 어둠 속에 잠들라
2: 잠들라
0: 쇼!

그렇게 한글방을 지키고 훗날 나는 죽어 우주의 별 대왕별이 되었지.

0: 새벽 네 피리 소리가 날 깨웠군.
1: 예.
0: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1: 600년이나 흘렸어요. 600년.
0: 600년이라.
2: 아 맞다. 천지대왕님, 제가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훈민정음 책이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0: 그래?
3: 거긴 누구냐?

0: 아니, 훈민정음이 한글방이 위험하구나. 한글 용사, 아이야!
1: 드디어 열렸군. 넌 여기서 지키도록 해.
0: 예!
2: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3: 내 꿈은 한글용사 뿅망지로 얍!
4: 뭐마? 너 요리하려고?
5: 응, 어린이 요리대에 도전하려고. 이 가지 요리로.
4: 왜? 하필 왜 맛없는 가지?
5: 딴 요리하면 안 돼? 맛없는 가지라니. 가지를 먹으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실도 잘 간다고.
4: 그렇구나. 그래도 난 안 먹을래.
5: 하하. 내가 만든 가지 요리 먹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2: 아. 허락받지 않은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이런, 서둘러야겠어. 시옷, 아, 사, 릴, 아, 라, 지읒, 이, 지, 디귿, 아, 사. 사라지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한 발 늦은 것 같아.
7: 천지대장님! 또 같이 쉬는 줄 알았잖아요.
1: 어서 가자.
7: 예!
0: 그 짧은 시간에 한글을 파괴하다니. 어서 대왕별의 기운을 받은 자음과 모음에게 가세요. 그 아이들만이 파괴된 한글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8: 네, 대왕별님.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지읒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5: 채소시키 끝. 그럼 이제 가지를.
4: 어? 가지가 어디 갔지?
5: 자음아, 여기 있던 가지 못 봤어?
4: 못 봤는데. 잘 찾아봐.
5: 어디 간 거야? 한글용사. 아이야?
9: 놀라지 마, 얘들아.
5: 우와, 진짜 한글용사 맞아요?
10: 맞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5: 도움이요?
10: 그래, 이제 우리와 같이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해.
5: 저희가요? 어? 이건 한글 시대?
10: 우리가 갈 한글 세계에서는 너희들이 자음 마법진과 모음 마법진을 펼쳐야 한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
5: 아, 모음 마법진요?

0: 그럼 나도 잠 마법진!
1: 우와, 꿈이 벌써 이루어지다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뭐부터 하면 돼요?
2: 먼저 천지가 파괴시킨 글자가 뭔지 알아야 해.
3: 기억, 지읒이 들어간 글자야.
1: 기억, 지읒? 기억 지읒이면 감자?
3: 감자? 히엇! 감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 감자는 아닌 것 같아.
1: 그럼 아, 공주 아니야?
2: 인어공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엄지공주. 공주는 다 있어, 사라지지 않고.
1: 사라져요? 한글이 파괴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4: 맞아. 그 글자로 된 게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또 망가지거나 변할 수도 있어.
1: 그럼 혹시 가지? 좀 아까 가지가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4: 가지가? 가지밭에 가지가 모두 사라졌어.
2: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가지였어.
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가지 글자를 찾아.
1: 아, 하필 왜 가지야? 맛도 없는 가지. 찾기 싫은데.
5: 무슨 소리야? 이번 요리대에 나가려면 가지가 꼭 필요해. 가지 글자를 꼭 찾아야 해.

0: 여긴 글자들이 모여있는 한글 세계야.
1: 이곳에서 가지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2: 어? 너 금방 변신한 거 아니었어?
3: 근데 왜 다시 풀렸지?
0: 글자를 꼭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3: 진짜 꼭 누구보다 더 찾고 싶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가지를 찾는 거야?
4: 시간이 없어. 어서 글자를 찾자.
2: 어? 좀 게으러해. 기억지우실 있어요?
3: 아, 저건 가재예요.
2: 어? 저기도 기억지우실 있어요.
0: 어서 가재에서 글자를 찾자.
5: 자. 과연 글자를 가져갈 수 있을까?
4: 개벽?
2: 개벽?
4: 천재 부하야.
5: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간다. 야!
0: 거기서 욕망치로 지진.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가지는 내가 가져. 오.
0: 천지.
6: 이 가지를 파괴, 글자 가지를 영영 못 찾게 하겠다. 썰다, 가지를 썰다! 오! 가지가 흩어지다! 오!
3: 어떡해, 가지가 다 흩어졌어.
0: 가지를 다시 모아야 해. 그 전에 먼저 천지부터 막자.
4: 알았어.
7: 바다라 뿅뿅치!

0: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1: 그러게.
2: 아, 몸잠 마법진. 그래야 한글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0: 아, 좋아.
2: 몸 마법진.
0: 다음 마법진.
1: 몸만 가지고는 한글 마법을 쓸 수 없어.
0: 아까 변신 안 하고도 됐는데. 아.
1: 이러다 진짜 가지가 사라지면 어떡해. 대회 못 나가는데.
0: 그냥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
1: 안 돼. 난 가지가 좋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0: 좋아. 난 가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널 위해서 꼭

0: 새콤 맑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도 가지 엄청 좋아하거든.
1: 변신했어!
2: 우와! 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3: 천지 군!
4: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치자.
5: 좋아.
6: 한글 용사 아! 이! 야!
7: 천지지지!
8: 치사하게 나를 천지대장님 대적이 살려요.
3: 두고 보자, 아이야.
9: 천지가 도망갔어.
6: 작전 성공!
9: 모음, 자음, 마법진을 펼쳐줘.
10: 네!
2: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9: 미음, 오, 모. 이응, 으, 으.
4: 디귿, 아, 다.
9: 가지를
6: 모으다! 모으다.

0: 우와, 성공이야!
1: 제사라, 현대지! 안은 내가 쓸게! 똥망치로! 아! 이는 내가 쓸게!
2: 제대로 이!
3: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0: 네. 기역이 아를 만나 가. 지읒이 이를 만나 지. 가지.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 정말 다행이로다. 모험과 자음, 처음인데도 정말 장하다. 장해.

0: 범위가 커졌어요.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2: 거미가 뭐가 무섭냐?
3: 오, 넌 안 무서워?
2: 당연하지. 나 한짱.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 하!
3: 거미!
2: 으악! 으악! 으악!
3: 우와, 거미 안 무섭다더니?
2: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야.
3: 아, 그래? 우와.
4: 천지 대장님이 주신 변하다 한글 카드로 변신해볼까? 천지 대장님으로 변하다! 자, 오, 멋져! 그럼 시작해볼까? 한글 용사 아이야가 오기 전에 오늘도 한글을 파괴해볼까?
5: 어? 천지? 한글방엔 절대 못 들어가!
4: 벌써 들키다니! 이럴 땐! 도망 최고!
5: 거기 서라, 천지!
6: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0: 변신 마법이 풀려버렸네.
1: 어?
2: 계력?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닫히기 전에 파괴해볼까? 어, 저게 좋겠군. 쭉! 히우,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거지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완전히 속았어.
4: 세상에서 거미가 제일 싫어. 나도 거미 너무 무서워.
5: 또 나타나진 않겠지?
4: 그러겠지?

0: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1: 훈민정음을 되찾기 전엔 계속해서 침입해올 겁니다. 천지 잡히기만 해봐라.
2: 이번엔 또 어떤 한글을 파괴한 거야?
0: 곧 알게 되겠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3: 사마 왜? 나 안 불렀는데 그림 그리잖아.
4: 그럼 내 어깨 있는 건 뭐지?
5: 괴물이다!

0: 저렇게 큰 거야?
1: 무서워.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3: 어? 거미?
2: 나도 무서워.
4: 거미가 왜 저렇게?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5: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1: 기억과 미음. 그럼
0: 거미?
2: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1: 이러다 들킬 것 같은데.
2: 거미의 시선을 돌려야 해.
6: 아, 한번 켜다.
5: TV를 켜다.
1: 전 세계에 거미가 다 커졌나 봐.
2: 천지가 거미 글자에 커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2: 어서 한글 세계로 가야 해. 가서 거미 글자를 찾으면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
4: 모음, 자음, 준비됐지?
0: 네! 모음, 자음, 변신!
2: 어서 거미를 찾아보자.
1: 응? 저기 기역님 있어요. 아, 저건 거미가 아니라 개미야. 거미는 어디 있지?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응? 저기! 집에 있던 그 거미가 따라왔나 봐.
4: 아니야, 세상에 모든 거미가 커져서 한글 세계에 있는 거미도 저렇게 커진 거야.
0: 거미줄까지.
2: 거미줄이 엄청 세. 거미줄이 떨어지지 않아. 천지?
7: 거미가 우리 대신 한글 용사와 잘 싸워주고 있군.
8: 예. 근데 거미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7: 그래? 그럼 더 크게 거지다. 거미가 더 거지다.
0: 거미가 더 커지고 있어.
2: 천지 그만둬. 히앗
6: 바다라 뚱치.
2: 젓.
4: 우리도 따라가자.
2: 그래.
8: 어디까지 가신 거야? 못 보고 가겠지?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1: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던지면 거미가 이쪽으로 오잖아. 와, 어떡해.
4: 무슨 일이야?
1: 거미가 이쪽으로 와요.
0: 제발 오다가 미끄러져라. 제발.
2: 미끄러져? 좋은 생각이야.
1: 좋은 생각이요?
0: 아, 미끄러지게.
2: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0: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미음 이 미.
4: 쌍기역 으 끄.
5: 리을 어 러.
4: 지읒 이 지.
5: 디귿 아 하. 거미가 미끄러지다.
1: 저게 뭐야? 그러니까 꼭 춤추는 것 같아. 거미 진짜 웃겨.
8: 천지 대장님 도와주세요. 대장님!
7: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군.
2: 거미가 미끄러져서 오지를 못하네. 그렇다면 헛!
6: 나와 달리!
2: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헛! 이는 내가 쓸게. 태극공으로 이! 쇼업! 헛! 쇼업!
4: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1: 네. 기억이 어를 만나 거. 미음이 이를 만나 미. 거미!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몸이 자음이도 놀러 왔구나.
1: 네, 할아버지.
0: 몸이와 자음이가 이 장난감을 좋아할지 몰라. 짠!
1: 어? 거미다. 거미가 롤러스케이트 신고 미끄러지던 거 생각난다. 너무 웃겨.
0: 아니 그럼 모미와 자음인 거미가 안 무서운가 봐.
1: 좀 무서운데 이젠 아니에요.
0: 그래 그래, 사실 거미는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거든.
1: 우와, 그럼 우리 편이네.
2: 자세히 보니 좀 귀여운 것 같아. 그치?
0: 그래 그래, 사실 무섭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1: 맞아요.
0: 그래 그럼 우리 한글 과자 먹으러 갈까?
1: 네, 좋아요.
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데뷔와의 1점.
1: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0: 좋아, 한번 해볼게! 랩터 점프! 하, 신입치곤 제법인데! 메이야, 메이야! 랩터 스파이크! 우와!
1: 루시오! 네가 이겼어!
2: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1: 전 배틀에서 이긴 거 축하해!
0: 다들 고마워!
1: 축하해, 루시오!
3: 와, 진짜 잘했어!
4: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저런 녀석이 전설의 다이너스터일 리가 없잖아! 절대 불가능해!
1: 그게 네 새로운 스킬이야?
5: 그런 것 같아! 스티븐, 다친 데는 없어?
2: 당연하지! 그리고 난 이 결과 인정 못해!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뒤통수 조심해라!
1: 내가 뭘 했어? 쟨 답이 없다니까. 오늘 배틀 정말 최고였어.
5: 근데 스킬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1: 그거. 각각의 다이노스터가 가진 고유한 기술이 스킬이야. 레벨이 충분히 오르면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스킬을 전부 다 모으면 그땐 최강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지.
5: 최강 다이노스터가 된다고? 그러려면 스킬을 얼마나 모아야 해?
6: 제나!
1: 오빠! 빨리 숨어!
5: 어디에?
4: 또 여기 있었어?
1: 이런 낡고 지저분한 창고에는 어쩐 일이야?
4: 왜 그렇게 당황해? 숨기는 거라도 있어?
1: 숨기긴 내가 뭘 숨겨. 새로운 춤을 연습 중인데 남들한테 보여주긴 창피해서 그랬지.
5: 뭐가 뭔지 모르겠네. 스티븐도 다이노스터라고? 델비랑 오즈는 어디 있는 걸까?
7: 우와, 정말이야?
5: 우와. 안녕, 얘들아!
8: 루시오! 왔어?
3: 루시오, 뭐야? 지켜보고 있었다며?
1: 네가 스티븐을 이겼다며?
9: 쟤네 말론 제이민하고도 배틀을 했다던데. 그게 정말이야?
5: 뭐, 아마도?
3: 대단하다!
2: 웃기시네! 루시오는 속임수를 쓴 거야. 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1: 스킬을 몇 개나 갖고 있어?
8: 오늘도 배틀할 거야?
3: 제이민이랑 재대결 안 해?
7: 언제 할 건지 제발 알려줘.
2: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델비는 절대로 못 이겨.
9: 뭐? 델비? 어디 있는데?
2: 그야 옆옆반 교실에.
9: 그거?
2: 델비!
4: 뭐 하는 거야?
5: 미안, 내가 좀 급해서. 델비 어딨어? 이 안에 있어?
4: 델비? 대결하러 온 거야?
5: 설마! 난 친구가 되려고 온 거야. 교실 안에 있어?
1: 친구라고?
5: 델비! 정말 오랜만이... 아니, 만나서 반가워.
1: 넌 누구야?
5: 난 루시오야. 너랑 같은 다이노스터고.
1: 나한테 도전하러 온 거 아니면... 괜히 귀찮게 굴지 마.

0: 데비! 기다려! 어, 아, 내 사전에 포기란 없지! 친구 만들기 작전 제대로 시작이다!
1: 엄마가!
0: 데비! 힘내!
1: 안 남았어!
0: 막을 수 있어! 앞을 봐!
1: 여기. 조용히 좀 하지!
0: 맛있게 드세요.
2: 여기요?
1: 어? 이거 다 먹으라고요?
0: 친구를 위한 특별 서비스야.
1: 정말 이상한 녀석이야.
0: 안녕? 정말 나랑 친구 안 할래?
1: 난 친구 필요 없어. 여기까지 따라오진 않겠지?
0: 데비! 잠깐만! 데비, 기다려!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친구의 친구의 친구 할까?
1: 몇 번을 말해, 난 관심 없다니까.
0: 좋아, 그렇다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1: 신의 한복판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0: 어서 가자!
1: 나한테 온 알람이거든. 넌 끼어들지 마. 다이노 슈트! 변신! 하!
0: 아, 저, 잠깐만! 나도 같이 가!
1: 안킬로 해머 리스트! 어서 여기서 피하세요!

0: 데비, 괜찮아?
1: 말했잖아, 상관하지 말라고.
0: 기다려.
1: 난 두 번은 절대 안 당해.
0: 저 녀석은 나한테 맡겨. 그런 공격은 나한테 안 통해.

0: 헌터필드 확장!
1: 어, 안 돼!
0: 엠버 스트라이크! 출격!

0: 경험치를 꽤 많이 얻었네. 임무 완료!
1: 어떻게 된 거지?
0: 그래, 그래. 착하지.
2: 데비!
0: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2: 난 도와주려고 한 거야. 우린 친구니까.
0: 친구 아니거든. 네 도움도 필요 없고.
2: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좋아. 그럼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데비가 최강을 꿈꾸는 이유. 너 정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좋아. 다이노 배틀로 결판을 내자. 지금 당장 1대1로 붙자고.
0: 방금 전까지 친구 어쩌고 한 건 핑계였구나. 좋아. 나도 이게 더 편해. 뭘 꿈을 가려. 어서 공격해.
3: 루시오, 델비랑은 배틀 안 할 거라고 했잖아.
2: 하지만 델비가 계속 못되게 구는 걸. 나도 더는 못 참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좋아, 어디 해보자고! 랩터 킥!
0: 다이노 슛! 변신! 앙킬러 펀치!
2: 뭐야,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랩터 킥! 랩터 스파이크!
0: 빠른 게 다가 아니라고? 역시 별거 없는 녀석이었잖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2: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0: 이제 다이노 쉴드로 가자.
2: 잠깐만! 멈춰! 나랑 다시 대결해!
3: 루시오, 이제 그만해!
0: 그런 실력으론 아무리 반복해서 대결해도 결과는 똑같아. 비켜, 브라키오한테 밟히고 싶지 않다면.
2: 다음엔 절대 안 봐줄 거야!
4: 델비, 오늘도 왔구나.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 구조야. 무리하는 거 아니니?
0: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별거 아니에요.
4: 델비.
3: 루시오! 왜 이렇게 늦었어? 세상에!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2: 델비랑 다이노 배틀을 하고 오는 길이야. 결과는 보다시피 이렇게 됐고.
3: 안으로 들어가자. 델비랑 붙어서 이 정도밖에 안 다친 거면 거의 기적이라고 봐도 돼.

0: 나도 최강 다이너스터가 되려고 한번 도전했다가 완전히 깨졌거든. 다신 안 해.
1: 최강 다이너스터가 뭐길래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되고 나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
0: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다이노스터를 한 거야? 최강의 퀀텀 다이노의 힘을 얻어서 멀티버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최고로 강한 영웅이 될 수 있지.
1: 정말이야? 그럼 나도 원래 살던 차원으로 돌아갈 수 있단 거네? 아파.
0: 진정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모두가 그 힘을 노리고 있거든. 난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 그 힘을 원하지.
1: 그럼 데뷔도 최강 다이너스터가 되는 게 꿈이라서 그렇게 열심인 거야?
0: 맞아. 데뷔는 더 간절해. 3년 전에 거대한 터널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거든. 그때 데뷔 아빠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던 중에 퀀텀 터널에 휩쓸렸대. 데뷔는 최강 다이너스터가 돼서 아빠를 찾고 싶어 하는 거고.
2: 제나.
0: 어?
2: 나 숨 막혀.
3: 중앙 교차로에 있는 걸 봤다고 했다는 거지?
4: 그래, 맞아. 근데 안 보이네. 그냥 돌아가자, 데이비.
5: 어서 잡아!
3: 잠깐. 이 골목부터 확인해보자.
2: 잡았다.
6: 이게 퀀텀 다이노였으면 우린 떼부자가 됐겠죠, 대장?
5: 어서 움직여.
3: 찾았다.
7: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0: 이따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요?
5: 이런! 다이노스터잖아! 밟아!
7: 하! 안킬로 해머!
3: 순순히 항복하는 게 어때?
8: 대장! 이쯤에서 그냥 항복할까요?
5: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조건 작전대로 간다!
3: 네, 대장! 나와라! 오뚜기 로봇!
0: 이건 또 무슨 유치한 장난감이야?
3: 어떠냐? 다이너스터를 혼내주려고 만든 우리의 최강 로봇이다!
0: 하여간 유치하긴.
3: 내가 산산조각을 내주지. 안킬로 해머 슛!
5: 어때, 델비? 이젠 너 정도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4: 저 로봇은 공격받은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3: 그럼 더 강하게 공격하면 돼.

0: 공격을 할수록 우린 더 강한 힘으로 되돌려주지. 어뚜기 반칙!
1: 무슨 일이지?
2: 중앙 교차로에 아기 공룡이 나타났대. 근데 델비가 먼저 도착한 모양이야.
3: 어? 델비? 나도 가봐야겠다. 퀀텀 다이너 파워! 다이너 슛 변신!
4: 이번에도 끼어들면 델비가 화낼 텐데.
3: 이제 델비 사정도 알았고, 무엇보다 혼자 두긴 너무 위험해.
0: 어뜨기 펀치!
2: 안킬로 해머!

0: 제대로 한방 먹였네요.
1: 이제 확실히 끝내주자고.
2: 또 공격당하면 셰트가 강제로 해제될 거야.
0: 멈춰!
3: 뭐야? 전에 마주쳤던 그 다이너스터잖아.
0: 안녕, 오랜만이야.
3: 저 녀석 왜 저렇게 빨라?
0: 데뷔! 공격할 준비해!
3: 지금 장난해?
0: 이 녀석을 멈출 방법이 있어! 잘 보라고!
1: 뭘 하려는 거지?
0: 내 배터! 드라이브! 안 움직여! 꼼짝도 안 해! 지금이야, 데뷔!
3: 안킬로 해머! 블래스트!
0: 우와!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 안 둬!
1: 시끄러워! 어서 차나 몰아! 빨리!
4: 밀렵꾼들은 도망쳤어. 이제 안전해.
0: 내 실력 어땠어, 델비? 꽤 괜찮았지?
3: 감사 인사라도 듣고 싶은 거야? 앞으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난 꼭 최강 다이노스터가 돼야 하니까.
0: 아빠 때문인 거지?
3: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0: 미안해. 제나한테 네 사정 들었어. 아빠를 찾고 싶어 한다고? 나도 돕고 싶어!
3: 그럼 넌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자린 단 한 명만 차지할 수 있어.
0: 뭐? 그건 전혀 몰랐는데.
3: 좋아. 다음에 우리 수리점에 들러.
0: 야호! 그럼 우리 이제 친구 맞지? 아!
3: 멋대로 앞서가지 마.
0: 너무하잖아!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0: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제이,
1: 난 민준이야.
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1: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생략이에요. 생략이란 말 들어봤나요?
3: 아니요. 저도요.
1: 생략은 전체에서 일부를 간단하게 줄이거나 빼다라는 뜻이에요.

0: 2번이요.
1: 2번. 민준이.
2: 저도 2번이요.
1: 와우, 우리 제니랑 민준이가 문장에서 생략해야 될 부분을 잘 찾았어요. 그럼 우리 제니랑 민준이는 왜 2번을 선택했나요?
0: 고양이가 그냥 쥐를 잡을 때도 있는데 꼬리가 기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1: 오, 잘했어요. 우리 민준이는 2번을 생략한 이유가 뭘까요?
2: 그리고 꼬리가 길다는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2번을 뺐어요.
1: 잘했어요. 꼬리가 길다는 내용이 없어도 문장 뜻이 통하지요. 모두 잘했고요. 생략이라는 말과 생략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으니 이번에는 생략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생략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짐작하다예요. 짐작하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0: 만약에 그래서 어려운 말이 있으면은 그냥 느낌으로 뭐 이러이러하다를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짐작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 잘 말해줬어요. 짐작하다는 어림잡아 생각하다란 뜻이에요. 어림잡다라는 말은 대강 헤아려 본다는 뜻이죠. 아기가 응애 하고 울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신다. 배가 고픈가? 오줌을 쌌나? 똥을 쌌나? 더운가? 추운가? 왜 울지? 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아기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아기가 우는 이유를 짐작해 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또는 이 일은 어떻게 될까 하고 무언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상상해야 할 때도 짐작해야 합니다. 특히 책을 읽을 때 주인공의 마음과 상황을 짐작하며 읽으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낼 테니 잘 듣고 대답해 봐요.
2: 네.
1: 콩쥐팥쥐 이야기 모두 알고 있지요?
2: 네.
1: 못된 계모가 콩쥐에게 커다란 장독대 물을 한가득 채우라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장독대는 채워지지 않아요. 밑이 깨진 장독대였어요. 눈물을 흘리는 콩쥐 앞에 두꺼비가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죠. 그런데 여기에서 장독대가 깨진 이유는 생략되어 있어요. 장독대는 왜 깨져 있었을까요?

0: 시작하게 됐어요.
1: 구두의 초대장은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온 것 같아요.
0: 네.
1: 그쵸?
2: 공지를 미워하고 계속 일만 시켜서 괴모는 그게 재밌어서 일부러 밥을 못 먹게 거기를 밑에를 깨는 것 같아요.
1: 그랬구나.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인물이 처한 상황, 행동이나 말을 잘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생략, 짐작하다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펼쳐서
1: 글짓기를 시작해봐요.
3: 네.
4: 생략. 전체에서 일부를 간단하게 줄이거나 뺌. 짐작하다. 어림잡아 생각하다.
1: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3: 네.
5: 네.
1: 제니가 발표해 주세요.
0: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생략하다. 어려운 단어를 짐작하다.
1: 오, 우리 제니가 짧지만 정확하게 잘 썼어요. 우리 민준이도 발표해 주세요.

0: 선생님이 문장을 내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짐작했다.
1: 민준이가 쓴 문장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장을 내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짐작했다라고 썼는데요.
0: 네.
1: 잘 썼지만 자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셨고 그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장이 있었다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어요.
0: 네.
1: 우리 민준이가 글을 참 잘 썼어요. 항상 쓴 다음에 소리내서 민준이가 읽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어색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0: 네.
1: 오늘은 생략과 짐작하다를 배워봤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이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죠?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0: 표현하는 우리는
1: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아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을 만나볼까?
1: 라라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1: 안녕!
3: 오늘의 속담은 바로 라라라 두 제 말하면 온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제 말하면 온다?
4: 글쎄
0: 라라
4: 이번엔 세 글자네.
0: 그거는 세 글자?
4: 라라라.
0: 우리가 여태껏 한 것 중에서 제일
4: 길다.
3: 힌트를 하나 줄까?
4: 어.
3: 좋아, 오늘의 힌트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동물이야.
4: 동물?
0: 동물이라면 내가 말하려고 했던 사람이랑 사람들도, 선생님이랑 사람들도 아니겠네. 그럼 동물 중에서 찾아봐야겠다.
3: 세 글자로 된 동물이 뭐가 있을까? 코끼리,
4: 원숭이,
0: 코끼리도
3: 원숭이,
0: 원숭이도 잘 말하면 온다.
4: 뭐가 있을까? 아, 이번 거 너무 어렵다.
0: 그러니까.
3: 힌트를 하나 더 줄까?
0: 제발.
3: 윤슬이랑 우준이 우리나라 전래동화 좋아해?
0: 전래동화 좋아해.
3: 이 동물은 전래동화에 정말 많이 나오는 동물이야.
4: 그래? 토끼? 거북이?
3: 거북인가? 거북이? 맞아. 괜찮은데?
4: 아, 거북이. 거북이. 그래, 나 거북이 해야지.
0: 나도 거북이 했는데. 아. 그럼 다른 걸 생각해봐야지.
3: 그럼 어디 한번 우리 펜을 잡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또 생각해볼까?
4: 그래.
0: 나는 왠지
3: 아까 얘기했던 동물들도 괜찮았는데
0: 원숭이를 할까? 코끼리를 할까?
4: 관용어 누구를 이기로 했어?
0: 나는 앵무새랑 앵무새가 싫어.
4: 앵무새?
3: 우준아.
4: 응?
3: 그 거북이가 자기 얘기를 듣고 찾아온다는 건 어떤 뜻을 지닌 걸까?
4: 아무리 느린 거북이여도 자기 얘기를 하면 불쑥 튀어나와서 깜짝 놀래킨다는 그런 뜻 아닐까?
3: 느린 거북이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하자는 걸까?
4: 그런 뜻도 될 수 있겠다.
3: 좋네. 윤슬이는 지금 앵무새가 있는 큰 나무를 그리는 거야?
0: 응. 앵무새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려고 오는 거 아닐까? 그리고 자기 얘기가 더 듣고 싶어.
3: 자기에게 흥미가 생겨서 그걸 더 나누고 싶어서 찾아온다는 얘기인 거구나.
0: 응, 됐다. 나도 이제 마무리했어.
3: 그럼 오늘도 우리 함께 정답을 맞춰볼까?
0: 그래.
4: 좋아.
3: 오늘은 누구부터 할 거야?
4: 알겠지. 내가 할 거야. 나는 이렇게 거북이가 연못에서 헤엄을 치다가 사람들이 거북이 뭐 거북에 대해서 막 말하니까 거북이가 뭐지? 하고 헤엄쳐서 막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럴 것 같아. 아무리 거북이처럼 느린 존재여도 무시하거나 말을 하면 막 깜짝 탁 튀어나와서 놀래켜줄 수도 있다? 그런 뜻?
3: 그렇구나. 아무리 느린 존재여도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인 거구나.
4: 맞아.
3: 좋아, 그럼 윤슬이.
0: 나는 내가 그린 것 중에서 이건 좀 잘 그린 것 같다. 앵무새가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 그래서 이 뜻은 앵무새가 바로 오면 놀랄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 말을 조심하라는 말.
3: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1: 뾰로롱!
3: 오늘의 속담은 바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야. 옛날 우리나라의 산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동물이 살았어. 지금은 보기 어려운 늑대, 표범, 그리고 호랑이도 살았지. 특히 우리 조상은 호랑이를 우리 민족의 문화와 혼을 상징하는 친숙한 동물로 여겼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호랑이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나 속담,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이나 공예품 등이 아주 많지. 이 속담은 사람들끼리 호랑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0: 하고 있으면 깊은 산속에 사는 호랑이가 듣고
1: 나도 다 듣고 있으니까 말 조심하라고
0: 하면서 나타난다는 재밌는 속담이야. 이렇게 깊은 산의 호랑이도 제 얘기를 들으면 찾아올지도 모르니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그만큼 조심해야겠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속담은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을 흉보면 안 된다. 또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쓰여. 만약 친구들과 나래의 생일파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침 나래가 불쑥 등장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나래가 왔어. 모두 비밀이다. 하고 말이야.
2: 오늘의 속담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3: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그 자리에 없어도 남의 용을 보면 안 된다는 뜻. 친구들, 언제나 어디서나 말을 조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4: 깊은 숲속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어흥! 하고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2: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구나.
2: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1: 그러니까.
3: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4: 열대우림인 것
5: 여기는
4: 같은데?
5: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2: 이게 펜가 봐.
6: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2: 이게 보통 그런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4: 바닷물 거예요?
3: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5: 자, 아침인데 조심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돌려서
4: 대박이다.
5: 우리 스트레칭 해야 돼. 스트레칭 해야 돼요. 격한 거 하기 전에
7: 운동 좀 할까요? 그러면
4: 각자 자리에서 해볼까? 오케이. 오, 시원하다. 시원하다.
5: 이렇게.
7: 와, 유연하다.
4: 나 균형 감각 좋아.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틀리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버티는 거 보면.
5: 아, 네, 알았어.
4: 아니, 선생님. 이거를 하니까 왜 정신이 깨는 것 같죠?
5: 여기를 스트레칭해주면서 혈액 대사가 더 잘 되면서 그러면 온몸에
4: 그 스윙 댄스 이후로 숨이 많이 차신 것 같은데요.
7: 네, 그러니까
5: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7: 괜찮은 거 맞아요?
4: 뭐야?
5: 뭐야?
4: 왜
5: 또?
4: 왜요? 왜요? 왜요? 뭐야?
3: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4: 산호?

0: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팀으로 나뉘어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 산호를 구해라?
2: 물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바다에 생명의 언어를 더 많이 불어넣는 팀에게 13시드를 드립니다. 팀 구성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명을 택한 팀에는 인력의 혜택이, 3명을 택한 팀에는 시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일단은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내나 바다에도 관심이 많았으니까 한번 팀을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1: 좋아요.
3: 그러면 시간을 선택하시겠어요? 인력을 선택하시겠어요?
4: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시간을 많이 벌어야겠다.
2: 인원이 한 명 더 많은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4: 셋, 넷 이렇게 할까요?
5: 그러면은 시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6: 저는 시간 좋습니다.
4: 그 형서 씨도 손재주가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낙준 쌤도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죠.
7: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김한결 박사님이랑 비비 씨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어요.
5: 저희는 네 명이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볼까요?
6: 좋습니다.
8: 화학자. 저희 찰뚝궁합 장홍주 박사님.
9: 아, 그럼 같이 합시다. 잘한 선택이었다. 그런 확신을 조금 했습니다.
8: 유승호 배우님 그리고 이은지님.
2: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3인 팀은 지금 해양 구역으로 가 미션을 진행하십시오. 제한 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10: 1시간 남았어.
5: 시간이 되게 짧은데?
1: 그러게.
0: 4인 팀은 15분 후 미션을 시작합니다.
5: 몇 분이라고요? 15분이라고 들었어요.

0: 쭉쭉쭉. 화학약품이 있고.
1: 이런 건 안 필요하나?
0: 끝까지 쭉 가봐요. 저기 또 불이 있어서. 습한 바람이. 여기 계단이 있는데? 오, 대박.
1: 뭐야?
0: 어머.
1: 바다다.

0: 아예 다른 공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의 바다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1: 규모 굉장히 큰 편이라서 되게 새로웠어요.
2: 그리고 물도 먹어봤는데 진짜 짜고 진짜 바다처럼 해놨구나.

0: 냄새부터 바다야.
1: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잠깐만요. 저게 뭐지?
0: 아, 이거를 각각 하나씩 가져가면 되나 봐요. 아, 직관적으로 저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닌가? 그냥 여기다 주는 건가?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요? 그냥 그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1: 선생님!
0: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2: 처음에 그 바다의 물의 온도를 조절하라는 그런 미션인 줄 알았어요.
1: 잠깐만요. 저게 뭐지? 저기 배 있어요. 배?
0: 그러네. 배가 두 척 있어요.
1: 가볼까요?
0: 아이씨. 아야.
1: 조심조심조심. 앞에 걸 탈까요?
0: 네.
3: 붉은 실마리.
1: 붉은 실마리. 저거 아니 저거.
3: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아, 저건가 보네.
4: 바다에서 이렇게 붉은색이 보여가지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1: 오케이, 밀어드릴게요.
5: 네.
1: 살살 갑니다. 오케이.
6: 아, 우리 반대로 할게 내가.
1: 아니, 제가.
6: 아, 그래. 잠깐만, 이리로 들어와야 돼.
1: 잠깐만. 조심, 머리 조심.
2: 거기 위에 있던 설치물이 너무 이게 낮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6: 잠깐만. 멈춰. 아.
4: 중간중간에 이렇게 봅슬레이 선수처럼 이렇게 딱. 와, 이게 되게 힘들구나.
1: 조심. 돌아야 돼. 그렇지. 오케이.

0: 됐어요?
1: 오, 괜찮아요?
0: 오. 오케이. 오, 씨.
1: 됐어요.
0: 갑시다.
1: 네. 아, 일로 갈 수가 있었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알아야 돼?
0: 어, 잠깐만. 어, 접합 작업 외 시간에는 반드시 산으로 물 안에 넣을 것 같아. 이게 사놓을까? 일단은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와.
1: 이게 산호야?
2: 산호초. 어떤 미션일까? 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런지 감이 안 오는데?
3: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호초가 죽은 이유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나.
4: 우리가 뭐 잠수해서 산호를 캐우는 건 아닐 테니까.
5: 그러면 잠깐만. 어. 저 팀 무전기 안 가져왔죠?
2: 어? 그러네?
5: 우리 무전기 챙기지. 오. 혹시 모르니까.
4: 천재다.
5: 좋아, 좋아.
2: 좋은 생각.
6: 제한시간 45분 남았습니다.
5: 빨리 가시죠. 지금 챙겨서.
6: 4인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출발하십시오.
7: 렛츠고, 렛츠고!
4: 우와.
7: 미끄러워, 조심해.
5: 뭐가 있는 거야?
8: 천천히 내립니다.
2: 네.
5: 어, 여기다.
8: 어디?
5: 바다.
8: 바다?
2: 우와. 오케이. 어? 뭘 하고 있어?
5: 자,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4: 이런 거 같은데?
8: 그건 저희 거예요.
5: 다른 쪽으로 가자.
8: 우리 랩실로 가볼까? 랩실에 가면 뭐가 또 있을 것 같아.

0: 아, 여기가 랩이구나.
1: 와.

0: 실험실을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1: 영화 장치를 통해서 바닷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산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막 딱 붙어 있고,

0: 산호도 곡물이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온도나 pH가 굉장히 좁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가 악화되고 좀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죠.
1: 더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봐볼까요? 이런 거? 여기 노트 좀 봐주세요. 이런 거?
2: 아예 자꾸 이렇게 필기체로 써놔가지고 뭐 이럴 수가 없어.
1: 이거 우리가 건져낸 거다.
3: 이게 산호예요?
2: 이게 산호야? 이게 리플락이에요. 죽은 산호의 탄압할 수.
3: 아!
4: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0: 세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의 조각입니다.
1: 아,
0: 그 오래된 생의 궤적 위에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2: 어떻게 이 시간인지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시간 줬어.
3: 자,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실마리? 실타래?
2: 실타래?
3: 뭐지?
0: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빨간색 실타래야, 어딨니?
4: 아니, 맨 처음에 승우 씨가 붉은 실타래라 그래가지고 난 실타래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5: 실타래. 빨간색. 밧줄이 여기 하나 있긴 한데.
6: 막 무슨 전선 이런 거를 찾고 다녀서 예측을 잘못 주는 순간 어려워져요.
7: 실타래. 너무 실타래라는 것에 기억을 하고 있나 우리가?
4: 근데 실마리였더구만요.
7: 왼쪽에 저기 보트 쪽으로 가봐도 될 것 같아요.
5: 저쪽으로 가보자.
3: 저희 보트로 이동할게요.
7: 혹시 저 부표 같은 거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부표가 두 곳이 있어서 각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와,
7: 진짜 바닷물이야. 냄새랑.
2: 아, 보트를 탔어, 승우야.
3: 제가 우리 거꾸로 앉았어.
2: 아니, 아, 왜 이래?
3: 아, 잠깐, 이렇게.
2: 아, 어떻게?
3: 이쪽.
8: 부표가 두 개 있다 했는데?
3: 아, 오른쪽으로 계속해. 내가 왼쪽으로 할 테니까.
7: 와, 생각보다 깊다, 여기.
9: 물속 보니까 엄청 깊어요.
7: 너무 많이 간다.
9: 거구에 장동선 쌤이랑 같이 타다 보니까
7: 걸렸다. 암초입니다. 백. 자, 방향.
3: 왼쪽을.
7: 아니, 방향 바꿔야지. 저쪽으로 할 거잖아요.
4: Oh, help me. Help.
9: 좀 팽팽 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과학자 두 명이. 야, 제일 똑똑한 두 명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9: 제가 바다를 안 좋아합니다, 되게.
2: 하나 둘. 쏘. 머리 조심해.
3: 이거 아닌가?
2: 머리 조심.
3: 아닌 것 같은데?
2: 이거 아닌 것 같아?
3: 그지. 저 사실 조금 허비한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많이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2: 홍세님, 그쪽에 뭐 있나요?
7: 아니, 못 찾고 있어요, 우리.
2: 저건가? 저거 아니야, 빨간색?
4: 바다 속 안에 붉은 색깔 뭔가 이런 정육각면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3: 에이, 그거예요.
7: 저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2: 육각형 통을 집어서 오세요.
5: 저쪽으로 가보자.
7: 저기 어떻게 가지? 우리 누워서 지나가야 되나? 누워.
3: 잡아요, 이걸.
7: 딱. 우와, 무거워.
3: 오케이.
7: 풀러야 돼. 풀렀어. 돌아갈까요?
10: 갑니다. 머리 조심 갑니다. 자, 그냥 지나고.
7: 자, 방향 돌립시다.
2: 좋아요. 잘 오고 있어요.
3: 잡고 있을 테니까 내리세요. 한 분 내리시고.
7: 내가 먼저 내릴게요.
3: 네. 조심. 그거 이제 주세요.
7: 뭐 합니까? 그 와중에. 가시죠.
2: 가자.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5: 다 주웠어.

0: 리플하게다가 하는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2: 바닷속 붉은 방주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산호들이 오랜

0: 감사합니다. 점점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랄랩에서 내열성 산호를 키워 우리의 인공 바다 이식해보려고 한다. 여기 내열성 산호가 있는가 봐요. 내열성 산호를
1: 내열성 산호라는 단어를 거기서 딱 보자마자 아, 지금 더워져서 산호가 다 죽으니까 열에도 견딜 수 있는 산호를 만들고자 하는구나.
2: 열의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한 아니면 좀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네, 되게 새로웠어요.
0: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여기 있거든요.

0: 되게 예쁜 애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 커다란 자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뭐 이런 형태의 산호도 있구나.
2: 그 조그만한 산호들이 이렇게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3: 어! 어! 어! 여기 와봐요, 여기 와봐. 저파 메시가 있거든요?
4: 네.
3: 끈으로 눕던가 이 리프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4: 네.
3: 한번 재료를 찾아봐요. 어, 이거 괜찮다. 실리콘.
1: 그것도 주세요, 그럼. 이거는?
3: 어, 그거 좋아요. 낚싯줄? 여기, 이런데.
1: 막혀있어요.
3: 열쇠 없나요, 열쇠? 어, 어, 어, 어, 실다, 실, 실, 실.
1: 여기 실 있어요.
3: 실 다 가져가.
1: 잠깐만. 이게 리프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3: 아니, 일단 좀 굵기가 다른 걸로 가져봐 보는 게. 재료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2: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막 진행을 빠르게 빠르게 하긴 했는데.
3: 여기도 뭐 없죠?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럼. 왜 시간이.
4: 시간이 없죠.
1: 갑시다, 그럼.
3: 가지고 가볼까요? 어, 이식을 최대한 그냥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그냥 갈까요?
3: 일단 우리 그럼 바다에 가볼게요.
4: 뭐야 이거? 이거
3: 왔어 왔어. 이게 뭔데?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호를 물 안에 넣으래요.
5: 이게 무슨 말이지?
6: 접합 작업, 뭔가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7: 속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같은 게 굳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다 뭔가 붙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손 조심해요.
6: 네.
3: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8: 뭐지 이게?
5: 세이브 더 코랄. 지금 키가 나왔거든요?
6: 와, 네? 이 키로 뭔가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 키로 무언가를 열어야 돼. 코랄 랩?
5: 랩, 랩, 랩, 랩
6: 코랄 랩, 랩
5: 코랄 랩.
3: 연구소로 가보시죠.
5: 와, 와우, 다 쫓아나.
3: 와, 여기가 어디야?
7: 실험실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이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한, 실험하기 좋은 환경인데 그거 되게 좋았어요.
6: 산호 연구를 한 곳인가 본데?
3: 갈충증후가 뭐예요?
6: 산호 속에 같이 사는 것 같은데 10 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보다도 한 10분의 1 굵기라 안 보일, 우리가 못 볼 거예요.
3: 현미경으로 한번 볼까요?
6: 현미경으로 보면은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볼 수

0: 수가 있어요.
1: 지구상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2: 많은 산호?
3: 일단 적정 온도가 25에서 29도.
4: 적정 pH 8, 8.3, 25, 29도.
5: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4: pH를 보통 재는 도구가...
6: 못 찾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4: pH 볼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보는데...
7: 이런 종이로 알아볼 수 있나요?
4: 아니요,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pH라는 단어가 써있는 용품들인데...
8: 아, pH가 써있는 용품들?
6: 과학자분들은 뭐가 꽂히면 그게 머릿속에 쉽게 안 떠나나 봐요.
9: 기계화된 pH미터나 아니면 지시약으로 시험지 종이 넣었다 빼면 색깔이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로 볼 수 있는 pH 체크 도구들도 많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들은 굳이 고려할 필요 없나 보다라는 생각.
6: 다들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4: 소다의 씨, 이게 산호 공급원이고 뭐가 어디 있을까?
6: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 어서 이걸 함께 헤쳐나갑시다.
7: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건강한 산호 찾는 게 중요할까요? pH로 하는 거 중요할까요?
4: 두 가지를 다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보니까 온도가 중요한 거 봐요. 온도가 31도 되자마자 죽었다 그래서 온도도 여기도 적정 온도가 써 있으니까.
6: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9: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도한 거기 때문에.
6: 확실히 리더 한 명이 있어줘야 아무래도 승우 씨죠. 승우 씨가 그 해양 생물 쪽이나 어떤 해양 생태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5: 뭐 있다.
6: 이거는 이식 방식인가 봐요.
5: 수중용 에폭시사. 이게 뭐지? 장갑 무조건 챙겨야겠다. 접합도구. 케이블 타이 필요하고. 세이브 더 코랄. 잠깐만, 이게 암호인 것 같은데? 열쇠가 있다라는 거는 무엇을 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였고. 이건가?

0: 일단 수중용 에폭시를 발견을 했거든요. 네, 이 구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니까 케이블 타이를
1: 케이블 타이 갖고 왔고.
0: 네, 그래서 리프락 위에 수중용 에폭시를 올려서 산호를 넣고 그다음에 리프락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아까 육각항에다가 네. 다시 고정하면 돼요. 우리가 자른 거 그대로.
2: 유승호 배우님이 메인 멋지게 좀 미션을 이끌어 주셨고요.
0: 수조 한번 확인해 주세요.
3: 오, 여기 있다.
4: 귀엽다. 뭔가 좀 더 귀하게 제가 이 친구들을 좀 받아들였어요.
0: 살짝만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5: 네.
0: 천천히, 천천히.
4: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6: 못 보셨나요? 저희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5: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요만해가지고.
7: 이쁜지는 모르겠고 조그맣고요. 뭐 사슴뿔이나 나뭇가지처럼 생긴 산호는 귀엽고 좋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차삭 붙어있는 건 약간 뭐 벌레들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따개비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살아있는 건지 몰랐어요.
0: 일단 갈까요?
5: 그래요.
1: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5: 꼭 가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8: 제한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1: 수중 에폭시를 먼저 꺼내세요.
5: 네. 에폭시 뚜껑 열렸습니다.
9: 네, 열었습니다, 전단통.
1: 손으로 반죽하면 되는데 색깔이 변했을 때 붙이면 돼요.
9: 아, 그래요? 발열 반응이 나면 바로 붙여라라고 써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1: 여기다 붙이는 거고요.
10: 요 배를 한 명이

0: 분리해서
1: 그 위에 붙여주세요.
0: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최대한 많이 붙여야 되니까
2: 저희가 또 가진 장점이 인원이 한 명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0: 반죽 담당, 붙이는 담당, 빼내는 담당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3: 진짜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는 것처럼
0: 이걸 분리해서 빨리 주는 게 좋아요.
4: 제가 분리하겠습니다.
5: 반죽을 하세요, 같이. 네.
2: 제가 사놓드릴게요.
5: 그래, 자리 바꿉시다, 그럼.
0: 네. 여기에 폭시.
5: 이거를 일로 옮겨서 이렇게 넣은 채로
0: 붙여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 밖에서요?
0: 네.
3: 서로의 뇌를 싱크시켜서 하나의 작전을 짠다.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4: 딱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뭐.
0: 열어 올라온다.
4: 에폭시 주세요.
5: 여기 하나 있어요.
4: 좋아요. 산호 주세요.
0: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4: 고마워요.
5: 만두 빚는 것 같다.
0: 자, 에폭시 반죽 다 된 거.
4: 손이 빠르시네요.
0: 손가락이 두툼해서 그렇습니다.
6: 잡아보고 준비했고?
7: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8: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7: 한번 해볼까요?
8: 여기, 여기? 여기,
7: 여기. 여기, 여기.
8: 여기?
7: 네, 좀 안전한데. 쭉 따주세요.
8: 더?
7: 좀 더, 조금만 더. 네.
8: 근데 이게 잘 붙어요?
7: 와, 이거 안 된다.
8: 해봤어야 되지, 이거.
6: 실리콘인데? 에폭시가 아닌데? 그 랩실에 갔을 때 다 잠겨있는데 마지막만 열려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서가 분명히 하나 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건진 것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9: 여기 뭐 열쇠 같은 거 없었어요?
7: 열쇠?
8: 여기에?
7: 여기 열쇠가 있냐고요?
8: 아, 이거 뭐야? 이거 뭔데?
6: 나 랩실 뛰어갔다 올게요.
7: 네.

0: 제한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1: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2: 실리콘은 잘 안 붙어.
3: 아, 이거
2: 에폭시. 에폭시를 그래서 구해온 거야. 이만큼 잘랐을게요.
1: 네. 이거를
2: 흰색으로 변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3: 아, 이거 하면 열 나는 그런 거구나.
2: 네네네. 납작하게 펴기보다 동그란 구 형태로 하는 게 좋대요.
1: 아, 네. 아, 그렇네. 좀 통통하게.
3: 통통하게, 하면은, 통통하게?
2: 응, 그럼 좀 더 잘 돼요.
1: 여기 먼저 붙이고, 응.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
2: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야 돼요. 왜냐면 산호가 지금 밖에 나와 있으면
1: 안
2: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1: 산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랑 하니까 너무 좋다.
4: 진짜 한결 박사님 때문에 엄청 수월하게. 산호가 몇 도에서 죽는지 궁금해. 이러면 몇 도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한결 GPT.
2: 형구 씨가 그 철사 기법을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 서로 테스트 해보면서 요령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5: 저는 오랫동안 수술이나 뭐 이런 환자 처치를 했으니까 장갑을 끼는 것만으로 약간 더 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3: 뭐 떨어졌어요? 쉽지 않은데? 해봤어야지 이거.
5: 처음에 이게 왜 잘 안 되지?
1: 철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3: 아, 이렇게? 천재인가?
1: 안 닿게, 최대한. 최대한 안 닿게, 근데?
5: 일단, 비비님이 저보다 이 손도 더 야무지고, 저로서는 좀 견눈질하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따라 하다가.
3: 선생님들 잘 되시나요?
6: 어렵네요.
3: 되게 어렵죠?
6: 네.
7: 손이 아픈데요?
3: 맞아요.

0: 왜 이렇게 한가해 보여요?
1: 아, 그럼 우리 왜 이거 안 갖고?
2: 저는 약간 보조 역할.
3: 산후 몇 개 더 많죠?
0: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아직 한 4개 남았습니다.
1: 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 우리가 더 많이 남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네, 저기는 거의 다 했는 것 같거든요.

0: 조심해요.
1: 네.
0: 아, 괜찮은가?
2: 좀 불안해.
3: 한 10번을 흔들었을 때 안 떨어지면 된다고 했거든요.
4: 제한시간 5분 남았습니다.
3: 제한시간 너무 얼마 안 남았어.
5: 하나도 못 넣는 것보단 넣는 게 중요해 지금.
1: 이거 케이블 타이로 그냥
0: 잡았어요. 잡았어요.
1: 제가 테스트 할게요.
0: 오케이.
5: 10회 이상 흔들어서 바꾸신 다음.
2: 자, 합니다.
0: 네.
2: 하나, 둘, 셋.
0: 떨어진다.
3: 미안해.
0: 상대팀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6: 넷, 다섯, 여섯, 일곱.
1: 아, 지금 한 떨어졌다.
0: 머리 큰 애들이 떨어진다. 최대한으로 살리는 거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으로.
7: 상대팀은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은데?
2: 굉장히 열심히 잘한 것 같아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3: 아홉, 열. 갑시다.
0: 열, 오케이.
1: 됐어요?
2: 됐다.
3: 가자. 보트 타고 나가자. 여기다가 19.
0: 무거워.
1: 이쪽에 놓을게요.
5: 네.
1: 앞에 놓을게요.
5: 네, 앞에.
0: 밀어줄게.
1: 갑니다.
5: 네, 밀어주세요.
3: 세게 밀 거예요. 머리 조심해요. 오케이.
2: 디비 씨, 머리.
3: 네.
2: 아, 제가 손으로.
3: 오.
1: 왼쪽으로. 오케이. 자, 시작. 하나, 둘.
3: 이거 어떻게.
2: 그렇게 가요.
0: 산호 조심.
1: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숙여요.
5: 오케이, 됐어. 어이구, 조심.
3: 아. 여기 있다.
2: 잡았어요?
5: 잡았어요.
1: 잡았습니다. 넙니다.
3: 오케이.
5: 오세요.
3: 아, 됐다.
1: 얘를
3: 중앙에. 조심 넣을게요.
1: 네.
4: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5: 잡았어요.
4: 제한 시간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하나, 둘.
5: 와, 진짜 정신없다. 아,
3: 고생하셨습니다.
2: 체력전이네요.
5: 고생했어요.
0: 고생했어요. 그 아직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거죠.
3: 몰라요.
0: 최선을 다하긴 했어.
2: 아,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야, 근데 다들 완전 지쳤네요.
2: 아, 그러니까.
0: 와. 다 고생했어요, 진짜.
2: 진짜 고생했습니다.
5: 오, 깜짝이야.
3: 뭐야.
2: 아, 이제 나왔나?
4: 제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산호를 이식한 팀은 3인 팀입니다.
3: 파란 팀?
5: 아, 파란 팀 이겼다.
3: 와, 예.
2: 예.

0: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1: 나도. 또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여기다가 이렇게?
2: 아, 그럼 좀 챙길까?
1: 이렇게 챙길까?
3: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2: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단단하게 잘 돼 있어요.
3: 네, 오! 흔들어도 안 떨어져.
0: 너무 약한 생명일 것 같아서 살살 묶었다 입고 떨어졌나 봐요.
1: 아쉽다.
4: 최선을 다했어요.
5: 최선을 다했어요.
0: 저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2: 나 이거 처음 받아보네요.
1: 어, 그래요?
2: 사실 저 시드룸 가서 시드 받은 건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만족스러웠어요.
6: 한길 박사님이랑 그리고 이낙준 선생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운이 좋았습니다.
7: 이거는 시간이 있어야 많이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1: 몇 개씩 나눠가졌어요?
6: 네 개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질문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1: 아,
6: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0: 아니 근데 나는 저 낙준쌤 저 시드 밑에 있는 이 단서들 난 이게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1: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호들이 사라진다고 써 있고 백화가 진행이 됐대요. 백화.
2: 백화.
1: 하얘지는 건 뭐예요?
2: 공생조류랑 같이 골격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생조류를 쫓아내니까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1: 그래서 하얘지는 거예요?
2: 그러면 하얘지는 거죠. 와.

0: 그럼 백화산호가 이 위에 있는 게 백화산호예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거?
1: 네네, 그렇게 된 거예요.
2: 날카로워요.
3: 그러니까 그 저희 미션 하다가 봤는데 그 글귀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문장이.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한테까지 이 체감할 정도로 타격이 오겠죠?
1: 오겠죠.
4: 굉장히 크게 오죠. 한호가 있어야 다른 바다 생물들이 사는데 그 해조류 같은 경우가 그런 이산화탄소를 가져주죠.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같이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5: 우와. 여기도 써있어요. 그 바닷속에 탄소 저장고 산호라고 써있고
6: 약간 바다의 나무 같아요. 자라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7: 아낌없이 주는 산호.
6: 아낌없이 주는 산호 진짜.
4: 네,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거는 다른 생명체 덕분에 살아가는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되는 생명체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짜르륵 다 그 영향을 입게 되는 거죠.
5: 예, 꿀벌이 멸종하면 인간도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말처럼 산호가 사라지면 바다 생명체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순환이 깨져서
0: 같이 그냥 도미노처럼. 이야, 큰일 났네. 잠깐만, 갑자기 소름 돋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1: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막 에코스피어도 갑자기 딱 나타나 있고.
7: 맞아요.
1: 어? 뭐야 이게?
7: 이게 뭐야?
1: 어? 막걸리인가? 아, 약간 소름인데?
3: 그네?
0: 너지?
3: 아, 갑자기 왜요? 저 왜 그래요?
0: 그거 되게 영혼 없었어. 이거 지문 봐봐요, 지문.
3: 나도 몰랐다고.
0: 진짜 누가 우리를 여기다 가뒀을까요?
4: 제가 볼 때는 가끔씩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어서 우리가 없을 때 박승호 뇌 안에 들어갔다가.
6: 박승호가 누구예요?
0: 유승호. 4일이나 있었는데 박승호라니.
4: 유승호님이 가끔 할리퀸의 지령을 받아서 변하는 거 아닐까요?

0: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1: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2: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3: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톨스토이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소설에 보면 판사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병에 걸렸고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았나? 아니면 남들이 옳다고 하는, 맞다고 하는 대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이 1886년 소설이에요. 근데 지금 50대 분들이 읽어도 뼛속까지 공감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 감정은 시대를 초월한 중년기의 감정이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중년의 감정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 감정들은 우울 그리고 무기력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우울증은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흔히들 우울증 그러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이불 덮고 이불 밖에서는 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빗지도 않고 밥 먹으래도 안 먹고 그런 이미지를 아마 떠올릴 겁니다. 사실은 그게 멜랑콜리 우울증이라고 해서 아주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요. 50대 남성의 우울증은요, 세 가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우울증인데 겉으로는 우울함을 표시를 안 해요. 본인도 몰라요. 그냥 별거 아닌 일에 화가 나고요. 작은 일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화를 내죠. 왜 가족한테 화를 낼까요? 만만하니까. 하루 종일 참은 것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함도 참았고 슬픔도 있고 짜증도 있습니다. 그게 분노로 전환돼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가면은 술입니다. 예전에는 술 별로 많이 안 먹었고 그냥 한두 잔만 먹으면 그냥 거나하게 집에 들어와서 얘기 나누다가 자면 됐는데 요새는 한 병을 다 먹네. 와, 와인을 한 병 따도 그걸 내가 다 먹네. 더 중요한 건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마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면은 침묵입니다. 50대 남성이 되면 나도 모르게 집에 오면 말을 안 해요. 말해 뭐해 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TV만 봅니다. 야구만 보고 운동 프로그램이나 보다가 멍하니 있다 그냥 자요. 이걸 전문 용어로 가면을 쓴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슬픔을 드러내면 안 돼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슬픔이 분노로 나타나고 술로 나타나고 그냥 말 없는 침묵으로 표현되는 거죠. 50대 여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50대 여성은요, 갱년기와 우울증이 겹쳐 있습니다. 갱년기는 생물학적인 증상이죠. 우울증은 생물학과 심리학이 겹쳐 있는 증상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증상의 연속성입니다. 갱년기 증상은요, 하루 중에도 파도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확 밀려왔다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하루에도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해요. 반면에 우울증은 조금 달라요. 우울증은요, 마치 미숫가루 타놓으면 밑에 미숫가루 깔아앉아가지고 위에는 물이 더 많고 밑에는 가루가 더 많은 것처럼 밑에 깔아앉은 감정이 우울증이에요. 낮게 깔려서 그냥 지속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에 가장 힘들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전 내내 기분이 불쾌하고 의욕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저녁약 먹을 때쯤 되면 조금 나아지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울증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번 1강에서 여성 호르몬 얘기를 했었죠.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의 수용체 민감성을 높여준다고 했어요. 행복 호르몬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라서 그게 떨어지면 세로토닌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실인 거죠. 가족들한테 드릴 말씀도 있어요. 혹시 집에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짜증이 좀 많아지고 술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괜히 혼자 드라마 보고 우는 시간도 좀 늘어난 것 같다? 말수가 좀 줄었다? 그러면 왜 이래? 어우, 짜증나. 뭐 이게 아니라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수십 년 그거 안 해봐서 좀 쑥스러우시죠? 그래도 그런 질문이 듣는 우리 집 남자의 마음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요. 그것도 만약에 힘들다면 그냥 가만히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본인의 시간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말고 가만히 TV만 보지 말고 나가서 좀 쓰레기를 버리고 오든지 동네 청소를 좀 하든지 해 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두는 것도 우리 집 남자를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느끼는 우울함 말고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또 있잖아요. 그 불안의 정체는 뭘까요? 정신과 의사가 볼 때 불안과 우울은 흔히들 같이 옵니다. 50대에는 불안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불안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건강, 돈, 관계에 대한 불안이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은퇴는 눈앞이에요. 그리고 임금 피크 들어가서 월급은 줄기 시작했어요. 노후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집에서 자녀들은 멀어지고요. 부부 사이도 약간 좀 어색해지는 느낌이에요. 어쩌면 그 부인도 내가 싫은데 그냥 딴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느니 그냥 이혼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산다 하는 느낌일 것 같은 느낌도 들은 거예요. 나는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런 불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제감의 상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공부를 좀 해야 되면 내가 밤새 가면서 하면 됐고요. 집에 뭐 물건 부서진 게 있으면 내가 잘 못해도 망치하고 못 들고 내가 스스로 하면 됐어요. 근데 내 미래에서 벌어질 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벌어질 일, 내 경제에 벌어질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요, 명상록에서 현명한 사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안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내가 혹시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올라갈 건지 일주일 후에 얼마나 올라갈지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죽음. 통제 못하죠. 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내가 먹고 자고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건 통제 가능하죠. 내가 1년 후에 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오늘 공부하는 거 그건 가능했잖아요. 지금의 50대들은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 쉽지. 꼭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경험하는 감정이 불안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조금 떨어져 나가는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같이 오거든요. 젊을 때는 그나마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었고 체력이 있었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자꾸 내 마음을 침범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다가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냥 이 일 해서 뭐하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아무것도 안 해. 무기력이 정말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곤한 거하고 무기력한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울증은 전 인구의 10% 정도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긴 하죠. 근데 우울한 증상은 20%, 30%의 사람들이 인생에 한때는 우울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우울함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게 뭔지 아세요? 피곤함이거든요. 그냥 피곤해요. 기운 없고 쉽게 몸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가 쉬고 나면 나아지는 피곤함이냐. 그냥 피로는 육체 피로, 쉬고 나면 회복됩니다 라는 약물 광고처럼 잘 쉬고 잘 자면 돌아와요. 근데 우울증이 바닥에 깔려있는 무기력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자도 자도 피곤해요. 두 번째 질문은요,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 핵심 증상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걸 계속 좋아하는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만약에 없어졌다라고 하면 쾌감 상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으면 이건 단순한 필요가 아닌 거예요. 만약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가 신체적 측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또는 잠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만성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심리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번아웃에 빠졌는지 또는 뜬금없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지. 세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나와 무기력함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외로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는 네 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저는 이걸 빨간 신호등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자도 피곤하다. 두 번째, 늘 즐겁던 일들이 이제는 즐겁지 않다. 세 번째,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더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 집중력이 떨어져서 평소에 잘 하던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마음정비소라고 부르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시설에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는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 단순히 약만 주는 곳은 아니에요. 마음이 기력을 차리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대에 걸리는 우울증은요,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뭔가 하고 운동하고 활동을 자꾸 많이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근데요, 50대에 겪는 우울은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몸도 잘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무기력과 우울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7시간, 혹시 가능하다면 8시간. 규칙적으로 자는 동안 뇌는 청소를 해요. 낮에 있었던 나쁜 기억을 지우고요. 낮에 있었던 뇌의 노폐물들을 청소를 합니다. 두 번째, 움직임입니다. 운동이라는 거는요, 천연 항우울제라고 부릅니다. 논문에서 보면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신경세포가 망가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관계죠. 하버드 대학에서 몇십 년 동안 아기 때부터 나이 먹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들을 쭉 추적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하는가라는 연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노년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돈도 명예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작은 즐거움 하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국밥이 간이 아주 딱 맞았어. 아주 작은 일이어도 돼요. 이게 우울한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장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번아웃에 걸리는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자, 다들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거치면서 힘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유의 8알은 아마 사람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소위 빌런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부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삶에 대한 영향력을 중단시켜야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표현을 쓰죠. 즉,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급적, 아니 최대한 힘을 내서 안 만나고 관계를 끊어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가 나르시시즘이죠. 두 번째가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가 포함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나르시시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 보면서 나 너무 잘생겼어, 나 너무 예뻐, 나 너무 훌륭해, 이렇게 일종의 도끼병 혹은 뭐 자기가 자기를 보고 황홀해하는 그런 종류의 증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나 멋져, 나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좋은 사람과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B 과장이 있죠.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에게 상무님이 와서 칭찬을 해요. 어우, 이번에 일 되게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상무님,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멋진 일을 해내는 그런 협동 속에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도 잘했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잘했습니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했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는지요?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는 정말 좋은 리더, 훌륭한 지휘관의 가장 좋은 표상이 한 명 등장합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교범에도 등장한다는 바로 윈터스 대위죠.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101 공수여단의 일대기가 다뤄진 드라마에서 실존 인물이니까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10부작의 마지막 편에 이 윈터스 대위가 나왔을 때 손주가 물어보죠.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셨다면서요? 윈터스 대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단지 영웅들의 중대에서 같이 싸웠을 뿐이야. 이 정도면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요.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비과장에게 상무님이 같은 칭찬을 해요. 오우, 비과장, 훌륭해, 멋져,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냈어. 이렇게 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비과장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무님, 저희 팀의 그 멍청한 놈들을 데리고 제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자,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감은 나도 잘났고 타인도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은 나는 잘났는데 타인은 잘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못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문제는 내 공을 가로채는 건 당연하고요. 가로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를 나쁜 사람, 무능한 사람을 기어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길러지는 걸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과도한 칭찬 혹은 지나치게 석차나 순위에 민감한 그런 훈육 방식.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애들은 50점밖에 못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작은 일에 적절한 수준의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호들갑스러운 칭찬. 마치 예를 들어서 어머, 우리 애가 벌써 9구단을 외워요. 천재인가 봐요. 혹은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어머, 우리 애가 걸었어요. 대단한 아이예요. 걷는 게 대견하죠. 9구단을 잘 외우는 건 그 다음에 기특한 일입니다. 거기에 맞는 수준의 칭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엄마, 나 95점이나 받았어요. 95점 몇 명 받았어?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점수 잘 나온 것 같고 수학이 재밌어요. 너 말고 다른 애들도 그래.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훈육 방식을 가지고 길러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얘기한다고 지금 불평하시거나 아니면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항상 나 없을 때 나의 성과는 내게 아니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직장 상사와 같이 일하실 땐 그 사람 칭찬받을 때 귀찮다고 다른 데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상 받을 때 옆에서 같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 공을 가로채고 있다는 걸 반드시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 부하 직원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결코 독대해서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칭찬해야 그 사람들을 감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모로 이 나르시시즘,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된다라면 매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저라면 내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다. 그렇다면 최대한 그 사람과의 같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요. 만약에 업계의 전반적인 평판이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유혹하든 저 같으면 일찍 퇴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또참 골치 아픈 유형, 그리고 안 좋은 유형이 바로 마키아벨리즘이죠. 마키아벨리즘은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등장하는 그 마키아벨리를 의미하는데요.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사람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거예요. 장기 두실 때 내 졸이나 내 상, 마 이런 거 상대방이 먹어가면 속상하지만 그렇게까지 처절하진 않죠. 사람을 그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키아벨리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양육되는 걸까요? 믿을 놈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굉장히 일관적이면서도 자기 주관이 강한 부모들에 의해서 주로 양육되죠. 그래서 꽤 많은 큰 부자들의 자녀들이 마키아벨리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 못난 부자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 언뜻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큰 부자들은 자기의 큰 부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존재할 수 있으니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얼핏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쓰고 버리죠. 그리고 버릴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도 나쁜 짓을 시키면 나빠진다. 즉,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에게 어쨌든 그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이유불문하고 하게 해라. 이거 조폭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조폭 영화에서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조직원으로 들어왔던 하지만 좀 마음씨가 좀 착한 사람에게 어쨌든 손에 피를 묻히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나쁜 사람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초반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초창기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나쁜 짓을 가벼워 보이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가면 돼.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것들을 시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일까요? 평상시에. 약자를 못난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약자인데 착한 사람이죠. 왜 싫어할까요?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약자에 대한 문제적 인식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약자를 무능한 자, 약자를 나쁜 자, 다시 말해서 가난은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마키아벨리즘을 고민하셔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직장 상사라니까요. 내 가족이에요. 어떡하라고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건 고쳐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공존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죠. 바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약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실 약한 모습은 괴로워하고 그리고 적은 충격에도 힘들어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이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 마키아벨리스트의 약한 모습은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텐 절대로 쉽게 동의해 주지 마세요. 김대리, 이따가 우리 설렁탕 먹을까? 나는 설렁탕을 실제로 먹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나도 설렁탕 먹고 싶었는데요. 라고 우리는 보통 대답을 하죠.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있는 사람한텐 이것조차 하지 마시라.

김대리, 설렁탕 먹을까? 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나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들로 인한 피해로 그렇게 고통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한텐 사소한 동의도 쉽사리 빠르게 해주시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 있죠. 최악의 유형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공존조차 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회피하셔야 되며 저는 심지어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시라. 바로 인류 최악의 어둠의 삼각형 한추,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마키아벨리즘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은 교묘히 사람을 조종한다는 그 교묘함에 초점이 있고요. 사이코패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측면과 관련이 있죠.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애착은 무엇일까요? 애착은 공존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애착이 바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왜일까요? 아프거나 배고픈 것이 계속되면 아이가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애착이죠. 그래서 애착이 있는 관계는 내가 사는 세상 혹은 내가 사는 곳에서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같은 반에서 정들은 친구, 그 친구가 전학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힘들죠. 괴롭죠. 애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이코패스는 열정적인 사랑 같은 건 없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코패스에게도 애정이 있는 혹은 그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순간들은 상당히 존재해. 너보다 더 열렬하게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 왜? 사랑과 애정은 그 사람이 있으면 설레고 좋은 거거든. 그런데 애착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정은 있을 수 있어도 애착은 없는 사이코패스가 너보다 더 열렬한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애정이 끝난 날 널 죽이는 거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멀쩡히 연애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사랑에 식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너 없어도 돼. 심지어 치정살인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애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계를 끝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지어는 그것이 예상되는 순간에 나에게 갑자기 습격적인 위협이나 아니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과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로 우리 도처에 직장 상사 혹은 선후배 혹은 이웃으로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를 순간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코패스 유형들은 끔찍한 범죄가 내 육체에 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단절을 결코 미덕이나 아니면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들은 늘 말씀드리죠. 반응과 결정은 다르다. 공포는 반응이고요. 용기는 결정입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고 괴로워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용기는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를 끊고 그리고 어떻게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유형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지만 의외로 더 수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둠의 삼각형에 의거한 나쁜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못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어둠의 삼각형 악의 축 세 축의 하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사정권 내에서 발견하는 순간 결국 나한테 또 피해를 주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단호한 방식이 필요하지만 싫은 사람, 그때마다 의절하면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 내가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랑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한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저는 나름 사회생활을 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말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고개만 깠다. 혹은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 모멸감 느꼈겠죠. 그 모멸감이 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모멸감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의 실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나한테 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했을 때 고개만 까딱하면 이제 저는 같이 고개만 까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즘 잘 지내시나요? 근황은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예, 잘 지내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저도 간단하게만 말시킵니다. 재밌는 건 그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게 거리두는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자, 거리둬야 되는 사람들의 또 이런 유형이 있죠. 소위 빅마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남의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통찰력도 있어. 근데 회의에 좀 늦어서 성실성에는 내가 약간 의심이 되지. 저의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제가 그 평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을 싫어하고 욕한다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난감했고요. 그리고 그 성실하고 통찰력 있지만 회의에 좀 늦는 작은 단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망 듣게 됐죠. 자, 이렇게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 특히 내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악취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지 않을까? 혹은 더 나아가 나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뭉치지 않을까? 즉, 따돌리지 않을까? 배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선택이라면 나를 배제하지 않고 나를 따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더 다가가고 베풀고 그리고 같이 공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재밌는 전략을 선택하죠. 바로 나를 배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연대를 분열시키죠.

이런 마음들은 반드시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면서 걔가 이랬대, 너한테 그 사람이 이런 평을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나다니기만 해도 갈등과 그 다음에 분열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죠. 자, 이런 사람들한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일단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따돌림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따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처럼 강한 모습을, 강한 어조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늘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신 없는 얘기를 자기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옮기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분명하고 단호한 말투를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편집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분명한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조치는 그리고 이게 되겠죠. 내 말을 옮기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항상 마중물에 해당하는 말을 저한테 줍니다. 야, 걔 좀 이상하지 않디? 야, 그 친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그거에는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말을 거기에 묻어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평상시에 내가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네가 전달하는 말에 내가 합당한 말을 혹은 부합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친한 사람이 옮긴 말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나랑 하나도 안 친한 사람이 내 말을 옮길 경우엔 사실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가지는 정당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리 두셔야 되죠.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리 둬야 되는 사람들 있죠. 가식적인 사람. 아, 너무 싫어. 저는 좀 허심탄회한 유형의 사람이라서 이 가식적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쁜 가식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데 가식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죠. 가식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 거죠. 의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진 빠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역으로 내가 힘들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참 착하고 좋은데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들 있죠. 저는 이런 유형의 친구가 동료 교수 중에 있었습니다. 아, 오해하실까봐 제가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같은 대학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참 좋은데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를 늘 솔직히 얘기를 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무얼 하잖아요. 아, 오늘 참 재밌었어. 야, 오늘 참 보람이 있었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로 힘들죠. 왜?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니 맨날 안 좋은 결과의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니 미관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오늘 누구 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어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결국 얘기할 수 없으니 나도 내 패를 먼저 보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미관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들어요. 그러니 자주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죠. 그 가식적인 사람의 능력도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주 안 만나는 거고 미괄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유형이 있죠. 이건 특히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은 경우고요. 사람을 오래 만나게 되면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 혹은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엔 나한테 별 관심 없었다는 거죠. 처음엔 나한테 무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괜찮은 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내면적인 장점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롭지 않은 진국형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혹은 학교에서 나를 만났을 때 굳이 나에게 크게 관심 두며 과장된 모습으로 다가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알아갈수록 나에게 자기의 진짜 좋은 본질적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유형. 처음엔 참 나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음 본 나에게 더 많이 집중하죠. 부드럽게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걸 넘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여기는 여기고 이건 이거고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평까지도 해줍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보여줄 패가 이제 나에게 별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재밌는 건 입사 초기에 친했던 사람 혹은 입학 초기에 친했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관계가 재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적절하게 나한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까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자연스럽지만 명확하게 나한테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형처럼 생각하고 얘기해봐. 언니라고 불러. 이런 말을 너무 일찍 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건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외로움도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 일련의 역량과 능력이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을 너무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생활의 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을 만나면서 잘 관찰해보시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것들을 조금씩 상기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 연인, 가족들과 잘 지내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이 우리 조직이 담당하는 일과 이를 부여하는 과정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들일까요? 바로 성장, 1인분, 공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성장이란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가로 압축됩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오는 상태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미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1인분입니다. 1인분은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팀 단위 게임을 할 때 각 플레이어가 1인분의 역할을 해줘야 팀이 승리할 수 있다 보니까 각각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게임 프로필에는 각 참가자가 1인분을 하는지 1인분 이상인지 1인분도 못하는지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에서 중요시 여겼던 1인분의 개념이 이제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업무에서도 자신이 기꺼이 1인분을 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인분의 가치가 있는 일을 원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들이 딱 1인분의 역할만 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공정

구경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강조하는 공정이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정당하고 투명한 인정과 보상을 뜻합니다. 이들이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기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정과 보상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이들의 일에 대한 몰입은 바로 깨지고 맙니다. 이처럼 요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이 성장, 1인분, 공정 관점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가 구성원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점점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팀에는 매우 다양한 일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빛나고 인정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관심 받는 업무는 서로 맡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의 경우 커리어 관리상 외면하기도 하고 또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과제를 거부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업무를 부여했는데 구성원이 업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업무 부여.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요즘 구성원들이 업무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포인트들을 리더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중요도입니다. 이 일이 조직 차원에서 핵심 과제인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결국 이 일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성원은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지원하기보다는 본인이 주도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구성원은 빛나고 성과가 나는 일인데 왜 나는 루틴 업무이고 또 지원하는 업무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워크이셀프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브랜드 피터슨과 게일런 네이슨은 87%의 구성원들이 한 주가 끝났을 무렵에 자신이 한 일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고 구성원의 시간만 잡아먹는 가짜 일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의미 없는 문서 작업이나 시간 낭비가 되는 미팅들, 알맹이 없는 교육들,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들 등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문제없는 일들이 가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에는 담당 직무와 같는 기본적인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핵심 전략과 연계해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과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리더라면 그보다 앞서서 지금 과제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지 전략과 연계되고 본질적인 것인지부터 냉철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센셜리즘이란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일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팀 안에 있는 가짜 일을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네 가지 업무 1, 2, 3, 4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과제 5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제를 다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새로운 과제 다섯 번째를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과제 중에 어떤 것들을 멈추거나 미룰 수 있는지 우선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과제가 또는 더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부 구성원이나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일을 구체화했다면 업무를 부여할 때는 구성원이 업무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업무 경험을 통한 성장입니다. 일의 가치만이 아닌 이를 통한 구성원의 성장 목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구성원들은 같은 일을 2, 3년 하면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부서를 옮기고 싶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은 작년에 했던 일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면서 경력을 쌓기보다는 자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합니다. 이제 리더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장과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성장을 중요시하는 구성원들이 그 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량입니다. 아무리 일의 가치가 높고 성장할 수 있는 업무라도 너무 업무량이 많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원들은 1인분 역할 이상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나 혼자 독박으로 그 일을 한다면 참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합니다. 보통 어렵고 중요한 일은 일을 잘하는 핵심 인재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리더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과제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핵심 인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의 업무량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만일 기존에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기 전에 기존의 일을 재조정해줘야 합니다. 넷째, 난이도인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 없이 고생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 이유를 들어서라도 빠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리더들이 참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하면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낮은 평가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조직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당장 마땅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기존 선례도 없고 그 누구도 전문성이 없는, 그래서 벤치마킹할 수도 없고 참고할 수 있는 것조차 부족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부여할 때는 구성원들이 두려움으로 주저하지 않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구성원 스스로에게 알아서 잘하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당장의 답은 없지만 리더가 원온원 미팅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같이 아이디어를 보태고 참여하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은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축적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강조하고 그러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과제가 부여된다면 구성원들은 그래도 공감할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기꺼이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성원들은 더 가치가 있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원하면서도 또 동시에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일하는 방식도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리더는 구성원들이 일하는 환경과 업무 부여 방식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리더는 구성원의 환경이자 환경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로 하겠습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관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주름 기억나시죠? 종이 접던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느낌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인연 만들기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그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주름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럴 때, 아까 그때 종이 기억나죠? 피면 주름 많이 생기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모습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인연들, 그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도 하나의 교향곡이고 거대한 파도 소리고 우리 하나의 눈사람 같은 거고 이슬 같은 걸로 보듯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돌아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김선호 시인의 시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표현하자. 나 안에. 이거 주름들이라고 봐도 돼요. 주름 하나 있어요? 안 그러잖아. 타인과 만나서 생겼잖아, 하나. 이 나들이 하나하나 생긴다.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폭력적인 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지련의 상처가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주름이 하나하나 생겨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거대한 목장 같아, 사실 죽으면은. 나들이 우글우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향곡 단원들처럼. 그런데 이 나들이 다 좋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무슨 통제를 해? 내가 주름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싫은데도. 꼬맹이의 놀라운 특징은 뭐예요? 부모랑 계속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고 주름은 계속 깊어져.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주름, 펼치기 힘든 주름이 윤영기의 주름이에요. 펼치면 너무나 슬픈 주름이 나오는 거 여러분 펼치면 답 없다. 그래서 이 나들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쓰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아는 척하면 어떤 나예요? 왜 꺼내는 거야?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클래식을

수를 읽어내도록 노력을 하자고요. 처음에 사람 만나면 덩어리 한 개인 줄 알아. 시간이 지나면 어 안에 한 두서너 개 있네? 뭐 이렇게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10개, 20개를 이해를 하잖아. 요거. 옛날에 성철 스님이 뭐 했던 뭐 이거 유명한 말 있어요. 어? 이런 거. 어? 경상도 사투리죠. 이렇게도 좀 변주하시는 스님들이 많아요. 또 경상도 사투리야. 너는 뭐냐고. 니 먹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름? 주민번호? 주민번호도 왜 가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태어났으면 그 번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내라고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여러분 남편은 더 좋은 아내가 있어요, 옆에. 어? 남편이라고? 아, 그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상관없어요. 안 태어났으면 돼. 장남이라고요? 먼저 태어나서 장남이지. 죽고 또 위로 올라가.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딴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들 주름들을 기억을 해보자고요. 주름들. 연말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파티도 열고 그럴 때 많잖아.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게 있어요. 가족들이랑.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랑 가장 싫어하는 거, 가요 프로그램처럼. 10개씩 적어봐. 10개씩. 우선순위 정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뭘 좋아하는지 찾잖아.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 막. 그럼 이분의 주름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 큰 소리에 민감하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뒤에 가서, 아! 그럼 나뺨 맞아요, 바로. 나왜 때려? 왜 때리는 게 아니죠? 저 만나겠냐고. 안 만나죠, 당연히.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민증번호를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아요, 우리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큰 소리를 좋아하는지, 뒤에 가서 나왔어! 이러는 걸 좋아하는지, 끔찍하게 싫어하는지를 다 찾아보잖아요. 왜요? 좋아하는 걸 해줘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거꾸로 돌아오자! 여러분은 뭘 좋아해요? 내 스스로. 리스트가 작성이 돼요? 내가 나를 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그랬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거 저 보시는 시청자분들 리스트 작성해봐요. 정직하게 작성해봐. 좋아하는 것 세네 개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내가 원하는 걸산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좋아하는 거 리스트업 작성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렇게 작성했죠. 10개, 10개. 1년 지나서 다시 작성해봐. 그러면 새로운 게 하나 들어올 거고요. 새로운 게 하나 빠질 거고요. 순위가 바뀔 거야. 어떤 사람이 성장했다, 좋아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좋아하는 리스트가 좀 많아지고, 싫어하는 리스트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니 먹고라고 물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밝힙시다. 그 순간에 좋아하는 거 밝혀도 돼요. 아, 난 짜장면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얘기합시다. 니 먹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야. 바람이 좋네요라고 그래요. 좋네요가 포인트예요. 확고하게. 나는 바람을 좋아한다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까먹지 맙시다. 그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새로이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이해되죠? 어떤 거는 하나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에 그 사람이 뭘 좋아하거나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가르쳐 주지 않는 모든 너에 대한, 나에 대한 정보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정의 개판이에요, 그건. 뭘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잖아. 뭘 생각하기를 즐기느냐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그냥 제 얘기는 뭐라고 들리는지 아세요? 랄랄랄랄랄랄. 절대 나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당신은 누구예요? 그 상대방이 물으면 그러면 돼요. 저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응. 그리고 민증 보여주고, 어? 저는 여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잖아. 뭘 좋아하는지. 반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햇빛 같으면 꽃이 펴지듯이 여러분을 보여줄 거야. 나 이런 거 싫어했고요. 이런 거 싫어했고요. 이런 거 싫어했고요. 나큰 소리 나면 깜짝 놀래요. 이런 것들도 보여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거야. 쫙 펼쳐지는 거야. 어머님들 살아 계시죠?

부모님 지금 뭐 좋아하세요? 10개 리스트가 작성이 되세요? 아, 작성 안 돼요. 뭘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이랑 똑같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스카프 하나 사줘요. 가 10년 만에 사줬어. 어머니가 짜증내야지. 동네 아줌마, 할머니들 이상한 분들 만나서 패션 감각이 완전히 변할 수도 있고, 오만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걔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는 거예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거랑 관련 없는 지식을 사변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진짜로 무언가를 아낀다면, 나 자신을 아낀다. 그러니까 나를 아낀다면, 또 뭐, 나는 생각하는 존재에 머물면 안 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스스로한테 해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건데 나한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난나 미워하는 거잖아. 어렸을 때는 넘어가자고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 안에 나들이요. 싫어하는 우울한 나. 그러니까,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나.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아픈 나. 막뭐 이런 나들이 많아. 내가 집을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20 넘고 경제적으로 독립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부정적인 나가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야. 그런데 젊었을 때의 주름들은 펴야 되죠, 일단은. 일단은 피고 뭐를 해야 돼? 새로 주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만들자고 얘기했잖아. 그럼 인연을 만들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선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육조 해능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이 사람 책이 육조 단경이라고 번역서 많아요. 이 해능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 해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연을 만들까라는 원칙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를 한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선악을 생각하지 말고 네 본래 면목을 봐라라고 얘기했어요.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나는 지금 독립돼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아버지와 같은 거야. 옛날에 나한테 가혹하게 구는 거야. 이 마주침은 나쁜 거죠. 옛날 같았으면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이 집에서 먹고 지내야 되니까. 내가 바깥이라면 나는 굶어 죽으니까. 같이 있었지. 근데 이 경우면 나를 함부로 대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부정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 마주침을 지속할 건가? 반복할 건가? 요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 옛날에 꼬맹이는 그게 안된 거야. 태어나서 마주쳤는데 아버지가 나빠. 그런데 아버지랑 관계를 끊을 수도 없죠. 뭐 편지 하나 쓰고 한 살짜리가. 인연이 안 좋네요. 저는 떠나겠어요. 어떻게 떠나? 한 살짜리가. 못 떠나죠. 계속 마주침이 지속되죠. 그러다 보면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아, 딱 마주쳤을 때, 이거 잘못하면 이상한 주름 생기겠다. 나쁜 주름 생기겠다. 그럼 빠져나가면 되잖아. 혜능이 얘기했었던 선악이 아니고 네 본래 면목을 보라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선악이라는 게 남들이 생각해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라는 거는 맨얼굴이야. 본래 맨얼굴. 본래 맨얼굴이요. 이거 좋아하면 남들이 근사하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거 많죠. 유행이 대부분 그래요. 이거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나를 함부로 안볼것 같아. 그런 거 말고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키우고요. 내가 좋아하는 주름을 만들면요. 남들 시선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전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동백이 언제 펴요? 3월에 피잖아. 동백이 착각에 빠져서 세상이 다 벚꽃을 좋아하니 5월을 좋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동백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못 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자기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무럭무럭무럭무럭. 나 음악 좋아한다? 그 다음에 더 풍성해지는 거 알죠? 음악 장르 중에 뭐 가다가 나중에는 똑같은 곡이지만 이걸 연주했던 이 사람 곡. 그것도 더 디테일하게 가죠. 1950년대 연주했던 그 CD나 LP가 제일 좋다. 이렇게까지 분화된다고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혜능은 가르쳐줬다고요. 선악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이 선이라는 거를 좋아하지도 말고, 그렇죠? 악이라고 그래서 싫어하지도 말라라는 거야. 네 본래 얼굴. 가면 있잖아, 가면. 공부 좋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 공부 좋아하는 척 하면서, 엄마, 이 문제를 풀다 보니 너무 행복해요. 왜 좋아하는 척 하죠? 좋아하게 해줘야 엄마가 더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한다. 진짜, 씨. 독립만 하면 나는 절대 공부 안 한다. 10대까지만 해도 세계 경시대에 매 뒤에 들어요, 우리는. 대학 애들 중에서 몇 명이 들어있어. 대학원 가면 더 심해져.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하는데 거기 업적이 나온다? 에이, 그게 가능해요? 의자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10년 만들어봐. 나중에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 반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먹고 살려고 만들어. 아니, 그게 좋아지겠어요? 야, 근데 이것도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왜 남의 시선을 받아들여요? 왜 남의 시선을? 살기 힘드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이거 다니면 안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영어 좋아하나, 그렇게? 막 토익, 토플 시험 보러 우르르 몰려갈 때 대단해요, 저는. 왜 하죠? 그걸 좋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뭐 얘기도 해야 돼. 뭐 면접장에 가서. 저는 이코노미스트 분석하는 게 너무 좋아요. 또 그것도 좋다고 뽑아요, 또. 영혼 없이. 면접장에 가서 그래야지. 저는 적벽과 완창이 좋다고.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안 뽑히니까. 선악을, 남의 선악에 의존하는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취업 안 되면 안 되고, 이 집 아니면 안 되고요. 이 집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해능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본래 면목은 뭐냐? 다른 사람 눈치 하나도 보지 말고,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를 고민을 하라라는 거죠. 해능이랑 비슷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니체. 니체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선악을 넘어서가 있어요. 먼저 느낌이 확 갔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기한다. 원문이래요. 선악을 내가 넘으라고 하는 얘기는 좋음과 나쁨을 넘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좋음과 나쁨은요, 나의 가치예요. 나. 좋구나, 나쁘구나. 넘으실 수 있겠어요? 야, 이게 만만하지 않다. 니체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선악을 넘으라고 하는 얘기는 좋음과 나쁨을 넘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다. 해능도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생각하지 말고 네 본래 면목을 봐라.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척 하는 거 말고요. 즐거워하는 척 하는 거 말고요.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걸 찾아라. 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좋은 주름이 생기니까. 돌아보면 이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죠? 지금도 여전히 우린 애야. 아직도 선악을 생각해. 이거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남의 눈치를 봐. 안 더운 척.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 다 벗으면서. 더운 게 좋대더라. 그랬더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걔가 에어컨을 안 틀어. 히터를 갖다 줘. 여러분 탓이에요, 그거. 자기 거를 얘기를 해야죠, 자기 거를. 이걸 원하면 이쁜 사람이야. 이걸 원하면 인정을 받고, 이걸 원하면 봉급을 많이 받고, 이걸 원하면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내가 원해서 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 내가 진짜 이뻐하는 것들을 하면서 만드는 나들을 만들어야 될 때잖아. 남한테 배신당해서 생긴 거 말고,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무시해가지고 생긴 거, 그거 말고, 그런 나들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만든 나들을 나 안에 만들어야 되잖아. 해능이 이제 육조단경에서 했었던 첫 번째 설법이에요, 이게. 선악을 생각하지 말고 네 본래 면목이 뭔지를 봐라. 아, 이거 센 말이에요. 이 원칙을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남의 눈치를 봐? 어디에서 눈치를 봐요, 왜? 그곳을 못 벗어나요. 그곳에 벗어나면 못 살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이라는 거에 지배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이 약했을 때 받아. 그리고 그 약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리 아버지가 때려도 여기에 있어야 돼. 이 느낌인 거예요. 아무리 이 회사가 힘들어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이 시어머니가 진짜 난동을 부려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본래 면목을 언제 보여줄 수 있을까? 이혼하는 날.

아주머니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할수 있다고요. 해능의 이야기 센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가능하면 좋은 인연을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을 딱 만들었었을 때 만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정원이고 회사는 여기 들어왔고 말을 들어야 되고 여기 군대일 수도 있고 막 오만 조건들이 있잖아. 꼬맹이가 아니니까 에이 하고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나 안에 나쁜 나들이 생기지 않잖아. 내가 2살, 3살 때 저희 아버님이 만약에 폭력적이었다면, 근데 그때 2, 3살이 아니고 지금 내 나이였다면 아버님 손을 막았을 거야. 아, 왜 때리세요? 라고. 2살짜리가 어떻게 막아? 왜 때리세요? 죽을 수 있어요? 위험하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2살 아이처럼 살아요. 그리고 징얼징얼거려.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회사를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잘못 들어가면 그만두면 되죠. 그것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집 아니어도 살수 있고요. 이 회사 아니어도 살수 있고, 이곳 아니어도 살수 있고, 이 모임 아니어도 살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갑자기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된다고. 앞으로라는 노래. 오늘 얘기해서 제일 중요한 노래. 힘들 때마다 불러야 되는 일종의 군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뭔가 좀 박수 좀 치고 그래봐야죠.

0: 수도비요. 뭐 뒤에 가면 하하하하 웃으면 나와요.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더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난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판 있다. 이거 좋다. 옛날에 이렇게 육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바닷가 쪽에 보면은 수평선 생기고 절벽으로 봐서 배 못 몰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여기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거기서 드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잖아. 바로 여기를 떠나니까 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온 세상 어린이들이 다 있대잖아. 지금 이 남자만 있다. 이 여자만 있다. 이 집만 있다. 이 회사만 있다가 아니라고요. 다른 곳에 가면 딴 어린이들이 많아. 온 세상 어린이들이. 지구는 둥글다고요. 착수천은 이런 거예요. 어떤 반복적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천, 수만 가지의 관계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여 육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가본 섬도 많고요.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절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넘어가서 죽질 않아. 그들을 넘어가야 더 좋은 어린이들도 만날 수 있어. 안 가본 사람들만이 무서워한다. 꼬맹이들은 안 가요. 집에 나가지 마. 무섭다. 이러면 있어. 아버지가 제일 무서운데도. 나가보면 아는데. 나가보면 그렇게 때리는 어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아는데. 안에만 계속 갇혀 있는 거야. 힘들 때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본다. 그러면 어쩌면 거기에서 인연을 새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사하게. 이해되시죠? 우리 인연 만들기에 대해서 시작했던 시 있죠? 어느 분 읽어보실까요? 예,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죠. 이쪽으로.
1: 상냥한 지옥. 너와 너가 모여 너를 만든다. 너와 너와 너가 모여 나를 만든다. 목과 나무와 입김이 모여 책상을 만든다. 별 하나에 너와 별 하나에 너처럼 끊임없이 다른 너가 된다. 너와 너는 나를 합성하고 나와 나는 너를 합성한다. 너는 나의 의존에 너가 되고 나는 너의 의존에 내가 된다. 모든 것이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지루하겠니. 불변이 없으므로 불뚫릴 게 없다. 소유할 게 없으므로 자유다 안녕. 심지어 나의 죽음 앞에서도 고마워 내 상냥한 지옥. 오늘도 안녕.
0: 인연 만들기가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는 말이죠. 주변의 트렌드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남들에 따라서 그걸 접지 맙시다. 이제 좋아하는 척하지.

하지 말고요. 이제 싫어하는 척 하지 말자고요. 좋아하면 좋아하고요. 싫어하면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 근사하고 이쁜 나들 있죠. 건강한 포도송이들 같은 그 나들이 좀 많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내일은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요 측면. 오늘도 조금 힘들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또 다음 강연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또 모색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 취해서 이렇게 벤치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면 여기서 자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 그래? 그 사람은 안방이에요. 가출로서의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지 출가로서의 여행을 하고 있는지 주인이 뭐라고요? 노예는 뭐라고요? 돌아올 곳을 정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의 김유태입니다. 저는 뇌인지과학과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치료제에 대한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병원에서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에 대한 진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는 정신증입니다. 정신증이라고 하면 어마무시하죠. 뭐 미쳤다, 혹은 정신병 걸렸다.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신증이 과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얼마만큼 연구되어 있으며 치료 가능성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신증이란 뭘 뜻할까요? 사실 정신증의 예는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죠.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고흐가 탁월한 화가로서도 유명하지만 말년에 자살한 병력으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특히나 이 그림하고는 다르게 귀를 자른 자화상이 있는데 그 귀를 자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고흐가 앓고 있었던 정신증에 의한 환청 때문이라는 얘기가 연구 결과 있습니다. 그 고흐는 특히 동생인 태오와 많은 편지를 나눴는데요.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정신의학자들은 고흐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흐의 정신질환이 정신증의 대표적인 예였고요. 다음은 우리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죠. 존 내쉬. 수학자인데 게임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 정신증을 앓게 됐고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오셨고요. 말년에 그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정신증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지만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증이란 무엇일까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정신증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의식의 저하가 없는 상태에서 인격의 심한 왜곡, 기능 장애, 현실 감각이 왜곡되어지거나 없어지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정신질환. 이러한 정신증을 보이는 정신질환에는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던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조현양상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분장애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정신증은 우리 곁에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그 정신증은 드문 병일까요? 흔한 병일까요? 사실 이런 정신증에 대한 역학조사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결과를 보여왔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그러면 지역과 인종의 관계없이 그 일평생 유병률이 대략 1%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1%면 100명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한 량에 탈수 있는 사람이 100명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은 조현병을 포함하는 정신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굉장히 흔한 병인데 우리 주변에 흔치 않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치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현병은요,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증은 보통 10대 후반, 나중에는 한 30대 중반까지 걸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조현병은 남자 같은 경우 더 빨리 발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빨리 발병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빨리 발병한다는 것은 그병 자체가 타고난 체질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고난 체질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좀 치료되기가 좀 어려운 경향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신증은 남성에서 발병하는 경우 여성에 비해서 그 치료 예후가 좀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걸려서 많이들 힘들어 하셨는데 뭐 인종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코로나의 증상은 비슷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신증의 증상도 되게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쫓아온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 세계 어디를 가나 정신증을 앓게 되시면 그런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돼요. 환자분들은 보통 오시게 되면 나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쫓아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원이 될 거고 미국에서는 FBI가 되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그런 증상의 경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증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게 뭐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닌데 사망의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신증을 앓게 되면 치료하지 않은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많은 관심,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기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 아까 정신증의 증상에 대해서 뭐 누가 쫓아온다, 누군가 감시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정신증을 앓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대표적인 것이 환각입니다. 환각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말해요. 가장 흔한 것은, 정신증에서 가장 흔한 것은 환청이에요. 누군가 계속 나에게 지시하는 내용,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신증 환자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방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하십니다. 때로는 그 환청이 너무나 괴로워서 또는 자꾸 죽음으로 모는 그러한 환청이 들려서 실제로 뛰어내리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환청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각에서도 환각을 경험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환시, 무언가 그림자가 보인다든지 사람의 형상이 보인다든지 하는 환시와 때로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환취. 이 환각은 정신증에서 굉장히 흔한데요. 여러 가지 지각장애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증상 중에 하나는요, 망상입니다. 이 망상은 정신증에서 사고장애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사전적으로는 설득되지 않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누군가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했을 때 이해를 하신다면 그거는 망상이 아니에요. 망상 자체는 아무리 설득하고 이유를 대더라도 그 믿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낯선 사람들이 나와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피해망상, 관계망상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나를 쫓아다니고 사람이 없는데도

내가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옆에 보시는 그 그림은요, 그 망상증을 보이시는 환자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게 때로는 감시하는 눈이 되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 그런 종류의 망상을 피해망상이라고 하고요. 또는 나를 주목하는 눈이 많다, 관심을 많이 주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대망상, 내가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과대망상의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고 과정의 장애 예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급성기에 있는 환자분이요. 제게 편지를 쓴 건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지리멸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과 말은 환자분의 생각을 반영하곤 하는데, 이 편지로서 당시의 환자분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요, 곧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되곤 하죠. 망상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신체 망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도깨비가 내 뱃속에 계속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내 안에 카메라가 아주 작은 카메라가 내 안에 심겨졌다, 이식되었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없다고 증거를 보여드려도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조정망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정하고 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수 없게 되고 이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증이라는 것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예전부터 정신증을 의학의 측면에서 살펴봤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증에는 환청, 환시와 같은 환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고장애로서 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누군가와 말을 하고 또 누군가와 손짓하고 하늘을 보고 혼잣말을 하는 형태로 관찰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단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와 다르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은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증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 이상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것의 밑바탕이 된 것이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고, 계속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알수 없고, 그렇다면 생각하기 쉬운 것이, 혹시 악마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마귀의 빙의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두렵겠죠. 두렵기 때문에 가둬뒀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귀나 악마의 힘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그와 같이 묶어 놓게 됩니다. 또는 그 마귀와 악마를 내쫓기 위해서 고문하기도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영국 베슬렘 어사일럼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곳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먼 옛날 의학이 발달하기 전 우리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던 환자분들의 처우를 보여주는 조각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묶여 있고 고문당하고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환자분들의 당시의 처우였습니다. 요 그림은요, 비엔나에 있는 풀스 타워, 바보들의 탑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이건 어떤 탑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신증을 앓고 있었던 환자분들을 이러한 풀스 타워라고 하는 탑에 가둬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늘을 볼수 없을 정도로 창도 조그마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아직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그려지고 있죠. 또 하필 그 정신병원이 있는 곳은 아주 산속 깊은 외딴 곳입니다. 그러한 그 설정이 우리 건강한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정신증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증을 종교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의 정신과 의사들이 아니다, 저 정신증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평가하고 관찰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크래플린이라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분은 정신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발병하고, 조기라는 것은 10대 후반, 20, 30대 중반까지를 얘기합니다. 조기에 발병을 하고, 그리고 점차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증상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조현병 을 포함한 정신증을 조발성 치매라는 병명으로 명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브로일러라는 분은요, 아까 보여드린 그 환자분의 편지에서와 같이 연상의 이완, 논리적이지 못하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공통적이라는 것을 보고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현병을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스키조프레니아, 그러한 병명을 최초로 제안하신 분입니다. 나아가서는 슈나이더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급 증상, 공통적으로 보이는 정신증의 증상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군가가 계속 지시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나열하면서 1급 증상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였고, 이러한 증상의 구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증의 진단 기준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증은 뇌의 병일까요? 사실 앞에서 그 의학적인 측면에서 관찰을 해서 정신증 자체를 의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서구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당시만 해도 뇌의 병이기는 하지만 마음의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뇌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서 정신증이 발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정신증이 뇌의 병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MRI로 촬영한 뇌의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왼쪽은 건강하신 분들의 뇌고요. 오른쪽은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정신증 환자분의 뇌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어때요? 마치 호두 안에 알이 꽉차 있는 것처럼 뇌 상태가 아주 탱탱하게 들어가 있죠. 그에 비해서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뇌 상태가 뭔가 성글고 비어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증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뇌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굉장히 정신증 연구의 초기에 보고된 연구 결과들인데요. 단적으로 정신증이 뇌의 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타고난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연구 결과는요, 정신증을 앓고 계시는 분, 그리고 정신증은 아니지만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의 뇌 용적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뇌 부피가 꽉차 있어요. 하지만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뇌 용적 부피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현병은 아니지만 새로운 뭔가 변화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정신증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에 비해서는 뇌 용적이 조금 더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발병 후에 뇌의 변화가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발병 이후에 뇌의 변화가 계속 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조기에 진단을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신증에서는 그런 뇌 용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요, 뇌 기능적인 변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연구 결과는요, 뇌가 외부의 자극, 변화된 자극을 감지했을 때 전기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예요. 위에 보시는 연구 결과는 건강한 사람의 연구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변화를 감지했을 때뇌 전기 신호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래 보이는 조현병 환자분의 전기 신호를 보면 건강하신 분에 비해서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역시 전기 신호도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그것을 이제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지 기능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신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면 모두 저하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잠깐,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증을 앓고 계신다고 해서 인지 기능이 계속 이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의 상태가 위중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치료를 하고 꾸준한 재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악화된 인지 기능이 회복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인지 기능의 이상은요, 정신증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들에서도 인지 기능의 저하를, 물론 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가족들에서도 그런 인지 기능의 이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증이 체질적인 이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하게 되면 그 기능이 회복되곤 합니다. 우리 정신증으로 처음 병원에 오신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을 뵙게 되면은요, 특히 보호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적에 이러한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내가 혹시 잘못 키워서, 그런 충격에 노출을 시켜서 지금 아이가 이러한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요? 하고 묻곤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렸을 적에 충격받은 것이 정신증의 발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이 발병에 대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병에 대해서 집중하고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가족분들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이 정신증이 유전되는 병은 아닌가요? 라고 묻곤 하십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신증의 쌍생아 연구인데요. 일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하지요. 하지만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한 명에서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증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한 명이 똑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약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신증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유전자의 문제로 걸리는 유전병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까 제가 처음에 체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을 파고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험 요인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조현병이 발병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죠. 감기가 유전병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유독 감기에 잘 걸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어떤 체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에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왔을 때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는 것이고, 조현병도 이와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앞서 보여드린 것은 그 쌍생아에서 얼마나 그 동일하게 병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였고요. 이거는 좀더 뇌를 직접적으로 본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뇌는요, 건강한 일란성 쌍생아의 뇌입니다. 빨갈수록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뇌는 굉장히 빨갛죠? 동일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뇌는요, 건강한 이란성 쌍생아입니다. 이란성 쌍생아는 같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유전자는 다른 부분이 많은 것이죠. 거기서 보이듯이 일란성 쌍생아 같은 경우는 빨간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뇌에 공통된 부분이 적은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정신증으로 발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 일란성 쌍생아의 뇌입니다. 하지만 한 명은 정신증으로 발병을 했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한 상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일란성 쌍생아와는 다르게 뇌가 많이 변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란성 쌍생아는 말할 것도 없이 공통된 부분이 많이 사라지죠. 이것처럼 병을 앓게 되면 뇌의 구조적인, 기능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정신증이 오늘날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사실 이 정신증에 대한 치료 방법은요, 어떻게 뭐 설계하거나 지금의 코로나 백신처럼 뭔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개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프랑스 신경외과 의사분의 사진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이시기는 하지만 연구는 마취제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보니까 마취제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됐고, 그 물질을 마취제로서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혼잣말 하시고 허공에 손짓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 뭔가 굉장히 안정돼 보이고 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항정신병 약물의 효과를 관찰하고 보고하게 되셨어요. 그 약물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크로프로마진이라는 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료에 응용이 됐었지만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어요. 크로프로마진이라는 약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여러 가지 약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에 보는 여러 가지 약들이요. 당시 1970년대경에 사용되고 있던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약들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언스에 발표된 이 논문을 통해서 그 기전에 대해서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은 가로축은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항정신병 약물의 평균 용량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이 약들이 도파민이라는 수용체에 붙는 정도, 얼마나 잘 붙는가를 보여주는 그 붙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X축과 Y축에 딱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굉장히 예쁜 선형의 관계를 보이게 되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모든 약들이 항정신병 효과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도파민 수용체에 붙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좀더 나간다면, 그렇다면 항정신병 약물의 효과가 도파민 시스템, 우리 뇌를 조절하는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줘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그렇다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증이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요, 정신증에서의 도파민 가설이 제한되게 됩니다. 즉, 도파민 이상으로 인해서 정신증에서 보이는 환각, 망상과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 도파민 이상을 교정하는 이러한 약물들이 작용을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은요, 이러한 가설의 수준을 넘어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곳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앞에 있는 신경세포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출하게 되면 뒤에 있는 신경세포가 마치 야구공을 받듯이 수용체를 통해서 그 신호를 받게 돼요. 그런데 정신증에서는 이 앞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의 양이 굉장히 과도한 것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치료제로서 사용하는 항정신병 약물은 그러한 과도한 도파민 분출을 수용체에 딱 붙음으로써 정상화시키고 그러므로써 정신증의 증상을 호전시킨다라는 데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뇌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뇌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신경세포 수준까지 그 원인과 치료 기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치료가 될까요? 이 편지는 아까 제일 처음에 사고과정 장애의 예로서 보여드린 편지였습니다. 왼쪽이 처음 보여드렸던 그 편지고요. 오른쪽은 그 이후에 치료한 이후에 환자분이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의 내용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고 과정이 잘 정돈돼 있고 그럼으로써 행동도 예측할 수가 있고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았던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심각한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말미에 피의자가 정신과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더라. 그런 얘기가 꼭 들어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여러 가지 조현병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인 그런 스티그마가 일어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현병은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그 기사에서 사실 다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치료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조현병 환자분들이 치료받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왜 치료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불어 건강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현병 환자분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까 도파민 시스템의 영향이 정신증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은요, 사실 결과예요. 그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환경의 요인도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그리고 이민을 할때 겪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들도 정신증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신 중에 어떤 감염의 병력, 이런 것도 정신증의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일명 파티 드럭이라고 하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더 심한 상태인데요. 마리화나 같은 그런 그 정신 자극제 이런 것들의 사용이 정신증을 유발하고 그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신증이라는 것이 타고난 체질적인 소인이 있고요. 그 체질적인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약한 부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뇌의 발달이 끝나는 10대 후반, 20, 30대 중반에 그러한 터진 부분이 정신증으로 발병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멀티플 힛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증의 역사, 증상, 그 원인,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료를 볼때또 보호자분과 우리 환자분이 흔히 하시는 말씀은요. 이 정신증이 과연 완쾌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정신증의 치료 목표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는 데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증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분들, 학업을 마치시고 직장을 갖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얻는 경우가 완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증은 완쾌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치료 종결을 아무것도 먹지 않는 치료제를 먹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정신증을 설명할 때 흔히 고혈압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정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죠. 하지만 혈압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정상이 됐을 때, 혈압약을 먹고 정상이 됐을 때, 그게 완쾌가 된 건가요, 아닌가요? 또좀 약간.

0: 헷갈리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신증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고 꾸준한 치료를 하게 되면 건강한 사회생활 그리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하는 공황장애와 의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공황장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 워낙에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서 저 공황장애 아니에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공황장애는 사실 그렇게 심한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 공황장애에 걸리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물론 불편한 병이긴 하지만 심한 병은 아니고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 불안장애의 한 일종입니다. 번아웃은 일종의 뇌몸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우리 뇌도 지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집중이 안 된다든지 글을 읽어도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른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 몸살이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해가지고 몸살이 오래 걸리면 결국 탈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번아웃 현상이 계속되게 되고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울증, 불안증 또는 그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정신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번아웃은 뭐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뇌몸살, 뭔가 휴식기를 가져야 하는 뇌몸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을 예방하는 법부터 좀 설명드릴까요? 번아웃을 예방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뇌로서는 쉬는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의 일부분인 뇌가 건강해져서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번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수면의 패턴이 규칙적이어야지 뇌가 일종의 바이오리듬 그런 것을 타면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번아웃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뭐좀 쉬거나 그 스트레스로부터 좀 피해 있거나 그런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번아웃의 증상 자체가 약 2주 이상 지속이 될 때, 그것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신증은 사회적인 편견이 많은 병이에요. 지금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물지 않은 병이고, 그리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완쾌될 수 있는 병입니다. 정신증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그런 편견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이 정신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고, 정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증의 치료 목표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분문되어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시고, 직장을 갖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얻는 경우가, 완성하는 경우가
1: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띄엄띄엄 어디캡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뿜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주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사고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음주 단속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속하다라든가 음주 단속 자체에 대한 이야기의 단어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음주 측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말 용어로 한번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란 게 있죠. 그래서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옆에 그냥 탔는데 그걸 막지 않았다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얘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단속이란 단어가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단속,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동사 하나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돼 있는 동사를 쓰는데요. Crack down. 자, 오늘 이거 꼭 외웁니다. 저랑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단어 없으면 단속 자체를 처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Crack down, crack down. 뒤에 힘 줘야 되죠? 구동사니까. 해보세요. Crack down, crack down. 외우세요. Crack down on drunk driving.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됐죠? 들어보세요.
1: Crack down on drunk driving. Crack down on drunk driving.
0: Crack down on drunk driving. Crack down on drunk driving. 그러면 음주운전 단속을 명사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명사가 아니잖아요. 동사였잖아요. 저 두 개를요. 붙여요. 붙여가지고 힘을 앞에다 줘요. Crack down. 다시요. Crack down. 이거 한번 써볼까요? DUI crack down. DUI가 뭐였어요? Driving under the influence에서 이것도 음주운전이라고 첫 시간에 제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음주운전에다가 단속을 붙이면 돼요. DUI crack down. DUI crack down. 자, 강세가 왜 앞으로 갔습니까?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붙어가지고 합성이 되면 힘이 앞으로 오고 이건 명사죠? 그러니까 crackdown, crackdown. 들어보세요.
1: DUI crackdown, DUI crackdown.
0: 그 다음에 음주단속 지점. crackdown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점은 checkpoint 들어보셨죠? checkpoint, DUI checkpoint. 자, 그러면 DUI checkpoint. 이 checkpoint란 거 저는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나냐면 자동차 운전 게임 할 때,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막 경유 지점들이 있죠. 시간 늘어날 때 체크포인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약간 검문소 같은 걸 또 체크포인트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DUI 체크포인트라고 하면 음주 운전 체크포인트처럼 들리지만 뭐 DUI crackdown 체크포인트 이렇게 하면 좀 기니까 DUI 체크포인트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0: 도로에 불시에 음주 단속을 하는 그 지점들 있죠? 그걸 체크포인트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음주 단속에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검문소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포인트라고 많이 해요. 자, 들어보세요.
1: DUI checkpoint. DUI checkpoint.
0: 오케이. 자, 경찰은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한다. 경찰, police. 그 다음에 주어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도로에서, streets. Streets. 도로상에서니까. On the streets. 음주 단속. Crack down on. 동사로 풀어볼까요? The police. 경찰은 너를 꼭 붙여줍니다. The police. 강세 뒤에요. The police cracks down on. 강세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앞에 강세 on the streets. 강세 네 군데. 다시요. The police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on the streets. 보다 살짝 살짝 힘을 주세요. 들어보세요.
1: The police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on the streets. The police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on the streets.
0: Very good. 자, 음주 단속을 뭐 예고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음주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뭐 어느 지점에서 음주 단속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단속이에요? 자, 불시에 사전 예고 없이 영어로 without prior warning. Without 없어요. Prior warning. Prior가 뭐예요? 사전이란 뜻이에요. 사전 예고 없이 단속들이 이루어집니다. Without prior warning. 들어보세요.
1: Without prior warning. Without prior warning.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두 개 나오네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주인공들 같은 단어들 있죠? 음주 단속에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운전자가. 그러면 이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죠. 음주 측정을 영어로 breathalyzer test.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 단어인데요. breath가 익힘이죠. breathalyzer 자체가 음주 측정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인터넷에 이 단어 쳐보시면요. 음주 측정기 사진기가 다 나와요. breathalyzer. 저랑 발음 연습 한 번만 더요. breathalyzer. breathalyzer. 테스트 붙이면 음주 측정입니다. breathalyzer test. 한 번 더. breathalyzer test. 들어보세요.
1: breathalyzer test. breathalyzer test.
0: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하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혈중, blood죠, blood. alcohol, 이건 영어 단어고, 농도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level 붙이든가, content 붙이면 됩니다. blood alcohol level. 요게 혈중 알코올 농도, blood alcohol content라고 하셔도 돼요. level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자, 들어보세요.
1: blood alcohol level. blood alcohol level. blood alcohol content. blood alcohol content.
0: 음주 측정 거부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만들어 볼게요. 거부를 뭐라고 하면 되나요? 거부. 전 안 해요. 이거 거부. refuse. refuse. 단어 아세요? 아실 것 같은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punished. you can get punished. 처벌 받을 수 있다. 뭐뭐 하면 if you refuse. 받는 거니까. to take a breathalyzer test. 그죠? 음주 단속 중에 전 안 받아. 이렇게 도망가거나 그러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You can get punished if you refuse to take a breathalyzer test. 됐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1: You can get punished if you refuse to take a breathalyzer test. You can get punished if you refuse to take a breathalyzer test.
0: 좋습니다. 자, 다음 방조죄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승객. 운전자는 driver고 옆에 같이 탄 사람 뭐라고 그래요? passenger. passenger. 들어보세요.
1: passenger. passenger.
0: 승객인데 물론 이제 버스 승객도 passenger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동승자를 passenger 말고 부르는 말이 없어요. 처벌을 받다. 처벌. punished. be punished for. 자, 주어가 앞에 나올 거고 passenger가 주어라면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죄. 죄가 여기 나와요. 죄. 뭐 때문에. For 죄. 뭐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방조죄 만들 겁니다. 뒤에다가. Be punished for. 들어보세요.
1: Be punished for. Be punished for.
0: 자, 오늘 마지막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방조는 두 개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Aid and abet. Aid and abet. 돕고 내비뒀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Aid. 돕고 그냥 무시했다. 돕기도 하고 무시도 했다. 방조하다. aid and abet. abet. 이 단어 좀 생소하죠? 요거 외워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aid and abet. aid and abet.
0: 동승한 승객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을 누가 했어요? 근데 승객도 처벌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동승한 승객, passenger도 aid and abet 한 것 때문에 punished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Even a passenger, 승객이라 하더라도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d abetting. for 다음에 ing. for aiding and abetting, 양쪽 다 ing, a drunk driver. 음주운전자를 방조한 혐의로 처벌을 승객도 받을 수 있다. 이 문장 조금 길지만 한 번 더. Even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d abetting a drunk driver. 자, 들어보세요.
1: Even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d abetting a drunk driver. Even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d abetting a drunk driver.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음주 단속에 관련된 주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Crack down on. 중요하죠? Crack down on drunk driving.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보세요.
1: Crack down on drunk driving. Crack down on drunk driving.
0: 음주 측정 장치가 있어야 되죠? Breathalyzer test. Breathalyzer test. 들어볼게요.
1: Breathalyzer test. Breathalyzer test.
0: 마지막으로 방조하다. Aid and abet. 강세 뒤에 aid and abet. 들어보세요.
1: Aid and abet. Aid and abet.
0: Wonderful.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시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everyone,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Buy versus purchase. Buy versus purchas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uy 그리고 purchase입니다. 뜻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buy부터 시작할게요. 네, buy 이거는 buy 하고 단어가 뜻이 아니고 발음이 똑같죠? buy 하고 뭐를 살 때 buy. 네, 발음은 쉽죠?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buy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구입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Buy, I need to buy something. I need to buy my textbooks. I need to buy a new bag. I need to buy a shirt.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단순히 뭐를 사다, 구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kay? So buy means to get an item by paying money. Okay, it's the most general word and it's the most used word as well. Let's take a look at a few example sentences.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We want to buy a new car. Are you going to buy it? Buy. 사다. Bu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네, 일단 buy의 과거 형태는 bought이죠. 그래서 나는 시장에서 과일을 좀 샀어.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네, 일반적으로 뭐를 구입한 거죠?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Oh, what'd you buy at the market? 네, 시장에서 뭐를 샀어요?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 want to buy a new car. We want to buy a new car. 우리는 새 자동차를 사고 싶어. We want to buy a new car. We want to buy a new car. We want to buy a new car.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Are you going to buy it? 너는 그것을 살 거야? 여기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를 구입하다, 사다. Buy. Are you going to buy it? 너 그거 살 거야?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Are you going to buy it? Are you going to buy it? 다음은 purchase로 넘어갈게요. 네, purchase.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per, 여기에 r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r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purchase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purchase. purchase. 마지막 그 chase 이거를 chase라고 발음하시는 것보다는 chase. chase. 약간 i하고 e 소리예요. purchase. purchase. Very good. Okay. purchase 같은 경우는 공식적이고 좀 절차를 갖춘 구입 행위를 purcha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주로 길 때는 좀 더 형식적인 단어예요. 뭐 항상은 안 그렇지만 주로 그래요. 그래서 buy는 아주 짧고 쉽잖아요. 네, 그거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고 purchase 라는 단어는 훨씬 더 형식적이고 포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쓰냐? 이거는 아무래도 좀 값이 비싼 거 그리고 좀 절차가 갖춘 그런 구입도 purchas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문장대 한번 볼게요.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Purchase, 구입하다. Purchas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네. 집 같은 경우는 값이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urcha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집을 구입했어. 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말로 사다 혹은 구입하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좀 값이 비싼 거를 구매를 했으니까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우리는 새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 네, 저희가 전에 buy를 사용해서 we want to buy a new car라고 했잖아요.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는 car가 좀 값이 비싸고 좀 절차가 있는 그런 구입이라서 purchase라고 썼지만 둘 다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 말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캐주얼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고 좀 더 포멀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셔도 돼요. 나는 buy보다 purchase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이렇게 문장 만들어도 돼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꽤 많은 땅을 a great deal of l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A great deal은 뭔가 꽤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여기서도 똑같이 땅의 값이 비싸고 좀 더 형식적인 느낌으로 문장을 말할 때는 buy보다는 purchase가 적합합니다.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They purchased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here in the studio. And everyone, good to see you.
1: Yeah, it's great to see you guys. Maybe not you, but you guys.
0: Yeah, everyone else. 네.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1: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daily routine.
0: Daily routine 하면 정해진 일과를 말하는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Having a daily routine is helpful.
0: Having a daily routine is helpful.
1: Yeah.
0: 정해진 일과가 있는 건 도움이 됩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 블루인스 씨입니다.
0: 네, 블루인스 씨예요. 자, 블루인스 씨의 요약 문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1: 오케이, 블루인스 씨 나와주세요.
2: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0: 네, daily routine이 도움이 되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She said,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0: 네,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0: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것은 is really helpful,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To staying,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staying on track. Track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열차의 track 있잖아요.
1: Stay on the train track.
0: 네, train
1: If
0: track.
1: You stay on the track, then you reach your destination,
0: 그렇죠.
1: right? You reach your goal.
0: 네, 그래서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정해져 있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로가 track이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가 경주하러 가는 것도 또 track이잖아요.
1: Of course.
0: On the race track.
1: Race track.
0: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는 거는 off track이라고 하고 거기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건 on track이라고 하는데 stay on track 그냥 원래 순조롭게 계획대로 나아가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to 어디를 가는 track이냐면 reaching your goals. 목표를 향해서 순조롭게 나아가는 데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1: Very true.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1: Let's di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1: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2: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I love daily routines. I love my daily routines. I like the fact that I have daily routines.
1: Oh yeah, you're on a roll.
2: 네,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게 정말 좋다고 I love having daily routine이라고 했고요. 발음상으로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을 때 I'm not having처럼 들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I'm not having. 왜냐면 I love having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됐거든요.
1: I love having.
2: 그럴 수 있잖아요. I'm not having. 그런데
1: I love 뒤에, having daily routines.
2: 네,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love라는 거 유추할 수 있고요.
1: Of course. Next she says, now I don't necessarily mean having a concrete plan for every hour of the day.
2: Now, 물론 I don't necessarily mean 꼭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Having a
1: concrete plan. Concrete.
2: 네,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뭔가 vague한 거,
1: right.
2: 굉장히 모호한 컨셉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give me something concrete.
1: Concrete.
2: 딱
1: right.
2: 그냥 계획서 아니면 일정 잡힌 거 가져와.
1: Oh,
2: 그렇게
1: yeah.
2: 뭐 큰 그림만 너무 그리지 말고
1: yeah,
2: 그럴
1: right.
2: 때
1: something specific, something I can see, touch, like something concrete.
2: 맞아요.
1: More solid.
2: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specific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1: Yes.
2: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for every hour of the day,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매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계획 짜두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1: Mm-hmm. And what else is she not talking about?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2: 네. Nor를 앞에 썼기 때문에 nor I mean이 아니고 nor do I mean 이렇게
1: yes.
2: 그 순서를 바꿔서 mm-hmm. 많이 써줍니다.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물론 mm-hmm. 요일마다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1: Of course.
2: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하루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구체적으로 다 짜는 것도 아니고
1: mm-hmm.
2: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지만
1: right.
2: 그래도 저는 having daily routines.
1: Having a routine.
2: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게 좋아요.
1: Yeah. Let's look at what else she has to say.
0: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1: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2: 어떤 걸 의미하냐면 I just mean 그냥 이런 걸 의미합니다. A general structure, 전반적인 체계,
1: mm-hmm.
2: 구조나 체계를 말해요. That mm-hmm. you can follow
1: consistently throughout the week. Consistently.
2: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1: Mm-hmm.
2: 그래서 consistency라고 consistent 이제 T-L-Y 대신에 C-Y로 쓰면은 이게 꾸준함이라는 명사의
1: mm-hmm.
2: 형태예요. 그래서 consistently는 지속적으로 꾸준이라는 부사. Throughout your week.
1: Mm-hmm.
2: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꾸준히 따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체계.
1: Mm-hmm.
2: 약간은 바뀌더라도.
1: Yeah, it could be a little bit different, but you know, having something set, right?
2: Mm-hmm.
1: And she says next, how it helps,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2: 네, 쉬움. 편안함.
1: Ease. Ease.
2: Ease. 그래서 at ease 하면은 아까 with ease 하면 이제 딱 뜻은 설명 안 드렸지만
1: mm-hmm.
2: with ease나 ease of use라고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With ease는 쉽게.
1: Yeah, easily.
2: Easily. 그다음에
1: right.
2: ease of use 하면은 사용의 편안함, 편리함,
1: mm-hmm.
2: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제품 설명할 때 mm-hmm. 많이 쓰이는데 at ease는 이제 편안한 상태예요.
1: Yeah, so like your body is kind of relaxed. You're at ease.
2: 네.
1: We actually use it in the military.
2: Exactly.
1: So when they, you know, tell you to stand up straight, at ease.
2: At
1: you
2: ease.
1: Like relax.
2: 그렇죠. 그래서 차렷, 다음에 쉬어 자세가 영어로는 at ease.
1: At ease.
2: 그래서
1: yeah.
2: 군인들이 at ease 하면은 아 그냥 편안하게 쉬라는 것이
1: yeah.
2: 아니고
1: they
2: 그,
1: can they don't have to like you know.
2: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냥 쉬어 자세.
1: Yeah.
2: 그거고요. 그래서 which will help you put your mind at ease.
1: Mm-hmm.
2: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mm-hmm. 될 거예요.
1: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0: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bring in a workout perhaps, or make time for a good nutritious breakfast. And routines like this will allow you to wake up not having to worry about what to do next.
1: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2: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For example, this could be 이럴 수도 있죠. For example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0: 네, 이번에는 하루 일과 정해진 일과 중에서 도움이 되는 예들을 좀 언급을 해준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find it helpful to make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 a daily routine, even if it's just 15 to 30 minutes per day. I wake up very early and make sure those first few hours are just for me. Yoga, a walk, the gym, reading, a quiet breakfast, and coffee. It's so important to set boundaries, and a daily routine is helpful.
0: Patrick said, I find it helpful to,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make 다음에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가 목적어고요.
1: Yeah.
0: 좀 길어요. Make it a daily routine. 그러니까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 글을 써야 하는 일이나 research 어떤 걸 조사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게 그것을 하는 것을 a daily,
1: daily routine.
0: 정해진 하루 일과 일부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인데 요소가 굉장히 많죠.
1: For sure.
0: Even if it's just 15 to 30 minutes per day. 하루에 그게 글을 쓰거나 뭔가를 알아보는 거를 매일 하는데 15분에서 30분밖에 안 되더라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이고요.
1: For sure. And Aiden says,
0: I wake up very early. 저는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make sure 꼭 뭘 하냐면 those first few hours are just for me. 나만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첫 몇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나만의 시간이 되게끔 꼭 합니다. 요가도 하고 산책도 하고 체육관 가서 운동도 하고 리딩 독서도 하고 she does a lot of things.
1: Right? Well, she has a few hours.
0: A few hours. A quiet breakfast. 조용히 아침 식사도 하고 and coffee. 커피까지. It's so important to set boundaries. Boundary라는 것은 경계선을 말하는데 이렇게 구분 선을 지어놓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 Right.
0: And a daily routine is helpful. 그래서 정해진 일과가 도움이 됩니다.
1: All right. Perfect. Definitely we learned a lot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1: But our show is over.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was a pilot. 자, 파일럿이었는데 astronaut. 자, 우주 비행사가 됐죠. 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Alright, 자, 원래는 Neil was a Navy, a pilot in the U.S. Navy and fought in the Korean War. 자, 와우. 자, Neil Armstrong이 한국 전쟁에서 싸웠대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 자, he became a test pilot for fast jet planes. 자, 이 전투 비행기 이런 비행기를 테스트 파일럿을 했는데 왜냐면요 he was a very skilled engineer 자, as well as a pilot 자, 두 재능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skilled skilled는 숙련된 네, 아주 굉장히 그냥 뭐 엔지니어가 아니라 아주 능력 있는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이 엔지니어 마인드가 있었답니다. Because he was an engineer.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he understood how the planes worked.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알았으니까 아주 재능이 많았던 거죠. 자, And 중요한 거는 또 이 성격이 he could stay calm in difficult and dangerous situations. 그래서 여기에서 calm 표현이 있는데 이 calm은 침착한, 네, to be calm은 침착하다 이런 뜻인데요. He was very calm in these dangerous situations. 그래서 이제 Neil Armstrong, 그 젊은 파일럿 아주 되게 되게 잘해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he became an astronaut. Okay, so now he is an astronaut. Let's see what he does. Let's continue reading. Walking on the Moon. In 1969, Neil was in charge of a mission to land on the moon. He traveled into space with two other astronauts, Buzz Aldrin and Michael Collins. Neil and Buzz landed on the surface of the moon in a lunar module, and Neil became the first human to set foot on the moon. Neil and Buzz spent 2 hours on the moon collecting rocks and taking photos. 자, Neil Armstrong이 왜 유명하냐면은, 네, 여기에서 보면은, he was the first human to step on the moon. 자, 처음으로, 예, 달을 탐험을 해서, 네, 여기 2시간 동안 있었죠? Alright. 자, 여기에서 he was in charge of a mission. 자, to be in charge of is our third expression of the day. 자, 여기에서는 뭐뭐를 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Neil Armstrong이 담당했고, there were two other astronauts, Buzz Aldrin and Michael Collins. 그래서 이런 유명한, 네,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와, 정말 이 인간이 네, 사람이 이 달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깃발을 딱 꽂았죠. This American flag. So that's why Neil Armstrong is so famous. That's why he's a great explorer.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Down to Earth. Neil could look at the Earth from the moon and cover it with his thumb. It was so far away. But he said that this didn't make him feel like a giant. Instead, he felt very, very small. Millions of people across the world watched on television as Neil walked on the moon. When he came back to Earth, he was famous, but he didn't like the attention. He didn't go on any more space missions and instead became a teacher at a university. Neil, second from right, and the other Apollo 11 astronauts meet U.S. President Nixon, far right. 자, 우리 Neil Armstrong 성격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친구들 down to earth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들 down to earth 우주에 뭐 달에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down to earth 지구로 왔죠. 근데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own to earth라는 거는 사람 성격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우리 Neil Armstrong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down to earth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막 뭐 유명한 거 싫어하고 되게 현실적이고 아주 편한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이

Armstrong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이 유명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주로 안 가고 그냥 평범하게 어떤 대학교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Down to Earth 이라는 이 제목을 여기 쓴 거예요. So we'll stop reading here and we will finish the book next time. So we learned a lot about Neil Armstrong. He's a very down-to-earth person. 아주 겸손하고 아주 능력도 많은데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네요. Very interesting. All right, so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로 갈까요?
0: 자, 오늘은요. 이사 기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1: 아.
0: 자, 제목이 이사 기사님의 고충 Part 1. 이기 때문에 두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0: 이삿짐을 옮기는 상황이죠, 당연히.
1: 그렇죠.
0: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1: 오, 알고 있어요.
0: 이사가 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와, 근데 정말 사람 손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많은 짐들이 그 단시간 안에 네.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게 너무 쉽게 하지 않아요?
0: 너무너무 저는 놀랐고요. 네. 사실 저는 완전히 풀 포장 이사라고 하는 것을 별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저도 막 주섬주섬 미리 챙겨놓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1: 맞아요.
0: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1: 불편하셔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은요.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아,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어디에 배치할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0: 그럼요,
1: 돼요. 집
0: 그럼요.
1: 구조가 똑같은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은
0: That's right.
1: 그런 이야기를 그때그때 해드려야지
0: 저도 또
1: 되더라고요.
0: 그런 걸 몰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1: 오.
0: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1: 그럼요.
0: 막, 특히 더운 날.
1: 아우.
0: 아,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그게 우리네 정
0: 아, 정입니다.
1: 아니겠습니까?
0: Alright.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그럼 이삿짐 옮기는 우리 이사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0: 네.
1: 시원한 음료 한번 건네드려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Put this bed.
2: Where,
1: Where? Where?
2: where
1: Ah,
2: should I put
1: where?
2: this bed?
1: 아, 여기, 여기, 여기. 창문 옆에 놔주세요.
2: There?
1: Window beside window.
2: Oh, just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2: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Heavy?
2: The bed is heavier than I
1: Heavier
2: thought.
1: than I thought. You
2: Yeah,
1: thought?
2: it doesn't look that heavy.
1: 아, 저, 그, 오케이. 그 음료 가지고 왔어요, 음료.

0: 여기 있거든요.
1: Sorry?
0: 예, 음료 가지고 왔으니까.
1: What's this?
0: 음료 가져왔어요. 이거 드세요.
1: What is it?
0: 아, 그 드링크.
1: Drink?
0: Drink.
1: For me?
0: Yes. Oh, oh so sorry.
1: Oh, okay.
0: Yeah, sorry, so I prepared this.
1: Oh, thank
0: yeah,
1: you.
0: Yeah, yeah, yeah.
1: Thank you so much.
0: 끌 거, 끌 거,
1: okay? Oh, thank you.
0: Okay.
2: 네, 아 이사 가는 내용, 그렇죠?
3: 네.
2: 이건 해외에 가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3: 그럼요.
2: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잠깐 옮기는데 또 그런 서비스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3: 네.
2: 알아두시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ere should I put this bed?
5: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4: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5: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2: 자, 이 침대에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고 이삿짐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분 얘기를
3: 그쵸.
2: 한 거예요.
3: 그렇죠. 이사해주신 기사님이신가 봐요. Where should I this bed? 이 침대를
2: 앞에서부터요?
3: 어디에 내가 해야 돼요? 이 침대를 놓아야 돼요.
2: 동사가 없죠.
3: 놓다라는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놓다라는 동사 put 써볼까요?
2: 오케이. 깜짝이야.
3: Yeah.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강조를 했습니다.
3: 네.
2: Put. So where should I put this bed? 이 침대 어디 놔야 될까요? 정답. 네. That's right.
3: Yes.
2: P-U-T.
3: 네.
2: 두다. 놓다.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3: 네.
2: 뭐 나중에는 뭐 내려놓다, 뭐 put down 이런 것도 가겠지만 기본이죠. 참고로 과거형 PP 형태 뭘까요? Put.
3: 똑같아요. Put.
2: Put.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의문사 나왔어요. 자, 의문사가 들어가는 순간 질문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진다.
3: 네.
2: 라고 했는데요. 자, where이라고 하는 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3: 장소 어디예요?
2: 그렇죠. 장소 위치, right? So 어디에,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거는 우리말로 뭐 이제 흐름에 따라 번역할 때 다르겠죠. So where 뒤에 중요한 것은 어순이 어때요?
3: 질문 어순.
2: 질문입니다.
3: 네.
2: 평소문 아니에요. Okay? So 여기서 보면 should I put this bed?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만 하면 저 이 침대를 놓아야 할까요? 좀 이상하죠.
3: 그렇죠.
2: So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는 의문사 where 붙였습니다. 의문사 들어가는 질문은요. 이 명작 진짜 한 1억 번 할 거예요.
3: 그렇죠.
2: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should를 써서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3: Where should I go?
2: Where should I go?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Where should 그쵸. I go? 자, how about this? 너 어디서 먹었어? 너 서울 놀러 갔다며? 너 어디서 먹었어? 점심 어디서 먹었어? 막 이러면서.
3: Where did you eat?
2: 그렇죠. Where did you eat?
3: Yes.
2: Did you eat? 과거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시제가 어땠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질문 어순으로 가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go?
3: Where should I go?
2: Where did you eat?
3: Where did you eat?
2: 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3: 네.
2: 왜냐면 오늘도 should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뜨끈뜨끈하게 조금 어느 정도 기억하시죠?
3: Yeah.
2: 자, should하고 have to 둘 다 해야 한다라고 알고만 계시다면 이 중에 어느 게 더 강하고 어느 게 조금 더 부드러울까요?
3: Have to가 좀 더 강합니다.
2: Uh-huh.
3: Should는 좀 더 부드럽게.
2: That's right.
3: 네.
2: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이기 때문에 뭔가 하기 싫다는 뉘앙스도 좀 있을 때가 있고요.
3: 그렇죠.
2: 그리고 어쩔 때는 하기 싫어도 뭐 아니면 안 하면 큰일 난다. 강해요. Should는 약간 추천에 더 가까운 느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러워지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 네.
2: 이런 느낌. 더 부드러운 감을 주게 된다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put this bed?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Al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입니다.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3: Yes. Please put it. 그거를 놓아주세요. Next to the 창문이겠네요. Next to the window.
2: Okay.
3: 네.
2: 창문이 비어 있고요.
3: 그렇죠.
2: Next는 뭔가
3: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2: 뭔가 okay.
3: 예.
2: 자, 좋습니다. 자, window 맞는지 한번 볼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Yes.
2: 자, 지금 next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법책에 무조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렇죠? Right. Next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So 여기 위치가 여기 있으면 요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옆에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0: 관치사 to 가 같이 가줘야 돼요. 오호. 오케이. 그래서 덩어리로 삼아서 next to 하고 명사를 쓰는데 목적어의 모양을 쓰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뭐뭐 옆에. 그런데 읽을 때 슬기 씨.
1: 네.
0: next to 이렇게 하나요?
1: 아, 그렇게 되면은 잘 안 되던데요,
0: 느낌
1: 말이.
0: 없어요. 네. 오히려 더 힘들어요.
1: 맞아요.
0: 어떻게 해요?
1: next to.
0: next to.
1: next to.
0: to가 겹치기 때문에 굳이 두 번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 네.
0: 그냥 next to something, someon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뭐뭐 옆에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서 그녀의 옆에 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진을 같이 다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1: 그래서 네네네. 어, 야,
0: 가서 그녀 옆에 서. 일단은 가.
1: go.
0: 그리고 서라.
1: and stand.
0: and stand. 자, 그녀 옆에.
1: next to her.
0: 그렇죠. go and stand next to her.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앉다, sit 있죠, 앉아있는
1: 네.
0: 거. sit의 과거형 뭐예요?
1: sat.
0: sat. 그러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I sat next to Mayu. 아,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짝꿍 같이 앉고 막 하는 거.
1: 그렇게 사람들이 내 옆에 앉는다고.
0: 아.
1: 내가 슬기 옆에 앉을래. 저, 다들 나한테 짝꿍 하겠다. 그렇게.
0: 제가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1: 아, 네. 조사 안 되실 거예요.
0: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뭐뭐 옆에 라고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next to 이렇게 발음해서 읽어볼게요. Go and stand next to her.
1: Go and stand next to her.
0: I sat next to Mayu.
1: I sat next to Mayu.
0: There you go. 이왕이면 그 옆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위치도 알아보면 좋겠죠.
1: 그쵸.
0: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의 앞에라든가 뒤에라든가 이거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0: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여러분 써보세요.
1: 앞에는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In front of.
0: 아, 이것도 거의 암기하는
1: 예, 그렇죠. in front of는 그냥 외운 거예요.
0: 여기, 여기.
1: 예, 아기는 베이비처럼. 뒤에는 behind.
0: 아, 오케이.
1: 네, behind.
0: 얘는 뭐 of 이런 거 없어요?
1: Behind.
0: 그냥 behind?
1: 얘는 이렇게만 외웠어요.
0: 알겠습니다.
1: 예, 고등학교 자. 때 영어로 멈췄어요.
0: 오케이. 잘하신 겁니다. 네,
1: 맞아.
0: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에 무슨 교재로 배우고 암기하고 하는 거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다 asset, 자산이에요.
1: 네.
0: 우리 그것을 활용해서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1: 그쵸.
0: 글로 쓰고 있잖아요. 그쵸?
1: 특히나 이렇게 배울 때 어, 저거 내가 학창 시절에 정말 열심히 쓰면서 외웠던 건데
0: 네.
1: 보이잖아요. 그럼 네. 얼마나 익숙하고 반가운데요.
0: 맞아요.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이런 어휘를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진짜 좋은 자산입니다. 갖고 가져가 지금 갖고 왔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So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가 될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window 앞에 어가 아니라 the window인 이유는 내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둘 다 알고 있는 바로
1: 그 창문.
0: 그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네요.
1: 맞아요.
0: 그럴 때 있어요.
1: 있어요.
0: 특히 책이 정말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듣기에는 상자에 다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상자가 네. 망가져요. 찢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되니까.
0: 그러니까 그걸 딱 봤을 때는 네. 그냥 일반적인 거 들어있겠거니 하고선 들었는데 다칠 수도 있죠.
1: 그렇죠. 다치시기도 하고.
0: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근데 원래 이사하면서 많이 버리잖아요.
1: 그죠?
0: 정리하고.
1: 네.
0: 그래서 제가 책이 막 있던 거를 결국 안 읽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좀 정리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많더라고요.
1: 아, 아니 그리고 미리 와서 이렇게 견적 보시잖아요.
0: 네네.
1: 어, 요거는 한 이 정도 무게 되니까 왜냐면 워낙 많은 짐을 날라보셨으니까 느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무거우셨나 봐요.
0: 어, 예.
1: 예.
0: 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1: 거의 온돌 침대 느낌으로 예, 약간 헤비했던 것 같아요. Wow, it's than I thought.
0: 자, 일단 it's 뭐하다라고 써야 될까요?
1: 무겁다.
0: 무겁다가 중요하죠.
1: It's 근데 비교급이 와야겠네요. than이 뒤에 있으니까.
0: 오,
1: 예.
0: 그럼 더 무거운 거네요?
1: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우니까.
0: 더 무거운 거예요?
1: 생각했던 것이 뒤에 있고
0: 오.
1: 더 무겁다.
0: 오케이.
1: 그러면 it's heavier. heavy 이렇게.
0: 오.
1: 이렇게.
0: 이렇게.
1: 예.
0: 자.
1: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0: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 Okay, okay. 네. So 그냥 무거운 거는 형용사로 heavy, right? 하지만 여기서는 더 무겁다라고 했으니까 비교급 형용사를 썼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자, 스펠링도 한번 볼까요? Okay. So it's heavier than I thought. 맞습니다. 비교급 형용사로 네. 더 무거운. 그럴 때는 이제 y 대신에 i로 변하면서 er, 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더 가벼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아.
1: 생각보다 더 가볍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0: 어, 생각보다... 저 이제 가볍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1: 아, 죄송한데 저기
0: 저가
1: 아, 한 손이요 한 손 한 손
0: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죠 lighter 이렇게 해볼까요?
1: 오케이 okay. 자 그냥 가벼운 게 light이니까 거기에 er perfect
0: 네
1: very nice 자 여기 지금 뒤에 than이 나왔어요
0: 네
1: 이건 나중에 비교급 할 때도 많이 연습을 할 건데요 than은 뭐뭐 보다예요. 비교 대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than 뒤에다가. 그런데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than 뒤에 보통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0: 네.
1: than you, than me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예 이거는 덩어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what이나 이런 거 더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오. than I thought.
0: 우와.
1: 거의 fix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n I thought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어떻다.
0: 무겁다.
1: 네. 쓸 수가 있어요.
0: 네.
1: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0: Then I thought.
1: 자, 예를 들어서 한때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 EBS 왕초보 영어를 들으니까
0: 예.
1: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0: 해볼만 한데.
1: 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영어는 더 쉬워.
0: 어?
1: 근데 비교가 돼야 되겠죠?
0: 예?
1: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은 현재형으로 영어는 더 쉽다라고 할 때
0: English is easier.
1: Is easier. 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0: than I thought.
1: 그래서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0: Mm-hmm.
1: 자, about this. Nice한 게 착한이라는 뜻에 제일 가깝거든요.
0: 네.
1: 사실. 네. So, 그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착해. 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쌀쌀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던 거예요.
0: 제가 약간 그랬어요.
1: 아, 처음에 슬기지 봤을 때.
0: 네.
1: 그러니까 나쁜 느낌이 아니라 좀 말이 없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0: 어, 그래요?
1: 근데 굉장히 착하고, 오. 좀 이렇게 배려심 있고,
0: 네.
1: 라고 말하고 싶으나,
0: 예.
1: 말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더 착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0: 어,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그렇죠. She is nicer than I thou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요, 이 정도로 끊을 수 있겠네요.
0: 음흠.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0: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1: Oh, she is nicer than I thought.
0: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죄송한데 무슨 석상 같은 거를 들리나요?
0: 예, 네. 조각이 자, 많네요, 집에.
1: 진짜 돌침대면은 예. 정말. 예. 자, 다음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자,
0: 오.
1: 여기 있어요. 라고. 드리는 겁니다.
0: 좋은 타이밍에 가지고 오셨네요.
1: 아, 그래? 그럼,
0: 예. 아, 네. I brought you a, here you go. 내가 가져왔어요. 너에게 음료수를.
1: 오.
0: 그죠? 음료수.
1: 음료수.
0: 음료수는 drink죠.
1: Okay.
0: 네. drink.
1: Alright.
0: 네.
1: And then here you go. 하고 뭔가 이렇게 주는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0: Yep.
1: Perfect. 자, 음료 발음을 할 때 드링크는 좀 그렇죠, 그죠?
0: 예.
1: DR, DI가 있어요. I는 모음이잖아요. 보통 DR, D에 이렇게 모음이 있으면 DR이 충돌을 하면서요. 즉,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0: 네?
1: 그 얘기는 R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드링크가 아니라 이 모양 좀 모아서 drink. 이렇게 가는 게 더 자연스럽죠.
0: 와우.
1: 자, 해보겠습니다.
0: 네.
1: Drink. Drink.
0: Drink. Drink.
1: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아마 해외에 이런 메뉴 같은 거 보면
0: 네.
1: 꼭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drink와 같은 뜻을 가진
0: 어?
1: 음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비버리, 아시는... 비버 그런 느낌이죠.
1: Something like that. 아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 한번 해주세요.
0: 비버? 비버. 비버로 시작해요. 비버리즈? 비버리 힐즈. 이거 아닌데?
1: 베벌리언스에 왜 갑자기?
0: 비버리지?
1: 아는 데까지만 써보세요.
0: 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비버
1: 리지? 무슨 리지?
0: 비버리지.
1: 어, 베벌리 형수가 나올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0: 몰라요.
1: 자, 오, 그래도 뭐 비슷해요.
0: 아, 그래요?
1: 비슷해요. Not bad, not bad. 네.
0: 오.
1: A-

0: 1만 빠졌어요. 네. 예, 원래 A를
1: 그죠,
0: 넣으셨죠?
1: 그죠,
0: 네,
1: 그죠. 아,
0: 빼서
1: A 빼고.
0: beverage. beverage.
1: Beverage.
0: 오케이, 여기 강세가
1: Beverage.
0: 갑니다. 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이거 쓰나요? 완전 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1: 오히려 드링크보다 많이 붙어 있었던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메뉴에서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많이
1: 그렇구나.
0: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메뉴에 있는데 못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1: 예.
0: Okay, so beverage. 이것도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BE 쪽에 강세를 주고 따라해 주세요. Beverage, beverage.
1: Beverage, beverage.
0: There you go.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brought you a drink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료 가져왔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r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가다, 가져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1: 예.
0: 주인공이 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1: 아.
0: 사실은요. 오케이. 가까이 이렇게 무브를 시키는 것을 bring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So, 제가 당신에게 이 드링크를 멀리 떨어뜨려나요?
1: 아니요, 가까이 가져가요.
0: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bring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좀 그게 가져가다? 가져오다? 헷갈리는 거죠.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bring someone something. 이러면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이걸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a drink를 가져다 주는 거죠.
1: 네네.
0: Make sense? Alright. Bring someone something. Bring someone something.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snacks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저기 과자를 좀 가져다 줘. 그러면 나한테 가져다 줘. 그냥 어떻게 일단?
1: Bring me
0: Bring me. 그리고 약간의 과자들.
1: some
0: Hey,
1: snacks.
0: bring me some snacks.
1: 입심심.
0: 입심심.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bring의 과거형 여기도 나왔지만요.
1: 네.
0: brought입니다.
1: brought.
0: 그러면은 나는 그에게 가져다 줬어. 약간의 물을.
1: 아하. I brought him
0: some?
1: some water.
0: 그렇죠. I brought him some water.
1: Yes.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water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1: 네.
0: Make sense, right?
1: Yeah.
0: Okay, 읽어볼게요. Hey, bring me some snacks.
1: Bring me some snacks.
0: I brought him some water.
1: I brought him some water.
0: 네, 참고로요. 우리가 문법책을 보게 되면요. 몇 형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I brought you a drink도 가능하지만요. I brought a drink to you.
1: 아, 순서를 바꾸면
0: 네,
1: to가 들어가야
0: 이것도
1: 되는구나.
0: 틀리진 않은데 원어민들은 보통 위에 것을 더 선호합니다.
1: 그쵸?
0: 일단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죠? 두
1: 네.
0: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you. 딴 사람도 아니라 너.
1: 에.
0: 이렇게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할 게 아니면 굳이
1: 에.
0: 필요가 없거든요. 오케이? So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here you go.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Here you
1: 여기
0: go.
1: 있어요.
0: here you go. 여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1: 네.
0: 뭔가 전달할 때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you go라고 하는 것은 옵션일 뿐이에요. So you can just say here. That's fine. Alright. 그래도 you go 이렇게 쓰면 좀 흥이 더 나기는 합니다.
1: 근데 저는 항상
0: 네.
1: 궁금한 게 There you go
0: 아,
1: 하시잖아요.
0: there you
1: 그건
0: go.
1: 또 약간 다른 의미죠.
0: There you go. 그거는 느낌이 벌써 뭔가 왔을 것 같은데요. 아,
1: 달라요.
0: 바로 그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1: 맞아.
0: There you
1: There
0: go.
1: you
0: 이렇게.
1: go.
0: 이것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억지로 해보세요.
1: 예.
0: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1: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게
0: 네.
1: 제가 맞췄을 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0: Exactly 하면서.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That's right. 두 번째는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2: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next to,
3: next
2: to 한 번에 발음해 주시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난 마유 옆에 앉았어. 과거형으로요. 나 마유 옆에 앉았어.
3: I sat next to Mayu.
2: Alright. 두 번째. 가서 그녀의 옆에 서. 가,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3: Go and stand next to her.
2: You got it. 창문 옆에, 그 창문입니다. 그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그걸.
3: Oh,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2: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sat next to Mayu. Go and stand next to her.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네, 다음. 패턴은요, bring someone something. 순서 기억 잘 하시고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자, 음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음료를 가져왔다.
3: I brought you a drink.
2: 그렇죠? I brought you a drink. 가까이 이렇게 가져간 거죠? 자, 다음은요, 명령어로 해볼게요. 나한테 과자 좀 가져다 줘. 나에게 snacks를 좀 가져다 줘.
3: Oh, bring me some snacks.
2: 그렇죠. Bring me some snacks. 세 번째입니다. 내가 걔한테, 그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줬어. 과거형으로요.
3: I brought him some
2: water. 그죠? I brought him some water.
3: 예.
2: 어순이 아직은 좀 어색할 수도
3: 맞아요.
2: 있습니다.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brought you a drink. Bring me some snacks. I brought him some water.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4: Where should I put this bed?
5: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4: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5: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2: Alright, 미션 해결해 볼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6: Where should I put this bed?
3: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6: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Oh, wow.
3: I brought you a drink.
6: Oh.
3: Here you go.
6: For me?
3: Yes.
6: Oh, you shouldn't have. Oh,
3: thank you.
2: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Good job.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late for the
2: party. Alright, we are late for the party.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3: 네.
2: Next to 목적어.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만들어
3: 네.
2: 주시면 됩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next to 이런 전치사가 나왔었잖아요.
3: 네.
2: 이런 거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써보시고 말로 해보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3: 정말 next 옆에 to 안 붙으면 이제 나중엔 이상할 때까지.
2: That's right.
3: 계속 트레이닝, 트레이닝 같이 해요.
2: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그렇죠.
0: 자, 지난번에 이사 기사님의 고충 파트 1이라고 했었어요.
1: 아, 맞아요. Right. 우리 음료도 건네드렸잖아요.
0: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생각보다 뭐 침대가 무겁네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 약간 추가 차지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0: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오.
0: 아, 그 안에 뭔가 있을 수
1: 그쵸, 그쵸. 뭐,
0: 있겠어요. 그렇죠.
1: 유리나 아니면 깨지기 쉬운 물건데.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미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아,
0: 그걸
1: 역시.
0: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이거
1: 맞습니다.
0: 사실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짐을 옮길 때도 좀 조심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그쵸.
0: Right.
1: 특히나 이런 물건 옮길 때에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마 그 이제 책임을 또 묻게 될
0: 맞아요.
1: 수
0: 뭐 보상 이런 게
1: 있으니까.
0: 또 있다
1: 네,
0: 보니까 아,
1: 맞아요.
0: 좀 복잡해지죠? Right.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을지 한번 영어로 다 도전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오, 잠깐. 저기, 저 상자는 조금 조심해 주세요.
2: Sorry?
1: 저기, that
2: You
1: box,
2: want it?
1: be careful. Be careful. Okay, you have to be careful.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yes.
2: You're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그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2: Something.
1: In the box, black box, like glass, something. Yeah. So, be careful, please.
2: Oh no.
1: What?
2: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에?
2: Oh
1: 두 번을?
2: no. Yeah, I think I dropped it twice. Sorry.
1: check. I'll check. 어머, 어머.

0: 아, 오늘
1: 와우.
0: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1: 네.
0: 근데 오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우리 EBS 왕초보 영어에서 다루는데요. 그런 거할 때는 저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 저희 트레이닝 같이 하시고 나서 저번 것을 다시 보면서
1: 그쵸.
0: 연결해서 훈련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1: 한번더
0: 아.
1: 복습을 하면 진짜 그게 내게 되거든요.
0: Exactly.
1: 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3: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3: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Mm-hmm.
0: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출발합니다.
1: 네.
0: 자, 이제 막 옮기고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 오.
0: 저 상자는 저기 조심해 주세요.
1: 예. 에이. Please be careful with that. 어, please be careful까지 끊을 수 있겠는데요?
0: Okay.
1: 네. 그리고 저 상자니까 여기에 박스가 들어가야겠네요. With that box.
0: Okay. 자, 일단은 의미절로 슬기 씨가 나눴어요. 그렇죠?
1: 네.
0: Please be careful. 조심하세요. With that box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상자 맞습니다.
1: 네.
0: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be careful. 알잖아요. 그렇죠? 많이
1: 너무,
0: 들어봤죠?
1: 네, 지금 뭐 사실 한글로 조심해 이거보다 어, be careful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가끔 그렇게도 써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Alright, so careful 자체가 형용사로 조심하는 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oh, I am being careful. 저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요도 씁니다.
1: 네.
0: 자, so Be careful까지는 많이들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가를 조심하는 건지 뭔가에 대해서 조심하는 건지
1: 아, 맞아요.
0: 뭔가를 조심히 다루는 건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면은 전치사가 바로 with가 나오는 거예요.
1: 아하.
0: 네, 그래서 덩어리 표현에 전치사랑 같이 항상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be careful with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조심하다, 뭔가를 조심해서 다루다 정도는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그 박스를 조심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를 슬기 씨가 산 거예요.
1: 오.
0: Right?
1: 네.
0: 자, 그랬을 때 제가 딱 놀러 온 거예요.
1: 그쵸.
0: 놀랐는데 카메라 샀나요? 그러면서 빰빰빰빰 이러고서
1: 또 표정. 불안하게
0: 자 그랬을 때 그 카메라 조심해요 조심해 어떻게 할까요?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그렇죠. Be careful with the camera, right? How about this? 어떤 뭐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이라든가
1: 네.
0: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나 봐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Please를 넣어서
1: 네.
0: 이 기계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 기계는 좀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그러면 please.
1: Please be careful with the machine.
0: With the machine, with this machine.
1: With this machine.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여러분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with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
1: 어허.
0: 이게 중요한 거죠.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Mm-hmm.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1: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0: All right. 자, 그리고 약간 요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오.
0: Be careful 뭐라고요?
1: 조심해.
0: 조심해.
1: 응.
0: Watch out 뭐라고요?
1: 조심해.
0: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 호더.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1: 아.
0: 한 번에 다 해주신 거예요. 봐주세요. Be careful은 조심해 했고요. Watch out! 조심해!
1: 조심해!
0: 이렇게 얘기를 했죠.
1: 어.
0: 자, 그것은 뭐냐면 be careful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조심하고 다녀라
1: 네.
0: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1: 오케이?
0: 그런데 watch out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위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느낌. 굉장히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1: 네.
0: 그 슬기 씨가 보면서 이게 당장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언젠가라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때는 hey, babe, be careful with that. 하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1: 저런.
0: Hey, watch out.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1: 네.
0: 근데 이거는 실수할 때 watch out보다는 뭐 예를 들어 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랬을 때는 watch out 하겠죠.
1: 그렇죠.
0: 네, 왜냐면 정말 그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걸로는 조금 비교가 안 될 수 있겠네요.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평소에
1: 네.
0: 조심하고 다녀. Hey, be careful,
1: be
0: man.
1: Careful.
0: Be careful. 하지만 차가 바로 앞에 지나갔을 때는 watch out! 이런 식으로 조금 긴급

0: 밤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자, 이랬을 때, 저 검정색 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1: Oh,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상자니까 또 박스가 되겠네요.
0: Okay.
1: Yeah.
0: Alright.
1: 그쵸?
0: Box. 상자 또 나왔는데 아까 전에도 box였고 지금도 box. Okay.
1: 그쵸?
0: So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box, which is perfectly fine? 괜찮아요?
1: 네.
0: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뭘 조금 안 좋아하죠?
1: 아, 반복을 싫어하죠.
0: 맞아요.
1: 아,
0: 그래서
1: 원인가요?
0: 맞아요. 느낌
1: 예.
0: 맞죠? 맞습니다.
1: 왔어요.
0: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에서도 어떤 특정 단어들은 반복을 싫어할 때가 은근히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black box도 맞지만 박스를 두번 쓰지 말고 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 아하.
0: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 네.
0: 검정색으로 된 것이요 라고
1: 아하.
0: 사실은 한 거죠.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 네.
0: 이건 그냥 단순하게 대명사처럼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1: 그쵸.
0: 그냥 땡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So, 많은 분들이, 원이 1이네? 그러면 그원 뒤에다가 무슨 다른 거 S나 이런 거못 붙이네? 그런 거 아닙니다.
1: 예.
0: 그냥 땡이에요. 셀수
1: 그쵸.
0: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Yellow one.
0: Yellow one, right? 근데 셀수 있게 되면 앞에 관사
1: The.
0: 어가 들어갑니다.
1: Oh.
0: A yellow
1: Yellow
0: one.
1: one.
0: 그러면 노란색으로 된 것인 겁니다.
1: 네.
0: 이거는 대시라는 게 있어서 안 붙인 것뿐이에요.
1: 그쵸.
0: 자, how about this one? 그큰 것. 그가 뭐죠? 그것?
1: 그 The.
0: 너.
1: 에.
0: 큰 것.
1: The big
0: The
1: one.
0: big one. 이거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쉬운 것들. 복수예요.
1: 쉬운 것들, easy ones.
0: see?
1: 에.
0: 많은 분들이, 왜 원 숫자 뒤에다 S를 써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원은
1: 그쵸.
0: 숫자가 아니라 그냥 것이기 때문에 S. Very nice.
1: 네.
0: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그 작은 것들. 그럼 어떡할까요?
1: The small ones.
0: 오늘 너무
1: 네, 오늘 컨디션
0: 잘해줬어요.
1: 괜찮아요.
0: 오케이. 자, 이런 식이라는 거. 이거 연습을 하셔야
1: 네.
0: 여러분들, 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1: 으흠.
0: Okay, very nice.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질문 들어왔죠?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이라고 했는데요. Are you talking? 일단 거기까지가 뭐죠?
1: 너 말하는 거야?
0: 말하고 있니? Right? 너 말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전체가 about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So are you talking about 뭐뭐뭐? 이러면은 뭔가 확인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
1: 그쵸.
0: Right? 너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런 느낌으로. Yes? So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보면서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
1: About me.
0: About me, right? How about this? 그 한국 여자애. 우리가 전에 봤던 친구가 있나 봐요. 그
1: 오.
0: 한국 여자애.
1: About Korean woman?
0: About the
1: About the
0: Korean girl.
1: Korean girl.
0: Alright.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1: 예.
0: 사람이니까.
1: 네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너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 내 얘기하고 있니?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그죠? Are you talking about me?
1: 그쵸.
0: How about this? 너그 한국 여자애 그때 보내있잖아. 그래서 그 한국 여자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으흠.
0: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렇죠. 영어에서는 talk me라고 하지 않죠. talk
1: Talk
0: about
1: about.
0: me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 Yes.
0: 무언가에 대해서 말한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me?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자, 그러면 응용할 텐데요.
1: 네.
0: 이거 답을 할수 있겠죠. 너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하겠죠, 그쵸?
1: 네네.
0: 자, 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된 것. 자, 두 개를 넣었어요. 방금 한 걸,
1: 예.
0: 우리. 나는 말하고 있다.
1: I'm talking about
0: 이 빨간색으로 된 것.
1: this red one.
0: 그렇죠. I'm talking
1: Oh.
0: about this red one.
1: Yes.
0: 친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there? No,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Very,
1: Yes.
0: very nice.
1: 완벽한 대답이군요.
0: Yes.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네. there's something inside. 오, 무언가가 있다, 안쪽에, 어디 안에? 박스 아니겠네요? 그죠? Inside box인데, 그러면. 뒤에가 생략이 됐네요. 그러면 깨지기 쉬운이 들어가야 되겠다.
0: 그렇죠. 그죠? 그냥 there's something 이러면은 뭐
1: something. 그렇죠? 근데 깨지기 쉬운은 너무 긴데 여기 너무 짧은데요.
0: 깨지기 쉬운 것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럼 여기 아래에 한번 써보세요. 긴 게 뭐 하나 있다고
1: 긴
0: 했잖아요. 지금
1: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easy. 잠깐만, easy break. 어, 둘 다 형용사인데요?
0: break가 형용사인가요?
1: 아, 동사요. easy break.
0: Alright. 자, 좀 이따가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할 겁니다.
1: 네.
0: 소개할 건데, 일단 갈게요.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1: 예?
0: 조금 다르지만.
1: 와, 진짜 처음 봐요.
0: Fragile.
1: Fragile?
0: 뭐, fragile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fragile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 네.
0: 못 들어봤나요?
1: 어, 이거 노래 가사에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0: 이거는 여러분들 택배 상자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리장 같은 거 있으면 100% 붙어있습니다.
1: 아...
0: 거기 아예 테이프로 붙여놔요.
1: 모르겠어요. 네. 제가 받은 유리 상자는요. 그냥 와인장 같은 거에 X 쳐져 있어요. 글씨 없어요.
0: 그게 맞긴 하죠.
1: 조심 네. 이렇게 써 있어요.
0: 조심 이거죠. 예, 예. 오케이. So, fragile 이러면은 깨지기 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생활의 자리를 잡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국내 택배에서 볼 일은 많이
1: 그쵸?
0: 없을 수 있죠.
1: 네.
0: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처음에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은데 바로 슬기 씨가 썼던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1: 오?
0: 바로 easy to break.
1: 오!
0: Okay, it's very easy to break. 깨지기 쉬워요.
1: 네.
0: 이것도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1: 예.
0: 오히려 원어민들은 이 단어가 그냥 하나로 딱 있기 때문에
1: 편하죠.
0: 더 많이 쓰긴 하겠죠.
1: 네.
0: 그렇죠? Okay. 자, 잠깐 보세요. 뭔가 fragile 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이기
1: 네.
0: 때문에 형용사 먼저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Something이 왠지 뒤에 가야 될 것 같은데.
0: Right. 그래서 네. 뭐뭐 something이어야 될 것 같지만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입니다.
1: 오.
0: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1: 아.
0: So 이건 사실은 something만이 아니고요. Nothing,
1: 네.
0: anyth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띵 돌림이 그렇게 가는
0: 띵 돌림 애들이 조금
1: 예.
0: 특이해요.
1: 얘네들이 네. 진짜 프레자일이네요.
0: 아, 그렇네요.
1: 약간 뭔가 다르게 어렵네요.
0: 아, 좀 예. 깨져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매운 거 어떻게 할까요?
1: Something spicy.
0: Something spicy. Spicy something이 아니고요.
1: 네.
0: 자, 뭔가 되게 쿨한 거. 뭔가 쿨한 거.
1: Something cool.
0: Something cool.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나 있잖아 뭔가 매운 거를 원해.
1: I want something spicy.
0: I want something spicy. 막 당긴다 이러죠.
1: 네.
0: 자, about this.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걸.
1: 아니야
0: 뻔한 거 사주지 말고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거.
1: Buy her something cool.
0: Perfect.
1: Wow.
0: Buy her something cool. 이러면서
1: yeah.
0: It's her birthday,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고 둘 다 spicy something 아니고 cool something 아니라는 거.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something spicy.
1: I want something spicy.
2: Buy her something cool.
1: Buy her something cool.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Very nice. 자, 문장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1: 네. 오.
0: 이런, 저 두 번 떨어뜨린 것 같은데.
1: 어, 그래도 고백을 하시네요.
0: 아, 그러니까 네. 이미 왜냐하면 더 늦어지면
1: 그쵸,
0: 큰일 나거든요.
1: 그렇죠. Oh no, I think I dropped it. 잠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는 냄새가 나요. 나는 생각해요. I dropped it. 난 그거를 떨어뜨렸어요. 두 번. 두 번은. Once 다음 twice죠. Twice.
0: 이분 제 생각에
1: 네.
0: 떨어뜨린 순간 뭔가 잘못됐다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1: 그쵸.
0: 세고 있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alright. So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Yes.
0: 정답 맞습니다. Oh. Very nice. 자, 두 번 떨어뜨렸다. 지금 drop이 나왔습니다. drop하는 게 뭐라고요?
1: drop하는 게 떨어뜨리다.
0: 뭔가 떨어뜨리다. 네.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한 번 있지만 한 적 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drop한다는 거는 떨어뜨리다죠.
1: 네.
0: 하지만 fall이라는 것도 떨어뜨리다로 쓸 수 있나요?
1: 그렇죠?
0: 쓸 수 있어요?
1: 아, 얘는 그냥 떨어지는 건데,
0: 그렇죠.
1: 지가.
0: 네. 이 두 개는 떨어지다는 돼요.
1: 네.
0: It dropped. It fell. 돼요.
1: 네.
0: 그런데 내가 뭔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는
1: 이런 가능해요.
0: I dropped it. 예. I dropped my phone. 하지만 제가 I fell my phone. 좀 어색하잖아요.
1: 이상하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암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문장을 계속 쓰면서 이게 어색함을 스스로 어색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부분 잠깐만 볼게요. 근데 I dropped it twice 이러면 fact죠?
1: 네.
0: 나 두 번 떨어뜨렸다. 근데 앞에 뭐 넣었죠?
1: I think. 네.
0: 제 생각에 제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의견, 생각일 뿐이다.
1: 그렇죠.
0: 두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예. 걸 약간 넣는데, 그렇죠?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 되겠죠. Uh-huh. Right? 이렇게 I think 평소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자신감 떨어질 때.
1: 그렇죠.
0: 이거 말할 때 두 번 떨어뜨린 거지 그런 것 같다는 건 좀 이상한데
1: 더 된다는 거죠.
0: 아, 그런 거야.
1: 세, 네 번 된다는 거예요.
0: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I think 뒤에 평소문을 넣는 거 중요합니다.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난 있잖아. 나는 내가 웃긴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웃기다고 생각한다.
1: I think you are laugh.
0: 아, 웃긴 게 뭐죠? 웃긴 거 형용사로?
1: 아, fun.
3: Funny.
1: 아, you are funny.
0: Alright. So I think you're funny.
1: Uh-huh.
0: How about this? 내 생각에는 너의 뭐 언니가 예쁜 것 같아. 난 있잖아, 너의 언니가 예쁜 것 같아.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That's it.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Yes.
0: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좀 어감을 부드럽게
1: 네.
0: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you're funny.
1: I think you're funny.
0: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네, 가서 전해달라는 거죠, 결국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I think you are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아, 내가 헷갈렸네. 아,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1: I think I called you.
0: 생각한 줄 알았어. 생각한 것 자체가
1: I thought.
0: 그렇죠.
1: 아.
0: So I thought I called you.
1: 아.
0: I didn't call you. Oh, I thought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는데.
1: Called도 과거고.
0: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0: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1: Called you.
0: 나는 생각했어 과거에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화했다고 의역하면서 내가 너한테 내가 전화한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 아하.
0: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Very nice. 두 번째입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There you go. 다시 한번 이 fragile, 둘 다 발음 괜찮습니다. Fragile은 조금 더 미국에 가깝고 fragile, 영국에 가깝지만 요즘에는 다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1: 네.
0: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4: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0: inside.
1: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Me, 입으로 하는 이명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Be careful with something. 뭔가를 조심해서 다룬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2: 네.
0: 목소리 크게 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 아, 저 카메라 저 새로 산 거거든. 그러면서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라.
2: Oh,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그렇죠? Be careful with that camera.
2: With that
0: 앞에 camera. Camera.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Camera.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lease를 좀 넣어볼까요?
2: 네.
0: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2: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Mm-hmm.
0: Alright. 자, 세 번째는요. 이 기계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것도 please 넣을게요.
2: 네.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0: There you go.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with this more... You know, cafe, coffee machine,
2: yes.
0: or a vending machine. 바꿀 수 있겠죠?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careful with that camera.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오케이, 자 다음은요. Something, 형용사.
2: 네.
0: 형용사 something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형용사 뒤에 something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2: 네.
0: 이거는 정말 정말 흔치 않은 뭐 가사 같은 데서 보통 나오는
2: 아.
0: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mething 형용사 아시겠죠?
2: 네.
0: 자, 첫 번째입니다.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한마디로 난 뭔가 매운 걸 원해.
2: I want something spicy.
0: 그렇죠. 두 번째. 걔한테, 그녀에게 멋진 거 사줘. 뭔가 멋진 걸 사줘.
2: Hey, buy her something cool.
0: Hey, buy her something cool. Alright, 하나 더요.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뭔가
2: uh-huh.
0: fragile 한 게 있다. 안에.
2: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Inside. There you g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something spicy. Buy her something cool.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4: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2: Yeah,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I'm so sorry.
2: No. It's too expensive. 비싼 건데.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자전거를 살까 생각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hinking of buying a bicycle.
0: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Something. 형용사.
2: 네.
0: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웃긴 무언가를 봤어.
2: 응?
0: 나 웃긴 뭔가를 봤다고.
2: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0: 나 뭔가 웃긴 거 봤다.
2: 네.
0: 이러면서, right?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문장 하루에 적어도 10개는 써보기 해서
2: 와.
0: 어순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2: 네. Alright, 예전에는 진짜 10개 만들려면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0: 네.
2: 이제는 뭐 거뜬하시죠?
0: Not bad, not bad.
2: 네.
0: Okay.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so happy to see you here today. Yes, we are going to learn some business English. But of course, it's not going to be difficult and complicated. 아주 쉬운 표현을 이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So, I've got a main dialogue for you, and we have a certain situation. So, let's find out. All right, here we go. 첫 페이지에서 오타 몇 개를 발견했어요. 좀 봐주시겠어요? I found a few typos on the first page. Could you take a look? 물론이죠. Of course. 바로 수정할게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다 하면 정리된 사본을 보내주세요. Send me the clean copy when you're done.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entire dialogue. Yes, so our situation today is simple.
1: 뭔가 좀 이렇게 오타가 있고 좀 지저분해요. 좀 이거 좀 수정해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0: At the office. Of course, because you know you can write emails, you can write documents, contracts, and you can have typos. So let's learn more. Let's take it line by line. The first person says, I found a few typos on the first page. Could you take a look? I found a few typos on the first page. Could you take a look?
1: 자, 첫 페이지에서 오타가 몇 개 발견했어요. 좀 봐주시겠어요?
0: All right, I found, 찾는 거죠, right? A few typos. So, our key phrase is actually T-Y-P-O-S, typos.
1: 이게 오타인데, 오타가 솔직히 뭐, it could be a mistake or error,
0: but specifically, typos is the short word for typographical error. Error. So basically, these are the mistakes that you make when you are typing.
1: 그래서 의도적으로 잘 몰라서 하는 실수보다는 타이핑 하다가 그냥 오타가 생긴 거예요.
0: Right? So T-H-E를 해야 되는데 T-E-H
1: 그런 게 바로 타이퍼라고 말할 수 있죠.
0: Alright, so on the first page, 첫 페이지에 이런 오타가 있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So again, this expression, take a look.
1: 이게 그냥, can you look at it? 보단, take a look는 뭔가 조금 검토를 하고 좀 자세히 보는 느낌?
0: 네, can you take a look at it? Alright, of course,
1: 물론이죠. 바로 수정할게요. 그러면 수정할 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패턴 잉글리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얘기들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How do you like? 하고 나서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음식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요리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스테이크나 계란이나 혹은 커피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종류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고 취향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질문 바로 How do you like? 무엇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How do you like? 무엇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문장 구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Do you like?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무엇 자리에 음식을 물어보면은 Do you like 음식으로 그 음식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를 좋아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라고 그 취향을 물어볼 때는요, How를 앞에 넣어주세요. 그래서요, How do you like 무엇? 자, 요거를 그냥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느냐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라는 의미로 How do you like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 이 무엇 자리에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그거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요리는 그쵸? 일반적인 후라이도 있고요, 그거를 반숙해서 하는 후라이도 있고 완숙해서 하는 후라이도 있고 그쵸? 그거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스크램블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요, How do you like? 하고 나서 your eggs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쵸? cooked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란이 요리되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라는 의미지만 이 cooked는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like your eggs?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eggs?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스테이크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스테이크는 그쵸? 레어, 미디움, 웰던 이런 식으로 또 스테이크에 또 구워지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쵸? 바로 How do you like

0: 하고 나서는 your steak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스테이크 어떻게 좀 구워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steak?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steak?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스테이크는 또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어떻게 요리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자, 지금까지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를 좀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숍에 갔을 때 커피 좀 진하게 타드릴까요? 아니면 연하게 타드릴까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질문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걸 영어로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커피 어떻게 타드릴까요?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커피를 넣어서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커피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데요. 방금까지는 우리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는 의미에서 뒤에 cook들을 넣었지만 어떻게 제공을 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뒤에 served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커피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커피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자, 요즘 여러분이 이제 세계의 탕수육에는 찍먹과 부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탕수육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찍먹으로 주세요, 부먹으로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탕수육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weet and sour pork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탕수육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될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이렇게 해서 탕수육 어떻게 이제 부어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따로 해가지고 서빙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에는요, 그 하나의 음식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쵸? 그 음식 어떻게 조리해 드릴까요? 혹은 어떻게 해가지고 드릴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는 How do you like? 하고 나서 음식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do you like your eggs? How do you like your eggs? How do you like your steak? How do you like your steak? How do you like your coffee? How do you like your coffee?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0: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문장을요,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조금 더 살을 묻혀서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How do you like your egg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의 답변도 여러분이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요, I like 음식 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계란 요리니까 I like my eggs 하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scrambled 얘기를 하거나 혹은 밥만 익혀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unny side up 혹은 뭐 여러분이 over easy 이렇게 해서 반숙으로 좀 주세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my eggs 하고 나서 sunny side up 해가지고 여러분 밥만 익혀서 예쁘게 모양 나온 그 달걀을 바로 sunny side u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I like my 음식 하고 나서 이렇게 상태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커피를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How do you like your coff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에 대한 또 답변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드럽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쵸? I like my coffee 하고 나서 어떻게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부드러운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 형용사가 바로 mild입니다. 그래서 I like my coffee mil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드럽게 주세요. 조금 진하게 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rong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진하게 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like my coffee strong.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표현 써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my coffee mild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거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음식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like my 음식 하고 나서 어떤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그쵸? medium, well done 혹은 뭐 medium, rare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좀 요리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쵸? 바로 How do you like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식 어떻게 조리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자, 여러분,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딱 하루 한 문장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발상을 확 바꿔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그마한 변화도요, 내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it means nothing, right? Everything starts from inside, not from outside.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요, 여러분의 내적인 자신감, 충족감을 바로 맨 처음부터 잡아드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뭔데요? What is t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actually give it a try or did you just watch it? 실제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거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따라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라도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역부족이다. 뭐뭐 하기에는 내가 부족해. 역부족,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역부족, 힘력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쉽게 충분하지 않다. I'm not good enough. 그래서 not good enough to 동작 쓰시면 돼. 그게 역부족이란 말과 딱 어울립니다. 자, 실제 구호체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 얘만 달랑 외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가서 얘를 통해서 써보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We're gonna practice more. Okay, go and try it out. 스텝 1. 기억나세요? 역부족이야. 내가 충분치 않다는 거죠. Not good enough to 동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말 보시면서 장면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숙제나 뭐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고 실제 외국 사람이 앞에 탐 크루즈가 있다. 예, 아니면 뭐 요즘에는 누굽니까? 영국 배우 중에 셜록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죠? 베네딕트가 앞에 앉아있다. 컴버배치가, 그죠? 자, 그러면 그렇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그걸 다루기엔 내가 역부족? 여기에 있기에는, 그녀와 결혼하기에는 내가 부족하지?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I'm not good enough to. 그 다음에 동작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얻다가 물론 achieve도 있고요. get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어떨까요? 무언가를 바라는데 아 이거 언감생심 그거를 바라기엔 내가 너무 역부족이야. So I'm not good enough to reach for it. 이게 reach가요. 다다르다 도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뒤에 for를 쓰면은요. reach for the moon.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reach가 아니고 reach for the moon. 그러면은 불가능한 걸 바라는 거잖아요. 달을 따달라고 하니까. 그런 식의 느낌이 reach for i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 말고 I'm not good enough to achieve it. I'm not good enough to get it.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다루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다. 다루다가 뭐예요? handle 아니면 deal with. I'm not good enough to handle it. 간단하죠? 여기에 있기에는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수준이 안 맞아. 내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 I'm not good enough to be here. 얼마나 쉬워요. 그녀와 결혼하기에는 아유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뭐 어떤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I'm not good enough to marry her. 그래서 marry her. 이때 with 안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옛날 노래 보면은 I'm gonna marry her someday. 이거 marry with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건 A와 B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marry A with B 해가지고 주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례 선생님이. 네, 근데 어쨌든 표현은 marry someone 아니면 get married to. 시집가다, 장가가다 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역부족이다, 얻기에는. Okay, your turn. 맞습니다. Get it, achieve it, 아니면 I'm not good enough to reach for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난 그걸 다루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Deal with 아니면 your turn. 맞습니다. To handle it. 됐고요. 여기에 있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맞지가 않다고. Out of league. Out of my league. 그렇잖아요. 그죠? 내 부류가 아니야. 라고 해서 Your turn. 그렇죠. I'm not good enough to be here.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그녀와 결혼하기에는 내가 안 맞아. 역부족이야. 자, 그래서 바로 Your turn. 맞습니다. I'm not good enough to marry h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니까 사실 둘이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살짝 늘려볼게요. Let's practice more. 그들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맨 처음에 봤었을 때, give it a try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I'm not good enough to 그 다음에 협상을 이끌어내다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 not good enough, 됐죠? 뭐 하기에는요? 그렇죠. 협상이 영어로 뭐예요? deal. D-E-A-L. 그런데 그 협상에 다다르다 해서 reach a deal 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to reach a deal. 누구와? with them. 되게 쉽죠. 알고 보니까. reach란 단어 대신에 strike란 단어 쓰셔도 돼요. S-T-R-I-K-E. 협상을 촥 해내는 거죠. 그죠? strike a deal. strike a deal. So I'm not good enough to reach a deal with them. 자, 이 상황을 처리하기엔 내가 역부족이야. I'm not good enough to handle까지는 아까 나왔습니다. This situation 해서 연결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I'm not good enough to handle this situation. Alrigh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예술가가 되기엔 내가 역부족이야. 아까 be 나왔었잖아요. I'm not good enough. 뭐 하기에는요? To be an artist. To be an artist.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술가는 뭐 타고나는 것도 있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 타고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닙니다. 사실은 타고나지 않았는데 노력을 해서 엄청나게 멋진 예술가가 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만큼 즐기면 능력도 생기더라. 그래서 부담되시면 버리셔도 되고요.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면 이것과 함께 정리합니다. What is that? Try it again.

Are you ready to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아, 내가 그들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야라고 했더니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이면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야, 너 자신을 믿어. 그러면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자, 그러면 뭐라고 자신감 없게 얘기합니까? I'm not good enough to reach a deal with them. I mean, I'm not good enough.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우 장은숙입니다. 앞에 나와서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우선 서 있는 것부터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어깨를 막 이렇게 움츠리고 소심하게 다들 서 계시는데요. 아, 참 이상하죠? 걸음마를 처음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는 늘 직립보행을 해왔잖아요. 근데 왜 서 있는 게 어색한 거죠? 그 이유는요. 평소에는 날 바라보는 시선이 많지가 않아요. 또 자주 보는 가족, 뭐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익숙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대화할 때 그냥 내 눈을 잠시 보거나 표정을 슬쩍 볼 뿐 이렇게 뚫어지게 보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상황은 어때요? 엄청 많은 눈이 온통 나를 향해 있죠. 그 많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란 아유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시선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요. 보통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눈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죠. 그런데 여러 명 앞에서는 상대가 많다 보니까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말을 잘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시선 처리, 그리고 동선,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스러운 자세는 뭘까요? 그래요. 의식하지 않는 자세예요. 우리 평소에 의식 안 하고 서 있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유치원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또는 지휘자들의 자세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들은 아이들 앞에서 아, 애들이 나 예쁘게 봐주게끔 예쁘게 서야지, 또는 연주자들이 나 서 있는 자세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게 해야지 이러나요? 아유, 그런 생각 안 하죠. 아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나의 이야기에 집중할까? 또 어떻게 하면 이 각각의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람들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한테 빨리 얘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가지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고 있다고 의식이 바뀌어서 가장 아름다운 준비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멋진 발표자가 되기 위한 신체 자세가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자세와 열린 자세예요. 이 안정적인 자세는요. 양팔이 나의 몸을 정확히 반반 나누어서 지탱하고요. 신체의 중심인 이 코어가 축을 이뤄서 몸의 밸런스가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야지 하면 어깨가 움츠러들고요. 몸에 긴장이 생겨서 이 하체에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상체 힘이 많이 실리죠. 그럼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발바닥이 지면에 이렇게 닿는 느낌, 그리고 양발로 나의 무게를 오롯이 느끼면서 발부터 차곡차곡 나의 몸을 쌓아 올린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열린 자세는요. 어깨를 열어서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듯한 자세를 말합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요. 이렇게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다 끌어안듯이 서면 네, 아주 연습의 시작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훈련을 땅의 기운을 느끼고 세상을 안 때 서라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말하기를 잘할 수 있는 좋은 자세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양팔에 몸의 무게가 균등히 분배됐는지 느끼면서 땅의 기운을 받습니다. 자, 땅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다리를 타고 척추를 타고 정수리로 이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다음은 가슴을 열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호흡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선철입니다. 저는 나에게 가장 호감의 눈빛을 보내는 순서로 한 명씩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하라고 해요. 초반에 이렇게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과 아이 컨택을 하면요. 왠지 막 용기가 생겨요. 아, 나 재밌나 봐. 내 얘기가 재밌나 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러다 보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이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같이 열심히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골고루 내 이야기에 빠져 있을 때는요. 오른쪽 사람과 이야기했으면 왼쪽 사람과 또 앞줄 사람과 이야기했으면 뒷줄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루두루 살펴서 모두 내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면 돼요. 자, 마지막은 동선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때 어떠세요? 아,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나가지? 일로 나가나? 절로 나가나? 뭐 이러죠. 네, 이때 우리의 몸을 나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기자들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아, 나는 나무다 라고 상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다리는 땅을 향해 뿌리처럼 안정적으로 박혀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척추는 단단한 나무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팔과 머리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뭇가지라고 상상하는 거죠. 자, 상상이 됐나요? 뿌리, 기둥, 네, 나뭇가지, 네. 우리가 나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굳건하고 막 든든하고 이러죠. 네, 우리의 몸으로 이러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의 밸런스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 그렇죠. 의식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의 시선, 생각할 겨를이 없죠. 네, 나무가 서 있듯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자리 잡고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몸의 자세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강조하거나 공감할 때는 앞으로 나아가고요. 환기하거나 이야기를 전환할 때는 뒤로 물러나면서 말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보통 친구들과 얘기할 때 흥미로운 얘기하면 어떠죠? 몸이 막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죠. 네. 근데 친구가 어떤 의견을 물어봤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으면 그건 말이지 하고 몸이 살짝 뒤로 가죠. 맞아요. 그 원리랑 같습니다. 말을 할 때 이렇게 적절한 움직임은요. 적극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사람들과 더욱 소통할 수 있게 해줘요. 저 사람이 나랑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구나라는 이미지가 되죠. 하지만 이 앉아서 하는 1대1 대화에 익숙한 우리가 서서 하는 말하기 어색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또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서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책을 읽을 때도 앉아서 읽지 마시고요. 서서 책을 막 큰 소리로 읽으면서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얘기하듯이 손동작도 해보고 표정도 해보고 이러면서 책을 읽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며 이야기하는 연습으로 점점 나아가다 보면 점점 서 있는 자세도 움직이는 자세도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자, 사람들 앞에 서면요. 아, 이 두 손이 어찌해야 할지 참 어색해요. 네, 평소에는 우리의 두 손이 뭔가 할 거리가 있습니다. 뭐 수저를 들고 있거나 턱을 괴고 있거나 의자 팔걸이에 이렇게 놓아두거나 펜을 들고 있거나 또 요즘은 휴대전화기 들고 있을 때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서면 이 두 손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 자리를 못 찾고 부끄러워져요. 자, 제스처도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효과적인 제스처 6가지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소리 내지 말고 말은 마음으로만 하고 동작에만

말만 집중해서 연습해 보세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집중이 말로 가서 동작이 되게 어색해지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숫자 강조 제스처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소리 내지 마시고요. 소리는 안 내고, 우리가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대사 없이 대사하기 훈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은 크기와 비교 제스처입니다. 크기, 양 차이,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하는데요. 매우 큽니다. 네, 양손을 이렇게 넓게 벌리면서 하는 거예요. 또는 작은 차이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렇게 조금만 벌려서 표현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방향과 이동 제스처예요. 시간의 흐름, 변화, 이런 거 표현할 때 사용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미래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해요. 이렇게 말할 때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표현하면 좋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동작을 하고 잠시 멈추세요.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해요. 이럴 때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손 동작을 빨리빨리 하면 산만해 보이니까 여기에서 하고 멈추고 저기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우아한 제스처가 됩니다. 네 번째, 강조 제스처예요. 핵심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주먹을 살짝 쥐거나 손바닥을 펴서 힘있게 내리면 되는 동작이에요. 자, 다섯 번째. 개방형 제스처예요. 개방? 뭘 개방하죠? 나의 마음을 개방하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는 열린 손바닥이라고 제가 하는데요. 여러분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면서 제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본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친밀하게 느껴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감정 표현 제스처입니다. 감정을 강조할 때 손짓을 활용하는 건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손을 얼굴 가까이 올리면서, 놀라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갑자기 만화처럼 뿅뿅뿅뿅, 네. 이런 효과가 있죠. 네. 오늘은요, 어떤 자리에서도 말 잘하는 실전 훈련법 일곱 번째 시간으로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시선 처리, 그리고 동선, 그리고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스피치에서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라비언의 법칙을 많이 말해요.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의 내용은 7%, 목소리의 톤과 억양은 38%, 표정, 몸짓 이런 것은 55%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이 소통에 있어서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무려 93%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7%랍니다. 놀랍죠?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다면요. 안정적인 밸런스와 여유 있는 템포로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모임만 가면 자기소개 시킬까봐 두려우시다고요? 아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이젠 당당하고 매력적으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모임에서 주인공이 되는 자기소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회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라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능력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